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상원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 이는 전쟁이 끝난 뒤였다면서 이 모든 것을 예상했고 계획의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친 협상에 나섰지만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김태년 의원의 추격도 매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출범식에서는 6.3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과 후보자 1분 스피치, 국민선대위 출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서양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방역 권고를 따라달라고 관련국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 강원도 산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져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 그만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근육이 뜨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에 한두 번 더 하는 그 운동이 근육을 진짜 키워준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복근 운동을 할 때 횟수를 세지 않았다고 하죠. 고통이 느껴질 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라죠. 우리 삶에도 분명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딱 그만두고 싶을 때,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큰 성장이 찾아오지만 당장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들고 숨이 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의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인내심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 혹은 어제와 다른 하루를 가릅니다. 지금 무언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기뻐해도 됩니다. 이제 막 임계점에 도달했고 여기서부터 보태는 그 하나가 이전의 10번, 20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를 성장시킬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이죠, 오늘은.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우님, 우미숙님, 홍승윤님, 그리고 8461 이창진님 등등 일찍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몇 글자인가요? 8글자예요? 어휴, 기네요. 근데 뉴스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집을 살 때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를 받은 뒤에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하죠. 그런데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은 내가 거길 거래를 해도 당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4개월 안에 세입자와의 그 계약이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조금 미뤄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인데요. 관련된 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입법 예고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어떤 구역일까요? 그렇죠. 구역으로 끝나죠? 여기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토지를 거래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뭐 힌트 다 나갔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KBS 1라디오 채널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고란 기자부터요.
2: 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신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요. 이 중동 전쟁 중에 중국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의 이제 협상 결렬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백상경 기자는요.
3: 네, 어제 증시에서 굉장히 관심 모았던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국민 배당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 내용과 여파 한번 살펴보고요.
0: 네.
3: 다음은 약탈금융 지적을 받았던 상록수. 네, 여기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우선은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 뉴욕 증시도 좀 쉬어갔고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2%대 빠지네요.
2: 네. 그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행진을 중단했습니다. S&P 500 0.16, 나스닥 0.71%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올랐고요. 그래도 제가 자기 전에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자는 사이에 낙폭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장을 주도한 반도체 제조사들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사인 마이크론이 3%, 퀄컴이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3% 이상 상승한 배럴당 107.77달러를 기록했고요. WTI 선물은 4% 오른 102.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우리 증시가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7,477대 있고 삼성전자가 한 4.6%, 5% 정도 하락폭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36% 밀리고 있고요. 그 미국장에서도 이제 그 좀 우려되는 소식들이 커졌던 게 인플레이션.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높게 나왔더라고요.
2: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라고 하면 시장이 아무래도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0: 네.
2: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죠. 네, 3.8% 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이 2.4였거든요. 시작된 직후 3월이 3.3. 이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오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23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 네.
2: 그 한 달 전보다 비교하면 0.6%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CPI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여기서 식품, 에너지, 이 변동성이 심한 지표죠. 요거를 뺀 근원 CPI를 보니까 요것도 2.8% 올랐어요. 전달 2.6%보다 높았고 예상치인 2.7%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다른 물가 전반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CPI 상승은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3.8% 올라서

0: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18% 올랐고요. 유가에 영향을 받는 항공료 이거 역시 전월보다 2.8, 전년보다는 20.7%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죠.
1: 예상?
0: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1: 네네네.
0: 아까 인상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인하가 아니라 야 내년에 올리겠는데?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우리 증시 아까 좀 떨어지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제도 그 외국인이 거의 뭐 이제 조 단위로 5월 들어서도 막 5조 원, 6조 원 이렇게 순매도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좀 약세로 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니까 1494원까지가 있어요.
0: 네.
1: 1500원에 또 근접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요. 지금 계좌한 지 한 10분여 지났잖아요.
1: 네.
0: 근데 외국 매도세가 벌써 1조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전날보다 3.9원 오른 1493.8원에 개장을 했고요. 상승폭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0.9원까지 제가 장중에 취소했다라고 준비했는데 이미 어제 장중 최고치를 오늘도 넘어선 거고요.
1: 149원이요?
0: 죄송합니다. 1490원이요.
1: 예.
0: 149원이면 좋겠네요. 네. 네, 1490원대. 지금 조만간 보면 1500원대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49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이유를 보자면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 미 이란 체격상의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0.25% 오른 98.164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 네.
0: 외국인 자금 이탈, 달러 수요를 키웠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5조 6천억 팔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조 2천억어치 팔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팔면 이거를 달러로 환전하죠. 그러면
1: 네.
0: 달러가 필요해지니까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 급등은 채권 시장까지 흔들어서요. 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4.056%로 2년 반 만에 4%선 돌파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백상경 기자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외신에도 대서 특필 됐는데
2: 네.
1: 한국의 또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어요. 청와대 정책실장 맡고 있는 김용범 실장 국민 배당금 제안이 어제 아주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2: 네,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그
1: 예.
2: 이후에 지금 증시에서 엄청나게 반응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이 외신을 통해서 타전된 다음에
2: 네,
1: 증시가 급락을
2: 네.
1: 했죠.
2: 이게 보면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산업의 인프라다. 그래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이 기업이 얻은 수익 같은 것들은 특정 기업이 혼자서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사회의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글의 핵심 발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한국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으로 호황을 만들고 이게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지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실 같은 경우는 반세기에 걸쳐서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구조적인 이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좀 제도화하는 참고한 모델로는요. 참고 모델로는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적립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에 나왔던 수익과처럼 우리도 이제 반도체 수익 같은 것들이 좀 사회에 환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칭 이런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배당금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해서는요. 청년 창업 자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의 전환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들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1: 근데 노르웨이에서 원유. 돈 버는 걸로 국부펀드 만든 거는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서
2: 네.
1: 영토라든지 해양에서 천연 자원을
2: 네.
1: 캐내서 한 거고
2: 네.
1: 반도체는 민간 기업이 그 수많은 치킨 게임을 뚫고 수십조 혹은 수백조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건데 이 민간 기업의 이익과 그 원유를 통해서 벌고 있는 그 국부펀드랑 비교를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어려웠던 거죠. 그걸 또 이제 해외에서도 납득을 잘 못했던 거고.
2: 네.
1: 청와대가 부랴부랴 뭔가 진화를 하기는 했어요.
2: 네. 그래서 청와대는 어쨌든 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철저한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지금 이 발언하고 맞물려서 어제 지금 뭐 새로운 악재가 딱히 없다라고 평가받는 상황이었는데도

0: 거의 코스피 8000 눈앞에 보다가 뭐 굉장히 지수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 외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직접 좀 기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지목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요. 또 이게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환수를 하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구조적으로 세수가 더 거칠 것이다.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마주할 어떤 K자 양극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치열하게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용범 실장도 언론에 나중에 해명을 한 걸 보면요. 기존 세율을 높이는 것처럼 어떤 증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세수만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나온 게 외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건너오면서 마치 이게 정부의 의지처럼 읽힐 어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글을 보면 초과이익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1: 그래서 초과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0: 기업의 초과이익.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1: 그렇죠.
0: 초과한 이익은 대체 어떤 이익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분명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좀 뭐 기업이 번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건가?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건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네.
1: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아 역시 대한민국은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큰 나라야 이렇게 해서 또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더 큰 거죠.
0: 네.
1: 이거를 상식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왜 조선업도 돈 많이 벌고 방산, K-POP, K-뷰티 다 잘 버는데 그거 초과 이익 아니냐? 라고 해서 이걸로 배당 재원을 세우자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사이즈를 키워보면 맞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고란 기자에게 또 하나 들어가 볼게요. 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 네, 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이란 상황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이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의 상당량을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 상황이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의 의지는 이란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점은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핵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베 국방부 장관은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기여 좀 애매하죠. 이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를 깊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냥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조금 더 나중에 구체화되는 걸 더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뭐 대법원도 그렇고 항소법원에도 올라가 있는 것도 있는데 글로벌 관세 관련해서 이거를 또 제동을 걸었다가 또 다시 허용한 사례가 있어요.
0: 네, 일진일퇴를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항소법원에서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전 세계 교육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일단은 효력을 일시 정지를 시켰습니다.
1: 이거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네. 항소법원에서 일단은 중지.
0: 일시 정지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시 10% 관세는 좀 이 카드는 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10%는 계속해서 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0: 네. 이게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이 그 조치였는데요. 국제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 광물과 품목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수입 품목에 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안적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월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이 대안적으로 내놓았던 내용인데요.
1: 네.
0: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다. 국제 수지하고 이 무역 적자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지금 헷갈려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위법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즉각 항소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무역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무역법 122조가 의도한 국제 수지 위기 상황 이걸 놓고 이제 조금 의견들을 더 청취를 하고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꺼낸 겁니다.
1: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고란 기자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이닉스는 1%만 주가가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2% 밀리고 있거든요. 그 노사 이틀간에 걸친 그 협상 좋은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2: 네. 새벽까지 협상했거든요. 그래서 1차 협상하고 2차 협상하면 누적 협상 시간이 24시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제 성과급 제도화 입장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요. 노조가 조정을 거부하면서 협상 테이블 마련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안을 제안하지도 못했습니다. 알려진 거에 따르면 사측은 현행 초과 이익 성과급 이 OPI 제도 이걸 유지하면서 대신 특별 보상을 결합해서 어쨌든 보상액을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제시한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노조가 요구한 건 상한을 폐지해라. 그리고 지금 OPI 제도가 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거든요. 이걸 투명화해라. 그리고 이 성과급 제도를 성과급 방식을 제도화해라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1: 그러니까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그 제도화의 핵심이 결국은 영업이익의 15%를 날라라는 거잖아요.
2: 네. 그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도 약간의 뭔가 조정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 산정 방식이 영업이익이란다. 성과 기준을 판단한 산정 방식이 회사 측이 주장하는 건 EVA 방식이라는 좀 복잡해요. 네. 근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업이 뭐 이런 식으로 투명한 걸로 바꿔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측은 여전히 과거의 그 제도 EVA 방식을 이제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 초읽기 들어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 이루어지면 아마 한 30조, 40조일은 피해가 이를 거다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노위는 노사가 뜻을 모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후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 총파업에 만약에 들어가면 정부가 강제로 이 파업을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엄청난 중차대한 영향을 네.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2: 아직 파업까지 8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네, 기대해 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란 무엇인가? 또 앞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초과이익이란 무엇인가? 참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2: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가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노조 총파업 규탄한 기자회견 열렸고요. 이 단체는 지난 4월께 온라인 통해서 결성된 이후 한 300여 명 규모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뭐냐면 이 파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라인을 전면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 한국 반도체 산업에 사형 선고를 내린 행위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우 군과 경찰처럼 파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긴급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단체는요.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신문기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단원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잊고 지냈는데 이거 상록수라는 게 있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네. 금융사들이 만든 부실 채권 처리 회사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0: 네, 이 배드뱅크라고 해서 이 민간 부실 채권 처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결국 한마디로 좀 약탈적인 금융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건데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카드 대란 이후에 금융사들이 함께 이게 만든 그 은행입니다. 근데 23년 만에 이 회사가 완전히 청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어제 금융위원회가 상록수 회원사를 긴급 소집을 해서요. 장기 연체 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상록수 주주사가 지금 총 9곳입니다. 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카드, 뭐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같이 좀 굵직한 뭐 그 금융사들이 다 들어있고요. 네. 논의 결과 상록수가 보유한 이 대상 채권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캠코의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이 상록수의 잔여 채권들도 다 캠코에 매각을 해서 이 카드 사드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추심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채무자들은요? 채무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0: 지금 약 11만 명 그리고 채권의 기준으로는 무려 8,45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이 빚의 굴레에서 좀 해방이 돼서 재기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채권들이 지금 세도약 기금으로 매입이 되면요. 즉시 추심이 좀 중단이 되고요. 매입 채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전면 소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게 지금 상록수같이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세워놓고 이런 SBC 뒤에 숨어서 금융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고 이게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속전속결로 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 실제로 이 대통령 발언 보면요.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뭐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 도덕 감정에 맞냐라면서 대책 강구를 지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뭐 보통 이런 채권들이 한 7년 이상 연체가 되면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뭐가 나면은 그걸 다 환수를 하겠다라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재기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금융위가 또 상록수와 유사한 유동화 회사 형태로 좀 이렇게 장기 연체 채권들을 보유한 회사들도 전수조사를 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장기간 연체됐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갚을 돈이다라는 네. 관점과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연체가 된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관점. 대통령은 그 후자에 또 손을 들어준 거고요. 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이 길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구역입니다. 이름을 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안에 입주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해서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구역은 어디일까요? 9.1연구 쓰시는 분이 예비 초등학생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 예정인데 이걸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예전에는 도장 찍고 그만이었는데 복잡한 절차가 불편하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긴 해요. 라고 허가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8021님 구역 8글자 답이 이게 맞나요? 8글자 맞추느라고 전철 안에서 손가락 여러 번 고받다 폈다 했네요. 또 오타가 나면은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8048님도 아리송에서 대우님 힌트로 맞췄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깁니다. 근데 지역은 아니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인데요. 이거 어렵나?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6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귀신같이 내가 좋아하는 걸 잘 파악을 해서 광고도 맞춤형으로 띄워줍니다. 이른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또 그 추억 속 광고 잘 만든 CF 한 편인데요.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광고의 추억 같이 한번 더듬어 보시죠. 김정인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김정인 작가님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라떼 경제사. 네, 네. 오, 아쉽습니다.
4: 아, 저도 아쉽습니다.
1: 그 덕분에 좀 같이 이제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는 네. 시간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도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상업 광고가 나온 거 네. 어디?

0: 언제입니까?
1: 제약회사입니다. 이제 1886년 2월에.
0: 1886년?
1: 네. 오. 한성주보의 독일계 회사인 세창양행 광고가 처음이었는데 네. 뭐 독립신문 같은 신문에도 나갔고요. 근데 이 광고라는 말이 사실 우리 뭐 이 오래된 말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인데 네. 3년 전에 한성신문에 회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동지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 이제 그 IPO 일종의 IPO를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신주 발행에 자본금 투입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광고란 말을 썼고 그 후로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광고를 지명 광고를 많이 내기 시작했죠.
0: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를 이제 고백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고 저희가 또 그 KBS 콩이나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세창양행 예, 세창양행. 네. 광고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기 잘 보이지도 않네. 새로 쓰기 하던 시절이니까 뭔가 서책 느낌도 나고요. 그러면 이 광고 띄워서 제품이 잘 팔렸어요?
1: 네,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광고한 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무슨 무슨 양행 아니면 이제 제약회사들인데 예. 양행이 당시 신문의 핵심 광고주였습니다.
0: 양행이 무슨 뜻이에요?
1: 간단히 말해서 이제 외국계 무역회사를 말하는 건데 이제 광고 집행 여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이 당시에.
0: 그러니까 서양을 향한다. 네. 서양행 네. 뭐 이런 거예요. 부산에
1: 그렇습니다.
0: 이런
1: 서양에서
0: 거죠.
1: 서양행. 왔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또 당시에 최대 광고 품목이었는데 이 광고 효과가 바로바로 매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신문 지면에서 의약품 광고 비중이 25%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또 질병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당시 광고들을 보면 딱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두통, 이제 위장병, 풍치, 뭐 생리불순, 뭐 피로, 이제 제품 장점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죠. 나열을 하기만 해도 팔리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가 지난 이후에는 자양강장제하고 이제 이 광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0: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가 이게 신문, 이런 인쇄 매체 이어서 네. TV, 라디오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보고 듣는 거. CM송이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1: 네. 그래서 인쇄 매체에서 라디오로 광고의 핵심 축이 이동했던 때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이제 라디오의 전성기, 소리의 네. 시대였죠. 소리의 예. 시대. 근데 소리 하면 멜로디를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CM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국내 최초 CM송은 한 소주 회사의 이제 차차차송이라고
0: 저희가
1: 있습니다.
0: 좀, 네. 차차차송?
1: 네.
0: 근데 이게 생활용품들?
1: 네.
0: 여기에서도 또 많이 쓰였다면서요?
1: 그렇죠. 이때는 또 생활이 또 생활다워질 때라서 청량음료나 치약, 비누 같은 소비재 광고가 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인기가 있었던 매체가 라디오라서 라디오 유명 광고들은 대체로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이 차차차송은 노래방 기기에 등록이 되기도 했고요. 뭐 희망찬 우리들의 보너스 이런 가사가 서민들의 애환을 좀 담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소주를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도 해서 그 광고의 폐해 여부가 이제 최초로 좀 논란이 됐기도 했죠.
0: 저희가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끔 띄워놓고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에 남는 CM송 있으실 거예요. 하나쯤은. 근데 유독 이게 참 식품 광고에 많았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기호식품이잖아요. 식품이. 그래서 네. 어떻게 경쟁을 할 때 이제 마케팅이 참 중요했는데 음료나 껌이나 과자 같은 이 기호식품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맥주나 커피 등도 일반화된 시기에 CM송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차별을 위해서 CM송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이거 있잖아요. 그
0: 음료수.
1: 태어나기 전에 네. 저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나왔던 건데도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징글이라고 해요. 징글.
0: 징글.
1: 네. CM송 중에서도 짧은 멜로디하고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인 이 징글이 네. 굉장히 즐겨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징글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냐 하면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기존 유행가를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징글 글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0: 예, 그 작곡가 윤형주 씨가 그런 CM송 많이 네. 당시에 또 만들어서 유행도 많이 됐고
1: 네.
0: 어떻게 보면 그 짤막한 반복되는 음율이 또 임팩트를 준 거고
1: 네네.
0: 중독성 있게 해서 계속 그 제품이 생각나도록 하면은 사실은 성공하는 거죠.
1: 그렇죠.
0: 또 그때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유행어? 또 많았습니다. 네. 광고 카피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최진실 씨
1: 네.
0: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막 이런 거
1: 네.
0: 그런 거 하나 터지면 광고도 대박이 났고 광고 모델도 대박이 났었어요.
1: 그렇죠. 이제 광고가 기능 설명을 넘어서서 이제 이미지하고 유행어를 만드는 시대에 이제 접어든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라면에서도 이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0: 진짜 옛날 건데
1: 흔들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탄산 느낌을 살리려고 리추얼을 도입한 광고죠. 행동을 이제 액션을 제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혜자 씨가 모델로 활약한 조미료 이제 그래 이 맛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0: 예.
1: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손이가요 손이가 되게 많죠.
0: 지금까지도 통하고
1: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0: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광고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네. 막 라이벌 기업들의 광고를 막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1: 네네. 특히 뭐 가전 분야 라이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그때 LG는 이제 금성이라고 했죠.
0: 네.
1: 대량 소비 시대가 오면서는 가전 제품 중심으로 광고가 굉장히 좀 치열해졌습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당시 가전에서는 또 금성사하고 삼성전자의 광고 대결이 또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금성이 뭐 기술의 상징 하이테크 금성사 이러면 삼성전자가 첨단 기술의 상징 삼성 가정용품 이렇게 받아치고 다시 이제 금성은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칼라 TV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뭐 대결 이제 주고받으면서
0: 이게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뭐 TV 때문에 뭐 OLED가 났냐 뭐 QLED가 맞아요, 났냐 맞아요. 이런 걸로 근데 또 그럴 때 한 번씩 또 소비자들이
1: 네.
0: 비교를 또 꼼꼼하게 해보게 되고 제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인식이 되니까요. 광고 시장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1: 네. 1970년대 오일 쇼크 들어서면서는 뭐 경제 전반이 다 약간 주저앉았었으니까 사실 이제 광고 시장은 직격탄을 맞죠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줄이는 예산이 이제 광고 예산입니다.
0: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럴 때 참 힘들어지죠.
1: 네. 그래서 광고 콘텐츠 자체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더욱 전략적으로 좀 변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CM송 막 돌아가고 뭐 브랜딩하고 이런 경쾌하고 명랑한 분위기나 즐거운 소비를 좀 강조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공익 메시지를 앞세운 광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경쟁이 심했던 식재료는 작은 즐거움 전략을 씁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스몰 럭셔리를 강조하는 거죠. 큰 거는 포기해도 사소한 일상은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전략을 내세우게 되고요.
0: 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1: 네.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가전은 한 번 사면 오래 쓴다, 전기를 아껴준다, 필수적인 투자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투자라는 식으로 좀 다가가게 되고요. 뭐 당시 카피를 보면은 남용하는 풍요보다 절약하는 미덕 찾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엄마 아빠 물자 절약 집안 튼튼 나라 튼튼 이런 게 이제 광고로 나갑니다.
0: 그러니까 시대상을 사실은 반영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 보면
1: 네.
0: IMF 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때 광고들은 어땠을까요?
1: 그때 이제 광고들이 지주사 광고, 금융그룹 광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0: 기업 이미지 광고들?
1: 네, 이미지 광고들. 아, 나 이제 건재하다. 우리 기업 무너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 함께 간다. 공익적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나갔고요.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카드 광고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면서 좀 대박을 치죠. 뭐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카피도 있었고요. 당시 근데 광고를 할 만한 업종이 금융하고 증권 그룹 브랜딩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소비 살린다고 신용카드 사용도 권고하던 때이기도 맞아요. 했고요.
0: 그러다가 카드 대란이 왔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이 당시 광고 중에서 미래를 보는 업종이라고 하면 통신사하고 인터넷 광고가 좀 등장을 합니다.
0: 그때 IT 붐이 찾아오면서 이후에 예.
1: 네 전지현 씨가 이제 그 검색모자 쓰고
0: 검색모자
1: 검색모자 쓰고 포털 광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0: 아 그게 그 시절이었나요?
1: 네.
0: 그 사실 뭐 전지현 씨는 우리나라 대표 CF 모델이라고 봐도 사실은 또 무방하고
1: 그렇죠.
0: 시대별로 정말 TV만 틀면 나오는 CF 모델들 스타들이 꽤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컬러 TV 이후에 오디오하고 비주얼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유명 연예인 기용한 스타 마케팅이 필수가 되는 시절이 온 거죠. 가장 유명했던 스타 마케팅 광고 중 하나가 이제 커피 믹스 광고. 이제 영화 배우 김진규 씨를 기용을 했는데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됩니다.
0: 안성기 씨 이전에?
1: 네. 이 이후로 커피 광고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당하는 배우나 연예인을 쭉 쓰는 걸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커피가 워낙 또 처음 도입될 때는 근대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장수 모델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안성기 씨 말씀하신 대로 이나영 씨, 원빈 씨, 공유 씨 이렇게 쭉 가고 있죠.
0: 그분들은 그 커피를 지금까지도
1: 네.
0: 안성기 씨가 38년?

0: 깐했다고요?
1: 네.
0: 그 광고 모델을?
1: 네.
0: 원빈 씨도 지금 뭐야 16년?
1: 네.
0: 대단합니다.
1: 민호영 씨도 한 24년, 25년 하셨죠.
0: 한 커피 브랜드를. 네. 와, 대단하네요. 또 저 어릴 적에는요. TV 광고에 주윤발 씨가 나오고 막 소피마르소가 나오고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뭐 1980년대 후반부에는 소피마르소, 뭐 주윤발 이런 해외 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나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해외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어.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외화. 홍콩 영화 막 이런 게 굉장히 인기였고요.
0: 홍콩 누아르 막.
1: 네.
0: 지금 소피 마르소 그 광고.
1: 네.
0: 이미지 하나 나오고 있는 거야. 이때는 거의 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1: 그렇죠.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주윤발 씨도 뭐 부드러운 탄산 이미지를 홍콩 누아르 스타일에 얹어가지고.
0: 아, 사랑해요 그 키스.
1: 네네네.
0: 아, 엄청났죠. 그때 뭐 보트 타고 막 다니고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오고 막. 엄청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실 CF 스타를 보면 그 시대상에 또 떠오르기도 하고
1: 그쵸.
0: 그 유행을 누가 어떻게 이끌었는지도 사실은 읽혀요.
1: 맞아요. 네. 특히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해졌는데 대표적인 CF 스타 뭐 김혜수 씨, 이영애 씨, 전지현 씨 등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이영애 하루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영애 배우가 광고한 제품만으로도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0: 요즘에는 네. 장원영의 하루 이렇게. 맞아요.
1: 뭐 맞아요.
0: 뭐 광고 뭐 수십 개씩 찍으 시는 분들.
1: 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소주 광고입니다. 당대 최고 여성 스타의 얼굴로 이제 시대 정서를 파는 카테고리가 되죠. 소주 광고가 그래서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시작된 건데 그 이전까지 소주는 25도 이상의 굉장히 독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6도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좀 그때 시대에 맞춰서 가부장적인 좀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술 이런 느낌이었고 광고도 장동건 씨나 유호성 씨 같은 남성 배우 중심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소주 도수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또 1999년에 이영애 씨로 히트를 치면서 어떤 여성 톱스타를 데려오느냐가 이제 소주 광고의 어떤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청순 다나 뭐 이런 게 이미지가 좀 소주 광고에서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07년 이후에는 이효리 씨가 등장을 하면서 섹시 발랄 컨셉. 그리고
0: 또.
1: 예, 2010년대부터는 여사친 느낌, 일상적 친구
0: 친숙한,
1: 느낌.
0: 친숙한, 그러니까 저도주가 네. 되면서
1: 네네.
0: 그러네요. 근데 요즘 광고는요, 뭐 5초짜리도 있고
1: 네.
0: 무슨 뭐 2분, 3분짜리 광고도 있고 맞춤형 광고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앞으로 이 광고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1: 네, 사실 이제 그 광고를 보시는 분이 시청자가 아니라 유저로 변했잖아요.
0: 네.
1: 이 주의력을 두고 싸우는 플랫폼 중심 광고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광고인지 콘텐츠인지 애매한 형식이 좀 주류가 됐어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이나 SNS 광고 비중이 전통 매체를 추월한 지 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예 한 묶음이 돼가지고 커머스랑 길이 자체보다는 이제 유저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떤 맥락을 부여하느냐 이거에
0: 직접
1: 따라서
0: 직접 결제로 이어지게끔
1: 네, 극단적으로 좀 형태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다시 엄청 긴 롱폼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네. 길이 자체는 좀 다양해질 것 같다. 이게 어떤 딱 정해진 문법은 광고 문법은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오늘 김정인 작가랑 함께하는 라떼 경제사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글로 인사를 대신할게요. 김상우님 따봉 최경민님 별이 다섯 개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인 작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중앙노동위 사후조정에 따른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오늘 새벽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법원 심문은 오늘 열립니다. 그룹 BTS의 멤버와 대기업 회장 등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고액을 빼돌리려 시도한 해킹 조직의 총체급 범죄자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방미 중인 안교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여러분 혹시 꽃 자주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신 게 언제일까요? 저도 아이고 이게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5월에는 기념일들이 많아서 그래도 꽃집이 대목일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꽃값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집값의 비밀부터 화훼 산업의 현실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립

0: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학부 박상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박상근입니다.
0: 보통 5월이면 꽃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실제 예, 특수가 있는 달입니까? 아니에요?
1: 예, 뭐 말씀하신 대로 5월에는 1년 중에 꽃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요즘은 화훼재배 농가들이나 꽃집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마음도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꽃이 가진 치유의 힘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예.
0: 꽃이 가진 치유의 힘. 오, 멋있네요. 그 많이 팔리면 좋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예, 보면은 꽃값이 좀 비싸 보입니다. 이거 몇 송이 안 꽂아주는데 뭐 3만 원짜리 요즘 거의 보기도 힘들고 막 5만 원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가격 구조는 어떻게 봐야 돼요?
1: 좀 말씀하신 대로 꽃값이 비싸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그 내부를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좀 그렇게 비쌀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 손에 꽃이 닿기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비용이 층층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우선 생산 단계에서 보면 꽃은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나 습도를 24시간 맞춰줘야 되는 생명체입니다.
0: 그러네요.
1: 예,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비료나 상토, 포장재 같은 뭐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재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올랐고 농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절화를 재배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또 유통 단계도 있는데요.
0: 네.
1: 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하게 유통이 돼야 되는 게 생명이다 보니까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이 이동하는 물류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해서 훨씬 더 많은 유통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저장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통에서 시들어버리는 꽃들을 폐기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꽃집에 얘네들이 도달을 하면 한 송이 한 송이씩 또 예쁘게 선별하고 다듬고 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 가격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죠. 대신에 뭐 우리나라에 있는 꽃 가격을 외국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꽃 가격이 특별히 비싸다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생산에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소비에 이르는 여러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런 가격의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 이런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였네요. 비용도 많이 예, 들 수밖에 없고 마치 신선식품처럼
1: 예, 맞습니다.
0: 또 안 팔리면 또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꽃값을 좀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농가의 소득은 어때요? 요즘 농가 소득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화훼 농가들.
1: 예, 꽃값이 올랐으면 농가들도 좀 돈을 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0: 네.
1: 우선 이렇게 기후가 좋은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이 저가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꽃 도매 가격을 같이 내려놓고 있거든요. 사실 품질이 좋은 꽃들이 아닌 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굉장히 좋은 꽃의 가격들을 떨어뜨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소비자들은 그런 외국의 저가의 꽃들을 또 비싸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난방비나 자재비, 뭐 인건비 이런 생산 원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가위질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유, 표현이 예, 양쪽에서 가위질을 예, 당한다니. 예.
1: 예. 그래서 네, 여러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산지에서 이런 저가 수입산과의 어떤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살아남고 견뎌내기 위해서 품질이나 품종으로 자기들 국산 것들을 좀 차별화하고 또 산지에서 직접 유통하면서 중간 비용을 좀 줄이고 전문 유통 업체들을 또 다시 협력해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농가 소득들이 좀 실질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0: 그러게요.
1: 있습니다. 예.
0: 그러면 그 해외에서 꽃을 수입을 하면 꽃이 제대로 피기 전에 들여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1: 예, 외국에서 수입되는 꽃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뭐 배를 타고 오거나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하긴 하는데요.
0: 예.
1: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애들은 조금 나은데 배를 타고 오는 애들은 한 3주 정도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국내에 오거든요.
0: 꽃 상태로요?
1: 예. 이제 어느 정도 피어있는 상태로 들어있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0: 아,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처럼 이제 초록 색깔일 때 수입을 해서 노란색일 때 판매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봉오리 상태? 이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1: 예, 약간 봉오리 조금 전에 수입이 돼서 예.
0: 그러면 그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좀 품질이 좀 떨어져요?
1: 아무래도 꽃은 잘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이 점점점점 노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확하고 기간이 오래 되면 될수록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신소영님이 꽃가게들이 주위에 많았었는데 폐업되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제 자영업자신데
1: 예.
0: 그 인터넷 꽃 배달은 되게 좀 저렴해 보이거든요. 요즘에 그 꽃 배달들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시고.
1: 예, 맞습니다.
0: 거기서
1: 예.
0: 어떻게 더 싸게 팔 수 있는 뭐 비결은 뭐예요?
1: 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하는 것들이 일종의 뭐 유통이라는 과정도 있지만
0: 네.
1: 사실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과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대량으로 전국을 소비 시장으로 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임대료나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일반 동네에 있는 꽃집들은 오롯이 그 모든 걸 본인 혼자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료, 인건비 또 팔리지 못하고 시드는 꽃의 어떤 폐기량까지 다 꽃집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주변에 있는 동네 꽃집보다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어떤 대신에 그 규모의 경제로
1: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 동네 꽃집은 하나 하나 또 잘 손질을 해서 신선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꽃 배달시키면 서울에서 주문을 해도 뭐 당일 오후에 바로 부산이라든지 막 지방까지도 막 보낼 수 있잖아요. 화환도 그렇고 조화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1: 그거는 네트워크의 힘인데요.
0: 네.
1: 예, 서울에서 만든 화환이 뭐 KTX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0: 예.
1: 예. 주문이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꽃집에서 부산에 있는 제6 꽃집으로 바로 이렇게 오더를 내려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화원 연합체들이 있어서 가까운 꽃집에서 직접 제작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배송해 드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주요 거점마다 이런 거점 센터들이 있고요.
0: 네.
1: 전국 어디든지 간에 신선한 꽃을 당일에 배송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어느 작물보다는 화훼 분야에서 이런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 우리나라 이런 배송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화훼의 물류의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8879님이 꽃집 하신다고 하네요. 온라인 꽃 배달도 꽃집으로 발주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사실 이게 화훼 농가도 그렇고 꽃집들도 아까 연달아 폐업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뭐 좀 대책이 없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고쳐가면 좋을까요?
1: 저희도 이제 화훼 산업이 많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정부도 이런 화훼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훼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워서 여러 방향에서 사실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업계에서도 이런 변화되는 어떤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0: 네.
1: 사실 예전에는 화훼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용하는 절화 위주의 어떤 산업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정원식물이나 뭐 분화식물이나 이렇게 한번 심어서 오래 함께하는 꽃들로도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수조원대 시장 규모들이 이런 정원산업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정부의
0: 네.
1: 발표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정부가 어떤 생산이나 뭐 유통을 위해서 일정 가격을 막 보전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0: 네.
1: 이런 식물들을 안정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뭐 환경이나
0: 네.
1: 뭐 이런
0: 알겠습니다.
1: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박상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저희가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로 떠납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스승의 날은 어땠을까요? 이한 작가와 같이 돌아올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전국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에 짙었던 안개는 열버지거나 거의 대부분 걷혀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늦은 오후에 약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역시 전국이 맑겠습니다. 호남권과 경남 서부에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역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제는 일부 지역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비를 내린 비구름대가 어제는 동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날씨로 바뀌었는데요. 어제부터 낮 기온 상승세입니다. 어제 평년 기온을 넘어서기 시작해 오늘은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22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기준 30도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모레는 대부분 내륙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상당히 크고 더위가 이어지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한 일사의 자외선 차단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특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 앤드루스 합동 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오늘 밤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이 전쟁 종식 등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이란이 중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오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어제 회담한 해그세스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1차 신문에서 측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될 수 있다며 생산 차질 시 대규모 피해

0: 신소영님은 어느덧 일상의 루틴이 됐습니다. 성공 예감 듣는 기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족에게 청취를 또 공유하고 있다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00 쓰시는 분께서 저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다른 지역 가격이 비싸서 갈 수가 없네요. 도시 쪽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선물 받으시는 분들 알려드리는 선물방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매일매일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어도 그분들의 그 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합니다만 핸드폰 번호 일부가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는 뭐 2% 이상 코스피가 밀렸었는데 현재는 낙폭을 많이 좁혀서 0.92%까지 예, 낙폭을 좁혔네요. 7573까지 낙폭을 좀 좁혀놨고요. 강세장의 특징이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코스닥은 1.5% 내린 1161. 시장의 구분이 또 이렇게 엇갈리네요. 코스닥은 오를 때 많이 못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하이닉스가 먼저 상승으로 반전해서 현재는 1.5%까지 오른폭을 더 키워놨고요. 186만 원대까지. 삼성전자는 아까 5% 이상 빠지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2.69%대까지 낙폭을 좁혀놨습니다. 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차이가 1580조 원대, 1320조 원대. 오유, 시총 차이가 많이 또 좁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가 6.3% 이상 오르면서 68만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삼성전기도 2%대 강세. 현대모비스 12% 강세. 자동차. 아니, 피지컬 AI로 불러야 된다. 이런 또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4% 빠지는 등 뭐 시총 상위주들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까지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증시 코스피는 좀 낙폭을 좁힌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1498원대까지 올라서 외려 1500원 턱밑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원화는 또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또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오늘이 5월 13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진짜 왜 스승의 그림자도 밥 잡는다라고 말은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에 물론 스승의 날은 없겠으나 조선시대의 스승의 모습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는 거 아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1: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실제로 경국세전이나 그 법률들을 보면 스승을 때리거나 해친 사람을 처벌하는 법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기록이 있습니다.
0: 조선시대예요.
1: 예예. 원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 그쵸?
1: 맨 처음에 제자가 스승과 이제 그 연을 맺고 싶으면 찾아가서 속수례라는 걸 지릅니다.
0: 속수례?
1: 예, 속수라는 것이 얇은 육포 그 열장을 묶어놓은 걸 속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물들을 몇 개 가지고 찾아가서 제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0: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네.
1: 그러면 스승이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너희를 가르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양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게 됐는데 정말 다양한 스승과 제자가 역사 속에 있었지요.
0: 오늘 한번 그 유형을 좀 나눠볼게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요즘 보면 와 말세다 말세 막 이러는데
1: 그렇죠?
0: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1: 아니 뭐 그 스승님의 머리채 잡고 그 상투 잡고 끌고 다니는 일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스승이 좀 잘못하긴 했습니다. 예예.
0: 일단 그래도 지금보다는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래도

0: 스승님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을 거 아닙니까? 왜 회초리 들고 체벌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1: 아무래도 고대 시대에는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그랬죠. 그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그 엎드려 뻗쳐놓고 이제 그 아이스 하키 채라든가 아니면 그 몽둥이 같은 걸로 막 엉덩이를 때리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그 조그만 아이들한테 때릴 데가 어디 있었다 싶기도 하고
0: 사실 90년대 까지만 해도 뭐 체벌이 일상이었죠.
1: 예.
0: 엎드려 뻗쳐 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왜 머리바가 됐었어요?
1: 예예예, 막 그 한 10대, 막 50대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거 맞고서 참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0: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1: 예. 에이, 그런데 그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회초리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때린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이나 그런 의학서에 따르면
0: 네.
1: 이 가시나무가 때려도 이제 흉지지 않고 아프지 않다. 뭐 이제
0: 가시나무에 가시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왜 그 이름만 그런 거예요. 그 한자로 가시나무 초자를 써요.
0: 도리개처럼 이렇게 뭐 가시를 때리진 않았겠죠.
1: 그렇진 네.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애를 매를 많이 때려야지 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대를 맞으면 어떤 책을 뗀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0: 와.
1: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인 김성일한테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0: 김성일?
1: 예, 혼날 일이 있어서 이제 시킨 거예요. 네가 가서 회초리 꺾고 와라.
0: 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맞아야 하는 제자한테 회초리 만들어 오라고 했다면서요?
1: 예. 했는데 이제 김성일이 가서 굉장히 두꺼운 회초리 나뭇가지를 꺾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거를 꺾어 왔냐라고 했더니 그 벌을 엄하게 받아야지 되지 않게 그래야지 벌이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0: 김성일이라는 유학자가 제자 시절에 어렸을 때 떡지부터 그렇죠. 달랐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벌을 엄하게 받아야지 사람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를 더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떡잎부터 다른 아이들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우리가 왜 그 풍속화 김홍도의 그림이잖아. 서당을 주제로 한 그림. 그거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쵸? 저희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화면 이제 띄워드리고 있는데 훈장님 옆에 회초리가 딱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바지 걷고 있는 아이가 막 울고 있고.
1: 그렇죠.
0: 옆에 아이들은 좀 키득대는 것 같긴 한데.
1: 아유, 그게 딱. 옛날 그 학교 모습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애 친구가 맞고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기면 옆에서 막 비웃고 있고 막 그 선생님은 조금 미안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 짓고 있고 애는 울고 있고.
0: 그 훈장님의 표정은 사실 좀 미안한 표정이에요?
1: 예,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한데요. 그 사실 체벌이 그 조선시대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조선 전기에 그 서예가 했던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에 이제 서당을 세웠는데 당시 학칙에 체벌에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체벌 규정이 있어요?
1: 예, 매일매일 숙제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회초리 50대.
0: 50대요?
1: 예. 그리고 전날 배웠던 거 외우지 못하면 이건 60대.
0: 종아리 걷고요? 옷 걷고?
1: 바둑이나 장기 같은 그 딴놀이 하는 사람은 70대. 규칙을 안 지키면 80대. 그 딴짓 하면서 활 쏘기 하면은 90대.
0: 와.
1: 여자를 밝히면 100대. 그래서
0: 와,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저는 5대, 10대 일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0이 하나 더 붙네.
1: 뭐 그래서 사실 그 제 옛날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한 회초리 100대 때린 이야기를 모용담처럼 이야기하신 거.
0: 회초리 100대 때리면 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1: 아, 실제로 회초리 맞다가 죽은 사람도 나오긴 했습니다.
0: 조선 시대 때요?
1: 네네. 김화라고 해서 그 상령 군수가 자기 밑에 그 향교의 학생들을 때렸다가 그렇게 됐는데.
0: 학생을요?
1: 예.
0: 그리고 태형 아니고.
1: 그 회초리였다고 하는데 거의 느낌상으로는 태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회초리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0: 최희진님이 예전에는 매가 약이라고 사랑의 채찍을 든 적이 있었다라고 바지 걷고 종아리 맞는 그림. 근데 어이야 이게 뭐 50대 100대로 가면 이게 사랑의 매는 넘어서는 것 같은데.
1: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뭐 거의 그

0: 성균관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교였던 그 조선의 학교에서도 그 시험 불통하면 역시 회초리에 해서 그 대사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학교 총장이 학생들 회초리 때렸다가 학생들이 우리가 왜 맞냐고 해서 도망가고 시비 벌인 적도 있긴 합니다.
1: 근데 배운 걸 못 외우면 50대, 60대 맞게 되니까 열심히 외우기는 했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홍도의 서당에 나온 그 애는 못 외운 거예요. 숙제를. 배운 걸.
1: 그래서 이제 몇 대 맞고 네. 뒤로 돌아서 훌쩍거리고 있고.
0: 그리고 옆에서 낄낄거리고 우는 애는 다음 타자. 그거 되겠죠.
1: 아, 선생님 저기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이거든요.
0: 네.
1: 좀 훈훈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래도 뭔가 권위도 있었고 따뜻했던 스승님.
0: 역시 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마음 훈훈해지는 좋은 선생님,
1: 좋은 선생님
0: 하면 역시 퇴계 이황입니다.
1: 아, 퇴계 이황.
0: 예, 그 1,000원짜리 지폐에도 얼굴을 싣고 계시고 예, 예. 뒤에는 그 사람이 세운 학교인 도산서원이 있죠.
1: 아 요즘 1,000원짜리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0: 그렇죠. 그러게요.
1: 아이들한테 뭐 펼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0: 예, 그 저희는 그 헌금할 때마다 그걸 뗐습니다. 그 이 세계 이황은 그 후학 양성에 그 힘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도 도산서원에서는 네. 퇴계 선생의 기제사 날에는 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낼 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죠.
1: 지금도 도산서원에서는 뭐 제례가 예, 이어지는 거예요.
0: 예. 기제사 날이라고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날에는 옛날엔 거의 8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지금도 한 300-400명 적어도 600명 그렇게 모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일대의 행사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현자였습니다.
1: 현자.
0: 우선 이 퇴계 집이라고 해서 이분이 평소에 남겼던 글을 다 편지도 모아놓은 문집이 있는데 여기 나온 편지를 보면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수십 년 어린 후배나 그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마치 이제 그 친구나 아니면 어른한테 보낸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존댓말을 정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1: 제자한테 보내는 편지에 존댓말로요?
0: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학문이 부족하여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친구한테 보냈나 하고 딱 보면은 제자한테 보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키웠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회초리 맞았던 김성일도 그 이 퇴계 이황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서해 유성룡 역시 이 사람의 제자였고.
1: 아, 유성룡.
0: 예. 그리고 완벽하게 제자는 아니었지만 많이 의지를 했던 사람이 율곡 이이였습니다. 율곡 이이가 물론 이 사람이 그 과거에 9번 급제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한번 이제 그 과거에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방했을 때 그 낙심해가지고 퇴계 이황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그 답장을 보냅니다. 퇴계 그 율곡 이이에게 하늘은 이제 훌륭하게 쓸 사람을 나중에 그 기다리게 한다. 어렸을 때 급제하면 오히려 잠을 뗄 수도 있으니까 당시 그러면서 되게 위로해주는 편지를 보내주는데 친구한테 보낸 것 같아요. 훨씬 거의 30살 이하 연하인 그
1: 한참 후자 보이지도 않는 동생한테 네. 제자에게.
0: 네. 그리고 사실 그 퇴계 이황은 과거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율곡이가 자기 과거 떨어졌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러니까 속상해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율곡이는 이미 장원급제를 두 번이나 했었을 때였습니다.
1: 네?
0: 그 과거 시험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있는 밑에 시험에서 이미
1: 장원급제를
0: 두 번이나 해가지고 이미 그 이름이 널리 펼쳐져 있는데 물론 이 대과를 급제해야 진짜이긴 했는데 그 대과에서 떨어졌다고 이제 투덜거리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퇴계 이황은 이미 여러 번 그 낙방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예 예,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정성스럽게 위로를 해줘요. 나중에 하늘이 너를 크게 쓸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1: 대기만성이다.
0: 네. 예.
1: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1등 두 번 하고
0: 예.
1: 자격 시험

0: 시험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왕 그쵸, 선생님한테.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 뭐 이제 못 만나서 다음에 언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편지 보냈는데 정말 극존칭이에요. 한자를 쓴 건데 읽으면 정말 아 이 사람이 정말 그 온화한 사람이구나.
0: 아, 그런 게 느껴져요.
1: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줬구나.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런 이런 분조차도 자식들한테는 야 우리 제자 누구는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너는 언제 과거에 붙을래라고 그 쪼는 부모님이기도 했습니다.
0: 부모로서는 또 예, 예. 부모로서 공부 안 하니 내 제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1: 그렇죠.
0: 특히 이왕 선생님의 그럼 자녀들도 잘 됐어요?
1: 그 과거에 급제를 못했습니다. 일단
0: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1: 예, 큰 아들은 과거에 아예 급제를 못했고 손자는 이제 그 초시에는 겨우 급제는 했지만 이제 그의 문과는 아예 급제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0: 제자들만 잘 가르치신 걸로 왜 자기 자식은 또 뜻대로 안 된다고
1: 예, 뭐 그리고 또
0: 사랑의 이제 매를 좀 퇴계 이왕 선생님이 드셨으면
1: 많이 속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퇴계 이왕이 그래서
0: 아, 그게 또 기록에 남아있고
1: 예, 예, 편지를 막 보내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한테 보낸 편지 톤하고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톤하고 달라요.
0: 달라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존댓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뭐. 아들은 그렇습니다. 좀 갈구고 손자도 갈구고 근데 제자들한테는 정말 온화한 좋은 선생님이었죠.
0: 또 특히 이제 퇴계이왕이 노년에
1: 예, 예.
0: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안동의 도산서원 지었다라는 예, 예. 이야기 앞에 보내 이제 해주셨는데
1: 예.
0: 지금 이제 국가유산이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도산서원이면 서당.
1: 예, 처음에는 서당이었습니다.
0: 학교예요? 학원이요? 그쵸. 어떻게 봐야 돼요?
1: 일종의 사교육 학교였죠. 그래서 맨 처음엔 자그마한 규모로 시작했는데 여기엔 또 사정이 있는 게 퇴계이왕이 처음에 명종 시절에 벼슬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셋째 형이 그 정치적인 그 격변에 휘말려서 귀양 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명종이란 시대가 워낙 어지러운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 뜻을 잃고 고향으로 가서 사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키운 거죠. 그래서 집안일도 하고 왜냐하면 부인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집안일을 또 본인이 건사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꾸리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퇴계이왕이 이제 또 그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명종 때는 이제 그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권신들이 일어나서 정치가 어지러워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퇴계이왕으로서는 중앙정치를 뭔가 할 의욕을 잃었던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워낙 퇴계이왕의 역량이 뛰어났고 그 시대가 워낙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나고 지방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의 선생님 이거를 용어로 산림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더 큰 명망을 얻었던 시대였죠.
0: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알아주는 선생님이
1: 지방에 계시는
0: 지방에 고향에 예. 내려와 계시는
1: 예.
0: 그건 뭐 막 구름처럼 학생들이 그렇죠. 몰려갔겠네요.
1: 그렇죠.
0: 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막
1: 그렇죠.
0: 이렇게.
1: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성일도 그렇고 그 서해의 유성룡도 워낙 안동의 출신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퇴계이왕한테 가서 공부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서울로 가서 이제 과거에 입시를 한 거죠.
0: 아까 그 스승님한테 육포 10장 싸서 예. 갖다 드리면서 청한다는 게
1: 속수례.
0: 속수례.
1: 예.
0: 그러면 도산서원은 서당 들어가기는 그 쉬웠을까요? 여기도 아무나 다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1: 우선 스승과 제자에는 사실 학교 자체가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이왕도 그렇거니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서당을 운영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워낙 돈이 안 돼서 그 일대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각각 돈을 모아서 서당을 운영해서 우리 집안 애들을 공부시키자라는 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0: 그렇죠. 뭐 이거 선생님이 학교를 차릴 정도의 돈은 쉽지 않죠.
1: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이제 새로운 교육, 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기부해서 학교를 세운다. 이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인데 퇴계이왕에게는

0: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그 너무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었으니까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태기 양은 워낙 그 형제 중에 8째인가 해가지고 되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되게 가난했는데요. 결혼을 잘해서 부인이 그 결혼하러 올 때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땅을 1,500마지기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 퇴기 이황이 재테크를 잘했습니다.
1: 아, 자산 관리를 잘했어요? 네.
0: 그래서 원래 있던 재산은 워낙 써버리기 마련인데 퇴기 이황이 죽었음을 매 부인이 가져온 재산, 부인들, 왜냐하면 두 번 결혼했거든요. 부인들이 일찍 죽어서 그 가져왔던 재산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근데 이 두 배로 늘어난 재산을 자손들한테도 줬지만 또 도산 서원을 운영하는 데 그 비용을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재산이 빵빵하니까
1: 본인 자산이 꽤 많으니까 예. 사당을 설립하는 것도 예. 꽤 규모 있게
0: 그렇죠. 그리고 서원도 그래서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잘 되니까 또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서해 유성룡 바로 그 임진왜란때의 영의정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니까
1: 마침 또 그런 제자들이 안동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0: 왜 그렇게도 하거니와 또 태계 이황의 명성을 듣고 각 지역의 유명한 똑똑한 애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1: 아 유학을 가요?
0: 예, 그렇죠. 유학을 오는 거죠.
1: 우리 안동으로 이황 선생님에게 교육받으러 가자.
0: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똑똑한 애들이 오고 또 그 애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과거 시험 봐서 급제해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또 후배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학맥이 쫙 생기는 거죠. 학연지연.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도산서원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계속 그곳에서 제자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계 이황이 대대로 그 지역의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1: 예나 지금이나 좀 규모가 있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제자들이 나와야 또 홍보가 되고 예.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그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물론 퇴계 이황의 그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인품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들인 게 시초이긴 합니다.
1: 요즘에도 보면 이제 왜 시내버스에도 무슨 학원 광고들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막 일타 강사 누구 막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딱 이렇게 막.
0: 그렇죠. 그렇죠.
1: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사실은 그때의 일타 강사였고.
0: 예, 예. 일타 강사라고 하면 좀 그 유림분들이 속상해 하실 것 같지만.
1: 그러네.
0: 근데 그 시대의 스승이었던 건 맞는데 그게 하필이면 요즘은 일타 강사일 뿐이에요.
1: 5882 쓰시는 분께서 스승이 1,000원짜리에. 제자가 5,000원짜리에 제자 어머니가 5만원짜리에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화폐 단위인 듯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또 스승님 1,000원짜리가 예, 예. 또 많이 쓰이던 시절에
0: 그쵸?
1: 그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가 필요하던 시절에 그다음에 5만원짜리 필요하던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0: 네, 재미있는데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균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퇴계 이황과 율곡이는 전부 그 성균관의 그 교장 예. 선생님이자 그 선생님이었고 예. 그다음에 신사임당은 학부모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은 이사장이죠. 성균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 이사장님. 예. 아, 세종대왕. 그러네요. 아, 재밌습니다. 그 도산서원도 학번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그건 아니고
1: 몇 기 출신이니 뭐 이런.
0: 보통은 이제 그 제자들별로 이제 레벨을 좀 더 따지는 편인데 예. 가장 대표적인 레벨이 바로 유성룡과 그 김성일 두 사람을 둘 중에 누구를 스승님 그에 더 가까운 제자로 할 것인가로 싸운 적이 있긴 합니다.
1: 이른바 뭐 한 삼정승까지 오른 자리 막 이렇게요?
0: 예, 그러니까 김성일이 좀 더 스승님과 가깝다. 아니다. 유성룡이 좀 더 스승님의 오른팔이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강성도님이 성균관대 재학생입니다. 집회 볼 때마다 후배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아유 또 그런 선배들을 이제 따라가려면 아유 힘들죠. 또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왕실에서도 왕손들의 예.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0: 예.
1: 왕실 안으로 뭔가 불러들여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궁궐 안에서?
0: 정말 왕실이야말로 사교육 1번지. 정말 그 조기 교육에 뼛속까지 하는 동네라서요. 우선 임신하면은 왕비나 후궁이 임신하면은 그 내시나 그 궁녀들이 그 한문서적을 읽어줍니다. 경전을.
1: 태교?
0: 네. 태교로요?
1: 와.
0: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뱃속에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그냥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1: 그때부터 태교를 했다고요?
0: 네. 그렇게 읽게 하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이게 아들이라면은 이제 원자 보양관이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서너 살 때서부터 하는데 이때는 사실 서너 살짜리가 물론 그때도 책을 읽는 천재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왕실이니까 시킵니다. 원자 보양관이 그 원손을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줍니다.
1: 그 직업이에요? 직종? 그 예, 그러니까 보양관?
0: 관직이죠.
1: 관직.
0: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그 한자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아기들이 보통 수염난 아저씨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종 같은 경우에도 그 할아버지들 싫어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반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그 할아버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정조였는데 정조는 그 옛날에 그 영의정도 했던 남유용의 무릎 위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1: 남유용 선생님.
0: 예, 예, 예. 근데 이 남유용은 약간 다정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조는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좋아했던 걸 수도 있고요.
1: 어린 시절부터.
0: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정조의 아들 순조가 다른 할아버지들은 다 싫어했는데 딱 하나 최재공만은 되게 좋아해서 안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재공은 조카만 집에서 5명을 키우는 육아 마스터였기 때문에 아마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아이들도 알죠.
0: 그렇죠.
1: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0: 예, 예.
1: 또 잘 놀아주고
0: 예. 그러니까
1: 선생님이지만 막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놀아주니까 친숙하니까 예. 더 살갑게 또 다가왔고
0: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그 명종 때의 사람 그 정성을 지낸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원자 보양관의 그 당시 명종의 세자였던 순회세자의 교육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1: 예.
0: 저는 애 싫어해요. 였어요.
1: 아니 그 왕실에서 부르면
0: 예.
1: 사실은 그 학자 교육자로서도 엄청나게 이제 명예도 이제 높아지는 건데 부도 쌓을 수 있는 기회고.
0: 그리고 후대의 왕과 친해진 아주 귀중한 기회인데 아주 대놓고 저는 집에 있을 때부터 성격이 까칠해서 애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고 애들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를 싫어하는구나. 실제로 보면은 할아버지 중에 애들 좋아라 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놈 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1: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뭐 원자라고도 하는데 아이들, 왕가의 아이들.
0: 그러니까
1: 혹은 누가 세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0: 아니요. 그때는 그 명종한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100% 왕이 될 사람이기는 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애는 싫다. 라는 그런 곤조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다 보니까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 그래도 들어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0: 가야죠. 어쩌겠어요.
1: 그래서 어떻게 잘 가르쳤습니까?
0: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세자가 요절하는 바람에
1: 오메나. 근데 아들 하나 있었기 때문에 세자 책봉도 되고 왕도 될 수 있는 루트였는데
0: 예.
1: 근데 또 막상 또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0: 예.
1: 사실 근데 그 왕실에서 스승 역할을 하면서 한자리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사실 세자의 스승이 한 명은 아니고 사실 세자의 교육은 보통 1대1 과외가 아니라 다대일 과외예요.
1: 과목별로요?
0: 아니요. 다대일. 하나 과목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세자 하나만 가르칩니다.
1: 와, 국어 선생이 여러 명, 수학 선생님이 여러 명, 과학 선생이 여러 명.
0: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그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1: 그렇겠네요.
0: 반대로 제자가 똑똑하면 스승님한테 기어오릅니다. 대표적인 기어오른 사람 하면은 역시 저 정조가 되겠습니다.
1: 너무 똑똑해서.
0: 예, 너무 똑똑하니까 당시 그 북학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홍대용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정조의 스승으로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그 세손, 당시 세손이었죠. 세손의 스승으로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정조가 이 홍대용을 시험합니다.
1: 몇 살 때요?
0: 그 한 22살 정도 됐어요.
1: 오, 다 컸을 때네.
0: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알아요? 뭐 알아? 특히 왜 당신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데 왜 과거 시험 안 봐요? 왜 안 봐요? 그렇게 계속 꼬치꼬치꼬치 물으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서 아, 이 사람은 예, 그 과거에 뜻이 없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홍대용은 청나라에 유학을 구경을 갔다 와서 북학론을 펼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청나라에서 봤던 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정조가 아니 뭐 우리 그 궁궐에 그만 못한 거 그만한 거 충분히 있는데 청나라에서 뭐 잘났어? 거의 그런 식으로 약간 스승한테 대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요.
1: 그때 뭐 세자일 때나
0: 세손이니까라고 하더라도
1: 그렇죠.
0: 약간
1: 계급으로
0: 아니 약간 건방져요 확실히.
1: 아 똑똑하고
0: 예
1: 왕손이고
0: 그렇죠.
1: 뭐 계급도 이제 뭐
0: 그렇죠.
1: 임금 자리도 따놓은 당상이었고
0: 그렇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어쨌든
1: 당시에는 그 역사 속에서 비극으로 좀 슬프게 얽힌 사제지간도 있다면서요.
0: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단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세자나 왕세손은 8살이 되면 입학례를 치릅니다. 성균관에서.
1: 입학, 예.
0: 예. 아까 얘기한 속수례를 그 성균관에서 치르는 건데요.
1: 네.
0: 예, 단종도 8살 때,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도 8살 때 이걸 치렀습니다.
1: 성균관이요?
0: 예.
1: 성균관은 어느 정도 좀 나이
0: 그렇죠.
1: 들어서 커서 가는 거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 워낙은 보통 사람들은 예. 입학시험에 합격해야지 과거 초시에 합격해야지만 다닐 수 있었는데
1: 한 뭐 한 10대 중후반에?
0: 예, 아니요. 한 60살 넘어서 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 근데 어, 네네네.
0: 그 왕손은 왕손이란 이유만으로 8살 때
1: 8살 때
0: 예, 물론 그 입학례만 치르고 네. 성균관을 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궁궐에서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렸지만요. 어쨌거나 단종이 이제 8살 때 치렀을 때 이때 할아버지 세종도 살아있고 아버지 문종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뿌듯해했겠어요.
1: 당시만 하더라도.
0: 그렇죠. 아. 그리고 단종의 첫 스승이 재미나게도 사육신 중에 한 명인 박팽년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이제 구군으로 이제 왕세손에게 이제 그 소학을 가르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군이 뭔가 하면 아무래도 훈민정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박팽년이 그 사육신 중 한 명이죠. 또 다른 사육신 중에 한 명인 하위지도 단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육신 중에 두 명 그리고 어쩌면 더 다른 사람들도 단종의 교육에 참여를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제 단종이 상황으로 쫓겨나고 나서 그럼 세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럼 세조는 자기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를 이제 세자로 봉하고 세자를 가르치는 이제 그 스승들을 또 이제 모집하는데
1: 세조 입장에서
0: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 중에 한 명이 또 하위지가 됩니다.
1: 그러니까 단종을 가르쳤던 선생님
0: 예, 예.
1: 자기가 쫓아낸 단종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0: 다시
1: 그냥 다시 쓴 거예요.
0: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종의 스승들을 거의 물려준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육신들이 이제 단종 보기로 모의하다가
1: 그 사육신이 예. 단종의 사실은 스승님이었던 분들
0: 스승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육신들이 마치 그 왕을 되돌리게 충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건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사실 뭐 그게 대의적으로도 명분이 또 높았을 때고.
0: 그렇죠.
1: 그 어찌됐든 간에 단종이 이제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0: 그렇죠.
1: 이거를 기록했다가 선생님이랑 제자랑.
0: 그렇죠.
1: 같이 변을 당한 일이 있어요.
0: 이거는 그 국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바로 이 무오사화. 거기에 화를 입은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김일손의 이야기입니다.
1: 네.
0: 김종직은 바로 그 성종 때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된 살인파의 영수였던 사람으로 이제 성종 때부터 이제 그 여러 살인파들의 리더가 되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살인파가 이제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한 사람이라서 이 야사에 따르면

0: 이 성종 앞에서 사육신은 충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성종이 무척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성종은 이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계속 주장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것이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글입니다.
1: 네.
0: 이게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한다. 그런 글이란 뜻인데.
1: 조의제문.
0: 예. 이게 스토리가 길어지는데요. 그 중국 그 초한지 보시면
1: 네.
0: 그 초패왕 항우와 그다음에 한고조 유방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1: 네.
0: 그 중간에 희생된 사람으로 의제, 즉 초회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초회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때 항우한테 옹립돼서 왕이 되었다가 초나라의 왕족이었거든요. 결국 항우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사람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초회왕이라는
0: 예.
1: 초한지에 나온 인물.
0: 예. 그 사람을 꿈에서 김종직이 보고 이 사람이 왜 꿈에 나왔을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이 사람을 슬퍼하는 글을 적었는데
1: 네.
0: 공교롭게도 이 글을 쓴 때가 바로 단종이 죽었던 해, 죽었던 달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이야기고
0: 예, 중국,
1: 중국
0: 이야기죠.
1: 사람이 내 꿈에 나와서 그걸
0: 예.
1: 글로 적었는데
0: 예.
1: 외부에서 봤을 때 너 이거 단종 그리워하면서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요?
0: 예,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사실 이 김종직 본인은 이 글을 자기의 대표작처럼 여겼고 제자들도 이거를 계속 그 돌려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간 노골적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내다 돌린다면은 이건 사실 약간 심사가 뒤틀려진 사람이 보기만 해도 이거는 영모다. 감히 세조를 우롱하느냐가 되는데 하필 이걸 봤던 왕이 연산군이었다는데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1: 연산군 시절이요?
0: 예예. 예. 왜냐하면 김종직이 이 글을 쓰고 본인은 이제 죽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죽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매장까지 다 됐는데 이 사람의 후손이었던 사람인 김일손이 사관이 되어서 그 성종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실록을 편찬하면서 김일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적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야기. 사육신들이 절개를 지키고 비장하게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적고 세조가 사육신들을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단종의 시신이 이제 버려져서 비참하게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 것도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승의 이 조의제문을 실록에다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연산군한테 일러바친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 감히 누가 내 선조인 세조를 욕하는 걸 썼다고 하는데 사초를 가져와라. 실록을 가져와라.
1: 네네네.
0: 근데 워낙 조선의 왕은 실록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1: 당시에는.
0: 예. 네. 아니 당시에는 그렇고 워낙 원칙이 그래요. 왜냐하면
1: 아, 선대 것도 못 봐요.
0: 예, 왕들이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특히 자기 선조에 대한 요구이나 그런 걸 보면은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할 테니까
1: 아.
0: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 실록을 쓰던 사람들이 다 보여줄 수 없다 해서 일부만 잘라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연산군이 그 내용을 보고 길길이 뜁니다. 그이 세조가 이룬 공덕이 땅을 뒤덮을 정도로 위대한 것인데 감히 나의 선조를 욕보이냐? 그러면서 김일손을 잡아다 그 가혹하게 심문을 하고 너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막 그렇게 괴롭히고 하고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도 줄줄이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관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이 바로 이 세조한테 죄를 지었다라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합니다.
1: 아, 유임이 돌아가신 분을.
0: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나라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데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이었죠.
1: 야, 그러니까 스승 김종직, 그 제자 김일손까지
0: 예.
1: 연산군 시절에 변을 당한.
0: 그렇죠.
1: 야, 이게 참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상도 여기서 다 읽히기도 하고요.
0: 예.
1: 그 빨려 들어가듯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러다 네. 스승의 날 되겠네요. 이거. 벌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남아있는 이야기도 다음번에 또 청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협력해 주요 품목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노사교섭 타결이 무산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 1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무분별한 처방 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실시간으로 AS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안진수 님이 상승 전환했어요라고 알려주고 증시 보니까 와 오늘 개장초에 2% 이상 빠지던 코스피가 지금 1.2% 상승 돌아서네요. 이게 몇백 포인트 돌아선 겁니까? 7,736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했고 하이닉스는 외려 4%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엄청나게 강한 시장입니다. 질문 보내주신 것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6351님이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JNK 김재윤 대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 후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대금이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라든가 경매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네. 지금 개인 회생 중이라면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1: 안타깝네요. 다음 네. 질문은요.
3: 6494님이요. 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정부에서 사기당한 전세금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해 준다던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1: 일단 그냥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을 드립니다는 아니고요.
3: 네.
1: 얼마 전에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남는 배당금,
3: 네.
1: 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또 기존의 지원금 모두 합쳐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경우에
3: 네.
1: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법안이 공포된 게 어제고요.
3: 네.
1: 6개월 후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또 구체적인 시행령을
3: 네.
1: 도교통부가 마련한다라고 하고요. 조금 시간은 걸려요. 6개월까지.
3: 네.
1: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필요하신 게 있다. 경공매 대행 혹은 긴급복지지원, 법률지원 등등이 필요하시면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3: 네.
1: 1533-8119 전세 피해 지원센터 1533-8119 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3: 네.
1: 구체적인 또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국민연금이었는데요. 정혜선님. 저는 퇴사했지만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뭔가요?
1: 일단 국민연금에 소득 있는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3: 네.
1: 임의적으로 내가 소득이 없어도 가정주부여도 은퇴를 했어도 불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죠.
3: 네.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 군인도 가능합니다. 만 27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임의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만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들이 이제 내야 하는 돈은 있을 겁니다. 그게
3: 네.
1: 현재 기준으로 월 96,230원. 이게 최저보험료로
3: 네.
1: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35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증시는 코스피는 상승 반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예, 약보합 정도까지는 올라갔고요. 증시가 올라왔는데 환율은 많이 떨어지질 않고 있네요. 1496.4원, 1496원대로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나온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우리의 연장선, 우리의 소유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삶 자체가 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지브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문화에도, 어느 한 종교에도, 어느 한 철학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의례보다 내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사랑을 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순수한 길로 봅니다.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이것은 신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루미가 갈대피리의 울음으로 신과의 분리를 노래했듯이 지브란도 사랑의 언어로 영혼의 귀향을 노래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어느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적 진리를 찾으며 모든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 씨앗, 뿌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로서 그대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 활을 당기는 자는 무한한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리하여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 아름다운 비유 속에 삶과 사랑, 세계와 인류를 향한 드넓은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봄 속 작은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생활지표상 반소매 기준 기온인 25도를 넘어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평년 라인을 뚫겠고 내일부터는 쭉 30도대를 유지하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고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응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눈부신 봄날 햇볕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비가 개고 맑아져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 쪽으로는 가끔 높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늦은 오후에 약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전국이 맑은 날씨,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오늘은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모레는 대부분 내륙으로 30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3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 확보 임무에 첨단 기뢰 탐지 장치와 정찰용 전투기 등 군 자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40개국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BBC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구축함 HMS 드래곤을 해당 수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미상 비행체를 발사할 만한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오늘 밤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명이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신문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1차 신문에서 사측은

결렬됐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와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유명 인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려 시도한 해킹 조직에

0: 특히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임무에 첨단 기뢰 탐지 장치와 정찰용 전투기 등 군 자산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국제 군사 임무 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이 다국적 임무는 방어적이고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임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을 사정권에 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한 사실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승절 기념 열병식 이후 러시아는 연일 종전이 임박했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장기간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재개에 대비해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일부가 4월 7일 시작된 미국 이란 휴전 이후 중동으로 재배치됐다는 게 미 상원 청문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이 끝난 뒤 옮긴 것 아니냐며 임기응변식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배치 시점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이 공격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해 회동하기로 해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는 탈레반 측과의 첫 회동이 됩니다. 회동의 핵심 의제는 이주 난민 문제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아프간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유럽 내 강제 송환 요구가 높아진 게 그 배경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 억압 등 인권 탄압을 일삼는 탈레반과의 협상 자체가 EU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의 단판.
0: 네,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미중 회담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내일 오전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하는 건 9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부터 뭐 중동의 이란 전쟁까지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중국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란이 논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or 또는 그들이 말살 당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 회담에 앞서서 기선 제압용 발언인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과는 달리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지금 내몰린 가운데 이번 방중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비롯한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마 이란도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앞서 중국 주재 이란 대사도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에는 강대국들의 보증이 필요하다라면서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어서 영구 종전과 봉쇄 해제 또 권리 존중 등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을 먼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돼서 제재를 가하는 경제 경제적 분노 이 작전은 역시나 이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네. 이란의 전쟁 자금 또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에 타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 시 주석의 경우

0: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좀 지렛대로 쓸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네, 또 시 주석으로서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미국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지지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이걸 회담에 가지고 와서 이 염두를 해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 의제에 대해서 뚜렷한 접점이 나올지는 이번 2박 3일 일정을 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초대장에 울고 웃고.
0: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뭐 세계 최대 부호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팀 쿡 애플의 CEO 또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 미국 대표 경영자 16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그룹 CEO 등 월가도 총 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 1호 친구로 불리다가 이 감세 정책 등을 두고 관계가 틀어졌던 머스크가 방중 명단에 올랐는데 네. 그 반면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황 CEO는 명단에서 또 빠져서 누구는 들어갔고 누구는 나갔고에 대한 해석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이 상당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임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기회에 이들이 사업 거래와 구매 계약을 성사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뭐 일단 대표적으로 우선 머스크의 경우에는 네. 네, 방중 대표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준다. 네, 둘 사이가 워낙에 이제 깨졌다 붙었다 했는데 많이 회복된 것 같다라고 평을 했고요.
1: 네.
0: 특히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 여파로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나 줄어서 사업적으로도 중국을 좀 지금 타겟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대표적으로는 비행기 보잉, 여객기 500대 등이 포함된 대규모 계약 협상을 중국과 진행해 왔는데 만약에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주문이 될 거라 세일즈 측면에서도 보잉도 굉장히 이번 방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초대장을 받지 못한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면 수차례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이 젠슨황 CEO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 H200에 중국 수출을 허가해 줬는데 중국이 기술 자강을 이유로 우리 그거 필요 없어 안 살래 라고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백악관 내에 강경파 관료들이 젠슨황 CEO가 첨단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우려해서 이 방중단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최근 젠슨황 CEO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시장을 잃었다라고 작심 비판하면서
1: 아.
0: 네,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나서 이번에 초대장을 네. 못 받은 게 아니냐.
1: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0: 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 네, 네.
0: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이란 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이 공급망 또 대규모 구매 계약까지 맞물린 하나의 비즈니스 협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이번 경제사절단 초대장 여부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의 상황도 같이 좀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적임자 공방.
0: 네, 유럽 측과 안보 체제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유럽 정가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동안 배제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드디어 유럽도 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여러 인사가 여기저기서 중재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누가 대표를 할 거냐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유럽 언론의 경우 유럽을 향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좌절감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유럽 측 협상 대표 후보들을 여러 리스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푸틴 대통령 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양쪽과 개인적인 접촉이 있고 유럽 전체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 중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또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현 독일 대통령의 이름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일단 메르켈의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21년 총리를 지내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정부군과 또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무력 분쟁을 중재하는 데 여러 차례 관여한 바 있었고요. 슈타인마이어는 이 메르켈 내각에서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고 2017년부터 10년째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 수입하면서 이 밀월 관계를 맺었던 독일 측 인사가 유럽 대표로 협상에 나서는 게 적절한가 대해서는 지금 의문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이제 유럽 외교가가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한 번에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무래도 퇴임 이후에 러시아 에너지 업체에서 일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도 유지했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저쪽에서 원하는 대표가 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로 반려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메르켈 전 총리 역시 에너지 수입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자금을 대줬다는 결과론적인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독일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 시절에 유럽 재정 위기를 해결했다고 해서 슈퍼 마리오라고 불리는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유명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은 다만 이 유럽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무산시킬 위험이 있어서 트럼프를 배제한 채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전쟁의 고래등 터진다.
0: 네, 이게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고래등이 터지게 생겼다는 뉴스인데요.
1: 아, 진짜 고래요?
0: 맞습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경로를 우회하는 선박이 늘어가지고 고래와 선박 간의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IF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프리토리아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요, 최근 국제폭염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홍해와 스웨즈 운하를 피한 선박들이 2023년 말 이후부터 남아공 남서부 해역으로 몰리면서 고래 서식지와 항로가 넓게 겹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희망봉이 있는 남아공 남서부 해안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고래 개체군의 서식지인데요. 2023년 11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영국 선적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치한 이후 대체제로서 이 희망봉 항로를 선택하는 선박들이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지난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시작된 거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지금 사실상 차단됐다 보니까 희망봉 항로로 우회하는 선박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4월 남아프리카를 둘러 항해한 상업 선박이 하루 평균 89척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두 배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고래 서식지와 선박 항로가 광범위하게 중첩되니까 고래와 선박의 충돌 위험이 커졌다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입니다. 세계 자연보호기금 관계자들은 어떤 종은 이제 좀 똑똑한 종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좀 익숙해져서 이 배들을 좀 피하면 되겠지만 어떤 종은 적응이 채 되지 않아서 피하지 못하고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이 친구들 좀 적응할 시간이 없는 새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진은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권고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선박 항로를 일부 조정하거나 특정 시기에는 선박 속도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고 합니다.
1: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전쟁이 무조건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흑백 감자칩.
0: 네, 전쟁 여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자 봉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일본의 대표적인 과자 제조업체가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부족 여파로 감자칩 포장재를 당분간 흑백으로 인쇄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색깔을 못 넣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과자 제조업체 가루비는 주력 제품인 포테토 칩스의 포장재를 흑백으로 인쇄해서 출하한다는 계획을 최근 납품업체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어떤 특정한 맛만 있는 건 아니고 저염맛, 콘소매맛, 김맛 등 14가지 제품 그리고 오는 25일 출하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 가로비 측은 이번 결정이 제품의 품질 문제와는 무관한데 원재료 수급 불안 속에서 제품의 안정 공급이 목적이다라고 전했고요.
1: 네.
0: 중동발 공급망 위기로 인쇄 공정에 차질이 생겨서 제품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장지는 흑백으로 내놓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1: 네.
0: 가로비는 거래처에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추가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1: 네.
0: 마이니치 신문은 잉크 부족에 따른 이 포장재 인쇄 변화가 다른 제조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민생활산업소비자단체연합회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약 40%가 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인쇄 잉크 뭐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는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은데
1: 네네.
0: 제품 용기인 플라스틱 조달마저 차질을 좀 빚고 그렇죠. 있어서 지난달 일본의 일부 업체는 이달 초부터 푸딩 판매 중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흑백 감자칩.
0: 네.
1: 맛이 별로 없어 보일 것
0: 그러니까요.
1: 같기도
0: 노랗고 빨갛고
1: 예.
0: 해야 손이 갈 텐데
1: 아, 그렇군요.
0: 네, 아마 예. 네, 매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0: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게 느껴지는
1: 네,
0: 요즘인데요.
1: 오늘 조금 더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도시 50곳이 몰려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1: 아, 네.
0: 네. 근데 이제 기상학자들이 이 인도를 두고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1: 네. 네,
0: CNN은 현지 시각 11일 대기질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4월 27일에 인도 50여 개 도시 최고 기온이 평균값이 44.7도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0: 상상이 잘 안 가는 더위인데요.
1: 네.
0: 지구상에서 그날 가장 더웠던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반다시의 최고 기온은 46.2도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반다시의 그날 새벽 최저 기온조차도 34.7도를 상회했다는 사실입니다.
1: 아, 지금 4월인데요.
0: 맞습니다.
1: 4월의 날이잖아요. 4월 27일.
0: 맞습니다.
1: 그 기록을.
0: 네, 이 플랫폼에 따르면 50개 이 폭염 도시 대부분은 인도의 이른바 내륙 열베트의 집중 분포에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지역은 해양의 냉각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고 지표 복사열이 극대화되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말 인도를 강타한 극한 폭염은 연중 가장 더운 달도 아닌 4월에 발생한 폭염 중에 최고 수준이다.
1: 네.
0: 이 과거 4월 최고 기온 기록을 수백 개를 갈아치운 수준이다라면서 현대에는 유례 없는 일이라 심각하게 이걸 분석해봐야 된다라고 경고했고요.
1: 네네.
0: 물론 이 단 하루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 추세를 보기에는 어렵지만 인도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폭염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시작 시기도 빨라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아마 2050년에는 인도가 인간의 생존 가능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0: 또 여기에 전쟁 얘기를 더 얹자면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폭염 피해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그럼 4월부터 이렇게 더우니까 냉방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어서 인도 기상청은 이미 여름철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이라는 광역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인도의 올해 강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1: 덮친 격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식수 공급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뭔가 지표면이 좀 식을 사이도 없이 다시 날이 밝아서 다시 또 뜨거워지고
0: 맞습니다.
1: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4월 말 기록이었고
0: 네.
1: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또 어떨까.
0: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칩트릭의 I want you to want m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미 중인 안교배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협력해 주요 품목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 1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법원 심문은 오늘 열립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거듭 기각됐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와 대기업 회장 등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려 시도한 해킹 조직의 총체급 범죄자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로 가보겠습니다. 유아진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최근 캐나다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고요. 사실 캐나다 하면은 그래도 좀 총기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됐었는데 일단 이 최근의 사건들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3: 네, 우선 지난 10일 일요일에만 해도 밴쿠버의 한 도시인 서리에서 하루 두 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내리려는 찰나를 노려 접근한 뒤 근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0대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범인들이 인근에서 차량을 불태우며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인근 주유소에서 또 한 번의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야간에 이동 중이던 남성 두 명을 사격해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또 지난 11일 월요일입니다. 알버타주의 캘거리에서는 대낮에 쇼핑센터에서 총격이 발생했고요. 앞서 지난 2월에는 18살 청소년이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후 인근 학교로 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학교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2: 네, 캐나다가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뭐 미국에 비하면 좀 훨씬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총기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3: 네, 우선 보여지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2: 네.
3: 연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캐나다 전체 총기 범죄율은 오히려 44% 감소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캐나다는 더 안전해지고 있는 셈인데
2: 네.
3: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가 과거처럼 은밀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장을 보는 쇼핑몰이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그리고 집 앞 주유소 같은 일상의 한복판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범죄자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감소 수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정 인물을 노린 타겟 총격이라는 점인데요. 문제는 그 타겟을 처리하기 위해서 갱단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2: 네.
3: 즉 나는 범죄와 상관이 없더라도 길을 걷다가도 총에 맞을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총기 범죄 중 갱단이 연루된 범죄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식 강력 범죄 패턴을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캐나다가 총기 소유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3: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기를 대하는 법적 태도가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2: 네.
3: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서 총기 소유를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 법에서 총기 소유는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특수한 허가이자 특권입니다. 즉 누구나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자격을 증명해야만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2: 네.
3: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자기 방어가 총기를 사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2: 네.
3: 캐나다에서는 방어용 총기 소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같은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요.
2: 네.
3: 또 면허를 따기 위해서 수개월에 걸친 교육과 함께 본인은 물론 배우자, 전 배우자까지 포함된 철저한 배경심사를 매일 실시간으로 갱신받아야 합니다.
2: 네.
3: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내린 권총 동결 조치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권총 구매가 자유로운 반면에 캐나다는 현재 사실상 신규 권총 구매나 판매, 양도가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살상력이 높은 군대식 공격용 소총은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2: 규제가 아주 엄격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왜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는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3: 네, 법의 허점과 공급원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 총기 시장인 미국과 맞닿아 있는데요.
2: 네.
3: 수사 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내 강력 범죄에 사용되는 권총의 약 80에서 90%가 미국에서 밀수된 불법 총기입니다. 즉 국내 규제는 모범 시민들만 묶어두고 갱단은 국경 너머에서 무한정 공급받는 실태입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제작해 일련 번호가 없어서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총이 확산되고 있어 수사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2: 네.
3: 정부가 법을 강화해도 금속 탐지기까지 피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유령 총이 암시장에 풀리면서 경찰의 통제권 밖에서 범죄 화력이 급격히 세졌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2: 네, 제도의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3: 네, 이제는 법 개정보다 현장 중심의 치안 복원과 사회적 그물망이 시급해 보입니다.
2: 네.
3: 전문가들 역시 범죄 조직이 언제든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실질적인 순찰과 수사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 속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이 갱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예방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장 경찰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지점으로 이른바 보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 네.
3: 보석으로 풀려난 조직원이 또다시 보복 총격에 가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2: 네.
3: 총기를 규제하는 법은 강해졌지만 그 총기를 든 사람을 격리하는 사법적 결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0: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죠. 또 네. 봉쇄도 길어지면서 이제 점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뭐
1: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가격을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석유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또 별로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0: 그렇습니다. 아직은 못 느끼고 네.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 이제 비축분도 있는 건데 이런 비축분들이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감소의 영향을 이제 막아주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그렇죠.
1: 최근에 이제 비축분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어느 정도나 줄어들고 있을까요?
1: 일단은 이제 3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석유 재고가 하루에 480만 배럴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원유가 한 60%, 나머지는 이제 휘발유, 경유 등 이제 정제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뭐 비축분이 뭐 감소하는 일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몇 달 연속으로 계속 감소하는 일은 거의 유례가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석유 재고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비축분 양은 2018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지금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된다면 석유 부족 문제는 이제 현실화
1: 네.
0: 되겠네요.
1: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JP 모건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0: 네.
1: 이제 선진국이죠.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월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하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럭저럭 버틸만하다는 것이 이제 이 송유관이라든지 정유시설, 석유화학 등이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재고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뭔가 이제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정량이 계속 공급돼야 설비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제 한 6월 달부터는 여기저기서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0: 6월 초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네,
0: 한 2주 정도.
1: 2주 좀 남았어요.
0: 네.
1: 그래서 석유 메이저 기업인 이제 미국 쉐브론의 발표에 따르면
0: 네.
1: 이제 이 선진국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몇몇 국가들에서는 진짜로 이제 석유가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석유가 부족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석유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느 나라부터 좀 문제가
1: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서남아시아들,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일단 가장 취약하다라는 분석은 뭐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0: 네.
1: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을 넘기고 나서 7월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유럽은 또 왜 그런 건가요?
1: 휴가죠, 휴가.
0: 바캉스. 아, 휴가 그렇죠. 그러네요.
1: 7월이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이제 많아집니다.
0: 네네.
1: 그런데 공급은 가득이나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의미죠. 당장 유럽의 항공유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0: 아, 뭐
1: 영국, 독일, 프랑스 이들 국가들은 다 항공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들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항공유를 생

0: 생산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공항들은 다 허브 공항인데 네. 여기서 이제 급유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항공교통망은 이제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심각한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유가가 안정적인 건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뭐 한때 200달러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는데 계속 100달러 아래 위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200달러는 좀 심했다 하더라도 150달러 정도는 금방 갈 거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원래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받는 물건하고 한 달 후에 받는 물건 가격 차이가 한때는 한 3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빨리 받으려고
1: 예.
0: 먼저 주면 내가 더 웃돈을 줄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1달러,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 지금이랑 비슷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돈을 굳이? 지르는 네,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예, 좀 다행인 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이.
0: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현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좀 있어요.
1: 중국 얘기가 예, 또 나오는군요. 네,
0: 맞습니다. 이 중국은 하루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수입 국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 수입량이 현재 한 820만 배럴까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25% 감소한 상황이고 물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350만 배럴의 이제 석유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50만 네. 배럴이면 네. 일본이 하루에 수입하는 양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자관 중국이 이 350만 배럴만큼 수입을 안 하니까 전 세계 원유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중국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이 원유 생산량도 꽤 되는 나라예요. 세계 6위 수준의 원유 생산 국가이지만 원체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국 국영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한테 판매하는 일이 지금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가 부족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원유가 남기 때문에 처치곤란이니까 다른 나라한테 웃돈 붙여서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1: 네.
0: 사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휘발유 등 정제유 수출을 다 중단을 했는데 네. 또 이것도 최근에 이제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도 넘쳐나고 정제유도 충분하고 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차량 부재 운행이라든지 네. 뭐 적극적인 소비 억제, 뭐 주 4일 근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중국에 그럼 비축용가 좀 많은 건가요?
0: 그렇죠. 이 가장 유력한 가설은 비축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0: 중국의 비축량은 14억 배럴로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이 4억 배럴. 그다음에 일본이 2억 6천만 배럴이니까
1: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많이 납니다.
1: 예.
0: 물론 이제 미국의 4억 배럴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제 따지는 거고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비축량은 한 4억 그리고 이제 민간이 한 10억 배럴 정도 가지고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이런 막대한 비축량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100만에서 120만 배럴씩을 더 수입해 왔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1: 지금은 뭐 비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0: 네.
1: 수입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00만에서 120만 배럴을 중국이 수입했는데 이거 필요 없으니까.
1: 그렇죠.
0: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라는 네.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1: 자, 그럼 중국의 원유 하루 수입량이 350만 배럴 감소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비축유 수입을 중단한 게 하루 100만 뭐 120만 배럴이면 3분의 1인데.
0: 네.
1: 어디서 또 줄였을까요?
0: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서 줄였냐.
1: 3분의 2가. 네.
0: 예, 여러 가지 가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간단한 가설은 중국 비축량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14억 배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일단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수입할 필요가 없다.
1: 중국은 정말 상상 초월이군요. 네.
0: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다가 네. 이제 저장 시설을 갖다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정확히 얼마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전망이 있는 건데
1: 네.
0: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에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이 석유, 원유가 중요한 것은 이제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네. 석유화학의 원료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1: 네, 네.
0: 그래서 세계 석유 사용량의 절반은 석유화학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플라스틱, 주사기 뭐 이런 것이 부족하지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1: 네.
0: 원유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중국은 석유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1: 네. 석유 외에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는 또 뭐가 있을까요?
0: 석탄입니다. 석탄.
1: 석탄.
0: 예.
1: 아.
0: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화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 석유화학. 네.
0: 예. 그런데 중국은 석유화학도 있고 석탄화학도 있어요.
1: 석탄화학이
0: 예.
1: 있군요.
0: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은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1: 예.
0: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이 부족분을.

0: 이제 석탄 화학 업체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뭐 폴리에틸렌을 비롯한 각종 여러 그 석유화학 제품들을 석탄이 대신 생산해 주다 보니까 네네. 석유 수요가 이제 급격히 줄고 있는 거죠.
1: 아,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됐는데.
0: 네, 이론적으로 보면 뭐 석유, 가스, 그다음에 석탄 다 탄소 덩어리니까 네. 뭐 서로 교환될 수는 뭐 있어요.
1: 가능할 수 있다.
0: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네.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년 전인 1925년에 석탄으로 휘발유를 만드는 석탄 액화 공법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네. 100년 동안 이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어요. 왜냐면 이제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제재를 받는 국가가 아니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인데 네. 라고 한 중국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1: 네, 왜 이런 기술을 중국이 사용하게 됐을까요?
0: 사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이 석탄 액화를 뛰어넘어서 석탄으로 석유와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석유로만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던 올레핀 등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2010년대부터는 실제로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이 원래 중국이 우리의 이제 큰 수출 이제 시장이었는데 네네. 시장이 많이 잠식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넘어가면서 다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네. 이들 업체들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중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석탄에 좀 집착하는 걸까요?
0: 우리 생각과 달리 중국은 이 석탄 국가입니다. 석탄의 나라예요.
1: 아.
0: 예, 석탄이 많기도 하고 네.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세계 석탄 생산량의 60%를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0: 또 그 석탄 가운데 상당수는 또 중국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석유보다는 그래도 네. 석탄도 수입하지만 그래도 석탄이 좀 든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석탄화학. 관련된 사용되는 석탄 양이 3억 네. 8천만 톤이에요.
1: 어마어마하네.
0: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중국 전체가 사용하는 석탄 사용량이 43억 톤. 그러니까 그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석탄화학 쪽에 사용되는데 이 3억 8천만 톤을 따져보면 이제 세계 2위 국가인 인도가 사용하는 양보다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석탄화학 산업 하나가 쓰는 석탄 양이 인구가 정말 수십억에 달하는 나라가 쓰는 석탄하고 맞먹는다라는 거죠.
1: 대단합니다. 석탄화학은 그러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석탄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고 네. 살짝 태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가스가 나오죠. 이 가스 형태의 일산화탄소로 변화시키고 네. 여기에 수소를 좀 첨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시키면 여러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사실은 이제 노하우고 비밀인 거죠.
1: 아.
0: 그래서 이 재밌는 점은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석탄 광산 위에다가 이런 네. 석탄화학 플랜트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석탄을 채굴하고 밑에서 지하에서
1: 바로
0: 채굴하고
1: 위로 올려서.
0: 바로 위에서 다 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석탄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석유화학 플랜트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중국이 또 석탄화학 놓지 않는 것 안보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0: 맞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석탄이 든든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또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일단 석유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네. 이제 선호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탄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1: 네.
0: 중국이 수입하는 에탄 중에 50%가 미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웬만하면 석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자라는 네. 태세를 갖춰왔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1: 네.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할까요 석탄이?
0: 중국의 석탄은 주로 내륙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죠. 그런데
1: 네.
0: 이 중국 내륙의 석탄 산지는 과거에는 중화공업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1: 네.
0: 당연히 최근에는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 내륙 지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탄광은 많은 인력을 이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금 산업도 취약해지고 있는 내륙 지방에서는 고용, 그다음에 산업 두 가지 측면에서 석탄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1: 네.
0: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이제 내몽골, 신장, 뭐 산시성 이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석탄이 생산이 중단된다. 라고 그러면 당장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맞닥뜨려야 돼요.
1: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1: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석탄 수요를 좀 만들어야겠다.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해 보이던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추는 기술도 개발하고
1: 네.
0: 그래서 중국의 석탄화학 산업은 이제 매년 5%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쭉 석탄화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0: 네.
1: 환경 문제가 좀 걸려서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0: 맞습니다.
1: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억 톤의 엄청난 양의 석탄을 쓰는데 석탄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중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다 합하면 한 4억 4천만 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양. 을 사용하는 석탄화학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6억 9천만 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니까 남의 눈치 안 거죠. 보고 그냥 네. 막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네. 하고 싶어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제 네. 그러한 숫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중국이니까 가능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중국이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를 하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세계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0: 네, 뭐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예, 뭐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지만 뭐 우리 하는 일이 네. 다 그렇죠. 하다 보면
1: 예, 예,
0: 남들한테
1: 예.
0: 좋은 일을 또 해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네.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그동안에 만들어온 다층화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네. 좀 주의를 기울여보고 한번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중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0: 네.
1: 석탄을 어떻게 보면 더 놓지 않겠는데요.
0: 맞습니다. 중국이 석탄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네. 별로 안 줄고 있었거든요.
1: 아.
0: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1: 네.
0: 아마 일정한 수준은 계속 쓴다. 라고 이제 갈 것이고 아마 석유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라는 네. 쪽으로 아마 방향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만 빨리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이 전쟁 상황이 네. 좀 나아져야 유가도 안정될 텐데
0: 네.
1: 지금
0: 전 세계는 네. 어떻든 위기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적응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응 속도가 위기의 속도보다 좀 더 빨라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우리 생각만큼 원활치 않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가오는 6월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으로 스페이스 켈리의 Wherever Everybody Knows Your Nam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풍경은 봄이지만 기온은 며칠간 여름을 방불케 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위주로 31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모레는 전국 대다수 내륙 지역으로 30도대에 이르면서 덥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일부 지역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날씨가 완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강원 산지 쪽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끼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약하게 오겠습니다. 양은 5mm 정도 되겠고요. 내일도 역시 전국이 맑겠고 호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소나기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요. 오늘 오존농도 대다수 지역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12도에서 15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를 포함해서 18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 남아있고요. 서해와 남해 오늘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 초까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정밀 감식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송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발사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밤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 초까지 이 같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비구름이 지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난 오늘 내리쬐는 햇볕에 오후 들어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까지 치솟아 평년 수준을 웃돌 거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더위 속에 강원 지역은 돌풍과 쌀아구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예년의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일요일까지 내내 31도까지 오르고 다음 주 월요일엔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현상은 다음 주 비구름이 지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정밀 감식을 위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남우호는 현재 두바이 향해 정박 중입니다. 선박 운용사 HMM 측은 프레탄 기관실 손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발전기, 전기 개통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선체 난 구멍보다 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 손상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실 손상 범위 파악에만 최소 수일이 걸린다고 HMM 측은 밝혔습니다.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곧 도착하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강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해 걸프 지역 6개 나라의 석유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남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미상 비행체를 발사할 만한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할 거라면서도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역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방중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 압박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거나 이란이 초토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논의할 내용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관계를 관리할 새로운 무역협의체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가을 한국 부산에서 체결한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 방안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방중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인식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설득을 더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국 간 인식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서 간극을 설득시키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된 건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임기응변식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미리 계획됐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내년 국방예산 관련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동 지역 자산 재배치를 집중적으로 따

0: 빠져물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방어자산, 즉 사드의 이동이 핵심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왜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옮겨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는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의 재배치 시기는 4월 7일 이후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 재배치가 정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게 계획됐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대공자산 이전 시기가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휴전은 명백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늘 새벽 노조가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날짜를 넘겨 이어진 사후조정 회의는 새벽 2시 50분 최종 결렬됐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이에 중노위는 사후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였습니다. 사측은 호황일 때에 한해 영업이익의 10% 이상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노조는 15% 요구는 낮출 수 있지만 경영 상황이라는 단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렬 이후 회사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 공유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쟁사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SK하이닉스 사관학교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변수는 사측이 법원에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삼성전자 파업 위기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서로 다른 의미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각각 호소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3: 오늘은 지역이 아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는 지방선거를 내란을 청산하는 심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AI 등 신산업 성장 등 5대 비전, 기후보험 도입과 지원주택 확대 등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특검법 저지위원회도 만들어 특검법 공세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비판해 당내 잡음도 여전했습니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고 수입선 다변화 등 추가 물량 확보에 노력을 펼쳐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시중 통화량은 4,132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식거래시장 확대에 따른 단기 대기성 자금 증가와 배당금 지급을 위한 기업 자금 유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김호진 전 국토교통

0: 국방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개전 이후 사실상 괴멸됐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이란군이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7만 4천 명 느는 데 그치며 최근 16개월 사이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내수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과 3월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만 명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도 6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용률이 하락한 건 16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고용 상황이 나빠진 건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중동전쟁의 영향도 커 보입니다. 먼저 AI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11만 5천 명 감소하며 관련 통계를 따로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숙박 음식업의 취업자는 이번에 2만 9천 명 줄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동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역시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도 5만 명 넘게 감소했고 유가의 영향이 큰 운수 창고업의 경우 취업자가 1만 8천 명 느는 데 그치며 7만 명 넘게 증가했던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정부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둔화하면서 고용 흐름이 조정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청년 뉴딜 사업 등으로 향후 고용 지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강모군에 대한 1차 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소견이 나왔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2: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11살 강모군. 검찰과 경찰은 강군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검시 소견을 내놨습니다. 강군의 몸에서는 추락할 때 발생한 골절 등 외상 흔적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군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400m가량 벗어난 기울기 50도 안팎의 급경사지였습니다. 등산로 주변으로는 정규 등산로가 아닌 사이길이 나 있어 강군이 이 길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강군이 실종 당일 가파른 지형에서 발을 엇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 등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애초 대구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교사의 49.2%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가장 많았고 교육당국이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입안할 때가 1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교직 이탈의 원인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을 꼽은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0: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소 운영업체 7곳이 입점업체에 납품 대금 53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일부 휴게소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과일 세트의 품질 정보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실제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9.2%는 특대과, 중대과 등으로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크기나 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5%는 고당도와 같은 표현만 사용할 뿐 실제 당도 기준값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7,700선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일까요? 아니면 10,000포인트까지 가기 전에 숨고르기일까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드리고요.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민심부터 한동훈 변수 그리고 2030 표심까지 야당은 지금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을까요?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세계 칵테일의 날입니다. 정말 별별 날이 다 있죠. 예, 칵테일이란 게 여러 재료가 섞여야 비로소 좀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술이잖아요. 사람 사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달콤한 순간만 있으면 금세 질리고 또 쓴맛만 계속되면 버티기 힘들죠. 기쁨도 실패도 눈물도 웃음도 이것저것 섞여야 인생의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땐 정말 쓰디썼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다. 이런 시간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잘렸다고 생각했던 직장이 오히려 새 출발이 됐다든가 힘들게 버텼던 그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든가 돌아간 길이 결국 더 좋은 길이었다든가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한 그 시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요,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코스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만회한 것 같은데.
4: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오늘 개장하고 식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4: 예, 코스피 장중 한때 7,400선까지 후퇴했다가 현재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1.4% 빨간불 켜면서 7,7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오늘도 크게 털고 있지만 이 기관과 개인 매물 받아내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미끄러졌고요. 또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오늘 새벽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련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입니다.
2: 네.
4: 여기에 다시금 치솟은 원달러 환율 또 미국의 물가 쇼크까지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최근 폭등 릴리 차익 실현 압력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이 바이더딥 쌀 때 줍자 하는 수요가 나오면서 낙폭 만회가고 있는데 오후장에 반전된 분위기 지켜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 듣고 보니까 오늘은 좀 좋지 않은

0: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1: 네.
0: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1: 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3거래일 내리 오르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란 뜻의 나초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종전 제안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경고한 데다 국방장관까지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호르무즈 해협이 최소 이달 말까지는 폐쇄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면서 설령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 원유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걸로 볼 만큼 시장에선 고유가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 많이 보입니다.
0: 네, 원 달러 환율도 크게 뛰었다고요?
1: 네, 한 달 만에 1490원을 다시 찍었는데요. 사흘간 35원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1500원 목전에 두고 있고요. 계속되는 중동 리스크로 유가는 널뛰고 위험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인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원 넘게 털어낸 게 크고요. 또 잠시 뒤 짚어볼 텐데 미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예,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환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0: 미국 물가는 왜 그런 거예요?
1: 거침없이 질주하던 시장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유가는 널뛰는 와중에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까지 더 끈적해진 걸로 나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3% 가까이 오르면서 모두 예상치로 돌았습니다.
0: 네.
1: 역시나 유가가 뛴 탓인데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월가에선 당분간 금리 인하는 생각도 말라 내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고금리 환경이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돈줄이 머니마켓 펀드를 비롯한 현금성 자산으로 급격히 쏠리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됐죠?
1: 네, 노조가 이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여다볼 생각은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도 사후조정 추가 참여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 못 박았는데요. 우려했던 총파업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0: 네.
1: 일각에선 만약 이 파업이 진짜 터진다면 회사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넘게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올 만큼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수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 관측도 나오던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1: 네, 긴급 조정권은 노조법에 근거해서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데요. 발동이 되면 30일간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이 중단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0: 예. 자,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매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시장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울서 매물 4,500개가 사라졌을 만큼 잠김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0: 사실 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이대로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빗장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 팔면 산 사람의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규제 완화 대상을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단 무주택자가 매수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팔기 어려웠던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까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한다면 팔겠지만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요. 여기에 전세 물량이 실거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실제 시장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우리 학생들 교복값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 많이들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요?
1: 네. 공정위가 최근 교복 대리점들의 가격 짬짬이 담합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생계형 담합이 대부분이라 제재 규모가 천만 원 수준에 지금은 그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막기 힘들다. 제재가 약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말해 영세업자라도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0: 또 단속 방식도 더 촘촘해집니다.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담합 의심 정황이 보이면 곧장 조사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교복값 부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요즘에 이제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이 아주 적게 들어간 소량 들어간 커피 찾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진다고요?
0: 네, 관련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는데요.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제거를 많이 했더라도 실제 남아있는 게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남아있는 카페인 양 자체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군요.
0: 맞습니다.
1: 네, 소량은 남아있는 거.
0: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기준은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밖에도 술과 관련된 표시 기준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음료수처럼 보이는 주류 제품 참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술인지 음료수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일반 식품 형태의 술 제품에도 술 또는 주류 표시를 크게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디카페인도 그렇고 주류 표시도 그렇고 앞으로는 제품 고를 때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세계 칵테일의 날입니다. 네, 기쁨도 눈물도 이것저것 섞이는 인생의 맛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8205님, 1998년 30살에 명퇴 당했지만 20대 내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줬네요 하셨습니다. 7947님,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꼭 붙을 거라는 용기를 주셔서 다시 도전해서 8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셨고요. 김정학님, 칵테일은 소맥이 최고입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네. 장원재님, 폐기로 시작한 스타트업 협력은 8년 차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많았지만 아내의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기업과 협업이 돼서 성과가 좋아지고 있네요. 늘 응원하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3726님, 공기업 정년하고 경비로 취직해서 제2의 직업비로 살고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단지 경비원들도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바른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명한님, 큰아이 대학 보내 반장값이라도 벌까 싶어 알바를 다녔어요. 반말하는 고객,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는 고객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잘 참고 버텨내셨네요.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행 중에는 한 개 차로와 막혀 있어도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정체가 풀려가는 시간대지만 사고에 영향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월드컵 대교를 지난 지점 난지 부근 5차로가 1시간이 넘게 차량 화재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 부근 4차로와 여의 하류 부근 4차로 각각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 강남권에서 여의도 쪽 지나시는데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중부 내륙선 양평 쪽입니다. 문경 휴게소 부근 2차로가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로 차단돼 뒤로 1km 구간 크게 혼잡하고요. 영동선 강릉 쪽 원주 분기점 부근 1, 2차로 작업 여파 만종 분기점부터 크게 받고 있는데 이 만종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중앙선 부산 쪽도 이 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씨앗
1: 뿌려.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 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원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마치 수요일은 염이사님을 위한 날인 마냥 나오실 때마다 뭔가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3: 그러게요, 참.
1: 네, 오늘 주식장도 사실 처음에 그 장 개장할 때 좀 깜짝 놀랐어요.
3: 네.
1: 푹 빠졌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네.
3: 뭐 삼성전자가 5% 막 급나가고.
1: 네.
3: 지금은 다 플러스 나가지고.
1: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3: 네. 네. 네.
1: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3: 오늘 사실 이제 어제도 좀 흔들렸

0: 있고 오늘도 오전에 좀 빠졌던 건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물가가 좀 높게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럼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 반도체가 뭐 갑자기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빌미가 돼서 좀 급락을 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오전에 좀 그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새벽에도 뭐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1: 네.
0: 대부분 이제 파업이 5월 21일부터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그 영향이죠.
1: 네.
0: 아침에 하이닉스는 안 빠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보면 삼성의 파업 리스크
1: 예.
0: 이게 있었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뉴스 나왔지만 정부에서 절대 파업은 안 된다. 강하게 좀 나왔고
1: 네.
0: 파업을 뭐 손실을 어쨌든 하더라도 좀 최소화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파업 리스크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마치 기다렸던 듯이 개인 투자분들이 또 적가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고 또 오늘 특징적인 게 현대차 그룹인데 파업하고 좀 엮인 것 같아요.
1: 예,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0: 로봇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파업 이슈가 생기면 로봇으로 좀 빨리 대체하지 않겠냐. 시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직은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건 너무 좀 먼 얘기인데
1: 네.
0: 좀 시간 걸리는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것까지 영향을 좀 받으면서 현대차 그룹 주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지금 뭐 여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시장은 굉장히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제 그 또 코스피 하락 배경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SNS 글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또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0: 네.
1: 그 AI 국민 배당금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0: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다 봤겠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 나오고 갑자기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버는 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초과 이익을 얻겠죠.
1: 네.
0: 그거를 국민 배당금 형태로 좀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1: 그러니까 뭐 세금으로 걷어서?
0: 뭐 세금이 그건 명확하게 당시 안 나왔어요. 네. 뭐 어떤 건지는 명확히 안. 일단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거를 뭐 세금 형태인지는 모르겠고 당시에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주주분들이 받아야 될 몫이 어떻게 보면 이게 초과 이익 형태가 이게 사실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 배당금 하면 이게 자본주의인가?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주식을 상당히 당시 좀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는 횡재세나 뭐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법인세 많이 거치겠죠. 지금 법인세 엄청 거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더 많이 거치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초과 세수죠. 그걸로 좀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은 이미 그걸 한번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
1: 예.
0: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거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 생각이다. 뭐 그거는 청와대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슈는 좀 잠잠해졌지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분들은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짊어지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성과를 주주들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거면 주식 투자를 해야죠.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삼성 하이닉스의 성과 또 배당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주주는 그 위험을 짊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를 번 거를 법인세 많이 거치겠죠.
1: 네. 네.
0: 그건 뭐 많이 거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활용하는 거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놀랬던 건 그거죠. 이거 초과 이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거죠. 뭐 세금이 아니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주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익이 어쨌든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네.
0: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제 당시 한번 좀 큰 충격을 좀 받았다.
1: 뭐 여야 정치권 뭐 여야 막론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또 논란도 있었더라고요.
0: 네.
1: 어쨌건 지금 주가 하락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조금 하락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로 팔았습니까?
0: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1: 네.
0: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이 둘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됐는데
1: 4분의 1 정도?
0: 지금 48%예요. 압도적이죠.
1: 네.
0: 근데 이제

0: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사실은 좀 팔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지수 대비해서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뭐 더 사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두 배 올라버리면 보유한 비중 자체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팔아요. 네. 오늘도 좀 여전히 팔고 있고 그래서 어제 뭐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판 것도 있겠지만 이거랑 또 별개로 그 전부터도 지수 오를 때마다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금 우리나라 연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니까 네. 사실 고민이죠. 이걸 줄여야 되나. 왜냐면 목표치를 너무 옮겼거든요. 더 사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외국인도 비슷해요. 펀드를 운영할 때 삼성전자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참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그 물량이 이게 적은 게 아니죠. 시총이 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쏟아지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매도가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 매도를 뭐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1: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2009님 같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다 개미들 우리 개미들만 고점에 몰리는 것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0: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올해 코스피가 3,900에서 출발했거든요. 4,000 근처. 지금 7,500이잖아요. 네. 여기 올라올 동안 개인만 샀거든요. 개인 투자분들 엄청내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뭐 5천 갈 때도. 네. 외국인이 물량 넘기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도 50%가 더 올랐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뭐 물량을 넘기려고 파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또 나빠서 파는다기보다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도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63% 갖고 있어요. 엄청난 그렇군요. 비중이에요. 근데 시총 비중도 커졌죠. 네. 펀드는 규정에 의해서 줄여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랑은 별개이시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건 뭐냐면 외국인이 넘기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빅테크가 투자를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해야죠.
1: 네, 빅테크. 네,
0: 반도체 네. 사이클이 이렇게 좋은 건 빅테크가 아마존이 아마존 주주한테 돈을 안 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 주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사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엄청 점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건 이런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도대체 언제 사이클 끝날까. 네. 빅테크가 줄일까. 요거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도 나왔지만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더 투자한대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삼성하이닉스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이게 더 주가가 하루에 뭐 10%씩 올랐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 너무 수급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흐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뭐 해외 투자 은행들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고 코스피 그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12,000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12,000인 게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나와서 PER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PER은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몇 배냐. 삼성전자가 한 7배 정도, 6.5배인가 7배 될 거예요. 하이닉스가 한 5배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5배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치 중에 하나죠.
1: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네. 있다는 말씀인 거죠?
0: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PER이 한 8배 좀 넘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30년 평균 PER이 9.8이거든요. 네. 그거 딱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몇 포인트 나오냐면 9,5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가 9,000에서 한 만 보는 건 뭐 30년 평균 정도만 봐도 네. 딱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12,000은 이제 비싸졌을 때 우리나라가 PER 12배 간 적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이게 고점 찍을 때. 네. 코로나 때도 아마 12배인가 13배 딱 찍고 끝났거든요. 그때는 12배가 어디였냐면 3,000 넘을 때. 네. 그때는 이익이 훨씬 적을 때니까. 근데 그거랑 이제 비교를 딱 해봤더니 12,000이 딱 나오는 거예요. PER 12배 딱 곱해봤더니. 네네. 그래서 이 12,000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간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좀 시장 혹시 가열되면 12,000도 가능은 하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자, 190님께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할 매수 중인데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야 할까요? 아니면 확대해야 할까요?
0: 저는 뭐 일단은 가져가는 거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사이클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한번 확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중간중간 급락은 하겠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럴 때 비중을 늘려가는 건 좋은데 지금은 또 다 올라버렸잖아요. 네. 오르는 때는 쫓아가지 마세요. 변동성이 노출되니까. 미국도 그렇게 달리다가 오늘 반도체가 뭐 퀄컴 같은 기업은 하루에 11% 빠져버리더라고요. 엄청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도 많이 달리면 또 한 번씩은 조정을 크게 받는데 그때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신규 매수할 때는 조금 큰 변동성 아래쪽으로 나올 때를 이용하시고, 다만 지금 아직 사이클이 여전히 유지되고, 일단 2분기까지는 또 봐야 돼요. 2분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도 미국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하는지, 삼성하이닉스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지 이거 검증한 다음에 괜찮네 그럼 더 사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거 좀 이거 아닌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확인을 하고 좀 줄이든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좀 불확실한 건 저 파업 때문에 이게 좀 불확실하지만 이것만 제외한다면 반도체 사이클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라서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한 28만 원대,
0: 네.
1: 하이닉스는 190만 원대였는데 그 전망치가 또 올라갔죠? 목표주가가?
0: 네, 목표주가 지금 하이닉스는 300만 원도 넘어요. 340만 원까지도 나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40만 원 넘고 뭐 50만 원 얘기도 나오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1: 뭐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0: 여전히 싸거든요. 이익 대비하면 여전히 싼데. 근데 왜 이렇게 싸냐?
1: 수요가 많고.
0: 근데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냐면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는 게 반도체는 결국엔 언젠가 공급 늘어서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안 믿는 거죠, 사실. 지금 좋은 사이클은 끝난다. 그러니까 좋을 때 팔아야 된다.
1: 네.
0: 이 논리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정말 이젠 사이클이 바뀌었다.
1: 네.
0: 모두가 인정하면 이미 주가 이제 저기 가 있죠.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기회를 좀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0: 네네.
1: 나온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출시일이 조금 늦춰졌더라고요.
0: 늦춰졌어요.
1: 원래 22일 예정돼 있다가
0: 네.
1: 27일로 확정됐습니까 이게?
0: 네, 27일로 확정이 됐고 이제 그 이유가 원래 22일인데 국민성장펀드가 그때 나와요.
1: 맞아요, 이날 나온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오니까 좀 이제 정부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거를 의욕적으로 좀 하는
1: 좀
0: 거잖아요.
1: 미는 건데
0: 두 가지 상품이 하나는 이제 국민들 좀 참여해서 정부가 20% 손해 보는 것도 보존하는 게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 세제 혜택도 좋으니까. 요건데 이제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는 규제 완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은 날 출시하는 건 조금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일주일 정도 미뤄서 27일로 좀 확정이 됐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두 배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 같이 하이닉스가 3% 오르면 6%가 오릅니다. 그 단일 레버리지 ETF는
1: 오를 땐 그만큼 또 이득이 두 배가 되는데.
0: 근데 아침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5% 빠졌죠.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없어져 버려요.
1: 크네요.
0: 레버리지. 그러니까 내려갈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래서 고위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매일 주가의 두 배를 위아래 두 배를 추정합니다. 어제 주가의 두 배가 아니고
1: 네네.
0: 이제 오늘 오르는 폭 내리는 폭의 두 배. 그래서 매일 바뀌어요. 이 상승 하락률이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는 상품보다는 좀 짧게 짧은 그러니까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처럼 오전에 한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경우는 그러면 이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0: 당연히 좀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된 거니까.
1: 그날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0: 이제 그날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해주죠.
1: 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0: 마이너스 5%에 대해 보아보면 아마 바로 플러스는 안 날 거예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 왔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맞춰주고 근데 여기서 주가 지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주가가 2% 오르면 이제 바뀌겠죠.
1: 네.
0: 4% 오르게 되고.
1: 네.
0: 그렇게 하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1: 네. 그래서 7920님이 그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이거 이제 그 사실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제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 아마 들어가시면 원래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또 지수형도 따로 있거든요.
1: 네.
0: 보통은 그런 거 하시려면 1시간 교육은 일단 온라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의무 교육입니다. 이걸 받아야 내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레버리지 ETF를 사실 수가 있어요. 매매.
1: 네네.
0: 근데 이걸 안 받으시면 애초에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매하실 때 좀 그 너무 이거를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반대 방향을 내가 잘못 타버리면 손실이 두 배가 되니까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1: 근데 요즘 그 ETF 하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십니까?
0: 아니 이제 이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퇴직연금은 개별 주식은 못 사잖아요. 네. 연금저축펀드나 여기는 그냥 ETF를 모으세요, 그냥.
1: 아니 금감원에서 근데 뭐 이 초단기 매매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서.
0: 아 이런 거 이제 여전히 이 종목 ETF 말고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형 레버리지 ETF가 되게 좀 많고 있거든요. 인버스나. 그래서 곧버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반대방향의 두 배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5% 아침 빠졌죠. 네네. 반대방향 두 배는 주가 그러면 그 ETF는 10% 올라 버립니다. 반대로. 주가 빠진 폭이 두 배가 올라 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직 나온 상품은 아니지만 지수형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1: 아.
0: 예. 그러니까 주로 지수 그 약간 파생 상품형 뭐 네. 에버리지, 인버스 여기에 어쨌든 투기적 거래가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거죠.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뭐 하루에 지수가 5% 급등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에는 이런 상품들이 또 투자하기가 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맞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이게 거래가 쏠리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조금 경고 사인을 낸 거 아닌가. 좀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2093님께서 삼성전자 파업 코스피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0: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이슈 아니고 마치 이란 전쟁과 비슷하죠. 처음에 3월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란 뉴스 따라서 뭐 하루에 뭐. 근데 그러니까요. 4월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란 전쟁 여전히 안 끝났는데도 이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지금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뭐 별 이제 관심도 없어 없어 하는 거 보면 뭐 파업과 이건 전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파업을 하더라도 시장이 알려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간다면 그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아마 이익에서 떼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또 주가에 반영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삼성이 지금 못 갔거든요. 주가가.
1: 네네.
0: 그건 반영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타협이 되면 삼성은 못 오른 만큼 또 급등하겠죠.
1: 네.
0: 그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어쨌든 뭐 조정권을 좀 발휘해서 뭐 한 달 동안은 파업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도 그리고 공장이 보통 옛날과 다르게 반도체 공장이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 차질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은 생산 차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수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 이제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급이 안 되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1: 네.
0: 이게 또 실적에는 또 플러스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돈 버는 재미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1부 마치면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겠습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노력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로 부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여서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조카는 부단한 노력 끝에 우등상을 받았다. 부단한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없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다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갈팡질팡한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결단력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낭자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유혈이 낭자하다 같은 문장일 겁니다. 이 경우 낭자하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를 뜻하는 말로 신발짝들이 사방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뜻이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지만 그 외에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란 뜻도 있어서 낭자한 웃음소리,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단하다와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만 알고 사용하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오늘 초여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사가 살아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늦은 오후에 5mm 정도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같은 맑은 날씨에 매우 강한 일사량으로 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위주로 31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 더워지겠고요. 그런 가운데 내일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청량감을 주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 내리는 지역은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전주가 모두 20mm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22도에서 28도 분포고요. 그리고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5도 등 12에서 15도의 아침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를 포함 18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화재 예방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늘 서해와 남해 안개가 여전히 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교배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7만 4천 명 증가해 1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회의가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은 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딱 21일 남았습니다. 판세도 민심도 하루가 다르게 뒤집히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변수, 보수 단일화, 그리고 2030 표심까지 과연 야당은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축제죠. 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가 여러 편 초청된 데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우리 영화 올해 칸에서는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소식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AI 호황을 맞아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이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네, 최근 이른바 이 코스피 불장, 이 SK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 등 일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AI 대전환기를 맞아서 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범 청와대 이 정책실장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AI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는 이 기업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얻게 된 과실이고 특히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이 국가와 국민의 기여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실을 일부 주주나 기업만이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

0: 경영자의 안목이나 투자한 주주들 덕분이지 왜 거기서 갑자기 이 국가와 국민의 기여를 말하고 나아가서 그 소득을 나라가 나서서 분배하려는 건 이거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미국의 경우에는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앞다퉈서 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마치 치킨으로 튀겨 먹으려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네.
2: 이번 논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가 과잉 해석된 것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제안한 게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올리겠다거나 혹은 초과 이윤에 대해서 소위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거나 이런 제안은 아닙니다. 그냥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예전보다 반도체 호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거친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가 급락에 영향을 어제 줬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8000을 목전에 두고 주가가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인 포트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그걸 좀 비중 조정하는 차원에서 팔고 나갔을 가능성 이것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초과 세수를 확보한 것을 배당으로 나누는 것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돈으로 더 좋은데 더 효과적인 데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논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비슷한 사례가 대장동 사업이에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1822억 원의 이익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배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임대주택의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포기하고 배당으로 돌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른 편에서는 아니 그 돈으로 그냥 임대주택 확보하지 그랬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한간에서는 성남 의료원의 무상의료라든지 이 재원으로 쓰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초과세수를 국가에서 어떻게 배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X에 이제 언급을 했네요. 이 김용범 실장의 말은 이제 초과 세수에 관련된 이야기지 이제 초과 이윤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실장의 입장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김 실장에게 어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김 실장이 뭐 직접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해명을 하진 않았는데 한 기자가 쓴 SNS 글을 하나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 게시글 내용을 요약하면 김 실장이 제안한 배당금은 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배분을 뭐 강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 뭐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도 없는 돈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를 일부 언론이나 야권이 좀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 이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이윤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그걸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이 김 실장이 낸 아이디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제가 의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자는 건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이 주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해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면서도 한국도 이제 좀 학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격전지 지역의 후보 캠프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가 되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 그리고 이 뭐 실용에 예민한 이 중도층이나 특히 2030 세대에게는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남 지역 후보의 한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주제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던지는 거는 아 이거 험지 후보들에게는 정말 힘이 빠지는 일이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1: 한 표 한 표가 이제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다라는 뜻이죠.
2: 네. 네. 근데 이 청와대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뭐 개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로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건 아닌데 김 실장이 총대를 메고 여론을 떠보고 후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1: 뭐가 맞는 거예요?
2: 근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입장을 앞질러서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형태였다라면 논란은 훨씬 덜했겠죠.

0: 했지만 예. 굉장히 구체적인 배당이라고 하는 방안까지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대통령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이 평소에 또 SNS로 어떨 때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청와대 인사들에게 SNS를 적극 사용하라고 권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개인 입장이라고 하면서 또 혼선을 빚는 이런 문제가 생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이 정말 상식적으로 개인 입장이었을까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인사이기 때문에
1: 정치인이 아니라
0: 그렇죠. 네.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을 쉽게 피력할 만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성품을 가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트레이드마크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운을 떠본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운을 떠보는 것, 여론 떠보는 것은 중요한데 정부의 장관이나 정책실장 정도 되는 인사가 얘기를 해버리면 정부 공식 입장인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적격인 인사가 여당 의원입니다.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운을 띄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보다는 정당이 이런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런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중앙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명칭이 이제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입니다.
2: 네,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 이제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 열었는데요. 앞서 출범한 이 민주당 선대위의 명칭은 이 국가 정상화 선대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이 선대위 간판을 국민 무시 심판 그리고 공소취소 저지 국민 선대위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목적을 이 비정상적인 12.3 내란 심판 이렇게 정했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 저지를 내세운 셈입니다. 실제 선대위 산하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위원장은 이 주진우 의원이 맡습니다. 주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선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좀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선대위 인적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간 뭐 당 안팎으로는 이른바 이 반탄파인 장 대표가 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게 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1: 근데 결국은 나섰군요.
2: 예, 네. 맞습니다. 당이 말하기를 당 대표가 선대위를 이끄는 건 이건 관례고 또 당 대표만의 이 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당은 다만 이 장 대표 같은 정치인만이 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대신 경제, 여성, 청년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선대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 청년 인재인 최지혜 주식회사 이 지혜수 이사 등이 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양당의 그 목표가 확실해진 거네요.
0: 네,
1: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0: 그렇죠. 네. 민주당 선대위에는 국가 정상화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저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공통점이라면은 양당이 다 중앙정치 이슈로 중앙선대위 기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드러나는 현실이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제도와 문화의 격차가 크지 않은 중앙집중적 나라다 보니까 시민들도 지역보다는 중앙이 더 익숙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다. 이런 현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씁쓸한 거지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좀 뒷전인 것인가.
1: 네.
0: 네, 이런 문제의식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국가정상화를 내걸었는데 여기에 지방정상화라는 표현도 함축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소취소 저지 이거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만의 개념이다. 이런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견제 심리를 국민의힘이 영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계라면은 만약에 여권이나 정부 측에서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에 관련해서 선거 전에 진척시키는 게 없게 한다면 김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쪽이 다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런 교체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방권력 교체론을 펼 텐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숙제로 남아있고 또 중앙선대위에 부동산이나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가서 포진을 해 있는데 근데 공소취소 저지하고라고 하는 슬로건하고는 좀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가 또 숙제로 남겠습니다.
1: 그런데 네. 그 선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중진 의원들은 이게 안 보이네요.
2: 네. 뭐 그간 야권에서는 이 대선 주자급이 정치인들이 장 대표 대신해서 선거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까지 불과 어제까지 이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0: 위원에게 선대위 합류를 좀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당 지도부에도 이들 의원들이 합류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만 해도 거의 99% 합류할 것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긍정하는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 모두 이 선대위 승선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의원실마다 이 합류 거부 입장은 좀 다 달랐는데요. 장 대표와 이 중진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자존심 싸움 같은 이 기류는 분명 감지가 됩니다. 이 잠재적 당권이 대권 주자인 의원들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거를 장 대표가 좀 원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 선대위원장 후보로 언급됐던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선대위원장 임명에 송원석 원내대표만 좀 적극적으로 나섰고 장동혁 대표가 뭐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전혀 없다. 사실상 이 나의 이 선대 합류가 불발된 거는 장 대표의 의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밖에 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위원 같은 경우도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거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이 선대위 둘러싸고 좀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1: 네. 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친한계 소속이고 친한계 안배한다 이런 목적도 선대위원장 위촉에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역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합류시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현재까지 기조를 보면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해왔던 대로 할 것이고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강하고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승리하면 내 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도 미리 까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공동선대위 집단지도체제 이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네. 원탑으로 있는 이런 모습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과연 합류하려고 한 것인가 했을 때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있다가 똑같이 같이 책임지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 광역단체장 선거라든지 각 지역에서 선거에 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이라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임기 한 2년쯤 지났을 때 치러지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 결과가 중간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앙선대위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좀 최대한 수성하는 거 이것이 다들 현역 의원들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을 하고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사선 의원이 이제 부의장으로 후보가 확정이 됐죠.
0: 네, 일단 22대 국회 이 후반기 야당 몫의 이 국회 부의장 후보의 이 사선 중진이죠. 박덕흠 국민의 의원이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106명 중에 101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 이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인 59표를 얻으면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같이 경쟁했던 조경태 의원과 이 조배석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요. 박 의원은 일단 비교적 온건한 좀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의원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다만 이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이 야당의 역할, 좀 싸우는 국회 부의장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박 의원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소 취소 등을 후반기 국회에서 좀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국회의장과 또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번 후보 선출 과정에는 이 처음으로 이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한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20%와 그리고 이날 의원들의 이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는 현재 박지원 의원 그리고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이렇게 3명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2: 예.
0: 국회 부의장 후보 선거에는 남인순 의원과 이 민홍철 의원이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 예고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명심의 영향력이 좀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 인증을 한 지지자의 글을 하나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선호 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올린 게시글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 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지냈던 이 친명계 복심으로 꼽힙니다. 이걸 두고 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거 이 대통령의 국회의장 선거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국회의장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당내의 명심의 영향력 등이 해석이나 평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김평론가께서는 누가 네. 후반기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1: 저는 세 분 중에 두 분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다. 근데 네. 누군지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네. 마지막 묘한 뒷맛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포스팅입니다. 대통령이 당내 경선의 어떤 제도를 당원한테 직접 안내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선호투표를 강조를 하면서 공직선거에도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결선투표제 등 공약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이었는가? 이런 의문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개헌 과정에서도 민주당이나 정부의 논의에서 결선투표제 얘기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공유한 글에 보면은 그 당원이 조정식 의원한테 투표한 그 글이 올라와 있었고 그거를 밑에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라서 캡처하지 않고 통째로 공유를 해서 넌지시 혹시 조정식 의원을 지목한 거 아니냐.
2: 명심은 이거, 조정식 의원이다.
1: 네, 이거 확증은 없지만 의구심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2: 네, 오늘 2시에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의도의 숨결, 살아있는 정치의 기록 인터뷰, 여의도 심장박동.
2: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도권부터 PK, TK까지 전국 곳곳에서 그야말로 피마르는 초접전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탈원에 성공할지 또 여당인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국민의힘 부산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성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부산 네. 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2: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했고 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4: 그 일단은 약간 관심은 좀 그래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 예.
4: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별로 선대위 체제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2: 네.
4: 또 이제 선거가 지금 많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메모드급 뭐 선대위, 뭐 혁신 선대위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선대위를 구성할 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이제 선대위 들어오느냐 조금 빠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2: 네, 끝까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4: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제 선대위에 중앙선대위 참여하는 쪽으로 또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 네.
4: 뭐 결과를 지금 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우리 당에서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을 연결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저지.
2: 네. 그래서 선대위 이름이 네.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4: 예,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나름 국민들에게 좀 눈길이 가는 그런 타이틀을 달았다는 부분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을 좀 봐야 되겠죠.
2: 네.
4: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
2: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랬는데 우재준 최고위원한테는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까?
4: 예, 본인이 분명히
2: 제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4: 조율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억박자가 나고 있는데
2: 예.
4: 사실 선대위를 뭐 좀 혁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줬던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섰으면 좋았지 않겠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2: 네네.
4: 예.
2: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그 중앙 선대위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4: 예.
2: 각 지역별로 내려가서 또 그곳 이제 표심을 얻느라 노력 중이신 것 같아요.
4: 예. 지금 그리고 사실 이제 지방 선거기 때문에
2: 예.
4: 이게 총선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부산만 예를 들더라도 부산시장 선거, 기초단시장, 구청장 선거, 부산시의원 구현 선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총선 같은 데서 나오는 대선급에 있을 때 나오는 선대위와는 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도라든지 또는 중요도 같은 데서.
2: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선대위 이름이 공소 취소 저지 국민 선대위인데
4: 예.
2: 이 이름으로 이제 이번 지선에서 지금 약간 국민의힘에 처져 있는 그 표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죠.
4: 이번에 민주당이 실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법감정을 건드리는 공정성의 문제를 훼손을 한 거거든요. 자기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잖아요.
2: 네.
4: 그죠? 대통령이 아니라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대통령도 보십시오. 비상기업 잘못하니까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그 어떤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그런 특검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국민의 감정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2: 네.
4: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쉬웠던 건 우리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의 실책에 가깝다.
2: 네.
4: 뭐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화의 바람이라든지 쇄신의 바람 또는 어떤 국민의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실책의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2: 네. 네,
4: 당했어.
2: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좀 미미하고 그리고 뭐 초반보다는 후보들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4: 예.
2: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좀 무세인 지역이 많습니다.
4: 그런 것 같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만한 선거다 아니면은 야 이거 쉽지 않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4: 지금 아직까지 해볼 만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2: 예.
4: 냉정히 따지면 상당히 이제 좀 패배 의식까지 간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올라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기는 민주당이 준 것이고요.
2: 예.
4: 그리고 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보수가 자연적으로 결집하는 현상은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일이 가면 갈수록 보수가 좀 결집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나 노력보다는 어떤 선거의 어떤 판세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보수의 결집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민주당의 실착 이런 것들이 좀 대지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2: 네.
4: 저희 당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지도부라든지 한 장동익 대표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또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고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로 가는 모습을 진정성 있고 보이려고 노력할 때 그죠? 저는 또 반전에게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 네.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2: 그렇습니다.
4: 사실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2: 2주 정도죠.
4: 예, 예. 네. 그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빨간 옷 입고 다니고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이긴 하지만
2: 네네.
4: 후보자들이 차가 다니고 벽보가 붙고 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2: 예.
4: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럴 때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또는 우리 당의 방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갈등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2: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막판에 가면은 이제 보수세가 몰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번 선거는
4: 예,
2: 쉽지 그것만으로는
4: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네.
2: 수도권 민심이 사실 최대 변수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4: 예.
2: 뭐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수도권 비전 특별위원회 소위원장도 하신 적도
4: 예, 맞습니다.
2: 있고.
4: 예. 예.
2: 수도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그래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는 호남 정당이 아니죠.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라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을 장악했고
2: 예.
4: 충청권까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TKPK마저도 접전이 벌어진다는 이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2: 네.
4: 그죠? 아니, 대구 경북까지도 지금 흔들린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대구도 지금 보면은 표심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2: 뭐
4: 걱정이 되잖아요.
2: 합니다만.
4: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도권은요,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나 이런 수도권 광역시장대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네.
4: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를 또 수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우리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우리 또 서울 선대본에서 지금 당 지도와는 좀 동떨어진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를 초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전략이 과연 득표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국민들이
2: 예.
4: 굉장히 지켜보겠죠.
2: 그러면
4: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물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2: 네네.
4: 우리 오세훈 후보라는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 또 경험 많은 후보 이런 오세훈이라는 인물로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도 여전히 우리가 민주당에 좀 밀리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더 큰 지금 열세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경기도지사나 인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이 가장 큰 관심적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2: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정권 견제론으로 갈지 예. 아니면 안정론으로 갈지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4: 저는 정권 견제론, 안정론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저희는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내란 정당, 내란 종식.
2: 네.
4: 자 저희가
2: 지금 선대위 이름도 그렇게 예. 주셨더라고요.
4: 근데 네. 저희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저쪽에서 내란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권력 집중, 권력 독재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권 분립 훼손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 어차피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잘못이 있고 우리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약했고
2: 네.
4: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여당에 갔을 때 과연 2028년 총선까지 이 긴 2년 동안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견제도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특검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흔들리고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이런 독재 국가를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왜 헌법의 기반이 정신이 삼권 분립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네.
4: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래서 판단하실 때 그래 지금 뭐 입법 세법 사법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민주당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지방 권력까지 또 다 넘어가면 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런 걱정을 저희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2: 네. 수도권 살펴봤고 이제 부산 대구 경기 지역도 이제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4: 예.
2: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지역이 다 승부처겠습니다만 꼭 여기는 탈원해야 되겠다는 핵심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세요?
4: 지금 제일 관심 지역은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건 네.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 강원에 대해서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굳이 우리 앵커께서 꼭 꼽아봐라 한다면 그래도 서울과 부산을 바탕으로 그 두 개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2: 서울, 부산.
4: 특히 부산이 왜 더 거래됐습니까?
2: 네.
4: 부산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극 앞에 출마까지 했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4: 더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부산에서 승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할 것으로 생각했던 대구가
2: 네.
4: 과연 보수가 다시 우리에게 대구시장 자리를 줄 것인지. 자 그렇다면 또 그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지. 대구를 그대로 수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로 수성하느냐. 거기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일단 수성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4: 저는 대구는 수성해 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막판 결집이 강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결집만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신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2: 네.
4: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의 포인트는 대구, 부산, 서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지금 부산 북갑에서도 보니까 일단 하정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 그 개소식 이후에는 나온 조사를 보면 뭐 좀 일관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2: 네.
4: 뭐 지금 이제 좀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2: 네.
4: 좀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보다는 조금 이제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 네.
4: 그 지금 이제 5월 10일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여론의 변화 또 국민들의 반응 예 특히. 이 같이 세 명이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4: 그 네. 하정우 후보도 한 시간 후에 바로 네. 했거든요.
2: 개소식을 지난 일요일 날 다 했죠.
4: 다 해버렸죠. 네. 이거는 국민들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3자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양자 대결로 좁혀주느냐
2: 네.
4: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나 기자들의 어떤 질문은 많이 올 수밖에 없다.
2: 네.
4: 예.
2: 단일화 됩니까?
4: 아니 오늘도 그래 저 또 저한테 막 단일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답을 해라고 연락이 왔는데
2: 또 정 의원님
4: 답을 해라 그래요.
2: 정 의원님 친한계로 분류가 되시잖아요.
4: 답을 해라고 탁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데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100%

0: 100%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는 말은 네. 단일화에 관심이 없고 또 단일화에 의지하지 않고 단일화를 뭘 수단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1%라도 하정우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다면 예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공학적으로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100%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 아.
0: 시점적으로, 아니, 시점적으로 지금은 좀 빠른 것 같고요.
1: 네.
0: 계속 지금 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게 나타나야 되지. 지금은 물론 이제 조금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쏠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그 결정을 하는 마지막 그 마지노선은 언제쯤이라고
0: 지금 뭐 그 기한은 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자칫 잘못하면 뭐 아주 길게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의 후보들
1: 네.
0: 지금 이제 부산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후보들 시의원 구의원들이 직접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 북구갑의 이 선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동남풍을 받아야 되는데 동남풍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 동남풍이 단일화 여부로 인해서 좀 희석이 되고
1: 네.
0: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이제 여론이 전달되겠죠. 그 시점을 이제 언제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1: 네.
0: 일단 내일 모레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보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 되면 이제는 완전 후보가 됐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표출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공천장은 받았지만 그래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후보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우리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또 부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1: 네. 부산 진구갑이 이제 지역구시고
0: 예.
1: 부산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0: 아, 자주 갑니다. 네. 지금 또 오늘 저녁에 내려가야 됩니다.
1: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부산 전체 말씀이시죠?
1: 네, 부산 전체도 그렇고 부산 북구를 그 봤을 때
0: 부산 그렇고. 전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분위기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갔거든요.
1: 네.
0: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부산이 지금 결집은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이 결집이라는 게 또 되다가도 어느 선에서 또 멈추거든요. 우리가 늘 보면 자꾸 젖잘사 이런 말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5%에서 8%를 극복 못하는 게
1: 예.
0: 그거는 그 5%의 8%의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1: 네네.
0: 끌어당길 걸 다 끌어당겼는데 마지막 남은 5%가 5에서 8%가 극복이 안 되는 게 이게 그걸 자꾸 젖잘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의 분위기가 지금 호전은 됐다. 호전은 됐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박민식 후보 간의 지금 이 경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정리되느냐. 지금은 갈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1: 예.
0: 저는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 개소식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요. 당 지도부가 올 수는 있죠. 저도 친한계를 하지만은 뭐 당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 후보 한 공천한 분에 간다는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중진들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굳이 그래 내려가시지 않으셔도 안 됐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1: 그만큼 중요한 지역.
0: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1: 아니겠어요?
0: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1: 네.
0: 분명히 우리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 판단도 있겠지만 중진들께서는 좀 더 멀리 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단일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친한계가 주장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단일화 주장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이런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성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친한계 의원들은 그날 저 한동훈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는 못 가신 거죠? 가고 싶었으나.
0: 예. 그 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1: 오지 말아달라. 예.
0: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래도 나는 가겠다는 분이 있다면 한 두세 명이라도 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갔어요.
1: 네.
0: 그렇게 따져보면 한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요.
1: 그거는 뭐 한 대표의 어떤 의지가 작용할까?
0: 그 대표께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0: 이게 개소식하기 전에 벌써부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대거 간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1: 예.
0: 그렇다면은 우리가 친한 의원들이 뭐 한 10명 가가지고 이 세를 과시하는 걸로 대결로 가는 부분은 또 의미가 없는 거죠.
1: 당내 갈등. 예.
0: 똑같이 예, 한 대표도 네.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당 지도부가 가가지고 거기 모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 주인이 누구죠? 투표하는 분이 누굽니까? 친환경을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오신 중진들이 거기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북구갑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북구갑 국민의 한 분의 마음을 듣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 친환경 10명 간다 해가지고 득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올만한 사람들이 왔구나. 이 정도지. 그러면 그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참 소중한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듣고 경청하는 어떤 국민과 함께하는 개소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표께서 내리셨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 역시 대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참 좀 리더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근데 어쨌건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후보나 예. 또 한동훈 후보나 지금 하정우 후보를 이겨야 되는 게 지상 목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하정우 후보가 뭐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란 말씀인가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런 이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정훈 전 대표나 박민식 후보가 좀 우열이 가려지면서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다면 네. 그 몰리는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와 접전까지는 갈 수 있을다고 예상을 하지만 압도하기에는 3자 구도가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은 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북구갑의 의미가 또 새로 추가됐잖아요.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의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의석입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그냥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한쪽 후보로 쏠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1: 네. 얼마 전에 또 그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한 전 대표가 연설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카메라 기자가 낙상하는 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저도 봤는데 한동훈 대표의 시선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1: 살짝 보긴 봤단 말이죠. 네.
0: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못 본 정황이라고.
1: 그 상황은 인식을 예. 못했다.
0: 한번 예. 다시 봐보십시오.
1: 네.
0: 그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말고 실제 영상을 보면 넘어진 이후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좀 너무 이거는 좀 악의적인 것이고 또 네. 실제로 그 영상을 정확하게 본다면 국민들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0: 네.
1: 보좌진들이 그 압수수색 앞두고 사무실 PC 초기화하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뭐 망치로 훼손했다
0: 네.
1: 이런
0: 네.
1: 그 얘기들이 다시 이제 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TV 토론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박형준 네. 시장과의 관계.
1: 이 상황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께서는?
0: 아니 저희도 뭐 전재수 방지법 발의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1: 네네.
0: 부산 의원들이
1: 그게 이제 부당한 지시에 보좌관들이 따르지 않을 권리를 네. 이제 법안으로 만드신다는 네. 거죠.
0: 그 전재수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그 보좌진은 지금 4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시 없이 했겠느냐는 우리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거는 의원님들이 더 뭐 잘 알고
0: 계시고 그렇죠.
1: 의원실의 그래서 분위기라는 거.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딱 핵심은 그겁니다. 국회의원의 부당 지시 금지. 부당 지시 금지.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에서는 앞으로 지방선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1: 네,
0: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정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교사 출신이시고 교총 회장도 하셨고
0: 예, 예.
1: 교육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0: 예.
1: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유권자들한테 좀 호소할 만한 건 민감한 이슈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0: 제가 지금 이제 교직을 그만둔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1: 네.
0: 한국 교총 회장 재임과 국회의원 시간이 한 4년 됐으니까. 또 4년 사이 너무 변했어요.
1: 네.
0: 그때도 교권 침해가 심했지만 지금처럼 그 학교 운동회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저 뭐 수학 여행, 뭐 체험학습 못 가게 되는 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0: 그 심지어 점심 시간에 뛰어노는 것도 지금 네. 안 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던데.
1: 운동장 못 나가게 해요.
0: 아 이게 정말 이게 네. 이 2026년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이게 맞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체육입니다.
1: 그렇죠.
0: 남녀 불문입니다. 제일 기다리는 게 체육입니다.
1: 다칠까봐 네? 못한다면서요?
0: 근데 다칠까봐 못한다 된다면은 우리가 뭐 자전거 타다가도 자전거 넘어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헬스 같은 거 할 때 그 이렇게 또 근육 다치고 한다고 그럼 헬스를 안 합니까? 네. 아이들을 그렇게 환경을 줘서 될까요? 그래서 지금 교권침해사는 뭐 더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고 있는 사건들 보면은 뭐 폭행 이런 건 일상화돼 있는 거 같고 선생님을 향한 폭행.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향한 교권침해사, 그러니까 심각한 교권침해사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 그다음에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아주 현저하게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묻는 악성민원에 네. 대해서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이 교권에 대한 부분들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이제 무기력한 학교가 됩니다. 예. 무기력한 네. 학교라는 것은 방임하는 거죠.
1: 예.
0: 방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방임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되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인지하시고 선생님들에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예,
1: 네.
0: 이 교육감님들이 우리가 보통 성향을 나눌 때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 나누잖아요. 때로는 중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진보 교육감 하는 분들이 학생 인권을 많이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엎드려 자는 학생이 휴식권 이런 식으로 말을 쓰거든. 그 선생님 깨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인권입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충돌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권과 인권을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되지 않는데 자꾸 그러면서도 아니 학생을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선생님이 깨워서 수업을 듣게 하려는 그조차도 학생 인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어떤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학력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감들의 성향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오늘 인터뷰 마치면서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 의원님께서 짧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뭐 저는 국민의힘의 한 명의 의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분 중에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던 부분들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지금 이 권력들이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넘어가고 사법부의 기능마저 지금 견제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지방 권력 뿔뿔이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모두 넘어간다면 과연 이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를 위한 권력이며 그 견제는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네.
0: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정당, 대한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국민들께 만약 보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 처절한 반성도 있고 더 나아가는 미래를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기반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을 하시되
1: 네.
0: 저희들이 다시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1: Let's go, it's showtime.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올해 칸 영화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살펴봐야 할 점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1: 유독 한국 영화계가 들떠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칸 영화제 네 편이 출품이
3: 네네네.
1: 됐죠.
3: 네.
1: 작년에는 또 없었잖아요.
3: 없었잖아요.
1: 그렇죠?
3: 네. 네. 주요 공식 분야에 한 편도 초청을 받지 못해서 올해는 이제 너무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1: 네.
3: 뭐 연초에 천만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희망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 올해 칸 영화제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되는지.
3: 일단 칸 영화제가 이제 그동안 지금 현재 뭐 전체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뭐 그런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를 담아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칸 네. 영화제는 이번에 영화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또 박찬욱 감독이 이제 심사위원장이 되셨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도 뭐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제외하고 정말 보편적으로 명작으로 남을 수 있는 작품을 발굴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칸 영화 정신을 키워드를 한마디로 꼽는다면 영화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고 우리나라 영화에 점수를 더 주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3: 네네, 그렇죠. 네. 일단 공정성이 되게 중시되고 그 칸 영화제 심사구조 자체가 이제 심사위원장 혼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네. 최초로 심사위원장이 된 것은 이제 그 집행위원장도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특별히 박찬욱 감독의 특별한 재능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 영화가 우리 시대 관여한 깊이 있는 질문들을 기리고자 한다라고 네. 또 의의를 밝혀줬기 때문에 또 이게 한국 영화계에 큰 이정표로 남는 사건이기도 하죠.
1: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뿌듯함을 갖고 네. 이번 79회인가요? 네. 네. 칸 영화제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그러니까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함께 네. 심사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 일단 뭐 9명의 심사위원이 있고요. 대중에게 가장 낯익은 인물로는 이제 배우 데미 무어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최근 이제 중국의 미국인 감독으로 이제 거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이 자오 감독 네. 그리고 이제 켄 로치 감독의 전당 각본가로 유명했던 폴 레버티라든지 좀 다양한 국적의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1: 네.
3: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양성, 그 칸 영화제가 중시하는 영화의 근본과 함께 좀 다양성 같은 정신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올해 우리 영화는 어떤 영화들이 출품이 됐습니까?
3: 일단 가장 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쟁 부분에 4년 만에 진출을 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일단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칸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이제 또 그 17일에 미드나잇 스트리밍 부분에서 상영을 기다리고 있고 또 정주리 감독의 도라라는 작품도 이번에 또 상영을 17일에 또 감독 주간에 초청이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나홍진 감독 얘기하셨지만은 이번에 네. 호프라는 작품으로 경쟁 부문에 나간 네네. 거잖아요. 뭐 좀 그 수상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까?
3: 일단 네. 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가장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깐이 되게 오래 기다려왔고 이번에 출품 후반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품이라서 작업이 되게 늦어졌는데 그 출품 시한을 연장을 해줄 정도로 이 영화를 꼭 이제 초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 이제 호프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고
1: 반대로 혹시 한국 사람이 심사위원장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건
3: 약간
1: 아니겠죠?
3: 약간 그럴 수도 그래서 약간
1: 그게 약간 걱정이 되네 갑자기
3: 기대하는 기기는 어려운데 다만 박찬욱 감독이 이제 주장한 것은 영화 자체의 독창적인 완성도를 보겠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나홍진 감독이 또 뒤지지 않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이 작품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네. 배급사가 네온이거든요. 해외 배급사가. 근데 이 네온이라는 배급사가 지금 6년 연속 황금 종려상을 배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래요?
3: 기생충부터 이 기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호프도 이번에 네온에서 배급을 맡아서
1: 샌들 기록을 잡았네요.
3: 네, 네. 이어가며 좋지 않을까. 성공한 좋은 데가 선택을 했으니까.
1: 근데 나홍진 감독 하면은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 네.
1: 보니까 저는 이 전작들을 다 봤더라고요.
3: 그렇죠. 굉장히 흥행에도 많이 성공을 했죠. 뭐 네. 추격자로 일단 혜성처럼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정우 씨가 엄청난 스타로 떠올랐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하정우 씨를 또 주연으로 해서 이제 김윤석 배우와 촬영을 한 황해라는 작품도 있고요.
1: 네.
3: 전작들이 전부 다 깐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곡성이라는 곡성. 작품이 있죠.
1: 야.
3: 이 작품도 깐에 역시 초청을 받았고 사실 호프는 네 번째 작품이고 경쟁 부분은 처음 진출이에요. 근데 알려진 정보가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1: 황정민 배우가 주연이라면서요?
3: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인성 씨가
1: 조인성
3: 주연을 맡았고요.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 헐리우드 배우인 마이클 패스빈더
1: 네.
3: 그리고 그 부부죠. 알리시아 마켄데르까지 헐리우드 배우들이 또 그 라인업에 등장을 해서 이건 캐스팅만 봐도 도대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좀 이제 궁금증이 커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네. 좀 이 그 호프라는 작품이 기존에 나홍진 감독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3: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일단은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메인 장르가 스릴러거든요.

0: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물론 스릴러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작품의 주요 뭐 공개된 한 줄 정보를 보면 뭐 한국의 비무장지대 항구마을에 어떤 미지의 생명체가 등장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공격을 하니까 그 생명체를 마을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지만 거기에 어떤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릴러는 있겠고, 하지만 여기에 외국인 배우들이 외계인 역할을 한다라는 또 다른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계인이 등장을 하니까 SF 요소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우주적 재앙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서 네. 코스믹 호러 같은 요소도 있고, 실제로 집행위원장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러닝타임이 160분인데 러닝타임 내내 장르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장르가 나오려고
1: 이번에 그럴까. 칸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럼 영화가?
0: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이 완성본을 봤지만 정말 극히 소수만 좀 다수에게 보여지는 거는
1: 궁금해지네요.
0: 예. 처음이죠. 어.
1: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이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됐는데 네. 칸에서 연 감독 작품을 꾸준히 찾는 이유는 뭡니까?
0: 칸이 이제 칸 장학생이라고 해서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을 발굴을 하면 또 꾸준히 그들의 작품을 칸에 또 초청을 해서 서포트를 해줘요. 연상호 감독도 2012년 돼지의 왕 그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칸에 진출한 작품이거든요. 네. 이 작품 이후로 뭐 부산행 반도 이번이 네 번째 군체로 초청을 받았고요. 연상호 감독이 또 이제 특유의 어떤 장르물과 어떤 사회상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연상호 감독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칸에서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저는 이 그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 굉장히 인상적으로
0: 네,
1: 봤는데
0: 저도요.
1: 이번에
0: 네.
1: 정주리 감독의 도라도 네. 비경쟁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됐죠.
0: 맞습니다. 도라 그러니까 정주리 감독도 이번에 기록을 세웠어요. 한국 여성 감독 최초로
1: 아, 그렇습니까?
0: 그 장편 영화 세 편이 모두 칸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1: 축하. 일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데뷔작인 도이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소이 그리고 이번에 도라라는 작품인데요. 이 도라는 이제 프로이트의 유명한 그 히스테리 환자에 대한 연구 사례를 또 한국식으로 재해석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칸이 보여주는 전 세계 영화계의 흐름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0: 이번에 경쟁 부분을 보면은 그 기존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가 적거든요. 유럽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어떤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작가주의 영화들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 칸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AI 이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AI로 많이 영상물이 제작이 되고 네. 있는데 AI가 주가 되면 안 되니까 공식 경쟁 부분에서는 AI로 뭐 좀 주도를 창작을 한 작품들은 공식적으로 배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계가 네. AI 문제도 지켜봐 주십시오.
1: 김선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세상의 모든 정보 인용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비가 내리는 게 대기에 열을 공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빠져나간 자리 이제는 여름 날씨로 꽉 채우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26도 정도가 되겠지만 내일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더불어 강릉과 전주도 역시 26도, 대전, 대구 28도로 오늘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기온 보이는 데가 있겠습니다. 22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올라서 서울 15도 등 12도 에서 15도 사이, 낮 최고 기온도 18도에서 31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이 안에서 모레는 대부분 내륙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농도 제법 높고 또 오존 농도 또한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곳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강원 산지 쪽은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늦은 오후에 약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맑은 날씨인데요. 호남권과 경남권 서부에는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늘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 남아있고요. 서해와 남해의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한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시 고온현상이 예고됐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 비구름이 지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난 오늘, 내리쬐는 햇볕에 오후 들어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까지 치솟아 평년 수준을 웃돌 거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더위 속에 강원 지역은 돌풍과 쌀아구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예년의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일요일까지 내내 31도까지

0: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현상은 다음 주 비구름이 지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할 거라면서도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방중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 압박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거나 이란이 초토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논의할 내용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관계를 관리할 새로운 무역협의체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가을 한국 부산에서 체결한 미중 간 무역 휴전 연장 방안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방중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과 마주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인식차가 있는 것에 대해선 미국을 더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국 간 인식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서 간극을 설득시키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정밀 감식을 위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을 공격한 이란의 대응에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남호는 현재 두바이 향해 정박 중입니다. 선박 운용사 HMM 측은 프레탄 기관실 손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발전기, 전기 계통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선체 난 구멍보다 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 손상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실 손상 범위 파악에만 최소 수일이 걸린다고 HMM 측은 밝혔습니다.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곧 도착하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감식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월 말 자국을 공격한 이란의 대응에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에 공격 사실을 통보하며 추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강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해 걸프 지역 6개 나라의 석유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남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서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3: 네, 지역 민심을 공략해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를 내란을 청산하는 심판대라고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거라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총액과 수출 규모 최대치 등을 언급하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과 AI 등 신산업 성장, 민생 안정 등 5대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청취했다면서 기후보험 도입과 지원주택 확대 등 생활 밀착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1: 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중앙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고요?
3: 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며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특검법 저지위원회도 만들어 특검법 공세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0: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와 시도선대위를 이원화해 중앙과 지역 현안 의제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비판해 당내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1: 네. 오늘 여야 모두 국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고요?
0: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선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고 관행과 절차를 무너뜨릴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의장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는 남인순, 민홍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국회를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달 취업자가 7만 4천 명 느는 데 그치며 최근 16개월 사이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확대되면서 내수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과 3월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만 명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도 6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고용률이 하락한 건 16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고용 상황이 나빠진 건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중동 전쟁의 영향도 커 보입니다. 먼저 AI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11만 5천 명 감소하며 관련 통계를 따로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숙박 음식업의 취업자는 이번에 2만 9천 명 줄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동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역시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도 5만 명 넘게 감소했고 유가의 영향이 큰 운수 창고업의 경우 취업자가 1만 8천 명 느는 데 그치며 7만 명 넘게 증가했던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정부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둔화하면서 고용 흐름이 조정을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청년 뉴딜 사업 등으로 향후 고용 지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한 1차 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11살 강모군. 검찰과 경찰은 강군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검시 소견을 내놨습니다. 강군의 몸에서는 추락할 때 발생한 골절 등 외상 흔적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군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400m가량 벗어난 기울기 50도 안팎의 급경사지였습니다. 등산로 주변으로는 정규 등산로가 아닌 사이길이 나 있어 강군이 이 길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강군이 실종 당일 가파른 지형에서 발을 엇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 등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애초 대구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늘 새벽 노조가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날짜를 넘겨 이어진 사후 조정 회의는 새벽 2시 50분 최종 결렬됐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이에 중노위는 사후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였습니다. 사측은 호황일 때에 한해 영업이익의 10% 이상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노조는 15% 요구는 낮출 수 있지만 경영 상황이라는 단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렬 이후 회사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 공유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쟁사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SK하이닉스 사관학교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변수는 사측이 법원에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삼성전자 파업 위기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태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2.5%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해 지난 2월 전망치였던 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인 2.0%보다 높고 앞서 나온 OECD 전망치인 1.7%와 IMF 전망치인 1.9%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사이버 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실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국방부 등 주관 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유명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4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을 오늘 태국 방콕에서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알뜰폰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개인 정보를 탈취했고 BTS 전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인 성파스님이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오늘 봉축 법어를 발표하고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은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이끄셨으며 무명 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지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에 대해 과징금 1억 4,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하도급 업체 159곳과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방건설에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처우가 좋지 않거나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한 이것이 클 때 그래도 뭐 앞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이것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실제로 응답자의 약 49%가 절반가량이죠. 직업적 이것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교원들의 이것이 크게 위축된 이유에 대해서 교총은 최근 몇 년 동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이 증가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일구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이것이 계속 낮아지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떨어질 텐데요. 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작은 바로 교사들의 이것을 지켜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세 글자고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을 지닌 낱말입니다. 초성이 드리면 지읒, 비읍, 시옷입니다. 지읒, 비읍, 시옷. 나는 어떤 것에 이게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답과 함께 실제로 여러분은 일터는 물론이고 또 어디에서 이것을 느끼고 계신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에 대한 이게 있다, 이런 사연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반대로 뭐 지금 하시는 일에 회의나 또는 무력감을 느낄 때는 언제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올려보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프로그램 중간중간 많은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라디오 전국일주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교통상황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죠.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월계일교에서 월릉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9km가량 정체입니다. 더 지나 경산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 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회덕 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2, 3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뒤쪽으로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용담 터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는 4km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서울을 찾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경제통상 현안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협력해 주요 품목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용 떠넘기기와 강매 행위 등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소 7곳에서 입점업체에 납품 대금 53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무분별한 처방 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교총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직업에 대한 이것이 낮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약 49%나 돼서 뭐 지금의 교육 현장이 어떤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이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 물어봤더니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는 답이 70%에 육박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교육당국이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입안할 때가 약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교육 현장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것을 지키는 방법, 뭐 답이 나왔죠. 일단 스승에 대한 예우와 존경 잊지 말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아주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정답 어쨌든 세 글자고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란 뜻을 지닌 지읒, 비읍, 시옷의 초성인트를 지닌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보내주신 사연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5777번 쓰시는 분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시고 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이것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걸 느끼실만 합니다. 네. 3111번 쓰시는 분은 재활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입니다. 환자식을 전담하는데 미음 드시던 분이 일반식을 단계적으로 드실 때 병환이 나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아주 보람되고요. 이것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참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분, 우리 사회의 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문자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2047님, 저는 청사 경호와 민원인 안내, CCTV 모니터링 등 보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쪽 일이 정말 천직인가 봅니다. 늘 이것을 느낍니다. 라고 하셨고요. 3709님 한 번만 더 볼까요? 저는 무명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매번 계약 이후 영화가 엎어지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예술가로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노력해서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분들도 분명 우리 사회에 또 필요한 분들이죠. 예,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 3709님께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들어야겠네요. 오늘 먼저 대구 소식 들어보죠. 김민정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3: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네, 대구는 현재 맑은 가운데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40%입니다.
3: 27.5도면 여름이네요.
4: 네. 예.
3: 대구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4: 네, 오늘은 경북 구미 소식 준비했는데요. 구미에는 공단이 많은 만큼 산업단지에는 매일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 작업복을 수거해서 세탁을 하고 또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공동세탁소가 구미에 있는데요.
3: 네.
4: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3: 누군가 내 옷을 깨끗하게 빨래준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4: 네, 맞습니다. 구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3: 네.
4: 한 달 내내 세탁 이야기 꽉 찰 정도고요. 많을 땐 하루에 여름엔 1,000벌, 겨울에는 500벌 정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5: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6: 전처리 공정이라고 묵은 때 많은 것들을 세탁하기 쉽게 먼저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수에다가 뭐 세제 등을 타서 불리죠. 예전에 어머니들 빨래할 때 불리듯이 방망이 두드리는 대신 지금 솔로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공정이죠. 그냥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기 자체가 오염될 정도로 기름때기 때문에 헹궈가지고 세탁기를 들어가는 거죠.
7: 아, 프레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0: 다림질이죠.
1: 자동으로 하시네요?
0: 예예. 스팀이 나와가지고 옷을 쫙 벌려주니까 띠이라든가 뭐 옷의 주름이라든가 해서 입는 사람이 좀 산뜻하고 기분이 좋죠.
1: 그리고 좀 편하시겠어요? 좀 덜 힘들고.
0: 예,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빠르고 많이 편하죠. 뭐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만 나름 보람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배송을 하면 나가면은 옷 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뭐 음료수도 주고 인사도 많이 합니다.
2: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복이다 동복이다 새 옷을 받으면 이름을 새겨달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봉지에 담아서 자기 이름을 써서 그러면 저희는 자수로 이름을 새겨서 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막내라서 지금 이제 한 2년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손이 잘 맞아서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바지 지퍼가 터지거나 뭐 이러면은 수선해서 깔끔하게 제가 보내니까 제 자식이 입든 신랑이 입든 가족이 입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예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3: 아니 그러면 이 공동세탁소에서 작업복들을 수거하러 직접 가나요?
4: 네. 구미 지역의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작업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3: 네.
4: 노동자들이 한 곳에 옷을 모아두면 이를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세탁물을 맡기면 다음 날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이 길 배송이면 노동자들이 네. 항상 깨끗한 작업복 입고 근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또 옷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3: 네.
4: 현재 구미 공동세탁소는 약 200개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하루 평균 300벌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동세탁소가 대구 경북 최초로 만들어졌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3: 네.
4: 세탁소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1: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5: 전처리 공정이라고 묵은 때 많은 것들을 세탁하기 쉽게 먼저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수에다가 뭐 세제 등을 타서 분리죠. 예전에 어머니들 빨래할 때 분리듯이 방망이 두드리는 대신 지금 솔로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공정이죠. 그냥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기 자체가 오염될 정도로 기름때기 때문에 헹궈 가지고 세탁기를 들어가는 거죠.
0: 아, 프레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다림질이죠.
1: 자동으로 하시네요?
0: 예예. 스팀이 나와가지고 옷을 쫙 벌려주니까 띠이라든가 뭐 옷의 주름이라든가 해서 입는 사람이 좀 산뜻하고 기분이 좋죠.
1: 그리고 좀 편하시겠어요? 좀 덜 힘들고.
0: 예,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빠르고 많이 편하죠. 뭐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만 나름 보람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배송을 하면 나가면은 옷 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뭐 음료수도 주고 인사도 많이 합니다.
6: 저는 구미에서 한 20년 가까이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입는 근무복, 사무복 다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여기다가 맡기고 있어요. 작업자들이 출퇴근하면서 탈의실에 옷을 벗어놓으면 세탁소에서 와서 저희 옷을 수거해가고 똑같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배송해주고 되게 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거든요. 주에 인당 한 3, 4불을 맡기는 것 같아요. 원체 저희 현장이 기름때나 분진이 많아가지고 세탁하기가 어려워요. 잘 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집에 가져가도 세탁기를 못 돌리죠. 또 식구들께 섞여버리니까 손세탁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올라가야 된다나? 이걸 쪽으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만할 수 있게끔 편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구미에서 위생용품 관련 회사에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있기 전에는 기름때 같은 오염된 작업복들을 일주일 동안 입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세탁물하고 같이 세탁할 수 없으니 또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세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업복 세탁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깔끔하고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생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점을 얘기한다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일할 권리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작업복 세탁을 노동자의 기본 복지로 인식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 세탁소를 이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 예, 들어보니까 노동자분들이 네. 정말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네요.
4: 네.
3: 근데 이렇게 자주 세탁을 하면 그 비용이 좀 걱정이 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4: 엄청 저렴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3: 아, 그래요?
4: 하복은 한 벌에 500원, 동복은 1,000원입니다.
3: 예?
4: 이건 세탁뿐만 아니라 수선과 이름표 부착 서비스까지 포함된 금액인 건데요.
3: 네.
4: 작업 현장에서 입는 옷이다 보니까 지퍼나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말끔하게 수선해서 새 옷처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3: 아니 요즘 500원,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4: 네.
3: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수선까지. 와, 뭐 이건 뭐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측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한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이용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꾸준히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 자세한 이야기를 박순용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8: 꾸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2021년 7월 15일 날 대구 경북 최초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한 동기는 꾸미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10만 노동자들이 근로하는 지역이라 노동계에서 꾸미시에 건의를 하고 꾸미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체와 저희 세탁소와 계약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 오면은 제가 가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해서 많게는 주 5회도 하고 작게는 주 1회 아니면 월 2회 주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연 40%도 성장했었고 지금은 약 20% 23% 정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미시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으로 지금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저희들도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우리 작업복 세탁하는 직원분들한테도 또 많은 복지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4: 대구 역시 산업단지와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3: 네.
4: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3: 네. 매일 새로운 작업복으로 산뜻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소식 잘 들었어요.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강릉으로 건너갑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3: 강릉도 날씨 좋은가요?
9: 네, 쨍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강릉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9: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42%입니다.
3: 네, 아유, 강릉도 28도 가까이 올라갔군요.
9: 네.
3: 듣자 하니까 우리 이하인 아나운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새로 문을 연 숙소라고 하던데,
9: 네.
3: 뭐 여기가 평범한 숙소는 아니라면서요?
9: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강릉 북부권에 생긴 희망하우스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3: 네.
9: 연곡면 동덕리에 조성된 이곳은 평소에는 관광객이 머무는 숙소지만 산불이나 태풍 같은 재난이 닥치면 이재민이 곧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주거 공간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3: 네.
9: 북부권 희망하우스는 모두 8동 규모로 지난달 재막식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무엇보다 평소에는 쉼터가 되고 또 위기의 순간에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관광과 재난 대응이라는 두 기능을 함께 담아낸 공간이었습니다.
3: 네.
9: 먼저 희망하우스 최형우 관리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북부권 희망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생활용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방시설도 돼 있고 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까지 준비가 돼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별도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이재민이 그 임시 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사실 복지라는 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되는 게 별로 없는 경향이 많은데 이 희망하우스의 특징이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관광시설로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 창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이나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지자체별로도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좀 있네요. 강동면하고 연곡면 두 군데에 있는데 연곡 소량제 캠핑장이 유명한 캠핑장입니다. 그 캠핑장 바로 옆에 인접해가지고 그 희망하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님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바다뷰도 즐길 수 있어서 목적 자체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이재민 우선이라는 특징이 틀림없이 있죠. 이재민들은 그래도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삶의 터전, 임시 거처 뭐 그런 의미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용객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투자의 촉진제?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용객들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는 이재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집이 되는 소중한 곳이군요.
9: 네. 그래서 희망하우스는 단순히 새로운 숙소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의미를 넘어 평온한 일상과 또 예기치 못한 재난을 함께 대비하는 공간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3: 네.
9: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면 먼저 다가오는 건 재난이라는 단어보다는 연곡의 풍경이었습니다. 북부권 희망하우스가 자리한 연곡 일대에는 바다와 솔숲,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한 구호시설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머물기 좋은 해변 숙소에 더 가깝게 느껴졌는데요.
3: 네.
9: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닌 강릉의 안전망이자 또 새로운 공공활용 모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은 이용객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11: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안효선입니다. 저는 원래 캠핑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이번에 연곡 캠핑장도 예약을 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희망하우스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쾌적하고 제가 그 희망하우스라고 해서 그걸 좀 찾아봤었어요. 그 시설이 좀 좁거나 열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불이 심하게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텐트에 이렇게 잤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카라벤 조금 더 비싸요. 그거보다도 더 쾌적하고 화장실이 더 잘 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조금 더 넓어서 더 이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랑 다닐 때는 날이 좋거나 할 때는 그냥 노지 캠핑도 괜찮은데 좀 갇혀져 있는 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예, 뭐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처 같은 공간이겠다 싶은데 그나저나 이 강릉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희망하우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9: 네, 강릉시가 희망하우스를 조성한 배경에는 재난 이후 잠시 피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3: 네.
9: 이번 사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2억 원 상당의 조립주택 20동과 가전제품 일체를 기증하고 또 강릉시가 6억 4천만 원을 들여 부지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면서 추진됐는데요. 또 평상시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위탁 운영을 맡겨 예산을 줄이면서 또 체류형 관광에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9: 이어서 강릉시 도시건축과 최정환 팀장의 목소리입니다.
12: 안타깝게도 강릉은 봄철 양간 지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나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이 잦은 곳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시는 이재민 분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동안은 급한 대로 숙박업소를 빌리거나 체육관 등에서 지내셔야 했는데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강릉시의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기존처럼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회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건 며칠만 지나도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반면 이번에 조성한 희망하우스는 독립된 하나의 집입니다. 한 개동 안에는 화장실,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집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 대비로 한 단계 진화한 것이죠. 더 나아가 평상시 관광객 숙박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유동인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재난 대응 모델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공간이 본래 역할로 쓰이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 하는 생각이 들어요.
9: 네, 맞습니다. 재난은 없을수록 좋고요. 또 그래서 희망하우스도 평소처럼 조용한 쉼터로만 남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3: 그렇죠.
9: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참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3: 네.
9: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3: 네, 강릉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1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진단해 보죠.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3: 예, 지난 월요일 5월 11일은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뭐 전북에서는 정부 차원의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관련 내용 자세히 이제 짚어보기 전에 일단 올해 기념식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14: 네. 1894년 5월 11일 정읍 황천에서 일어났던 이 동학농민혁명은 이 낡은 봉건제도 아래서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이 최초로 승리했던 이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에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네.
14: 올해는 2021년 경복궁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국가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용산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건 이 현직 대통령의 기념사가 처음으로 전달된 점이라고 하는데요.
3: 네.
14: 이재명 대통령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학전식이 이 3.1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기념식 슬로건도 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로 이 동학의 현재의 정치의 이 정신적 뿌리로 규정하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3: 이번 기념식에 보니까 이제 유족과 또 관련 단체에서도 많이들 오셨던데 기념식을 지켜보는 감회나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14: 네, 5년 만에 서울 기념식이라서 이제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를 보고 나서는 이 국가기념식이라는 이름에 비해 위상이 너무 초라했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3: 네.
14: 대통령의 기념사가 처음 전달됐던 건 의미 있는 전진이지만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또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유족들은 동학이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던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면서 실제 예우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씁쓸하다는 것이죠.
3: 그렇군요. 이런 유족들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저나 이 동학농민혁명하면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14: 네,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이죠. 1894년 당시 전라북도 고부인 이 지금의 정읍당에서는 탄관우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맞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이 기치를 내걸고 이들의 사상 속 초대는 바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3: 네.
14: 신분의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을 가진다는 선언이었던 건데요. 황토연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력 개입과 관군의 진압으로 좌절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전봉군 장군은 이듬해 체포돼 처형이 됐고 역사는 실패로 기록됐지만 그 정신은 이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씨앗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학농민혁명이 최근 개헌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금 지역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14: 네. 지난 7일 부마 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던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던 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조차 이 동학농민혁명은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여론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동학 관련 단체와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출발점을 논하면서 어떻게 그 뿌리인 동학을 뺄 수 있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여야 정치권이 이 개헌안을 전격 발의했을 때 곧바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부마항쟁과 5.18의 헌법 수록은 환영하지만 그 뿌리인 동학을 뺀 것은 역사의 줄기를 자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원인 동학정신을 반드시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3: 네.
14: 비록 개헌안 자체가 부결되긴 했지만 이 동학을 제외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3: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그 당위성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14: 네, 핵심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데요.
3: 네.
14: 역사학에서는 이 3.1운동의 뿌리 자체가 이 동학정신에 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0: 이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 반외세 정신의 의병항쟁으로 이 3.1운동으로 또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시각인데요. 이 헌법이 3.1운동을 뿌리로 삼고 있다면 이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1: 예.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제 동학 관련 단체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해 온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 네.
0: 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았던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 정읍시와 전국 동학 관련 단체들이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토론회를 열면서 이 동학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라고 공개 촉구를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주장들이 벌써 수해가 지났지만 매번 논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0: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18과 부마항쟁은 현대민주주의와 직결되는 상징성이 분명한 반면에 동학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역사적 범위와 표현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있는데요. 역사적 의미는 인정하지만 헌법 문구로 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1: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제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높다고요.
0: 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역사적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지만 정작 제도화로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자 참여자 가운데서 일본군과 싸운 항일 무장투쟁 인물들에 대한 이 독립유공자 인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전봉준 장군은 여전히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1894년에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라는 명백한 이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봉군 장군은 이 울금티까지 북상하면서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섰으나 끝내 패하고 이듬해 승국을 했는데 여전히 독립유공자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전봉준 장군이 워낙 유명한 분인데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동학 단체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 형평성 문제입니다. 1894년에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던 동학농민군보다 이 시기적으로 뒤처졌던 1895년에 을미의병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의병 활동으로만 이 독립운동을 간주하는 이 현재의 기준이 타당하냐라는 비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2004년 제정됐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특별법이 이 재봉기 참여자를 항일무장투쟁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국가보훈부가 내부 지침을 고수하면서 발생했던 법과 행정의 괴리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전북의 53개 단체를 포함해서 이 각계각층이 이 조속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공적 등이 확인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0: 네, 동학 서훈 국민연대에 따르면요, 현재 유족이 확인된 서훈 대상자는 약 494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예.
0: 단체 측은 이 정도 인원은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자체 행보도 눈에 띕니다. 전북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또 향후 서훈 입법이 완료되면 이 수당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이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뭐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대상과 금액 등을 담기 위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죠?
0: 네, 이미 사실 정읍시는 전국 기초자치로는 처음으로 2020년부터 이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9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1: 네.
0: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참여자를 예우하고 유족 생활을 지역들을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옹호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페플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이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또 유족의 복제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내 거주 유족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 규모의 수당이 곧 집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또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인데요. 가구당 1인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총 549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이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도 앞으로 계속 뭐 이어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또 정답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3186님,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354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저 또한 예전보다 이것이 많이 낮아졌네요. 하셨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커피 쿠폰 하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안치환의 농민과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의 중반부, 5월의 허리 부분인데요. 봄의 마지막 달답게 이제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 정도가 되겠고요. 대전과 전주, 대구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 25도를 넘겠습니다. 특히 대전, 대구는 30도에 육박한 28도의 낮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22도에서 28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전국이 고기압권 내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 쪽은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더 오릅니다.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 31도 등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18도에서 31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도 올라서 서울 15도 등 12에서 15도 사이로 내일 역시 오늘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호남권과 경남 서부 지역에 안에 가끔 높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쌀악, 우박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의 안개가 짙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공방을 두고 여론조장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해당 발언을 편집해 기업 초과 이윤에 국민배당을 주장했다는 식으로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7만 4천 명 증가해 1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회의가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한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정부가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예고된 21일 전까지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팬유이였습니다.
1: 네, 수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농촌, 어촌, 산촌의 의료 공백과 돌봄 공백을 메울 의료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의 김소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읒, 비읍, 시옷,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본인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달라고, 반대로 또 지금 하는 일에 회의나 무력감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인지 이런 얘기들 나눠보자고 부탁을 드렸었죠.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1804님. 지금은 자녀들이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가장 큰 이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뭐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 가지겠죠. 자녀들의 성공 이런 걸 느낄 때 이제 이걸 느끼신다는 거죠. 8062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벌로 종아리와 손바닥을 많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께 꾸중 듣고 바로 되라고 벌 받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정말 그때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존경심 그런 게 있었죠. 선생님들 한 말씀 하시면 바로 들어야 했고요. 아, 근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긴 한 것 같기도 합니다. 1163님. 저는 농업인으로 좀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거둘 때도 있지만 실패해서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 이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배우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1134님은 31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유아 숲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절마다 다른 자연과 곤충과 생물들의 변화를 알려주는데요. 놀이와 병행하면서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지, 오늘 정답인 이것이 큰 일인지 일깨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의 소중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일, 이걸 느끼실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고 계시네요. 8843님 한 번만 더 보죠.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1년 전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함께 다니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요 하셨어요. 네, 아무리 뭐 오늘 정답인 이게 큰 일이라도 힘든 건 힘든 거죠. 예,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0: 이 버스 중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존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실련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버스 재정 지원금은 2019년 1조 9,795억 원에서 2024년에는 4조 1,002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 2천만 명에서 36억 8천만 명으로 12.6%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 수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1: 네.
0: 또 정류장 수는 7만 5천여 개에서 8만 2천여 개로 9.6% 증가했지만 운행 거리는 7억 3,571만 킬로미터에서 7억 121만 킬로미터로 4.8%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배차 간격이 늘고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실련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류장 표지판의 수가 아니라 배차 간격, 운행 횟수, 그리고 안정적인 운행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또 추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0: 예.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인 24세 지적장애인 A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15세 이 B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는데요. 피우다만 담배꽁초로 A씨 팔에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요. 또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이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광주 북구 효령동의 5.18 민주화운동 안매장 추정지에서 오늘부터 또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고요?
0: 예, 5.18 기념재단은 오늘 광주 북구 효령동 산 43 일대에서 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발굴은 총 대상 면적 2,140.8제곱미터 가운데 안매장 가능성이 제기된 약 1,000제곱미터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부지는 이 과거 효령 공동묘지로 사용된 곳으로 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서 안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굴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1980년 5.18 당시에 효령동 공동묘지 인근에서 군용 트럭이 야상 기습으로 이동해 피가 묻은 포대를 내린 뒤 군인들이 삽을 들고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5.18 기념재단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진술을 종합해 의심 구역을 설정했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 발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유해는 5.18 행방 불명자 이 가족의 DNA와 대조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포항 그 AI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이 인허가를 마치고 다음 달에 착공된다면서요?
0: 예,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 일반 산단에 조성되는 AI 이 데이터 센터는 전체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로 약 절반 정도인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우선 조성해서 40메가와트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오 AI 클라우드 등은 이 건축 허가를 포함해 인허가와 이 행정 절차, 전력 확보, 투자자 모집, 시공사 선정을 이미 마무리했고요. 오는 6월에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네.
0: 이것은 비수도권의 다른 상업 AI 데이터 센터 사업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빠른 추진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전기 요금 차등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수도권 대비 전기료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경북도는 또 네오 AI 클라우드 등과 2조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6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0: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도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과 산촌을 찾는다고 하지만요. 반면에 이 공공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농산촌 또 어촌 주민들은 간단한 치료조차 먼 거리를 이동해서 도시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의료는 물론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분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원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의 김소민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인터뷰 전에 우리 김소민 대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하자면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원이고요. 지자체의 심포지엄이나 회의는 물론이고 뭐 각종 언론 매체에도 이 농산촌과 어촌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가 시민단체나 뭐 혹은 연구단체인 줄 알았어요.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주식회사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산학연관 지역관광협력사업 이을 프로젝트를 계기로 창업이 된 회사예요.
1: 그래서 네.
2: 농산어촌에서의 농업이나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자원과 사람을 이제 다양한 관점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자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반 창업 기업이고요.
1: 네.
2: 22년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벤처 지정을 받아서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또 농산어촌 소득사업 발굴,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주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사실 청년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요, 농산어촌으로.
1: 네.
2: 이런 일을 비즈니스로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소민 대표는 서울 토박이라고 하던데, 맞죠?
2: 아, 네, 이제 대학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이제 기업, 계속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 혹은 이제 그 수도권에서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1: 그러니까
2: 계속 다녔어요.
1: 대기업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네. 듣기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원주로 이주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네.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나요?
2: 아, 네, 네. 전공도 이제 반도체 소재고 미국의 반도체사랑 2차 전지 회사 근무하다가 네, 창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1: 네. 네.
2: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조조정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누구나 갖고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만난 대학교 20년 이상의 선배님이
1: 네.
2: 원주에 기회가 있다, 더 재미있는 삶이 있다고 제안을 주셔서 진짜 이거라고 믿고 이주를 했습니다.
1: 네.
2: 네. 네, 저 처음에는 이제 예. 네 창업교육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1: 예.
2: 저도 사실은 좀 지방 적응을 못해서 1년 정도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1: 어허.
2: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1: 예.
2: 이제 임업에서 좀 기회를 찾게 됐어요.
1: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전공도 그동안 뭐 쌓아온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 처음에 이제 임업 하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임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제 지역의 산림자원과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신 거예요?
2: 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OECD 4위라는 홍보물을 본 게 좀 계기가 됐습니다.
1: 아하.
2: 다만 이제 통계를 꼼꼼히 보다 보니 전공이 이제 그런 분야다 보니까 통계를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1: 네.
2: 우리나라 사유림 특성상 3헥타르 정도의 소규모가 산주가 많고 또 실제 산은 갖고 있지만 그 산을 실제 경영하지 않는 부재산주, 그러니까 있지 아니한 산주가 많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재미가 있어야겠구나, 놀거리가 있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예.
2: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그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국경유림은 이제 국가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사유림은 좀 임산물 재배나 목재 생산이 사실 여러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뭐 여러 지금 매체에서 전달된 바와 같이.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산주가 부재 산주가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서 재미있고 돈을 버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창업의 시작이었고요.
1: 예.
2: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장작폐기 경진대회, 사유림 산주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좀 성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공동체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3: 네.
2: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물리적 공간이 같이 있는 거가 공동체라고 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네. 하다 보니 꼭 같은 지역에 같은 날 같은 일을 해야만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게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면 그런 화학적 공동체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제 전공이나 활동했었던 영역이 운동장만 다르지 그런 생각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 밀착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이 안고 있는 어려움, 그 실정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추진하게 되신 건가요?
2: 아, 네. 이제 그 저를 이제 원주로 정착하게 해주시고 좀 비빌 언덕이 그동안 되어주셨던 멘토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 돌아가셨어요.
1: 아, 저런.
2: 네. 같이 창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 투병을 하는 걸 보니까
1: 네.
2: 치료는 서울, 또 생활은 원주. 그리고 서울에는 항암치료 외에도 다양한 돌봄, 암 투병에 필요한 돌봄 사회 서비스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1: 네.
2: 그렇지만 농산어촌은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그런 사회 서비스를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용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옆에서
1: 그렇죠.
2: 같이 알게 됐고요.
1: 예.
2: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연속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때 드레싱을 받지 못해서 처치받으러 택시비를 6천만 원씩 내고 가야 되는 분들 작은 드레싱 못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1: 네.
2: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저도 20, 30년 뒤에는 경험할 일이고 지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40대, 50대 때 이장이나 부녀의장으로서 열정을 다하셨던 분들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저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힘든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게 돌봄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 뭐 지역에 보건지소도 있고 뭐 이동진료버스라든지 순회진료도 분명히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
2: 네네.
1: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의료와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우리 김소민 대표가 추진하는 의료협동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 네,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해서 운영 애써오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국가에서는 이제 매뉴얼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큰 축은 하나는 가정간호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사실 현실은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리고 가정간호사가 와서 집에서 처치를 해줘야 또 버틸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1: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그 이동진료버스나 순회진료하고는 가장 큰 차별성이 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원주 주변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횡성이라고 하면 요양병원의 입소량의 40%가 횡성 안에서 소용이 안 되고 유출이 되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지역을 결국엔 떠나게 되는 거죠. 살던 곳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1: 네.
2: 그러면 한 분이 따라면 가족이 따라가고. 그럼 결국엔 또 지역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경험을 해보니 의료 공백은 단순히 건강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지역 소멸하고도 되게 굉장히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2: 첫 번째는 네 의료 가정 간호고
1: 예.
2: 두 번째가 조합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과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웃사촌 도시락도 챙겨주고 또 체조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큰 축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떤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삼아서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따로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 같은 걸 많이 절약되겠어요.
2: 아, 네, 그, 지금 사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셨어요.
3: 예.
2: 근데 그분들도 사실 젊었을 때 오셨거든요.
3: 아하.
2: 그런데 이제 주말에 도시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을 받아서 이제 한다거나,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3: 네.
2: 이제는 고령화 인구 감소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더 재미있게 놀고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한테 좋은 치유와 먹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 네.
2: 그런 의미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산촌생태마을 분들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과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 게 여기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만 그 해당 시설에 주어지는 어떤 성과지표를 매출이나 방문객 수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지역 주민들이 얼만큼 자주 왔는지 이런 걸로 좀 전환을 한다고 하면
3: 네.
2: 더 나은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 그럼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실제로 주민들을 어떻게 돌보게 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그 지금 벌써 작년부터 같이 예비 조합원 분들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이라고 이제 같이
3: 네.
2: 부르고 있는데요.
3: 네.
2: 예비 조합원 분들하고 월별 정기 모임을 통해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3: 네.
2: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뭐 도시 오신 분들 도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비용을 받고 하던 거라면 이제 우리 동네 주민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같은 것들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의 돌봄이나 건강 예방 활동들을 스스로 해가는 과정들이 가장 지금 크게 있고요. 이미 그리고 예비 조합원들 중에서는 암 환자이신 조합원들이 필요한 음식이나 도시락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도움드리는 활동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이거는 이제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아, 네. 조합에, 지금 이제 예비 조합 설립 단계니까요. 예비
3: 예.
2: 조합원들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관심 계시면 한 구자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후원도 환영합니다.
3: 아, 그러시군요. 그럼 뭐 언제쯤이나 의료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운영되게 됩니까?
2: 네, 이제 조합원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3: 네.
2: 이제 약 한 1년이 안 된 시기인데 130명 정도 이제 모았고 이제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2: 올해는 이제 그 또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사회연합회라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도
3: 네.
2: 좀 도움을 받아서 인가 서류를 올해 안에 제출하는 거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2: 네.
3: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접하게 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의료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뭐 김소민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뭐 계획이나 갖고 계신 바람이 있다면요.
2: 아, 네, 사실 이거 워낙에 어려운 일이라서 다들 선배님들도 왜 힘든 일을 하냐,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3: 네.
2: 네, 그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선배님들이 하셔서 매뉴얼도 다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고 싶고,
3: 네.
2: 그리고 얼마 전에 장관님도 강원도 오셔서 이제 돌아보고 가셨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성은 제기는 하지만, 규제나 이런 의료진을 구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서 선뜻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3: 네.
2: 다만 이게 필요한 것들이 좀 공감이 된다고 하면 의료라는 분야가 다른 영역하고 좀 색깔이 많이 달라서 협업은 어렵겠으나 다부처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시범 모델들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들을 또 민간과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하고 싶고 그 가운데서 현장과 행정의 언어의 온도차가 크거든요.
3: 네.
2: 그런 온도차들을 좀 줄이고 해석하는 일들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3: 예, 그렇군요. 쉽지 않은 길인데 두벅두벅 열심히 잘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민 대표가 추진하는 의료협동조합이 공공의료 공백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길 저기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한국농산 산호촌 네트워크 김소민 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퀴즈 정답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부심이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또 문자 참여해 주시고 방송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나온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우리의 연장선, 우리의 소유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삶 자체가 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지브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문화에도, 어느 한 종교에도, 어느 한 철학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의례보다 내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사랑을 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순수한 길로 봅니다.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이것은 신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루미가 갈대피리의 울음으로 신과의 분리를 노래했듯이 지브란도 사랑의 언어로 영혼의 귀향을 노래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어느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적 진리를 찾으며 모든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 씨앗, 뿌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로서 그대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 활을 당기는 자는 무한한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리하여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 아름다운 비유 속에 삶과 사랑, 세계와 인류를 향한 드넓은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적보다는 제자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데 인생을 바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주정 선생님. 부모와 학교가 감당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품고 10여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면서 707명의 제자를 키워냈는데요. 폭력, 가출, 욕설, 분노 속에 살던 아이들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 광주 진남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32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요.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올라오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1: 예, 저는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전국에 네.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강연을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명강사가 되셨군요.
1: 예. 어쩌다가 많이 불러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부르미 제도라는 것을 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얘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아, 그 10평짜리 방에서 아이들을 10명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신 게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얘기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하셨었을 때죠, 그때?
1: 그렇죠. 네.
0: 네.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1: 뭐 어제인 일처럼 저는 너무 선명하고요.
0: 예.
1: 많은 사람들은 그때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하게 됐는지.
0: 네.
1: 단지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그 무너졌던 아이들에 대한 그 희망이 살아나니까 상치 씨를 뿌려놓고 나면 상치가 조금씩 커가는 것이 너무 예쁘듯이
0: 예.
1: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처음에 그렇게 데리고 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을 거예요.
1: 45에서 이제 50살이 넘어가죠.
0: 아이고 네. 이제 중년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가끔 네. 보십니까?
1: 가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네.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전화를 하고 제일 힘든 것은 자기는 한 명이지만
0: 네.
1: 나는 707명이니 전화 한번 받으면 얼마나 찐이 빠니겠습니까?
0: 707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만 한 통씩 해도.
1: 네.
0: 예.
1: 그리고 그 애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밤이면
0: 예.
1: 전화를 해서 충성 막 이러는데 저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애들은 어쩌다 온 전화인데 내가 잠잘 시간이다 이래 버리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0: 예.
1: 막 제가 막 기쁜 듯이 전화를 받으면 제 아내가 큰일이다 큰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스승의 날은
0: 네.
1: 숫자가 많고 기수가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저희 집이 하순 도곡이니까 그 부근에가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1: 한 시간 간격으로 지그들이 모입니다.
0: 아,
1: 기수가 다르니까.
0: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1: 돌아야죠.
0: 하셔야 되겠네요.
1: 예, 다 애들이 못 모으니까.
0: 그 한숨 배 돌려면 그냥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1: 2박 3일 정도 됩니다.
0: 네. 이야.
1: 근데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0: 네.
1: 어쨌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아, 자기들이 기억 네. 못 해준다고 또. 나는 못하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0: 네.
1: 그럴 때 미안하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707명인데요.
1: 그렇죠.
0: 말하자면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기가 살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707명의 자식을 두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네.
0: 네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그러기도 하지만
0: 예.
1: 생각해 보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뭐랄까 내먹였다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0: 네.
1: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는 부모가 많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학교 가정을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튀어다니는 애들이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0: 예.
1: 더 심각하고 더 힘들어서 뭐 그때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비교해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0: 네.
1: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 될 상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1: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국가에서 제공해준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겠지만 많이 더 피로하고 네. 더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지금은 약간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희생하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동고동락한 얘기도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이 32년 동안 교사로 지내시면서 그 시도하신 그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네. 금란교실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0: 금난교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 소위 부적응 학생들을 데리고 707명을 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 아이들은 달라지는 노하우는 제가 갖게 됐고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시스템화하려면 제가 장학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시험을 봅니다. 장학사 예.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1: 예.
0: 교육청에 가면 장학사 업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이 부서가 생활지도팀입니다. 교육청에.
1: 머리 아픈 데군요.
0: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네. 장학사님들은 되게 1년이나 2년 하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무려 15년을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대들고 악쓰고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학교 못 하겠다고 퇴학을 시키려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학교 내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1: 네.
0: 그 당시는 교도교사라고 해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조금 휴식을 취할 겸 애들을 골방에 불러서 매도 때리고
1: 야단치는 선생님 야단치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0: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예. 이 애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난교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는데 금난지교. 그래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금난 알을 못 낳게 하는 무슨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금난지교에서 따왔는데 그 단기 일주일 예. 동안 숨이 쉬기 어려운 아이들을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가 보듬고 안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면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모든 일을 다 토해냅니다.
1: 네.
0: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니까 교육부에서 저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교육부의 위센터가 된 거예요.
1: 네, 네.
0: 위센터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단기 입학 교육 과정.
1: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와서 보듬어주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봐준 예. 그걸 처음으로 하셨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그 2008년에는 위탁 대안학교 용현학교도 처음으로 이제 예.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용현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0: 저 이제 학교에서 말씀 구르는 애들을 가슴을 안고 해서 학교 돌려보내주니까 이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1: 네.
0: 강주 신의성만 1년에 2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업 중단. 그대 말로는 중도 탈락을 해요.
1: 네네.
0: 중도 탈락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쫓겨나가는 애들이에요. 분노를 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저쪽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 학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1: 그게 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제전학.
0: 맞습니다. 예. 강전.
1: 네.
0: 안 받았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저쪽 학교는 보냈다고 하고 이 공중에 뜬 애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그 애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버림받은 느낌이겠죠.
1: 네.
0: 그 애들은 다음에 사회에 나오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보듬고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죠. 교육감님 제가 장학사니까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좀 보듬고 있을 학교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갖고 보낼 애들도 지금 다 못 해주고 있네.
1: 네.
0: 교육감님.
1: 우수한 인재들도 키워야 하고.
0: 교육감님 그 애들은 부모도 키우고 나라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애들 거두셔야 됩니다. 라고 장학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래시더라고요. 박장학사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검찰하고 경찰. 그래서 다시 읍소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 개인적으로. 교육청 돈 받지 않고. 그래서 100명의 선생님을 모아서
1: 네.
0: 선생님들아 우리가 학교 한번 만들자. 우리가 무슨 돈 있다고 만들어. 일단 한 사람씩 만 원씩 내주라. 1년 12만 원. 그래서 100명에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단 법인을 만듭니다.
1: 네.
0: 그 법인을 가지고 만들어서 용현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부지를 폐가를 교육청에서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4천만 원을 달랍니다. 우리 지금 돈 1200만 원밖에 없는데.
1: 네.
0: 그래서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독지가가 그 4천만 원을 만들어줘서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1: 네.
0: 그 100명의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릴레이로 돌아와서
1: 세상에.
0: 그 아이들 수업을 합니다.
1: 근데 정말 봉사하신 거고.

0: 그렇죠.
1: 예.
0: 근데 그 폐교를 들어갔더니 다 지붕처럼 무너져 버리고 밑에가 다 쓰러져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밤에 횃불을 들고 우리 100명의 선생님이 고치고 땅 고르고 그래갖고 만든 학교가 용인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다른 학교가 어찌 다른 점이냐면 다른 학교는 전학을 보내잖아요.
1: 네.
0: 이 학교는 전학을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에서 적을 두고 못 견디겠으면 이 학교로 보내라.
1: 아.
0: 적은 운 좋게 두고
1: 예.
0: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1: 너의 뿌리는 여기 있어. 있다. 어딜 여기, 가든.
0: 여기 교복이야.
1: 예.
0: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품고 있을 거야. 그 애들은 아침에 학교를 10시, 11시, 12시, 1시에 와도 쌤한테 나무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1: 네.
0: 와준 것도 고맙다. 그래서 보듬고 안고 그리고 아침부터 먹였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온 애들이니까 그것도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니까 부모가 차려준 상에다가 밥을 먹이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나갔는데요.
1: 네.
0: 중요한 것은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엄청난 용인학교를 나왔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 용인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가장 좋은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장 좋은 그 뭐랄까요 도구를 가지고 얘들을 감쌌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게 그냥 아무나 먹인 게 아니라 최고의 프라이드를.
1: 네.
0: 그랬더니 그 용인학교가 결국은 교육부에서 하는 위스쿨의
1: 네.
0: 모델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전국 교육부에서 용인학교처럼 만들어라.
1: 네.
0: 그래서 이제 만들어 전국에 다 위스쿨이 만들어진 거죠. 장기 위탁 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게 용인학교입니다.
1: 아, 이런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선생님.
0: 네.
1: 돈 보스코 학교도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재밌죠. 그런데
1: 예, 참 많은 일 하시고 이건 어떤 학교예요?
0: 간단히 이건 설명할게요.
1: 네.
0: 용인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제 그 소위 30억씩 줬대요. 교육부에서.
1: 네.
0: 다른 시도에는 용인처럼 만들으라고. 근데 우리 시 교육청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1: 네.
0: 거기 만들었지 않냐.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월급도 못 받고 그랬더니 안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나 봐요. 30억을 우리도 주더라고요.
1: 네.
0: 근데 뭘 하려고 하느냐. 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1: 네.
0: 고등학교. 아까 그 용인학교는 중학교. 중학교 애들이 더 무서워요.
1: 네.
0: 근데 고등학교는 비교적 덜한데 대신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이제 우울하고. 이미 예. 포기한 친구들.
0: 그 애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돈보스코라고 살레시오 재단에다가
1: 네.
0: 맡겼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돈보스코 학교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만든 거죠.
1: 아, 용인학교의 고등학교
0: 그렇죠.
1: 과정인 거군요.
0: 네네.
1: 말하자면.
0: 예.
1: 아, 금란교실, 용인학교, 돈보스코 학교. 이 학교들 나오면은 학교 학력으로 정식으로 인정이 되나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들은 원조교의 학생이라니까요.
1: 아.
0: 그리고 여기서 지금
1: 예.
0: 대신 안고 보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여기서 좀 다니다가 원조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끔.
1: 네네.
0: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다고.
1: 프라이드가 있네요. 긍지가 있어요. 있네요.
0: 그걸 키웠어요.
1: 예.
0: 쫓겨나서 우리 학교 다녀. 이건 말고. 너희들은 대단한 친구야. 단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좀 몰라. 공부 스킬을 몰랐을 뿐이지 너희는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1: 네.
0: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박주정 선생님께서 2015년에는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부르미라는 걸 창설하셨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거라고 들었고 이게 처음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까지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지금 활용이 될
0: 네.
1: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0: 네,
1: 예정인가요?
0: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1: 이건 좀 설명해 주시죠.
0: 이건 좀 설명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1: 네.
0: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대하는 태도 혹시 한번 안 들어보셨죠?
1: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워낙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0: 맞아요.
1: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너무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 오시면 복도 바닥을
0: 청소하고.
1: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청소하던 전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0: 그 정도 연세는 안 보이시는데
1: 아, 예.
0: 아, 그런가요?
1: 예, 좀 돼가지고 제가.
0: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 온 전화를. 근데 이 전화 받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나요?

0: 그리고 어. 그 2학년 다니면 몇 년 차예요. 저쪽에서 막 징징대면 우는데. 그래서 내가 끊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 아이가 뛰어내렸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몇 년 차인가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몇인가 물어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0: 알고 봤더니 학교에 가봤더니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중학생이 심하게 뺨을 때렸던 거예요. 여러 차례. 그때 하필이면 담임생이 본 거예요. 둘이 싸운 지 안 거예요.
1: 네.
0: 때리는데 얘도 하도 맞다가 주먹을 듣는데 둘이 싸운 줄 알고 선생님이 둘 다 혼낸 거예요.
1: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0: 그리고 선생님이 길을 잡고 혼내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는데 이 아이는 화가 나니까 학교에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즉사 직전인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좀 전화를 한 거예요. 상황 보고. 근데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아, 장학사님들아. 학교에서는 지금 그 아이가 뛰어내려서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고 피가 터졌는데 기자님들이 오시고 학부모 와서 울고 불고 난립한 곳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걱정 마라. 우리 지금 바로 뛰어가겠다. 이게 답 아니까.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학교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전화 한 통화만 오면 공문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하면 우리는 바로 뛰어간다. 2430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우리 장학사가 다 해결해 준다. 이걸 우리 부름이라고 하자.
1: 아.
0: 그래서 만든 제도가 2015년에 5월 달에 태동이 됩니다.
1: 네네.
0: 우리 장학사들이 이제 전화 한 통화만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신에 이 장학사들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1: 간다 못하죠.
0: 네. 밤에는 내가 맡겠다.
1: 선생님께서.
0: 과장이 내가 맡겠다. 여러분들은 낮에 일하느라 바쁘고 과장이 내가 맡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착신번호를 저 핸드폰으로 해놔요.
1: 예.
0: 어느 날 이 부르미가 만들어진 두 달이 지났네요. 전화가 와요. 막 다급한 전화가. 나 어디 전문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수 과장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나갔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부름에 출동해 주십시오. 네, 교감선생 걱정 마십시오. 우리 바로 출동합니다. 일단 그 아이 핸드폰 번호부터 알려주세요. 핸드폰 전화 받고 나는 바로 일어나서 경찰청과 소방서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죠. 이 아이의 위치를 찾아주라고. 위치를 찾아야 우리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쵸. 죽으러 나가려면. 예, 예. 비가 이렇게 퍼붓는 날.
1: 네.
0: 일단은 저는 학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소방청에서. 위치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어디냐? 큰 어디 강?
1: 네.
0: 상류다. 알겠다. 죽도록 달렸죠. 갔더니 이미 경찰차와 순찰차, 소방서차가 다 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난 너무 기쁘지요. 우리 아이를 찾아줬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소방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줘서. 그랬더니 아이를 찾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의 휴대폰을 위치를 찾은 겁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이 강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왜 안 찼습니까? 비가 이렇게 퍼붓고 물이 부르는데 어떻게 찼습니까? 아니 그럼 그 아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당연히 가봤죠.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 다리로 쫓아갔어요. 뛰어내려가 봐야겠다고. 나는 밑에가 물이 그렇게 불었는지를 모르고 다리에 뛰어내렸더니 비가 와서 내 목을 밀고 나도 내려가 버린 거예요.
1: 아니 그 불 속을 뛰어들으셨다고? 비가 오는
0: 물이 그만큼 많을지는 몰랐죠. 아이가 그 밑에 어디가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한 거죠. 휴대폰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물에 그 쓸려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살려달라고 악을 썼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무 튜브하고 밧줄을 던져줘서 이제 잡았죠.
1: 네.
0: 나를 끌어올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1: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갑니다.
0: 그런데 예. 나는 그분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거기를 못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오는데 다리 네 번째 밑에가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올라와서 비춰봤더니 그 여학생이 다리 밑에 물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1: 세상에.
0: 그 애는 죽으려고 했지만 살고 싶으니까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 물소리 때문에.
1: 그 얼마나 막 물보라가 치고 비가 오고.
0: 이제 10분. 끄집어올렸죠. 병원 입원시켰죠. 너무 눈물이 났죠. 그날 그의 집으로 가봤죠.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인데 비가 새가지고
1: 예.
0: 비가 못 새게 거기에다가 까만 비닐을 쳐놨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더니 곰팡이지. 엄마는 중풍,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이 여학생이 고2 여학생. 동생들이 3명. 얘가 보호자예요.
1: 네.
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0: 근데 선생님 살려는 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위 환경이 안 변하면 또 죽죠. 아, 이것은 이렇게 살려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반응이 되지 않으면 얘들은 살릴 방법이 없다.
1: 네.
0: 솔루션 회의를 하자. 자, 제일 먼저 굿네이버스 오셔라. 월드 비전 오셔라. 집짓기 운동본부 오셔라. 초록우산 오셔라.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자녀들 총 이 아이까지 4명이잖아요.
1: 네.
0: 4명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오셔라. 그다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오셔라.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자살하는 아이의 치료비 우리가 다 됩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다. 동생들 3명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정말 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 방문은 봉사단에서 얘들 음식은 일단 부모가 없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근데 집짓기 운동본부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좀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좀 골라주십시오. 오케이. 도배지도 좀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이 애들이 집을 짓는 동안 어디가 있을 때가 없습니다. 철옥우산에서 좀 데리고 있어주십시오.
1: 네.
0: 오케이. 시청, 구청, 엄마, 아버지 병원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어렵답니다. 왜? 집이 있으니까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도와주십시오.
1: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0: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참. 도와주고 싶어도 교육청에서는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 좀 해주십시오. 빌고 빌어서 그분들이 입원을 합니다. 여고생도 입원해가지고 3달 만에 정상적으로 왔고 새 집은 지어졌고 그 집에 지은 동안에 초록우산에서 애들은 데리고 있어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애는 3학년이 돼가지고 취업을 해서 좋은 데로 갔고
1: 네.
0: 전문계고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취업을 했고 이게 안정화됩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그것만 쳐다보고 이게 내일이니 아니니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연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령에가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핵심 컨트롤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2430 24시간 30분 내내 가서 끝까지 책임진다. 협업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부르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아닙니다.
1: 이 저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지금 떠올랐어요.
0: 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생각합니다.
1: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0: 안 보인 거죠. 위에서는
1: 남들이 볼 땐 좀 무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0: 그렇습니다.
1: 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0: 나는 글쎄 이 일이 네. 시스템화가 돼서 난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글쎄는 부름이 환자라고 할 정도로 그걸 외치고 다닙니다.
1: 네,
0: 그렇게만이
1: 네.
0: 해결됩니다.
1: 예, 이제 광주교육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서울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네. 방안에 같이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30여 년 동안 교사 생활하셨는데 선생님 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눈에 안 들어오셨나 봐요. 문제 있는 학생들만 방황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0: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저한테 섭섭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뭔가 조금 어두워져 있는 애들은 저는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쉽게 말하면 저는 어디 걷다가도 제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보다도 제가 우울해 보이는데 그게 직업병처럼 그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 네, 네. 사실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저도 이제 자식을 둘 키워봤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네.
1: 제대로 사람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한 10여 년을 707명의 아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살아내시고 아이들을 바꾸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0: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사실은 네. 대학교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애들을 놓고는 갈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1년을 데리고 있어도 애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죠.
1: 뭐 큰 변화만 우리가 너무 기대를 그렇죠. 했나요? 작은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옛날에는 왜요? 씨 뭐라고요? 했던 말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변합니다.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알았어요. 지금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 그거 한번 해볼까? 으스럽게. 너무 좋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칭찬해 주면 쑥스러워 하는 과정. 그다음부터는 선생님 이제 안 계셔도 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변화 과정이 하루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잘 나타나지 않는 변화거든요.
1: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0: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하고 있는 거. 그걸 보면 기분이 힘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한 몇 번 한두 번 뭔가 해놓고 안 되면 저희는 틀렸어. 저희는 사람이 아니야. 저희는 그 할 뭐 공부할 애도 아니고 저희는 틀린 애야.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네.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아, 선생님은 진짜 교사가 천직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0: 네.
1: 그 얘기를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707명의 아이들을 10여 년간 동고 동락하면서 키워내고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온도와 기분에 관련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월요일만 해도 서울의 낮 기온이 비 내리면서 20.9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26도, 내일은 31도로 껑충 튀어 오르겠습니다. 널뛰기 수준의 기온입니다. 바람 불면서 선선한 가을 같았던 느낌 불과 그제 가졌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여름이라 또 다른 기분이 들 겁니다. 식중독과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의 연속이라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경상 동부와 전라 동부, 또 경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높아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 안개는 오늘 서해와 남해 쪽에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만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직까지도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서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7,850선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7,4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시장 상승 반전하는 등 종일 변동성이 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00.86포인트 상승한 7,844.01에 코스닥은 2.36포인트 하락한 1,176.9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3조 5천억 원 정도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5% 넘게 밀렸던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52주 최고가 기록하며 19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밖에도 LG디스플레이와 DB하이텍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그룹주, 신세계와 롯데쇼핑 등 유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선 및 전력설비주, 원전과 풍력에너지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와 코미코, 서울 바이오시스 상한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8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오는 27일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신한 등 8개 운용사가 준비 중인 단일 종목 ETF의 출시일이 당초 예상했던 22일에서 27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핵심 자본시장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의 출시 일정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붐은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입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수출 호재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2%보다 높고 OECD의 1.7%와 IMF의 1.9%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재판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위법한 쟁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협박, 폭행, 라인 시설 점거 없이 사무실 점거로만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늘 발표한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 조정 건수는 4,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7%가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 접수됐으며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20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해 11월 무려 3,300만 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던 쿠팡 사태가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수준의 과

0: 10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국내 증시 오늘 보니까 복원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2: 예, 복원력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한 7%포인트, 그래서 한 500포인트대,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5%포인트대, 대략 한 400포인트가 조금 넘게 네.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원력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코스피는 그래서 2.6% 올라서 7,844, 장 초반에는 3%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 코스닥은 많이 그래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0.2% 하락을 해서 1176으로 마쳤는데,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오늘도 역시 개인이 기관과 함께 시장을 좀 주도했던 날이었고,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만 3조 7천억 넘게 주식을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10시부터 갑자기 플러스로 잘 가던 장이 꺾여서 마이너스 5%가 내려갔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1: 네, 맞아요.
2: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10시 무렵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던 코스피가 복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S로 오전 10시 조금 넘어선가요? 젠슨과 엔비디아 CEO가 방중 기업인단에 합류하기로 했어라고 올렸고, 실제로 앵커리지 공항에서 젠슨과 네. CEO가 기다리고 있다가 에어포스 1에 타는 모습이 또 사진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 네.
2: 이 상황을 보자마자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초반에 마이너스 한 2-3%까지 가다가 갑자기 상승 전환해서 오늘 결국 SK하이닉스는 어제보다 7.6%나 올라서 197만 6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1: 네.
2: 장중에 199만 원까지 가서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잠시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오늘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초반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1: 네.
2: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을 했고요. 결국은 1.7% 올라서 28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좀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두 종목 다 조금씩 더 오르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1: 네.
2: 어쨌든 오늘 뉴욕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오늘 눈에 띄는 게 현대차였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9.9% 올라서 71만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1: 그렇군요.
2: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이쪽 테마, 로봇 관련된 이 모멘텀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1: 네.
2: 자동차가 반도체와 함께 이번 5월 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 관련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어제 밤까지 2차 협상을 했는데 네. 그 타협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 그래서 사실 오늘 초반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등의 기저에는 앞서 뭐 젠슨과 CEO 얘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강력하게 천명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김인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긴급하게 열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화제가 좀 됐습니다.
1: 긴급조정권이요?
2: 예. 긴급조정권이라는 건 어떤 특정 기업이 파업을 했을 때 그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강제로 파업을 못하게 막는 그런 조치인데,
1: 네.
2: 30일 동안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 40조 원에 달하는 그런 뭐 국가 경제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예.
2: 어쨌든 정부도 파업이 안 일어나게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결국 정부가 21일 날 파업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21일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파업이 시작돼서가 조정권을 발동한다는 게 아니라 파업되기 직전에 미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업을 못하겠네, 이런 심리가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그렇군요.
2: 그런데 이게 정부도 잘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 이게 강제로 파업을 못하게 막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노동

0: 3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즉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정부도 이 조치를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정말로 이 파업이 가는 거를 정부가 최대한 막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최근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서학개미라고 하고
0: 그렇죠.
1: 있는데 이 서학개미 분들이 한국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0: 작년 10월부터 일단 정점을 찍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가 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1: 예.
0: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투자가 계속 있었던 게 이번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그게 이제 4월 기준으로 분위기가 바뀐 건데요.
1: 그렇군요.
0: 지난 4월에 미국 주식 순매도 규모가 4.6억 달러. 우리 돈 6,900억 거의 한 7천억 정도 되는 그만큼 주식을 판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환의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 우리 주식시 코스피가 31%
1: 네.
0: 연초 이후로는 거의 80%가 오르다 보니 당연히 미장보다는 국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다. 이거 뭐 서학개미분들이 모르실 리도 없고
1: 네.
0: 그걸 보시다 보니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별로 재미도 없는데 에이 그냥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리아 계좌, 그
1: 네.
0: 국내 복귀 계좌 그 뭐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미국 주식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해서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1: 아우, 어마어마하네요.
0: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로 많이 들어오시면서도
1: 네.
0: 미국의 이 2배든 3배든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여전히 많이 투자하시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1: 네.
0: 우리 그 서학개미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하는 게 아니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을 통해서
1: 네.
0: 또 미국에서는 반도체든 IT주든 아주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국내 증시에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우리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소랑 CEO가 참석하면서 우리 시장이 괜찮겠네라는 거. 그 괜찮겠네라고 그러니까 젠소랑 CEO가 동참했던 게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는 젠소랑이 간단한 얘기는 결국은 젠소랑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1: 네.
0: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레거시 반도체든 HBM이든 탑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자 이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좀 보는 것 같고요.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미중 간의 의제 중에 첨단 기술 제재와 관련된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타협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좀 우리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하고
1: 예.
0: 중국은 또 이런 반도체 장비들을 좀 들여와서 중국의 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 양자 간의 니즈가 서로 맞게 될 경우 미국의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같은 이런 거 지금 수출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1: 네.
0: 혹시라도 이런 반도체 장비들이 수출을 미국이 허용하겠을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서요.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 협합의 안 중에 혹시 장비 수출을 허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될지 여부는 좀 한번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악재라는 건가요?
0: 그렇죠. 우리 반도체 중.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 레거시 반도체 기술력이 빠르게 따라올 거고 그러면
1: 예.
0: 지금 우리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이 시장 어떤 잠입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반도체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경제에서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회사와 11개월 혹은 364일짜리 고용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나온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수당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추가 보상을 더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짧게 쓸 거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 는 원칙을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의 최대 10%까지 수당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1, 2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채용했다면 기본급의 10%인 20만 원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채용하자는 쪽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즉, 짧게 고용할수록 더 비싸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기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장기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죠. 공정수당,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 ISC 이사회 의장을 지정했는데요. 결국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법적으로 다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쿠팡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쿠팡을 탈출하는 탈팡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도 지각 변동이 있는 것인지 쿠팡 논란에 대해서 건국대 경영학과의 김준익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쿠팡 사태가 벌써 6개월째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2: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1: 네, 그래서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네.
1: 그런데 올해 1분기 쿠팡 실적이 또 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좀 어닝 쇼크였던 건가요?
2: 일단은 뭐 쿠팡 같은 기업이 이제 뭐 계속 성장을 하면서 계속 그 기업의 전체 밸류에이션을 키워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1: 예.
2: 사실은 뭐 이렇게 그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또 흑자를 만들어내다가 다시 또 적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계속 이제 상장 후에 고성장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1: 네.
2: 그런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적자가 났다는 것보다는 이제 매출 성장률 자체도 한 자리도 좀 둔화됐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꼭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예.
1: 그러면은 쿠팡과 관련한 이런 사태가 실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2: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를 보게 되면은요.
1: 예.
2: 쿠팡 입장에서는 이 어쨌든 매출은 늘었다.
1: 아,
2: 그리고
1: 그렇군요.
2: 또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보상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1: 네.
2: 보상에서의 지출이 비용으로 잡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류 비효율성이 일부 이렇게 좀 발생을 하면서
1: 네.
2: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좀 흔들어져서 이번에 좀 이런 실적이 나왔지만 곧 회복할 거다라는
1: 네.
2: 게 본인들이 이제 발표의 내용의 주된 목적이었죠.
1: 네. 그러면은 소위 탈팡이라고 하는
2: 네.
1: 쿠팡을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에 조금 있었는데
2: 네.
1: 이런 부분도 짚어졌나요?
2: 뭐 탈팡은 분명히 있었지만
1: 네.
2: 일단은 그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편의성,
1: 네.
2: 또 배송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쿠팡의 하나의 그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1: 네.
2: 저희가 이제 쿠팡 와우 멤버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 안에서 이제 그런 구조가 강하다 보니까
1: 네.
2: 소비자들이 완전히 떠났다기보다는 지금 쿠팡의 발표에 의하면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1: 아.
2: 또 본인들의 발표는 그 탈팡하셨던 분들의
1: 예.
2: 80%가 다시 또 회복이 됐다.
1: 아.
2: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현상처럼 쿠팡 네. 측에서는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
2: 그렇죠.
1: 되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쿠팡 ISC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을 했다.
2: 네.
1: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2: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인이라는 지정이라는 거는 쉽게
1: 예.
2: 말하면은
1: 네.
2: 대기업 집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주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1: 네.
2: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특이한 좀 용어이긴 하는데
1: 아, 그렇군요.
2: 예,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재벌이라는 단어처럼
1: 네.
2: 동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 대기업이 이제 우리가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특정 기업이 이제 빠르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1: 네.
2: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정책 제도기는 해요.
1: 예.
2: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동일인 지정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에서 총수를 하나의 자연인인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1: 자연인인 총수를 동일인으로
2: 맞습니다.
1: 지정한다.
2: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총수가
1: 네.
2: 이 기업을 다 지배하는 구조고
1: 네.
2: 결국은 그렇다 보면은 이 총수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그런 다양한 이런 거래 내역이라든지
1: 네.
2: 그런 거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부분인 거죠.
1: 네. 그럼 쿠팡 쪽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 네.
1: 하는 거는
2: 네.
1: 어떤
2: 네.
1: 부분 때문에 생긴 갈등이에요?
2: 아무래도 이제 동일인 지정이라는 거를
1: 네.
2: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쿠팡은 좀 예외가 되었던 규모로 보면 진작이 되었어야 했지만
1: 네.
2: 예외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계 법인이다. 라고 본 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걸 외국계 법인으로 볼 건지 아니면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으로 이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볼 건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 네.
2: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 네.
2: 그전까지는 동일인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동일인 지정이 됐고
1: 네.
2: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가지고 쿠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 네.
2: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제도가 1986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1: 엄청 오래된 제도네요.
2: 맞아요. 근데 그 오래된 제도인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쿠팡이 처음입니다.
1: 아, 이것도 그럼 엄청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네,
2: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소송을 제기한다는 아. 부분에서 본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좀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네. 뭐 황당하다는 표현이 조금 좀 과할 수는 있지만 뭐 당연히 뭐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면은 소송할 네. 수는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86년 이후에 거의 뭐 40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네. 거.
1: 그러면은 아까 동일인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네.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고 그렇죠.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고 그렇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게 되었다. 그렇군요.
2: 기업을 지배하는 우리가 보통 왜 그게 구조가 되냐면요. 사실 외국에서는 왜 없냐면은 예. 외국에서는 우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배구조.
1: 분리.
2: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론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CEO가 그 주인은 아니잖아요.
1: 기업에. 네. 맞습니다.
2: 그런 구조다 보니까 CEO는 결국 전문 경영인인 거고 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대부분을 구조를 잡고 있는 외국에서는 네. 사실 그게 나오진 않는 모델인데.
1: 아, 그렇군요.
2: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수라는 그 체어맨 네. 혹은 그 사람이 거의 실제로 소유로서 모든 그런 지배구조에서 몸소림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근거는 뭡니까?
2: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규모를 가지고 놓고 있거든요.
1: 규모요?
2: 예. 근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일인 지정을 하는 건데
1: 예.
2: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규모를 보면 이미 뭐 우리나라 최대 유통 기업이고
1: 네.
2: 뭐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진작 지정이 됐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셨던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고 이제 쿠팡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전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1: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로 다툼이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디 네. 그 진희청1409님이 네. 미국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게심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뭐 수십 년 만에 있었던 그런 예. 이벤트라고 하니까
2: 예, 예.
1: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
2: 네.
1: 이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국면입니까?
2: 지금 일단은 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발표에 따르면은요
1: 네.
2: 거의 마무리 단계고 빠르면은 아. 6월에 이제 제재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 네, 6월쯤에요. 네,
2: 언론 보도에는 네. 그렇게 나와 있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어쨌든 3천만 명이 넘는 약 3,300만이 넘는
1: 네.
2: 그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1: 예.
2: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1: 예.
2: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단순히 몇 건이 뭐 지금 유출이 됐냐 다운로드가 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양측의 그 숫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쿠팡은 3천.
1: 아 쿠팡 3천이라고 해요?
2: 네, 3천이고.
1: 어우, 네.
2: 근데 이제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금 3,300만 건에 가까운
1: 네. 네,
2: 그 정도에 되는 이제 그 유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다툼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그럼 거의 만 배 차이가 나는 건데 너무나 그러니까요. 큰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2: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2: 일단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는 관점과
1: 네.
2: 쿠팡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아.
2: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네.
2: 이게 실제로 유출이 돼가지고
1: 네.
2: 이거 다운로드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네. 3천 건으로 보인다.
1: 아.
2: 이 개념이거든요.
1: 쿠팡 쪽에서 봤을 때는.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예.
2: 이제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통 그거를 다운로드가 아니라 실제로
1: 네.
2: 유출이 돼가지고
1: 아.
2: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1: 네.
2: 보니까 이거를 결국은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1: 네.
2: 그 차이가 나오는 건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1: 만 배 차이라는 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게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미국 기업의 논리로 따르면은
1: 네.
2: 워낙 그게 그 3천만까지 가게 되면은
1: 네.
2: 워낙 그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추징금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또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1: 아.
2: 조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추징금이 미국에서도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2: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1: 네.
2: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고
1: 예.
2: 그거 따르다 보면은 매출이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1: 네.
2: 거기다가 또 이제 국내에서 추징금을 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에 재무제표 1분기 이슈처럼 네. 재무 건전성이 좀 떨어질 거고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1: 아.
2: 내 자산 가치가 왜 떨어졌지에 대해서 당연히 또 소송을 제기하고.
1: 아, 미국은 그러면 소송의 대상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한국인만 정보만 유출됐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1: 아 그렇겠네요.
2: 그렇죠. 그 중에도 뭐 코리안 아메리칸도
1: 있고
2: 이제 뭐 미국인들도 있을 테고요.
1: 네. 네,
2: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히 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겠네요. 그럼 네. 만약에 6월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2: 네.
1: 개인정보 관련한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예. 과징금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예. 쿠팡 쪽에서는 또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운로드 수
1: 네. 네.
2: 실제 악용 사례를 좀 좁히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1: 아.
2: 하지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제 내 정보가 얼마나 접근 가능했는지
1: 네.
2: 내가 뭘 샀는지 뭐 주소나 정보 굉장히 우리가 생활정보잖아요.
1: 예.
2: 그런 생활정보가 노출의 위험에 놓여 있는지가 되게 또 중요하게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법적 다툼이 있을 건데 또 법적 신뢰와 또 소비자의 신뢰는 법적 책임과 소비자의 신뢰의 기준은 사실 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1: 네.
2: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아까 진선청님이 얘기하셨던 괘씸죄 그런 어떤 심리적인 법적인 건 아니어도 맞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2: 네네.
1: 때문에
2: 맞습니다.
1: 근데 쿠팡과 관련한 논란이 뭐 이런 논란 개인정보 유출 논란뿐만 아니라
2: 네.
1: 그 노동자의 그 플랫폼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슈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관련해서 뭐 쿠팡 물류센터 배송기사들 사망 사고들도 많았었고
2: 예.
1: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쿠팡 논란 자체가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1: 예.
2: 지금 이게 거의 6개월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쿠팡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 기업이었죠. 이런
1: 네.
2: 어떻게 보면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다 물류센터에서도 풀필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1: 네.
2: 그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반대급부로 나올 수 있는 뭐 노동자의 사망이라든지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야간 근무에 대한 피로도에 의한 또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
1: 네.
2: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여전히 지금 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 네.
2: 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를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개별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고
1: 그렇군요.
2: 거기에 따른 또 인과관계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게 국정감사까지 갔었잖아요.
2: 네네.
1: 국정감사 영상도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요.
2: 예.
1: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쿠팡 바로잡기 TF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예. 어떤 내용입니까?
2: 제가 알기로는
1: 네.
2: 일단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2: 아직까지 활동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1: 아.
2: 예.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1: 네.
2: 이게 쿠팡 문제가 단일 이슈가 아니거든요.
1: 그건 어떤
2: 그러니까
1: 이유죠?
2: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1: 예.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1: 네.
2: 공정위에서
1: 예.
2: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그런 노동이나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1: 아,
2: 또
1: 그렇군요.
2: 세금 이슈는 또 구세청에서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교 지금은 요새 외교통상까지 갑자기 네. 안 물려졌잖아요.
1: 그렇군요.
2: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부처가 얽혀져 있다 보니까 이게
1: 네.
2: TF가 제대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뭔가 특검처럼 종합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2: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또 과연 또 이제 우리가 민간 기업한테
1: 네.
2: 그런 거에 잣대를 또 들이대는 게 또 맞느냐.
1: 아.
2: 또 다른 얘기거든요.
1: 네, 바라보기에 따라서 또 그런
2: 맞습니다.
1: 이슈가 또 있군요.
2: 네, 네.
1: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쿠팡을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더 많다고 한다면
2: 네.
1: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쿠팡의 대응이라고 할 텐데요.
2: 맞습니다.
1: 이거를 외교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미국의 하원 의원 54명이
2: 예.
1: 이제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잖아요. 이건
2: 맞습니다.
1: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비 자체는
1: 네.
2: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합법이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 정부의 청원할 권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1: 네.
2: 로비라는 단어가 되게 좀 한국인 입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1: 친숙하진 않은 단어죠.
2: 친숙하진 않은 단어죠.
1: 예.
2: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내가 정부의 청원할 권리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다
1: 네.
2: 라고 놓기 때문에 그 로비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길 수는 없지만
1: 예.
2: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소비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면은 사실 미국의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집행이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 네.
2: 우리 정부와 혹은 한국에서 그걸 풀려고 하지
1: 네.
2: 않고
1: 네.
2: 미국 하원 의원, 그 미국 정부랑 또 이렇게 풀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네. 심지 우리도 네. 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긴 한데 네. 한국에서 생긴 문제를 왜 미국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냐.
2: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1: 아, 이것도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
2: 그쵸?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 차별을 이제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올 때는 대부분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발생 한국에서는 그게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매출의 절대 다수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
1: 네.
2: 많은 한국 기업 한국인들은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1: 네.
2: 이 이슈를 우리가 이제 미국 정부랑 꼭지를 풀려고 한 사례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1: 네. 네.
2: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단순히 그런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외교 부분이라든지 통상 문제까지 시골 최근에는 이제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1: 네.
2: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 아,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에 꼬리를 꿇고 왜 그러는 거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네네. 오늘은 그 유통기업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네. 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익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2: 네.
1: 이게 쿠팡의 입장을 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2: 맞습니다.
1: 왜 그러는 겁니까?
2: 근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가장 그 경영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1: 예.
2: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됩니다.
1: 네.
2: 무슨 말이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
2: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1: 예.
2: 어떻게 극복할 거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세울 거고요.
1: 예.
2: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 수치에서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거고
1: 예.
2: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또 이제 미국 국적으로서
1: 네.
2: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극히 우리가 이제 쿠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1: 네.
2: 이런 행동은 뭐 이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다라고
1: 네,
2: 보여지긴
1: 그렇군요.
2: 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게 지금 이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리고 사실 미국 기업, 미국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쿠팡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그런데 쿠팡이 유독
2: 네.
1: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의존적인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 네.
2: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외국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1: 네.
2: 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이 그 가장 본인 매출에서의 머저리티는 아닙니다.
1: 네.
2: 물론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1: 네.
2: 절대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1: 네.
2: 쿠팡 자체도 실제로 한국에서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바로잡기 TF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2: 네.
1: 쿠팡 바로잡기 TF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었던 부분 중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2: 네.
1: 결국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도 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는데
2: 네.
1: 요거는 쿠팡의 독과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하는데 이게 쿠팡이 1등 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좀 특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2: 이거는 사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1: 네.
2: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1: 예.
2: 쿠팡이 성장을 위해서 단순히 특혜를 받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2: 예, 왜 그러냐면은 쿠팡은 예.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의 물류 투자를 단행을 했고
1: 네.
2: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로켓 배송이라든지 와우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그 목적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물류의 통일 그리고 또 이제 편의성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1: 네.
2: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업가적 전략이 굉장히 잘 작용됐다라고
1: 아.
2: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만
1: 네네.
2: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의 몇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다든지
1: 예.
2: 예, 그런 심야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1: 네.
2: 시작은 된 거지만
1: 예.
2: 그게 이제 그거에 따른 반사익을 쿠팡이 받은 건 맞죠.
1: 예.
2: 하지만 쿠팡의 성공을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특혜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1: 네.
2: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저 우리 기존 유통기업들이 제재를 받는 동안에 네. 자유로웠던 부분들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반사이익을 받았으니까 특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사실 쿠팡도 그런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2: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유통시장을 정말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1: 네.
2: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그런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유통구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성장했다라는
1: 네,
2: 게
1: 맞습니다.
2: 본인들이 얘기하는 강조.
1: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힘든 시기를 네. 보내왔고 무조건적인 네. 특혜는 아니라고 쿠팡도 얼마든지 맞습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그런
2: 맞습니다.
1: 말씀이신 거죠.
2: 예.
1: 우리 이제 쿠팡 사태가 생기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뭐 쿠팡을 포함한 다른 국내 유통 플랫폼 이런 네. 유통 플랫폼 산업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2: 뭐 일단은 변화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1: 큰 변화는 없었나
2: 큰 변화는 예, 왜냐하면은 쿠팡이 일단은 매출이 여전히 늘어났고요.
1: 예. 예,
2: 물론 아까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개인정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보상 그 체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1: 네.
2: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쿠팡 일단은 여전히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물류망이나 멤버십 락인 효과가 워낙 강하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불러냈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맹목적으로 바라보던 쿠팡에 대한 로열티
1: 네. 네.
2: 부분이 조금은 균열이 생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성과 같은 부분이었지만
1: 예.
2: 이런 신뢰와 공정성을 통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은 나왔지만
1: 네.
2: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지지는 않았나.
1: 그렇구나. 사실 김진욱 교수님은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2: 네네.
1: 그럼 쿠팡과 다른 여러 플랫폼 회사들의 그 경영 전략을 봤을 때
2: 네네.
1: 어떤 부분에서 쿠팡이 이렇게 좀 아성이 있다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계세요?
2: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쿠팡의 가장 큰 경쟁사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네이버 쇼핑이
1: 네이버 많이, 쇼핑
2: 예,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2: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범용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1: 네.
2: 같은 경우에는 포털도 있고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 플랫폼인 거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버티컬 플랫폼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쿠팡이랑은
1: 네.
2: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이버 쇼핑은 좀 범용적이고 쿠팡은 버티컬이라는 건 좀 더 풀어서 풀어주신다면요?
2: 맞습니다. 딱 네. 유통 플랫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아,
2: 쇼핑 플랫폼.
1: 네, 네.
2: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데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1: 네.
2: 우리는 유통을 집중해서 하겠다. 쇼핑이라. 거기 극대화 편의성을 제공하겠다 하는 거고.
1: 아.
2: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인 예를 들어 스닥컴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1: 네.
2: 그쪽이랑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은
1: 네.
2: 여기는 이미 물류 체계를 다 구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이제 풀필먼트 전략이라고 이제 이게 원래 아마존에서 굉장히 성공 모델로 나왔던 건데
1: 네.
2: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배송까지도 책임지는 하나의 그냥 풀필먼트 시스템을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1: 네.
2: 창고 물류에서부터
1: 아.
2: 예, 그런 거를 구축을 하기가 상당히 많은 초기에 비용 투자가 들어가는데
1: 네.
2: 그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이런 짧은 6개월의 기간 동안에
1: 사실
2: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1: 뭔가 그 유통의 선단부터 종말단까지
2: 맞습니다.
1: 다 구축을 쿠팡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2: 예.
1: 좀 흔들린다고 6개월 동안에 치고 들어가기에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다른 회사들은 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좀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굉장히 좀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 있지만
2: 아닙니다.
1: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 그거는 네. 일단은 정말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쿠팡에서
1: 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2: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에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1: 네.
2: 그 투자에 선행되는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런 부분들은 쿠팡은 해왔고
1: 네.
2: 그 계속 지속적인 투자금을 통해서
1: 네.
2: 그거 이제 아까도 우리 앞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쿠팡이 본인들이 기여했던 부분이고
1: 네.
2: 티켓을 받은 부분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이슈가 좀 자금력과 관련됐다면은
2: 네.
1: 최근에 국내 유통산업에 들어온 중국 커머스 기업들
2: 네.
1: 차이나
2: 네.
1: 커머스라 해서 C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2: 맞습니다. 네.
1: 이런 회사들도 그러면 쿠팡과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0: 있습니까?
1: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시커머스들은 엄청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2: 네.
1: 이들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쿠팡이 이제 국내에서의 그런 유통망을 구축을 했다면은
2: 네.
1: 여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아예 구축을 좀 해버린 시스템이거든요.
2: 아, 글로벌 공급망이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문해서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2: 예.
1: 조금 더 내가 기다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도메스틱 플랫폼에서 국내 플랫폼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2: 네.
1: 그 구매하더라도 굉장히 값비싼 그런 거를 막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2: 네.
1: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2: 예.
1: 그러니까 쿠팡이 제공하는 모델 쿠팡은 왜냐면은 초저가로 승부하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2: 네.
1: 예, 근데 시커머스 같은 경우는 초저가로 승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겁니다.
2: 아.
1: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차이가 다른데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2: 그러면은 그 김주익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아까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는 경쟁사는 네. 국내 유통사보다는 오히려 중국사로 좀 보고 계실까요?
1: 아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2: 네.
1: 쿠팡은 소비자의 편의성에 극대화시키어서 그 우리가 오늘 주문했는데 저녁에 주문했는데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든지
2: 네.
1: 그러니까 내가 가격은 조금 더 내더라도
2: 네.
1: 그 편의성의 극대화 반품이 무료 반품이 된다든지
2: 아.
1: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고
2: 네.
1: 사용자 편의성에 맞춘 거지만 시커머스는 굉장히 초저가로 집중을 네. 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니까 한쪽은 좀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1: 네.
2: 한쪽은 좀 비용을 극대화하는
1: 맞습니다.
2: 전략이기 때문에 공존 공생도 가능한 거군요.
1: 그렇죠. 물론 중복되는 네. 교집합은 있겠지만
2: 예, 예.
1: 그게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면 저희가 이 논란을 얘기하다가 잠깐 경영 전략으로 가긴 했는데
1: 네네네.
2: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럼 여러 부처를 통해서 쿠팡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1: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2: 예.
1: 지금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 제일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예.
1: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잘잘못을 정확하게 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2: 예.
1: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2: 네.
1: 그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보상을 할 거고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기업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
2: 네.
1: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2: 예.
1: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슈는 기업에서 해결을 해야지
2: 예.
1: 그거를 우리가 국가 간의 이슈로는 단연 선을 그어서
2: 네.
1: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네, 이거를 외교적 이슈로 비화하는 것까지는 아니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1: 네.
2: 동일인 이슈도 말씀하셨지만 86년에
1: 네.
2: 만들어졌다면서요.
1: 네, 네.
2: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관련 여러 법안들이
1: 네.
2: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좀 노후화됐다거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1: 맞습니다. 사실 그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요.
2: 네.
1: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사실 이거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2: 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1: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2: 예.
1: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대기업 그리고 뭐 총수의 시절과
2: 네.
1: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규모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기업
2: 네.
1: 규모로 따지다 보니까
2: 네.
1: 올라가면은 갑자기 동일인 지정해가지고
2: 예.
1: 그 우리가 요새는 이제 창업자가 대부분 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 그렇겠죠.
1: 예. 그럼 창업자의 갑자기 그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발휘하는 걸 굉장히 좀 위축시키고
2: 네.
1: 제한시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계속 재개됐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2: 아.
1: 이번에 지금 이제 쿠팡의 대기업 그 총수 지정 그 종일인 지정은
2: 네.
1: 뭐 조금은 그거랑은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2: 네.
1: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외국인의 또 외국 기업을 총수 대여 동일인 지정을 한 거기다 보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1: 네.
2: 이 동일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까 또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런 거를 보면은 86년이라고 하면 거의 40년 된 법안인데
1: 네.
2: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 사회가 너무 선진화됐고 서구화된
1: 네.
2: 부분이
1: 네.
2: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반영하지 못한 법안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신
1: 맞습니다.
2: 거죠?
1: 물론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2: 예.
1: 우리가 세상이 바뀌니까 법안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긴 해야 되겠지만
2: 네.
1: 예, 그런 부분은 뭐 필요하긴 하다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2: 네. 그리고 아까 그 쿠팡 바로잡기 TF에서
1: 네.
2: 뭐 유통과 관련해서 좀 특혜를 받았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쿠팡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1: 네.
2: 또 일각에서 아까 또 언뜻 얘기하셨으나
1: 네.
2: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쿠팡을 키웠다.
1: 네.
2: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1: 네,
2: 이런
1: 네.
2: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1: 예.
2: 이거 좀 내용 설명 가능하실까요?
1: 말씀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네.
1: 이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전통산업과 어떻게 보면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0: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라든지 아울렛이나 그런 네. 대기업 유통기업 유통공룡들이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분법을 놓고 나서 그럼 네. 이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조금의 제약을 줘야 된다든지
1: 네.
0: 이렇게 휴무일 지정이라든지 그런 네. 걸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은 그거는 오프라인 시장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온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반사이기로 왔던 건데
1: 네.
0: 지금 앞으로 이런 유통 그런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는
1: 네.
0: 그런 개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쿠팡이 그 미국 회사이고
0: 네네.
1: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플랫폼 회사인데 이런 네. 회사가 쿠팡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죠. 네.
1: 그럼 혹시 이런 사태가 다른 글로벌 플랫폼 회사한테도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0: 물론 그게 우리가 기업이라 우리가 법이라는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라는
1: 네.
0: 게
1: 예.
0: 뭐 어디에만 적용하고 어디엔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보니까
1: 예.
0: 당연히 다 적용은 할 수가 있겠지만
1: 예.
0: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규모의 그리고 쿠팡 같은 형태의 그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1: 네, 초거대 기업
0: 예 초거대 네. 기업을 그는 없어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1: 예.
0: 심지어 구글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
1: 네.
0: 코리아의 매출이 쿠팡의 매출과 비견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적용될 기업은 보여지지는 않으나
1: 네.
0: 뭐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크고 나가지고
1: 네.
0: 미국 이런 투자나 좀 이런 글로벌 투자나 이런 거 받기 위해 가지고 좀 피버팅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한국 법인이었지만 미국 법인에다가 법인 세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받아내고
1: 네.
0: 이제 잉크나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는 이제 미국에 놓고
1: 예.
0: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는 미국 기업이더라. 그 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1: 예.
0: 부분들이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제2의 제3의 또 이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쿠팡 사태를 통해 가지고 쿠팡 개별 이슈를 떠나 가지고
0: 네.
1: 이런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좀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은 방향일까요?
0: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1: 네.
0: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시커머스 얘기를 했잖아요.
1: 시커머스 얘기했죠. 예.
0: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요.
1: 예.
0: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미국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들은 네. 다 중국 기업이라고
1: 중국 기업이죠.
0: 예. 그리고 심지어 본사를 뭐 이렇게 약간 그 조금 조세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지역에다 놓는 것들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중국에서 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1: 예.
0: 중국 사람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은
1: 네.
0: 그들은 중국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자기들이 미국 기업이다 아니면
1: 네.
0: 제3국 기업이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우리 정부가 우리 뭐 정부가 좀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건 필요할
1: 네.
0: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1: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데요.
0: 예, 예, 그렇게 좀 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뭐 중국에 뭐 본사가 있고 아니면 뭐 미국에 본사가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미국 상장돼 있건 하지만
0: 네.
1: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0: 그러니까요.
1: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화된 기업이라고
0: 그러니까요.
1: 디팩토 중국 기업.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그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까?
1: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아이디 내일은 푸른하늘님이 또 뭐라고 저희 대화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0: 네.
1: 한국 돈을 벌어가면서 한국의 정도 넘은 해코지를 하고 있는 쿠팡의 대한민국 무시 행태가 정말 화가 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반면교사 해보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쿠팡과 관련해서 그 플랫폼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 노동자 관련 노동 이슈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쿠팡의 노동 이슈도 조금 풀어야 될 이슈라고 보고 계십니까?
0: 그럼요.
1: 아.
0: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어떻게 이유를 불문하고
1: 네.
0: 한국 유통 산업을 혁신한 기업은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제공해 줬고
1: 네.
0: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여전히 락인 효과로 계속 우리가 탈팡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1: 네.
0: 현재 모습을 보이는 거 맞는데 이 점은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혁신이 책임을 면제시켜 주진 않기 때문에
1: 명언이네요.
0: 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요.
0: 네. 노동도 그렇고 이번에
1: 네.
0: 개인정보 사태도 그렇고요.
1: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좀 알겠는데 쿠팡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0: 아직까지 절대 다수 국민의 절대 다수 보여지지 않은.

0: 그러니까 예. 여전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 여러 가지 그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0: 네.
1: 어쨌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혁신을 했고
0: 네.
1: 그 혁신이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준 것도 사실인데
0: 맞습니다.
1: 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0: 아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까지도 올라갔잖아요.
1: 네. 네.
0: 거기에 맞는 좀 책임 체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1: 네.
0: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생활 인프라까지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좀 네. 책임 있는 자세가 좀더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이 사태가 더 크게 비화가 될지 아니면 잘 마무리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네.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본인인 쿠팡의 이제 네.

0: 김범석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1: 아, 그래 뭐 좀 이제 기업 쿠팡 자체가 네. 조금은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이런 정서라든지 네. 또 소비자에 대한 지금 인식이라든지 아.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처럼 기존에 이렇게 정말 혁신 기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를 네. 책임까지도 잘 연결되어졌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 혁신을 했다고 책임이 면제받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주신 것이 진짜 굉장히 이제 명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H12250님이 네. 뭐 새벽 배송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오히려 이길 배송이면 충분하지 않냐. 노동환경이 좀 나빠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 네. 좀 이렇게 얘기했고 새벽 배송 과열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혁신을 한 기업이 책임도 네. 면제받지 않고 책임도 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준희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5월 13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노력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로 부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여서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조카는 부단한 노력 끝에 우등상을 받았다. 부단한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없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다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갈팡질팡한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결단력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낭자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유혈이 낭자하다 같은 문장일 겁니다. 이 경우 낭자하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를 뜻하는 말로 신발짝들이 사방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뜻이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지만 그 외에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란 뜻도 있어서 낭자한 웃음소리,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단하다와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만 알고 사용하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낮 기온 그래프를 그린다면 오늘부터 우상향해 당분간 쭉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2도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31도의 낮 기온을 유지해 사실상 여름 더위가 일요일까지 이어질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나들이나 행사 계획하시는 분들 더위라는 날씨 포인트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가장 높았던 곳은 구미로 29.8도를 기록해 일부 영남 내륙은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5에서 20mm가량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저녁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동 내륙 산지에 5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 내릴 때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예보된 지역 외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 영향권이라 서쪽 지역은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영동 및 경상 동해안 쪽 상대적으로 낮은 25도 내외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안개가 짙겠고 그 밖에 곳곳으로도 안개가 자리하겠습니다. 바다는 내일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채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화가 절실하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미 예단과 선입견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이 제기된 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 사흘 뒤인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 계획이라는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지침에 따라 산의 각 부서가 해야 할 일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낙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실장은 오늘 한미 국방군사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2% 넘게 오른 7,800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63% 뛴 7,844.0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째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초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8,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고 진로에 대한 불안, 가족 간 갈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9.9%는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늘 발표한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 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 접수됐으며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20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타는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모두 상대를 향한 심판론을 꺼내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헤그스에서 미 국방장관과 만난 안규백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만나봅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출신으로 국회 복귀 시 당내 역할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수갑에서의 청사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재개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뭐 참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뭐 우선은 오늘 양규배 장관의 입장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원론적인 얘기.
1: 예, 무엇보다 예. 이 이란발 지금 중동정세가 상당히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또 뭐 5월 달에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0: 그렇죠.
1: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종전이 될 걸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남호의 어떤 외부 공격 에 대한 부분도 진상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안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한 차원에서의 어떤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절차가 거친다면 어떤 절차를 이게 예를 들어서
1: 근데 일단은 뭐 예. 절차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이 먼저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0: 내용이,
1: 그러니까
0: 예,
1: 결국에는
0: 예.
1: 그 작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파병에 관한 선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이게 뭐 당연히 전투병과는 아닐 것이고 이제 비전투병과로서도 어느 범위까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는 먼저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0: 내용부터.
1: 그 내용이 예. 결정되면은 그에 따른 뭐 국회의 승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국내법적인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인 검토 가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아주 세부 사항은 미국 측과 또 논의도 하고 할 텐데 손수조 대변님.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완전히 지금 그 종전이라는 게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태인 두 나라에 어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하는 데 있어서.
2: 네, 물론입니다. 이게 이제 파병까지 이제 가게 돼버리면 이것이 이제 뭐 국회 내부에서 조금 통과돼야 되는
0: 예,
2: 네,
0: 예.
2: 승인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많은 또 젊은이들이 이걸로 마냥 또 이렇게 찬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참 이 외교라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전혀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그 어떤 제스처도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남우호의 피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우호의 피격에 대해서도 사실상 피격이 있은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네. 한국 선박이 독자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받은 것이다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란의 공영 방송에서도 우리가 공격한 것이 맞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란의 피격이다라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저 먼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에서도 빨리 동맹국으로서 뭔가 참전하고 도와달라라는 얘기는 메시지는 계속 있었지만
0: 네.
2: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외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파병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외교에 있어서 친화적인 제스처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호의적인 그런 제스처, 여러 가지 지원 등은 있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규배 장관이 지금 가서 원론적인 얘기일지언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0: 네.
2: 어떻게 보면 이 이란에서 발발된 전쟁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스탠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조금 굉장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전수조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보면 자 안규백 장관이 호르무즈 재개방 위에 단계적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미국 해양 자유구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연결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안보 이슈들이 결국 같이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 네.
2: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굉장히 중책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조금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아

0: 우리가 이때까지 맺어온 동맹국의 그런 스탠스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하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통일부 장관의 이런 조금 엇박자,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한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한미동맹은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줘야 되는 상황에 또 위성락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분은 또 그런
1: 안보실장.
0: 위성락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1: 자, 지금 선수조 대변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여쭤보면, 뭐 정동영 장관 일단 발언 같은 거 보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동맹 맞나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2: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시듯이 결국 지금 외교의 문제, 특히나 이런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는 어떤 딱 부러지는 답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은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해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국익을 위해서는 전 최대한 밀어놓는 것이 지금은 가장 현명한 거 아니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에서 좀 일부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이 네. 필요한 것인데, 결국 핵심은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 여기에나마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네. 국익이 뭔지를 지금은 치열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정동영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의 부처의 수장이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저는 충분히 낼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인데,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발전적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도 커졌고 국제질서의 이런 규범적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지금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1: 트럼프 시대에는 좀 특별한 대응도 필요하다.
2: 그러니까 비상식이고 위기 시대인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는 저는 한미동맹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발전됨에 따라서 발전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이제는 고민해봐야 될 때지, 미국이 가자고 해서 가면 무조건 따라가고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는, 우리가 종속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의 관계를 저도 중시하는 입장에는 있습니다만 네. 일방향성을 떠나서 이제는 쌍방향성에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 이번에 이제 공격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거의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그래도 그 정부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선박이 거기 26척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는 파장 축소에 급급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들을 정확히 좀 신속히 주체를 밝혀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거기 있는 우리 선박에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렇죠.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 책임 있는 역할,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경솔하게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과의 우리나라의 이런 외교 관계에서 이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의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공격이라는 얘기까지만 지금 썼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훗날 이란의 것으로 확실시 된다면 이란 전쟁은 종전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남는 거거든요. 이거 외교적으로 네. 저는 충분히 우리가 확실해졌을 때는 문제 제기를 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까지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을 밝혀라,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 전쟁이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이 사안을 더 확대 재생산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좀 다각도의 어떤 종합적인 고려가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닐까. 정부의 고민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아주 신중한 태도가 이 상황에선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짤막하게 선수조 대변님.
0: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실익 외교를 해야 한다는 부분. 근데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가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금 그 신중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신중성이 편협한 신중성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홀로코스터를 저질렀다는 식의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신중치 않은 태도를 보여놓고,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7억이라는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로 우리가 받은 보상이라고는 결국 지금 피격이라는 것인데 이란도 이란 공영 매체에서 본인들이 피격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 당시 CCTV가 당연히 지금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이것을 이란 공격이라 말하지 못하냐. 왜 이스라엘한테만 경솔하고 이란에게만 신중하냐. 이러한 신중의 선택적인 신중이 그 잣대 다른 잣대가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 글 파장이 큽니다. 뭐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뭐 그날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이런 뭐 분석도 내놨는데 자 AI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문제다. AI 과실은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이른바 국민 배당금 논란. 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근데 저는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분의 말에 무게가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논란의 중심이 서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오늘도 토론할 주제는 그 AI와 관련된 이런 기본소득 어떤 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네. 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AI 시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어떤 결정선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먼 미래 100년 뒤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개개인에게도 5년 뒤, 10년 뒤에 바로 닥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국민 배당금과 같은 뭐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과도하게 그 AI를 활용한 압도적인 이익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어떤 자본주의를 침해해가지고 가진 자들의 것을 뺏자는 게 아니고요. AI라는 기술의 특성상 이 압도적인 생산성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국민들이 완전히 디스토피아로 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세계에서 AI 기업에 종사하는 제가 CEO들 이름 한번 불러드릴게요. 샘 얼트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젠슨 황 이런 분들이요. 다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공산주의자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김용범 실장의 뭐 언급의 부적절성, 뭐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감수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뭐 공산주의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AI 기술의 그 미래와 압도적 생산성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의 그런 닥칠 일들에 대해서 전 고민이 너무 빈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념적인 전 색깔론으로 가지 않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게 뭐 어떤 방식이 됐건 논의할 때는 됐다는 것이고 이 자체도 어떤 색깔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그 내용으로 이제 좀 네. 토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그 시장 경제나 이런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2: 저는 뭐 시점에 대해서 뭐 선거 앞두고서 괜히 야당에 왜 빌미를 줬냐라는 여당 쪽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는 제가 공감할 수는 있겠는데 야당에서 김용범 실장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다 박살났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주가가 또 무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또 김용범 실장 또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주가 변동은 늘 있는 것이고 조정 국면도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책임론으로 간다면은 그럼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또 활성화됐을 때는 또 그러면 공로로 우리가 치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 접근법은 맞지 않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국민의힘의 강령 오늘자 거 갖고 왔는데요. 제1.1 강령 1-1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는 제목의 국민의힘의 강령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얼마나 좋은 문제의식입니까? 근데 이런 식의 강령은 다 써놨는데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너무 김용범 실장을 색깔론 내지는 뭐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 오늘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상승되는 국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전 그런 식의 접근법은 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손수여 대변인님.
0: 자, 그러니까 결국 이 AI 화랑 시대에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네. 좋습니다.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AI 화랑 시대를 이제 처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이 전혀 없고 수기가 전혀 없었는데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툭 SNS에 던진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의 이익을 국민 배당하겠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고 초과 세수로 국민 배당하자라는 논의였다. 그러니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국민 배당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가짜뉴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신인규 대표께서 그 AI 화랑 시대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노고가 있었고 기여가 있었고 그걸 나누는 것이 왜 뭐 잘못됐냐 이걸 토론해보자라는 건 좋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노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또 다른 논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초과 세수를 거친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것은 과연 맞나요? 이건 또 토론해 봐야 될 문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는 것도 저는 사회주의 방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세수를 국민에게 나누는 것도 지금 국가 빚이 얼만데 먼저 세수가 걷어지면 빚을 갚을 일이지 이걸 지금 나눌 일인가요?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어쨌든 이건 찬반이 토론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의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르익지 않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책실장의 입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 AI가 정말 그렇게 국가에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AI 수석은 지금 부산 북갑에 가 있습니까?
1: 자, 여야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번 그런 학문적 고찰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이러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되면 또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1: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이제 들어봤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근본부터 이제 저 논의를 하자면은 뭐 다 포함되지 않을 얘기는 없겠지만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게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이익이 많이 나면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고 우리 경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성장해온 어떤 동력이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크리티컬하는 이 AI는 그런 부분에 투자가 한 발만 늦으면 그냥 바로 낙오돼 버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은 어떻게?
2: 근데 저는 네. 이제 김용범 실장이 무슨 정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네네. 생각을 갖다가 발표해서 어떻게 보면 수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논의 자체를 막는 색깔론과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 건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1: 네.
2: 제가 이 AI 관련돼서 노동시장 내지는 기본소득 관련된 연구를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2020년부터 연구했거든요.
1: 네.
2: 그때 김세현 전 의원 아마 손수여 대변인 잘 아실 텐데 그분과 제가 스터디도 같이 했습니다.
1: 부산의 김세현 의원.
2: 예, 김세현 예, 예. 의원. 뭐 네.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국민의힘의 강령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이 강령이요.
1: 네.
2: 2021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도 벌써 5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무슨 여기에 대한 생소한 개념, 물론 본인이 생소하게 처음 들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이미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내다보면서 6년 전, 5년 전, 아니 저부터도 그렇게 과거부터 연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생소하니까 색깔론이다 이거저는 아닌 것 같고
1: 네.
2: 대만에도 TSMC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 주주 개념으로 배당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다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대전환을 맞고 있는데 너무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문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우리 헌법 119조 2항 소개해드리면 여기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나오거든요.
1: 네.
2: 아까 손수조 대변인은 기업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세수를 가지고 국민배당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윤을 바로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두 개념 전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0: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전혀 고민 없이 강령에 써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2: 수정이 있을 겁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1: 그래요.
2: 네.
1: 자,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꾸리고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장동혁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뭐 송원석 원내대표 등 공동선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장동혁 원톱 체제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장동혁 오지 말라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손수조 대변인님. 근데 그냥 가도 괜찮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게 당에서 네.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네, 지역 일부에서 뭐 그런 우려 있으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되었고 정말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지방 선거 치를 때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 안 맡은 적은 없어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고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 그냥 최고위원들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서울이나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나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뭔가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같이 빨간색 옷 입고 으쌰으쌰 잘하자 이제 남은 선거 이런 모드예요. 원 내도 그렇고 사실 원 외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 목소리까지 다 안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1: 물론 추경호 후보라든지 박형준 후보라든지 이제 당내 갈등은 안 된다 선거까지 이 얘기가 좀 감안된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졌는데 어차피 보수세 막판에 결집하는 게 자신의 덕이라고 지금 생각해가지고 더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2: 뭐 밖에서는 이게 누구 덕이고 누구 탓이고 네. 이기면 누구 덕일까 지면 누구 탓일까 뭐 해석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저희 진짜 죽자사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공이든 누구 탓이든 나중에 하고 지금은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오늘도 정원호 후보 여종호범과 뭐 외박을 거부당해서 지금 싸웠다 뭐 이런 거 지금 터져 나오고요. 지금 모든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역에 대해서 뭐 우상호 자, 의원 같은 경우는
1: 아니고요, 그거는.
2: 그러니까 의혹이 이렇게 지금
1: 예,
2: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교통 이후에 한번
2: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범죄가 있는 분들도 다 후보로 나오고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본인 재지우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의 목소리 크게 세게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 네. 신인규 변호사님.
0: 네, 저는 이제 토론을 위해서는 정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죄를 지운다. 이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조작기소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고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일반론적으로 무슨 있는 죄를 지어버린다는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 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또 남양주 시장 후보로 나온 주광덕 예, 후보 예. 같은 경우는 뭐 후보 등록도 지금 뭐 할까 말까라는 식의 줄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얼마나 당 내에서부터도 지금 비판이 거세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물며 중도에 있는 시민들이나 무소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더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전 장동혁 대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또다시 지금 선거가 임박해서 21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열심히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길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매시각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목동나들목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분기점 쪽 홍지문터널 부근으로는 앞시간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받아 연희램프부터 많이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서안한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갓길에서 처리하면서 서안한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모가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남이천 나들목부터 2km 정도 밀리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상관 1터널 부근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로 가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인 플러스 경찰관 폭행 사건 그 부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차로 다투다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천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자 카페 주인에게 여정호봉과 외박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정은호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 속기록이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민자당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어서 일방적 의혹 제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신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어차피 그냥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까?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원호 후보 쪽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2: 근데 우선은 판결문이 다 나와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31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가져와서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한다는 게 김재섭 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정원호 저격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별로 성과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칸쿤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것마다 지금 번번이 다 격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그 과거의 어떤 판결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양천구 의회 속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속기록에 기재됐다고 해서 정치적 주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도 여기서 평론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진실이 담보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참 선거를 앞두고 좀 뭔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투망식으로 막 던지게 되면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의원이 상당히 이거는 좀 네거티브성 전략을 취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배경을 보자면 이게 원래 네거티브 전략은 사실 2등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의 어떤 격차를 지금 좁히지 못하니까 이걸 한번 더 좁혀보겠다라는 의도로 네거티브를 강하게 지금 걸고 있는데 저는 선거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전 국민들에게 저는 환영받기 매우 어렵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원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어떨 것이다. 전망을 하십니까?
2: 아무래도 지지층들 더 결집시키는 거고 또 중도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못 찍게 만드는 이제 이런 효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판결문이 다 나와 있는 사안이고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판결문을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걸 추가적으로 더 검증을 하겠다면서 속기록을 가져오니까 그게 과연 검증의 방식으로 맞나? 보통 우리가 기사 쓸 때도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다 확인을 다 해보고 나서 기사가 나가지 안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21일밖에 안 남은 이제 공식선거운동 곧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런 식의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도 갖고 와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게 과연 맞는가 네. 내용으로 좀 파지티브하게 승부하는 것이 조금 더 정정당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손수조 대변인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3: 정원호 후보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시장 후보에 나온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도 굉장히 끔찍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5.18에 대한 입장 견해 때문에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속기록이라는 것은 의회 안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5.18에 대한 입장 견해 차이가 아니고 정원호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 그 비서를 하셨던 정원호 비서가 이 카페라고 지금은 나와 있지만요. 속기록에 보면은 그 양천구청장 민주당의 양천구청장도 유흥업소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예요. 여기는 유흥업소의 여 정업원에게 외박을 하자고 같이 나가자고 요구를 했으나 그것이 거부당하자 그 주인과 말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와서 그 경찰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속기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속기록에는 있어도 판결문에는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요. 이것을 주장했던 그 당시 양천구 의원은 민자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민자당 주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고요. 오히려 본인이 모셨던 그 양천구청장 그분이 속기록에 보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5.18이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만능 방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5.18 전야제에 있었던 새천년 NHK 사건 우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야제에 있었던 그 단란주점 사건도 너무나 끔찍스러운데 다시금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이러한 행태들은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사실을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닌 정원호 후보가 이제는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오세훈 후보가 시장 때 추진했던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신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근데 저는 이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광장에다가 그 총 모양의 무슨 뭐 고기 양갈비대 같이 생긴 이 총 모양대를 갖다가 이제 조형물을 설치시키는 건데 네. 우선은 광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은 내용들을 결국 오세훈 시장이 그 시정에 대한 그 접근법이 결국 당파적 이익 결국에는 보수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광장을 좀 사유하겠다라는 발상에서 이 전략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준공식을 잡아가지고 거기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공정선거에 맞느냐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예산 문제인데 참 서울시정에 들어가는 그 예산들이 오세훈 시장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감사의 정원에 대한 뭐 아까 우리 수기도 좀 이야기 손수대면 하셨습니다만은 전혀 수기도 없이 그냥 갖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방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이런 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좀 일방향적인 시정이 가져올 혼란들 그리고 혼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불편과 불이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건 사과해야 될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손수저 대변인 감사의 정원.
3: 네, 똑같은 논리라면 그 서울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지금 정원호 후보에게 퀴어 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광장을 쓴다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퀴어 축제라는 것이 과연 서울 시민분들의 그런 모든 안위와 뭐 이런 것들에 담보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할 때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정원의 준공식 이 조형물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극우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를 뭔가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서 올라가서 뭐 행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방문하면서 전 내각을 지금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모든 행동들이 조심되어야 돼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되어 버리면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박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1: 짤막하게 해주세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출마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세훈 시장은 출마자인데 그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전 아까 극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왜 광장을 썼냐라는 문제 지적이고 네. 저는 정원 후보에 대해서도 뭐 퀴어 축제 문제 제기하신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당연히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1: 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뉴스원 의뢰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정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원호 46%, 오세훈 38%. 8%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신규 변호사님 이건 짤막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저는 뭐 정원호 후보가 사실은 구청장 3번 하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를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캠페인에서 이렇게 지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노선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중도 보수까지도 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는 많이 좀 시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손수조 대변님 짤막하게 한번 한번 이 여론조사 분석해 주세요.
3: 네, 여론조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일잘 넣다 딱 꽂았을 때 그때가 가장 별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점점 하락세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칸쿤 이슈 있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경찰관 폭행 이슈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전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묻는 언론 앞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려서 런했다라는 지금 기자분들의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꾸 피하는 모습은 전혀 좋지 않고 지금 서울 시민분들은 장특공 폐지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정책이 궁금한데 의혹이 궁금한데 지금 정원호 후보는 토론도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정말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1: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자, 역시 여론조사입니다. 뉴스원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801명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통한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 전재수 43%, 박형준 41%. 뭐 누가 앞선다는 표현을 할 수 없죠. 초접전 양상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저는 뭐 전재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했고 HMM까지도 이전에 성공을 거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보수 역결집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자면 전 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이런 상황을 좀 초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빠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치른 선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지받는 그 노선과 그 방향성과 그 이미지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부의 노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어서 전 아마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전재수 후보가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남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결집하는 보수 결집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집의 어떤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진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결집의 강도가 보수 결집의 강도가 세진 거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어떻게 그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좀 약간 지적을 하셨거든요. 손수호 대변인님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 예, 신인규 대표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국회의원이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소 취소 뜬 모른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명 재지우기를 위한 특검을 활용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 이루어진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 리더십 당연히 문제입니다. 지금 특히 부산에 가서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논란, 오빠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정청래 대표 함께했던 행사였었죠. 급기야 지금 하정우 후보는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정청래 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에서 후보들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 아주 그런 간표의 요인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붕괴가 결국은 이런 결론을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1: 자, 두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 시계 받았냐 뭐 이런 질문했고 전재수 후보 아니 그 판다고 약속해놓고 왜 LCT 그거 안 팔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2: 그 이제 양자 토론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저는 이제 부산시장 토론회를 보면서 여전히 한국 정치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전 했고요. 사실은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라 지금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맞받아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부산의 비전과 미래 정책을 가지고서 오히려 더 박형준 시장을 압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 뭐 박형준 시장은 별로 이렇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네거티브를 할 걸로 예상을 했고 과거 정치의 모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의 인상을 좀 찌푸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좀 정치가 좀 미래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1: 손수조 대변인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이번 토론에서 전재수 후보가 천정궁에 갔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것을 일단 가장 좀 눈여겨봤고요. 최근에 전재수 후보의 보좌진들이 그 밭두렁 PC, 그 PC를 결국은 다 망치로 부셔서 밭에 버리고 그다음에 인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것이 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거든요. 지금 전재수 후보의 보좌진들은요, 그 카드뉴스 만들고 후원계좌 관리하던 인턴 보좌진까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보좌진들은 이렇게 재판에 다 넘겨놓고 본인은 지금 후보 나와서 괜찮으신지 좀 묻고 싶고요. 결국은 이 전재수 후보의 까르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통일교 관련된 뇌물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뭔가 본인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토론이었습니다.
1: 자, 그동안 하정우 민주당 후보 부산 북갑이죠. 손털기 오빠 논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 자 출마 선언 현장에 그 영상을 보니까 촬영 기자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잘못 뛰다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낙상을 했거든요. 꽝 넘어갔는데 사고를 보고도 무신경했다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그 영상을 보면 그 촬영 기자분이 그 무대가 좀 좁다 보니까 발을 더 디뎌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출정식에서 본인의 기자회견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것 자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넘어졌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를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된 것인데 전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아니 논란 제기할 수 있죠. 그 화면을 보고 평가하는 다 다양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후보 캠프나 또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스피커들은 방송에 나와서 다 이걸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널들의 말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법을 좋아해서 정치인이 모든 걸 다 법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권 때 그 입틀맛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검사의 마인드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에서 전 상당한 미숙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손수조 대변인.
3: 저도 이것을 영상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냥 살짝 넘어 진 게 아니라 그냥 낙상을 하고 추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만 빼고 옆에 있는 나머지 분들은 뛰어가고 말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몰랐다고 합니다. 예, 뭐 100번 양보해서 후보자 본인은 넘어지는 것을 못 봤다. 하지만 넘어져 있는 거는 봤잖아요. 넘어지고 난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MZ들 말로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에 너무 저는
1: 알바 아니도 아니다. 세 글자로 하면 알바노
3: 네 알바노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주의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왜 아무 조치하지 않았냐 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과 논란을 제기했을 때 네. 정치인은 어쨌든 본인의 행사에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넘어가면 또 될 문제기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고발 예를 운운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시 고발하겠다라고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자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해도 될 사람인지 뉘우치길 네.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0: 가족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제 더위가 다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내륙,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5mm 안팎으로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5에서 20mm 가량 예보도 있고요. 모레부터 그글피까지는 쭉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그글피에는 최고 33도까지도 기온이 예보된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6도로 출발해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내일은 서울이 31도의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앞으로 서울은 일요일까지 쭉 31도의 낮 최고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을 보면 대부분 지역으로 30도를 넘길 텐데요. 세종과 대전도 내일 광주와 함께 30도까지 오르겠고 다만 대구는 27도, 구미는 29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30도를 채 밑도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찜통 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볕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발언 내용을 편집해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쟁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된 가운데 청와대는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보는 순서. 오늘은 인천 연수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송영길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하루하루 아주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4: 오늘 마을 공동체 현장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예.
3: 마을 공동체요?
4: 네. 뭐 그럼 청학동부터 시작해서.
3: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들, 주민들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4: 아, 여러 가지 뭐 예산 지원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네. 예, 건물들 하드웨어는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 제대로 하드웨어 건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3: 그래요.
4: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한방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외국인이 한 만 명이 살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3: 예, 예.
4: 우연히 그래도 제가 한라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러시아 특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 훈장도 받으시지 않았나요?
4: 그렇습니다.
3: 그렇죠. 예. 자, 인천은 송영길 후보님께는 정말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뛰어들기 전 얘기 잠깐 해보면 그 정치에 이제 뛰어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인천에 내셨고 그것도 한참 전에 노동운동을 쭉 하셨는데 공장도 여러 군데 다니셨죠.
4: 예.
3: 첫 공장이 대우자동차 르망.
4: 네. 르망 공장의 배관 용접 그 건설 현장의 배관 용접공이었는데
3: 네.
4: 그때 인연이 있던 사람도 거리 인사다 만나게 됐어요.
3: 아 진짜요? 요번에
4: 예.
3: 예.
4: 택시 노조 위원장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3: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그 노동운동 후반기에는 주로 택시 노련 쪽 예. 집중 안 하셨나요?
4: 그렇습니다. 택시 노련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3: 그렇죠.
4: 그때 자. 위원장이었던 구수영 위원장이 지금도 저의 오른팔로 뛰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지금 선거에서도
4: 그렇습니다.
3: 그래요. 또
4: 이규생 저의 오른팔이었는데 인천시 지금 체육회 회장입니다.
3: 예. 오랜 인연을 그렇죠. 이어오시는 거예요.
4: 거의 건데요. 40년 인연.
3: 왜요? 저기 국회 입성하신 게 2000년 16대 국회입니다.
4: 네.
3: 제가 초선 때 사실 그때 이제 그 국회를 출입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거 기억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몽골 출장 가신 적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국제 인권 워크숍.
4: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첫 해외 출장입니다.
3: 그렇죠.
4: 같이 자, 가셨던가요?
3: 제가 그때 특종을 했잖아요.
4: 아, 그렇군요.
3: 대한민국 국회의원 5명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4: 맞습니다.
3: 대의원 5명이 그 국제 인권 조합에 5개 국가가 본래 하는 건데 그 중에 두 국가가 북한과 대한민국이었거든요.
4: 그렇습니다.
3: 그래서 네. 제가 그 특종 보도를 하러.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갔는데,
4: 네.
3: 야, 그게 벌써 2000년이었으니까 26년 전입니다.
4: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뭘 했냐면 하도 회사에서 왜 하나만 아이템 하냐고 또 출장 갔는데 이래가지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 30대 후반이 한 명 있더라고요.
4: 네, 저하고 만났죠.
3: 그거를 제가 아침 조식을 같이 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4: 예, 예, 예.
3: 그래서 그것도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게 26년 전이고. 자, 인천에서 오선하시고 중간에 인천시장 하셨습니다. 본래 지역구 계양을 떠나서 이번에 연수 갑으로 오셨습니다. 자, 계양을이 사실은 더 고향 같을 텐데 연수 갑으로 온 감회가 어떤지 다니시다 보면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4: 일단 전반적인 반응이 네. 너무 와서 반갑다, 잘 왔다 하는 환영하는 네. 분위기에서 감사하고요. 실제 인천시장 때 제가 연수구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3: 아, 그래요? 아,
4: 연수가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갑이 원도심이고 을이 네. 지금 송도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3: 네.
4: 을에 제가 집중해서 삼성바이오 유치, 그다음에 세계 녹색기후기금, 그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체딕스쿨, 엠코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수많은 첨단 기업과 국제 기구를 유치해서 아파트밖에 없었던 송도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3: 네네.
4: 근데 그 인천을 바꿨던 힘으로 연수를 새롭게 하겠다. 그때 연수에는 뭘 했냐 누가 이제 물어봐서 인천 시장 때 뭘 했는지 찾아봤더니 한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선학동 시흥 아파트 6층짜리인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가 우리 인천 도시공사 그 임대 아파트거든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몸도 불편하고 노인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0: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바로 제가 엘리베이터를 놔줬고, 그다음에 신연수역에 그 엘리베이터 놔주고,
1: 네.
0: 각 지하철역 전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줬고, 그다음에 스케어 원을 우리 그 원인재역인데 만들 때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한 게 많더라고 보니까.
1: 그래요.
0: 선학형 기장을 또 아시안 게임용으로 크게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 환영해 주더라고요. 다. 뭐 인천시장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해 주고.
1: 네.
0: 그래서 좀

0: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일단은 2년짜리긴 하지만 자 이번에 개항을 위한 연수갑에 가겠다는 뭐 당하고 의논을 했겠지만 결심을 좀 뭐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랄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아니, 상관없어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당이 결정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의논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네,
1: 그렇습니다.
0: 아 당이 자 연수갑이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까?
1: 언론을 통해서 봤죠.
0: 아 그래요? 야 그렇군요. 와 그 공천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1: 모르죠. 뭐 저는 그렇게 지도부 소통이 잘 안 돼서.
0: 아니 정영길 전 대표님 정도면은 막 긴밀하게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당에서 결정해서 봤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개항을 김남준 후보가 이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송영길 후보님의 격려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간의 어떤 교집합이 된 거잖아요. 두 네. 사람의 이제 특별한 관계를 받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라. 그리고 특히 개항 테크노밸리를 좀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0: 그래요. 개항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집합이 됐으니 열심히 해라. 네. 잘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1: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후원회장을 또 맡으셨군요. 자 이번 선거 송영길 후보님께는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송영길에게 이번 선거 어떤 의미 출마의 변 한 말씀해 주세요.
1: 제가 소위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329일 감옥에 생활을 했는데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쓰러질 수 없잖아요. 사실 그때 저는 조국 대표 사면 받을 때 우리 참모들이 우리도 항소 포기하고 같이 사면을 받읍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시간이 늘어지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고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무죄를 안 받으면 정치를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각오로 싸웠는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초선 의원의 심정으로 이 푸른 잠바를 입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0: 자, 초심을 가지고 뛰고 있다 말씀이시고요. 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1: 계속된 질문이지만 사실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당원이 결정하고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의 지지로 저는 당대표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정말 우리 당원들이 6.3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 우리 당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조건부지만 여튼 그 어떤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당대표에 나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상대 후보는 언론 출신 앵커 출신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입니다. 늘 저희가 이제 상대 평가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박종진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일단 잘 모르는 분입니다. 물론 쾌도남마 채널에서 할 때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예. 그리고 사람이 뭐 잘 웃고 밝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노다 한 두 분 만났습니다.
0: 아, 저 길에서 마주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인사합니까?
1: 저한테 깍듯이 형님이라 그러면서 서로 네가티브 하지 말고 자기 절대 고소고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좋은 말씀이다 그랬죠.
0: 네가티브 하지 말고 선의 경쟁하자. 자, 오늘 새 여론조사 발표됐습니다. 뉴스 토마토 이래로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 연수갑 거주 성인 남녀 501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무선 ALS 방식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송영길 51.7, 박종진 32.6.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연수 구민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론조사이니까 절대 네.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0: 자, 이렇게 봐주신 거 감사하다. 하지만 이건 여론조사니까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계양은 나를 키워준 고향이다. 연수는 인천의 미래 성장 엔진이다. 아까 잠시 조금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건?
1: 계양구가 저를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만들어준 저의 정치적 고향이죠. 특히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서 정권을 창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수는 이제 바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이제 포함되고 있죠.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분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만 현재는 갑을로 연수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가장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네네. 자, 인천의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연수가 연수의 어떤 유권자들을 위해서 공들이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가요? 해서 성장 동력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을 계속 공을 들이세요?
1: 우리 연수구는 이제 주거 지역이고 네네. 문화와 예술 분야로 좀 특화를 해가야 됩니다. 교육하고 왜냐하면 네. 이제 공간이 별로 없어요.
0: 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송도 경제 자유구역에 유치했던 그런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한 예로
0: 네.
1: 제가 인천시장 때 삼성바이오를 유치했잖아요.
0: 네네.
1: 그 뒤로 롯데 SK바이오까지 와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제 지역구에 바이오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 4명이 이번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바이오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 롯데바이오라든지 이런 바이오 산업들과.
0: 셀트리온도 인천에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송도에 있습니다.
0: 송도에?
1: 네. 예, 예. 그 다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엠코 테크놀로지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형지 글로벌 패션. 크로코다일 그 회사도 제가 유치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0: 예.
1: 여기에 우리 생활과학고 특성화가 4개가 있는데 거기 뷰티학과도 있고 다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제가 뉴욕 주립대학 세계 최고의 패션 학교인 패션 인스티튜션 오브 테크놀로지 FIT를 유치했고
0: 유명한 학교죠.
1: 그렇죠. 시카고 대학이
0: 거기 분교가 있어요? 인천에?
1: 분교가 아니라 아예 익스텐드 칼리지라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를 여기가
0: 분교가 아니군요.
1: 예, 그러니까 3년 여기서 공부하고 1년 뉴욕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4년 딱 하면은 미국 본교와 완벽하게 똑같은 졸업장을 받습니다. 브랜치가 아닙니다.
0: 예.
1: 그리고 패컬티 멤버가 전부 미국서 온 그 교수진이 그대로 하거든요.
0: 본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1: 그러니까 익스텐드 칼리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걸 제가 성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산학협력으로 하고 또 바로 연수구 옆에 수도권 최대 300만 평 규모의 남동공단이 있어요.
0: 그렇죠.
1: 8,000개 기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시키면 우리 연수구는 최고의 쾌적한 청량산 있는 쾌적한 공간과 주거 문화 교육을 향유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연계 효과를 노릴 수 있다.
0: 네. 자,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선거까지 딱 3주 남았습니다. 자, 사실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 뽑는 선거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뭐 일꾼을 뽑는 거죠. 자, 일 잘하는 사람이란 호소는 이제 기본이고 지금 여당은 내란청산, 야당은 독재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야의 이런 프레임.
1: 뭐 여당의 내란청산 프레임은 그 주 프레임은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 프레임은 일 잘하는 지방 정부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0: 네네.
1: 그게 저는 주 메시지로 가야 되고 그래야 영남권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뭐 독재 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와 싸우는데 추경호 너 내란범으로 기소돼 있다. 이거 싸운 것 대구에서는 크게 주된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실세일 때 윤석열 정권 때 뭐 했습니까? 대구 발전을 위해 뭐 한 게 있습니까? K2공항 이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수질 문제 대구에 끊임없는 그런 수건 사업이잖아요.
0: 네.
1: 이 낙동강에 오염된 이 수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뭐 진행된 게 없잖아요. 한 번도 민주당이 집권 못했잖아요. 대구는. 역사상 최초로 경북 안동 출신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후무한 일입니다. 임기 4년 남았습니다. 국무총리 출신 김부겸과 손발을 맞추면 대구 경북이 뭐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윤 어게인 세력에게 다시 또 지방 권력을 넘겨주고 어떻게 대구 사람들이 경제 나쁘다 맨 서문시장에 가면은 민주당 후보들한테 경제 나쁘다고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자, 호소해야죠.
0: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로 호소해야 된다. 과연 누가 대구의 경제나 민생을 바꿀 수 있나?
1: 맞습니다. 부산도 예. 맨 사람 잡아다 구속하고 기소하고 증거 조작이라는 한동훈이나 박민식 이런 검사 출신들한테 이 노인과 바다로 전락해서 지금 경제가 각수록 노령화되고 인천에 지금 뒤떨어져 가고 있는 부산 경제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해수부 장관 출신의 전재수와 AI 수석 출신의 하정우가 그들에게 맡겨주면 이재명 정부가 손을 잡아서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자,
1: 호소하고 그런, 싶습니다.
0: 그런 쪽으로 더 강조해야 된다는 네, 말씀하셨고요. 네. 자,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론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자, 뭐 야당은 조작기소특검은 결국 대통령 사건 공소취사를 위한 것이고 이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건 여당 스스로 이게 잘못된 것이란 인정한 셈이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어요. 또 일각에선 공소취소 이슈가 보수 민심을 결집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그 공소취소 특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1: 일단 뒤로 미룬 게 잘했으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 네. 일단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 저 지역구시니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 있지 않느냐, 보유세 강화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두려워한다 그럴까 하는 분들이 은퇴한 수입 없는 1주택자들입니다. 자, 세금 부담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기조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1: 아니 이것도 이 질문 자체도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0: 네네.
1: 아니 보유해서 거주한 사람들은 그대로 특별공제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거주하지 않고 똑똑한 한 채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0: 네.
1: 그게 소위 똑똑한 한 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개 50억 100억 하는 똑똑한 한 채를 살지도 않고 보유한 사실만으로 장기 특별공제를 저렇게 받는 것은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런 부분은 선지를
1: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다시 검토할 있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5억, 6억짜리 다섯 채 있는 거나 하나 100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서 그 네. 하는 것 아니 거주하고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0: 네네.
1: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네. 자,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국민 배당금 논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아니 가보니까 정말 페이크 뉴스로 무슨 이제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일부 어떤 의원이 법안 낸 걸 가지고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뭐 동성애 뭐 이거를 조장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침소봉대하는 지나친 이런 과장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약간 유튜버나 이런 거요?
1: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고 이 아니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가 잘 돼서 추가 세수가 한 25조 넘게 지금 네. 세입이 예상되니까 이걸 가지고 초과 세입을 가지고 특별 배당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김용범 실장의 말을 마치 무슨 부유세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떠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헌법도 계엄령 발동 요건을 강화시키고 지방 균형 발전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세 가지가 주요 이야기인데 유튜브 봐보세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했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닌 혹세무민한 집단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횡재세 걷는 게 아니라 초과세수의 활용 문제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무슨 뭐 김영남 민주당 후보를 격려하면서 원군의 모함 속에서도 외적과 싸운 이순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원균 외적은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여기에 답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 그건 은유적 표현이고
0: 네.
1: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네. 외롭게 싸우고 있잖아요. 김영남 후보가. 자기 당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0: 네.
1: 그런 심정을 얼마나 제가 동병상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싸웠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당내 모진 핍박을 받았다. 힘내라. 이거 하나 올려준 겁니다.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0: 네. 이순신 원균 확대 해석할 문제 아니고 힘내라 격려한 거다. 네. 이렇게
1: 아니, 이제 본인이 이순신처럼 싸우면 되는 거고. 아니 본인이 지금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의하자면 외적은 국힘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왜 국힘하고 안 싸우고 왜 김용남과 싸우려고 그러냐고.
0: 왜 그런다고 보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누구나 자기가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고 말한 게 솔직한 거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는 게 나는 항상 이게 위선이다. 우리가 조국에 대한 비판이 그거잖아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포장을 해서 그와 이비울 배반적인 행위가 드러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국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소위 운동권 출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진보를 떠드는 자들이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20대 30대 남성들이 정말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 나눠주는데 20대 남 두 명이 네. 딱 안 받겠다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의 그런 좌절과 분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가장 진보적이고 어떤데 자기 이권 문제는 다 챙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돈 챙기고.
0: 네.
1: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자기 반성이 없이는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0: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예.
1: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자기 당선되려고 나왔다 그래야지 무슨 국힘 제로를 말할 거냐고 지금. 국힘 제로면 그러면 다 양보하고 본인이 양보하시겠어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자기가 당선되려는 거지.
0: 뭐 당선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1: 아, 당연히 그건, 예, 그건 존중해야죠. 누구나 네, 출마할 네.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경쟁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래요.
1: 아, 울산에서도 연합을 해야 되고 평택에서도 연합을 해서
0: 네.
1: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진정으로 국힘을 이겨야 된다. 양쪽 울산이나 평택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당에서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게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연계가 되면 당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자,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전북지사.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당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데 아니다. 김관영 당선 시에도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랬더니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선 복당할 생각 없다. 아주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만약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면 송영길 후보님, 김관영의 복당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1: 일단 저는 호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남은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잖아요, 사실상.
0: 네, 네.
1: 그러면 이 경선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더 보장되는 사실상 본선이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호남에 갈 때마다 많은 지식인들이 나한테 하소연하는 게 너무 박탈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민주당 하는 사람들끼리 다 결정해버리면 자기들은 선택권이 없이 찍거나 안 찍거나 거의 단 좌절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압도적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 공천 절차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호남에서 지지가 나와서 당선이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0: 자, 김관영.
1: 왜냐하면 국민의 네.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0: 복당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1: 근데 자, 근데 네. 지금 단계는 이제 그 절차의 어떤 공정성 시비가 돼서 현재 검찰 이제 수사가 될 거잖아 둘 다. 김관영이나 지금 이원택 두 분 다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0: 네네.
1: 누구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두 분 다 나는 검찰 조사 결과와 이게
0: 연동돼 있다.
1: 예, 둘 다 같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자, 검찰 수사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무소속이 당선된다면 그게 또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복당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럴 경우. 자,
1: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자, 근데 이런 분석이 또 있어요. 송 후보님. 전북지사 선거가 친명과 친청 싸움 양상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 네. 이런 시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8월 전당대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1: 일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이 여기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공천 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조국혁신당의 후보 지지자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0: 그래요?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호남 지역 저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국민의힘도 영남 지역 공천 과정이. 공천이 바로 당선인 지역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0: 예.
1: 전남도 그런 거잖아요. 2천 몇 개가 전남이라고 말하면 그게 끊어져서 시스템이 오류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심각한 거잖아요. 200 몇 표 차로 이겼다는데 민영배 후보와 김영로 후보가.
0: 네네.
1: 아니 2천 몇 개가 다 응답이 안 돼버렸으면 그것도 전남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면 다 그게 김영로 후보의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증거 보존 신청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0: 그래요.
1: 나중에 이거는 선거 관련 소송에서 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자, 자 공천 과정에서의 그 관리나 이런 문제도 좀 노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른바 오빠 발언 논란 이후에 송 후보님은 아마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대표가 막 너무 광폭행 뭐 하는 것도 뭐 열심히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여하튼 그 지역의 니즈, 지역이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가 안 갔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자, 그 말씀을 하신 어떤 취지는 뭡니까?
1: 아니, 일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네.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뭐, 뭐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0: 그런 우리, 취지는 아니고요.
1: 우리 모두가 정청래 대표님이나 저나 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충고를 한 건데
0: 네.
1: 정 대표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 잘 수용을 해서.
0: 네네. 자 지역의 니즈에 맞는 후보 거기서 아 우리 지역구에는 이런 그 좀 지원하는 사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는 게 네, 예.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다는 네. 그 말 그대로의 의미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송영길 후보님 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제 기억에 이제 그때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였는데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하죠. 그 좀 그것도 여러 차례 하신 것 같고 외통위원도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때 외통위원 하셔가지고 그때 김무성 전 의원하고 2018년에 워싱턴 저기 네. 그 대사관 한국 대사관
1: 그때 특파원이셨던
0: 아 그렇죠 예예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특파원들하고 같이 저녁도 그때 드셨는데
1: 네, 네.
0: 자 그래서 외교안보 현안 지금 좀 뭐 당면한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박 남호가 공격받은 데 대해서 정부는 사실관계 더 명확히 신중하게 이렇게 좀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공격 주체는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에 야당은 정부가 선거 앞두고 이슈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1: 그 이제 일부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이걸 정치 공세로 왜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규탄도 규정도 못하냐 이렇게 막 그
0: 비난하는데
1: 네, 그거는 네. 정말 무슨 시민단체 애들도 아니고 국가의 헌법기관으로 한번 집권당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0: 예.
1: 이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외교는 적과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공격도 이란 정부가 지금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정상적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민병대도 있을 수가 있고
0: 네.
1: 통제되지 않는 다른 무장단체들 뭐 지금 이러한 이거 혁명수비대도 어쩌면 공식 국가 또 정부기관은 또 다른 독자적인 또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데
0: 네네.
1: 이러한 정부가 내가 공격했다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란하고 그럼 같이 해서 그럼 전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자는 것인가?
0: 신중함과 전략적 모호성이 당연히 이 상황에는 필요하다.
1: 아니 그리고 또 문제를 네. 우리가 또 정확히 또 조사하잖아요.
0: 네.
1: 우리 정부처럼 하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주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정부 이란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0: 네.
1: 아, 이렇게 좀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만났더니 러시아 대사 하는 이야기가
0: 네.
1: 윤석열 정부 때 폴란드를 통해서 155mm 포탄 거의 100만 발 수준. 뭐 50만 발이라는 말도

0: 있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에다가 우회 수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러시아가.
0: 러시아가.
1: 예.
0: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왜냐. 한러 관계가 돌일 수 없길 수 없는 파국이 될까 봐 염려했고 자기들은 한국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복원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거 외교잖아요.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란과 지금 같이 그 우리가 함대를 파견해서 이란과 전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1: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 표심을 가른 관건 뭐라고 보신지 남은 3주 동안 송영길 후보님은 어떤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실 계획이십니까?
0: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때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그때 나경원, 뭐 김문수 후보, 이준석 전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7,500이 통과해서 8,000 주가 만 시대로 지금 달려갈 기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정말 이 성과를 결과를 내놓은 이런 정부 이념 논쟁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이러한 유능한 정부 이재명 정부와 4년 동안 앞으로 임기를 손을 맞출 지방정부를 제대로 구성했을 때 그냥 새로운 지방정부의 시대가 열린다. 이게 영남 호남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능한 지방정부 이재명과 함께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유능한 지방정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위해서 베이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가고 네. 있는데 자 미국과 중국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제가 서로 좀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1: 네. 이제 내일 오전 10시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뉴욕타임즈는 중국과 미국의 의제가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B, 네. 3T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5B는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할 사항인데 보잉, 그러니까 항공기 구매, 비프, 소고기 구매, 그리고 대두, 빈 구매,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산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네. 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경제적 성과를 얻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문 목적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3T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네. 타이완 문제 네. 그리고 테리프 관세 문제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라 이제 거리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미국이 대만에 계속해서 무기를 판매하는 건데 이걸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미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춰서 중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잘 팔리길 원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벽을 네. 낮춰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희토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두 나라 모두 공통사항인데 지금 미국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전쟁 중이고 첨단 무기 그 소재 중에 희토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중국 측에서 희토류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무역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1: 네.
0: 이란 전쟁이 새로운 이제 변수로 떠올랐고요. 트럼프
1: 맞습니다.
0: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1: 네. 근데 얘기는 하겠지만 네. 뭐 중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0: 그래요.
1: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시 주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할 것이고 시 주석은 자신에게 좋은 친구이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란이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0: 네.
1: 미국이 이 문제는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일부 매체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청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이란 측에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측은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13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전날 밤에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해서 교감했다고 하니까 이란 측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투입된 금액이 290억 달러라 밝혔습니다.
1: 네.
0: 우리 돈으로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1: 약 43조 원 정도
0: 43조 원.
1: 들어가는데요.
0: 네.
1: 그 미 국방부 재무담당 차관 대행이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해서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약 290억 달러가 들어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 작전에 들어간 돈이 250억 달러를 썼고 2주 만에 4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이제 최종 290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0: 네.
1: 문제는 4월 7일부터 사실상 양측이 교전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일단 250억 달러는 미군이 직접적으로 쓴 여러 가지 무기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90억 달러라고 하는데 피해 복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2026년도 국방 예산 전체 예산이 1조 500억 달러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제 군사 작전과 유지 보수에 2,944억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 정도 쓴 건데 문제는 네. 두 달 전쟁하는데 미국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는 미군의 유지하는 비용에 2,944억 달러가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네. 10분의 1을 벌써 썼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다른 어딘가에서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지금 대비해서 40% 넘게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좀 반발이 많다. 네.
0: 이 와중에 이란이 미국의 종전협상은 중재국 통해서 전달했고
1: 네, 맞아요.
0: 트럼프는 수용 불가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종전협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네, 일단 첫 번째는 종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제 네. 미국 측에서는 핵능력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나기 좀 힘든 상황인데
0: 그렇군요.
1: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차관이 SNS 통해서 일단 평화협정의 배상금 호르무즈 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해달라. 또 네.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고 합의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한 당사자가 이란이 제시한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다면
0: 네.
1: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과 압력을 통해서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에서 전달했었던 중재안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안이다.
0: 네.
1: 쓰레기 같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하고 있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0: 네.
1: 핵무기급 우란을 농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SNS에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0: 네.
1: 이란이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런 가운데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재개한다면 이란도 농축 우라늄을 더 농축하겠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60% 농축한 것이 440kg 있는데요. 이걸
0: 네.
1: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0: 네네.
1: 이렇게 되면은 몇 달 안에 몇 주 동안에 핵무기급 만들게 되는 건데 핵무기 9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호르무즈 협이 가장 강력한 질이었다라고 하는데
0: 네.
1: 이란 측에서 그것 말고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라면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한타 바이러스 발병한 크루즈선
1: 네.
0: 혼두이스호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하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이 또 퍼질 가능성, 추가적으로 환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1: 네,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긴 했습니다만
0: 네네.
1: 그렇다고 코로나 때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0: 네.
1: 이 배에 사실 유럽 승객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고요.
0: 예.
1: 일부 승객들이 중간에 내렸고 이제 중간에 이제 탑승하고 있던 그 승객 중에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은 영국령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12개 국적의 승객 29명이 중간에 하선했는데
0: 네.
1: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타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사망한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린 사람도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격리 조치가 다 취해진 상황입니다.
0: 네.
1: 지금 이 선박은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에 입항을 해서
0: 네.
1: 의료진들이 통제하에 남아있는 승객 87명 승무원 35명 저는 하선했고요.
0: 네.
1: 정부와 군용기 통원해서 본고로 후송이 됐고 본국으로 간 승객들은 다들 격리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0: 네네.
1: 이 한타 바이러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대륙과 신대륙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아,
1: 신대륙 바이러스인 안데스 바이러스가 지금 이 선박에서 이제 크루즈선에 발생한 거고요.
0: 네.
1: 문제는 사람 간 전파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탑승객들 일단 하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는 딸이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5일 광주대학교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고등학교 2학년생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여고생 흉기 비습 사건 프로파일러님 가장 눈여겨보신 부분 어떤 거예요?
1: 이게 이제 2년 전에 순천에서 박대성 사건이 벌어졌는데
0: 네.
1: 지금 이 사건이 거의 동일한 형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전혀 일면식이 없는
0: 네.
1: 힘없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0: 네.
1: 그러면 그런 보안 장치라든가 이런 어떤 예방은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죠.
0: 그래요. 자, 내일 신상 정보가 이제 공개되지만 온라인에는 뭐 사진 포함한 신상 정보 막 확산되고 있고요. 범행 하루 전에 성폭행 고소당한 것도 이제 뒤늦게 드러났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점수가 미달한 거죠. 이건 어떤 예. 의미입니까?
1: 그러니까 뭐 24세 장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0: 네네네.
1: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이 처리되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개는 이제 격적 결정이 됐는데 이의 신청 기간인 거고요.
0: 그렇군요.
1: 사이코패스 여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런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가 먼저 나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선악의 기준이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이게 또 다른 차원이죠.
1: 전혀 다른 거죠.
0: 예.
1: 반사회성의 지표일 뿐이지 이 범죄의 다양한 동기들이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이것만 따지다 보면은 이 눈길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0: 그래요.
1: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40점 만점에 25점 미달한다라고 돼 있는 건 맞는 거고
0: 네.
1: 중요한 거는 이 범인이 다른 이제 외국 국적의 여성을 스토킹해 갖고
0: 네.
1: 고소를 당하고 이런

0: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킹 폭력 가해자인 거 명확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과정에 있는 위험한 범죄자가 그것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여고생을 공격하게 됐던 이 연결성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 그래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삶이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 고민하다가 누군가 함께 데려가고 싶었던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심리예요?
0: 그러니까 이거를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말 그대로 이건 이 범인의 서사입니다. 그냥 떠드는 겁니다.
1: 떠드는 거예요.
0: 그냥 자기가 쉽게 말하면 뇌피셜로 떠드는 겁니다.
1: 참고는 하되 너무 심각하게 볼
0: 그렇죠.
1: 필요는 없다.
0: 이거를 주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은 자기의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데
1: 네.
0: 나는 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책임질 수 없어라고 하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 진행되면 이것이 형량 산정에 많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경찰은 중요한 건 계획성이 있느냐.
1: 네.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앞에 있는 스토킹 범죄 연결성이 있느냐. 그리고 계획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하고 뭐 빈 집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연결되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범죄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1: 그래요. 자, 평범한 시민은 앞으로 내가 안전하게 거리 다닐 수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걱정할 겁니다. 광주 경신여고 교재 통해서 학생들은 범행보다 화가 나는 건 세상에 무관심이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한 두려움도 표현했는데 이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0: 피해자와 동일한 코어트를 가지는 여러 학생들이
1: 얼마나 두렵겠어요.
0: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1: 네네.
0: 사실 이 지역은 제가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사회복지사를 일했던 공간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1: 네.
0: 넓은 반면에 이런 겁니다. 보안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옛날에 광산군이 광주를 편입됐던 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넓은데 치안 인력은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밤늦게 학생들이 공부를 다니는데 이걸 지켜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학생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치안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다.
1: 그래요.
0: 그거는 분명히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1: 7월 중순까지 통학 시간 내 특별 치안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던데.
0: 근데 이거는 예. 엉뚱한 소위 죄송합니다.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죠.
1: 그래.
0: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범죄자는 스토킹 범죄자에 연결된 겁니다.
1: 네네.
0: 근데 정확히 통학 과정에서 이 학생이 범행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죠? 나중에 스터디를 공부하다가 심야 시간에 이 범죄를 당한 거기 때문에
1: 네.
0: 왜 통학 시간 때 특별 치안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그 자기 관내에서 이런 우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스토킹 위험자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온 다음에 부가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관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래요. 예. 자, 다른 사건입니다. 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비슷한 건데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약물의 탄술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태권도장 관장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 네.
0: 태권도장 관장이 20대 여성입니다.
1: 네네. 네,
0: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태권도장 직원이 40대 여성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피해자 분이 50대 남성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태권도장 관장이 약간
1: 네.
0: 그런 개입하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나오는 건 뭐 채무 관계도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태권도장 관장이 직원을 네. 가스라이팅해서 이것을 사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김서영 사건에서 그 약물을 이 조제해 갖고 한 것이 이 사건에도 비슷하게 모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 그
0: 술에다가 이 약물을 타갖고 뭐 이렇게 놓고 해내 이런 방식이 김소영의 방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네. 뭐 김소영 뭐 이렇게 해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겁니다.
1: 그래요. 네. 요즘 뭐 최근에도 한 20대 여성이 비슷하게 남성들한테 이제 수면제 먹여서 재워서 돈 빼앗으냐면 경찰 네. 붙잡혔는데 이것도 이제 모방범죄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말하자면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것도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데 네. 이 여성도 동일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귀는 것처럼 하고 남성 4명한테 각각 따로 약을 먹여서 돈도 뺏고 이러니까 이건 거의 김소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나쁜 범죄 방법이 확산되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뭘까라고 하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마약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1: 네.
0: 범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1: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그게 또 연상되더라고요. 그 트렁크에 그러니까 장모를 폭행치사시키고
0: 예, 예, 예.
1: 트렁크에 이렇게
0: 대구에서 벌어졌던
1: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에 예. 버렸는데
0: 조재복 사건이죠. 예.
1: 거기 또 이제 덜렁덜렁 아니, 덜렁덜렁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0: 예.
1: 딸이 쫓아가는 거예요.
0: 예.
1: 그럼 여기도 이제 태권도 관장하고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0: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세뇌해서
1: 네.
0: 범죄에 동참시키거나 범죄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가
1: 네.
0: 날로 확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법당국은 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 범죄도 다뤄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신적인 문제 다뤄야 되는지를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모방 범죄를 하는 그 심리는 뭐예요?
0: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1: 네.
0: 방법이 쉽다는 겁니다. 심리적 배리어가 낮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재미죠.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경계성이 일정 정도 넘어선다는 거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가 재미가 되면 안 되는데 모범범죄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관리가 돼야 된다.
1: 아, 그렇군요. 저기 재미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0: 너무 쉬워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나타샤 베링필드의 Unwritten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되는데요. 수원과 파주도 같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는 올해 들어서 처음인 곳도 있는데요. 오늘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이 구미로 29.8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오늘 26도대였는데요. 내일은 무려 5도가량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도 내일 30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또 대구가 27도, 구미 29도 등으로 전국이 18도에서 31도 분포 전망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렇게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은 일요일까지 쭉 31도의 낮 기온을 예보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내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예상되고 모레는 전권역이 붉은색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존 농도는 내일 서쪽과 일부 남부 지역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5mm 안팎으로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 노동위 사후 조정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오는 21일 파업 돌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AI 국민 배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서로 다른 의미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 공격을 한 비행체의 잔해가 정밀 감식을 위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정은 빈손으로 끝났고 대화 분위기도 악화일로입니다. 21일 파업 돌입이 점점 가시화되는 기류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사흘에 걸쳐 회의만 총 28시간, 중앙노동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마라톤 조정이었지만 이견을 못 좁혔습니다. 뭘 기준으로 성과급을 줄지, 성과급의 상한액을 둘지, 지급 비율을 제도화할지 노사는 어느 쟁점도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거기까지도 못 갔습니다. 중노위가 일종의 초안 형태로 노사 양측 의견을 구했지만 사측 편을 든 안이라며 노조가 조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제도적으로는 노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불공정성까지 거론된 만큼 대화 분위기는 더 냉각될 수 있습니다. 장외 설전도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 그치자 직원들은 2024년 성과급이 없었지만 임원들은 3천억 원대 성과급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 요구가 지나치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치기 위해서 사측이 곤란할 내용을 폭로한 겁니다. 사측은 3년치 영업실적과 연동하는 임원 장기 성과급이라며 교섭쟁점과 무관한 폭로로 노조가 논점을 흐린다고 맞섰습니다. 사후 조정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영향을 줄 남은 절차는 법원 가처분입니다. 사측이 낸 파업 금지 가처분은 2차 심문까지 끝났고 법원은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 조정 회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0: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급소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사 대화에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2% 넘게 오른 7,800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86포인트 뛴 7,844.0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3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5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2.5%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우리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해 지난 2월 전망치였던 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인 2.0%보다 높고 앞서 나온 OECD 전망치인 1.7%와 IMF 전망치인 1.9%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기업의 성과급 논쟁 속에 AI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찬반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주장을 기업의 초과 이윤인 것처럼 주장한 건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제안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전례 없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호황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은 초과 세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넘어 공산당이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초과 세수인데 일부에서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배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공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청년 부채다. 초과세수는 배당해도 되냐며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문제라면서도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참여연대가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를 주제로 좌담회를 예고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 좌담회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참여연대 건물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오는 20일 이루어질 좌담회 당일까지 참여연대 건물 주변 등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서로 다른 의미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여소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은 지역이 아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는 지방선거를 내란을 청산하는 심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AI 등 신산업 성장 등 5대 비전, 기후보험 도입과 지원주택 확대 등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특검법 저지위원회도 만들어 특검법 공세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비판해 당내 잡음도 여전했습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의 6선 조정식 의원을 부의장 후보엔 4선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목 부의장 후보로는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일부

0: 이란을 상대로 왜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옮겨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는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의 재배치 시기는 4월 7일 이후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 재배치가 정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게 계획됐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대공자산 이전 시기가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휴전은 명백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재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설득을 더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국 간 인식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서 간극을 설득시키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정밀 감식을 위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남호는 현재 두바이 향해 정박 중입니다. 선박 운용사 HMM 측은 프레탄 기관실 손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발전기, 전기 계통 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선체 난 구멍보다 수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열 손상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실 손상 범위 파악에만 최소 수일이 걸린다고 HMM 측은 밝혔습니다.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곧 도착하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감식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3월 말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직후 이란에 공격 사실을 통보하며 추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이란 대사 등을 통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강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해 걸프 지역 6개 나라의 석유 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자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남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떠

0: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길게 논의하겠다면서도 중국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에게는 중국 시장 개방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회담 하루 전 양국 경제수장은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1: 방중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이란 문제에 직접 개입하길 원하냐는 질문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논의할 내용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우선적인 의제가 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에게 중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양국 경제수장은 서로의 관심사인 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CCTV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대거 동행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에어포스원이 이륙할 땐 탑승하지 않았지만 알래스카에서 막판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방중 때 함께한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0: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강모군에 대한 1차 검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소견이 나왔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11살 강모군. 검찰과 경찰은 강군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검시 소견을 내놨습니다. 강군의 몸에서는 추락할 때 발생한 골절 등 외상 흔적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군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400m가량 벗어난 기울기 50도 안팎의 급경사지였습니다. 등산로 주변으로는 정규 등산로가 아닌 사잇길이 나 있어 강군이 이 길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강군이 실종 당일 가파른 지형에서 발을 엇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애초 대구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 4천 명이 늘어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명이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26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 7곳이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욕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순위를 발표하면서 발효 전문 한식당 4주를 4위에 선정했습니다. 또 7위에는 미슐랭 2스타를 유지 중인 고급 한식당 아토믹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0위에는 한국식 반찬을 메뉴로 내놓는 선스, 41위에는 파인다이닝 정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코리아타운의 고깃집 윤해운대 갈비가 46위, 순두부 전문점 초당골이 51위, 한국의 기사식당을 모티브로 삼은 기사가 79위에 각각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12월이면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내일 체결식을 열고 오는 12월 17일 출범 일자를 공식화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서성빈은 김건희 여사에게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서 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경북 지방에는 5mm 안팎, 내일 오후 남부 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욱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공소취소 저지선대위로 배수진을 쳤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부활 공천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감사의 정원 논란이, 부산 북과 보궐선거에선 과거 발언과 토론 관련 설전이 불거지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 피격 의혹은 여야 충돌의 또 다른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잠시 후 3명의 비대위원들 모시고 지방선거 판세부터 안보 이슈, 그리고 국민배당금 논란까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새 열린토론 비대위원분들의 평가를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실까요?
4: 네, 뭐 조정식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정치인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무래도 의장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그런 부분에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0: 네.
4: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너무 과거에 지금 의장들이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여러 부분들로 독주 국회의 독주나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오히려 의장이 그걸 주도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국면이 경색이 되고 정치가 타협과 절충으로 잘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0: 네.
4: 이번에는 뭐 이제 그 정권의 어떤 그 주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입장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금 받아들여서 좀 생산적인 국회, 좀 더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는 국회 이런 국회를 좀 의장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게 좀 달라진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선은 뭐 예상됐던 결과고요.
0: 네.
1: 이 정도.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의원이 6선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데요.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이 돼서 이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내리 이제 6선을 했고. 급기야 이제 국회의장까지 후보긴 합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네.
1: 관운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고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굉장히 날선 모습들이 국회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원만하게 중재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험과 인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3파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김태년 의원, 박지원 의원 두 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고 상당한 경륜과 이런 걸 가진 분들이어서 상당히 접전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뭐 결선 투표 없이 그냥 1차의 과반으로 끝났어요.
0: 네.
1: 결국 조정식 그 이 국회의장 지금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결국 이제 대통령의 후광. 대통령 픽이라는 게 특히 의원들의 표심을 정하는데 크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 간에는 이제 엄연한 권력 분립에 따른 경계가 있고 또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뭐 국회 협력, 특히 거기서 여야가 충돌할 때 의장의 좀 원만한 조정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0: 네네.
1: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 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0: 네.
1: 전반기에 우원식 의장도 뭐 그런 역할을 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상 초유의 내란이라는 사태에 굉장히 좀 그 믿음직하게 대응을 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샀는데 후반기 국회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야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정식 의장이 그 부드러운 성품과 합리성을 가지고 후반기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알겠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친명 조정식 의원이었고 친청 김태년 의원의 뭐 대리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그 명픽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2: 조정식 의원은 이 육선인 거에 비해서 네. 국회의장이 사실상 국회의장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후보가 된 거니까 민주당 후보가 된 건데 생각보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의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0: 육선에 비하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2: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이제 경로나 이런 게 많이 회자될 텐데 그런 점은 거의 없어요. 네. 아주 워낙에 순탄하게 이제 여기까지 육선을 해온 거예요. 17대부터.
0: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2: 그 진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덕일 수도 있고 네. 운일 수도 있겠죠. 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정식 의원 하면 떠오르는 건 대단히 온순하다. 그리고 특별한 어쨌든 그 모순이 없다. 이런 이제 각이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잖아요. 정부 특보 출신이고 말이죠.
0: 그렇죠.
2: 근데 뭐 그것보다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걸어왔던 정치적 경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저기 이 도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워낙 국회가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제일 문제가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당정협의. 네네.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인데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요. 여당은 무조건 야당 저기 대통령 편을 드는 그 당정협의라는 게 헌법기구는 아니지만 공식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권이나. 그러니까 좀 이제 국회의장이 됐으면 조정식 의원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좀 그런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너무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여당에 대한 독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좀 견제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원활한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국회의장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욱 대표 필두로 한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원팀 강조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운 전략인데 아 공소취소 이야기가 뭐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이후로 다 미뤄지면서 약간 좀 이슈가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4: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한 그 4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경남 이런 쪽의 단체장의 그 여론조사하면 같이 그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의견을 물어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본다면 네. 적어도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수를 결집하고 또 중도층의 어떤 관망이나 이탈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조작 기소 특검, 야당에서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공격 기제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로 전환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이슈 파이팅 했을 적에 저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유리한 국면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러한 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건 좀 과하다. 권력이 문제가 있다. 아 이거 권력을 잡으니까 과거의 윤석열 정권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반감 그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국민의힘 때문에 형성된 건 아니다.
0: 장동욱 대표가 잘 성을 하는 아니다.
4: 예, 이 점을 예.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보다 잘한다. 그러나 재판은 받아라. 네네네. 이것이 전 일반적인 정서인데 이 부분을 권력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아 이건 상식과 순리에 반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네. 이 부분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야권한테 유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 이슈를 잘 잡았다. 이거를 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면은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야권이 쓸 수 있는 네. 공격 기자가 네네. 이 공소 취소 특검 반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0: 수도권에 많은 영향이 있겠죠.
4: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야권이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네. 이것이 적어도 민주당 여권의 불리한 기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이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일단은 그 최근에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데 이 조작 기소 특검이 하나의 명분이나 계기로 작용한 건 맞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스로 불리한 말하자면 프레임을 자초한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서둘러 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 뒤로 미뤘고 단지 시기만 미룬 게 아니고 내용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저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수기하겠다고 했죠.
1: 지금 그 법안대로 통과된다면은 네. 그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어떻게 보면은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못 간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 그런 네. 상황인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고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걸 이제 호재로 보고 선대위의 말하자면 이제 초점을 이 화력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겠다. 이래서 아예 이제 공소취소 선대위 이렇게 명명까지 했는데 네. 근데 야당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게 선거의 싱글 이슈로서 그렇게까지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1: 일단 중간에서 지금 여당

0: 방이 끊었고
1: 진화를 했죠.
0: 그리고 내용 자금토까지 얘기를 했고 물론 아직 이 이슈가 나오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는 네. 여당 관계자들의 태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태규 님도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지도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부정적인 측면이 이걸로 보면 가려지겠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영남권에서 뭐 잇따라 개소식을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하고 다녀왔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오세훈 시장도 뭐 그럴 것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0: 보이죠. 주광덕 남양주 시장 후보는 이선후퇴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선후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수도권 분위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뭔가 이게 좀 힘이 들어갔어요.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1: 광폭행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0: 장동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당이 장동혁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 개소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썩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뭐 색깔론 공세를 편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너무 거칠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측면도 있고 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다녀가고 나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동혁 보기 싫어가지고 보수층이 이탈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 선대위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본인 단독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몇몇 전문가들 분야별 전문가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동안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고위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발했어요.
1: 네.
0: 선대위 구성 이렇게 하기로 한 번도 협의 안 해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이런 선대위를 어디서 합의해서 구성한 거냐.
1: 그러니까 왜 나랑은 협의 안 했냐. 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을 왜 넣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0: 저게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 그래서 저게 공소취소 선대위가 아니고 갈라파고스 선대위다. 장동혁 혼자 나홀로 저기 바닷가 이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선대위 아니냐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열고요. 국민의힘 공천을 내란부활 공천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향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 뭐 이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좀 지나간 이슈인 줄 알았는데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룡 교수님. 윤석열 심판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략이 유효할까요?
2: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당이 하기 나름인데
1: 네.
2: 국민의힘이 또 이러한 또 이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1: 네.
2: 장동욱 대표가 지난번 그 외신 인터뷰인가요? 기자회견 할 때 그 지난해 4월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라고 했어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인 자기로서는 신념이다.
1: 네.
2: 뭐 자신의 신념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얘기가 계엄해제의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여지껏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찬성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2: 부정하는 거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호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엄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1: 네.
2: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고 안상가 후보도 또 나라를 짓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요. 아무리 지금 선거 국면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호재를 제공한 게 있고 국민의힘에 말이죠.
1: 네네.
2: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을 덮어요 스스로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나왔던 거 조작해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권력 오만이다. 권력 오만 프레임을 걸 만한 충분한 전 그 소재가 된다고 보는데
1: 네네.
2: 그걸 살려면 자신들이 일단 계엄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스스로가 계엄의 내란 그리고 계엄 또는 윤호계인 내란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이 조작해서 특검 이른바 이제 야당에서는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인 거죠. 특검법인데 약간 보수가 결집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접전 지역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보수 결집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권력에 대한 오만 프레임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5만 프레임이 의외로 국민의힘에게 이게 갈 수가 있다고요.
1: 네네네.
2: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 정청래 대표는 다시 내란 부활 공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민주당 대표도 이걸 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1: 네.
2: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장착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위헌 정당 심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내란 부활 얘기할 게 내란 부활 얘기할 게 아니고
1: 네.
2: 집권당으로서 뭔가 이제 민생 정책 이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위원 정당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충분히 유리하게 구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다시 뒤로 회귀되는 그러니까 다시 그 유리한 구도에서 약간 뒤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구도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태규 의원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 결집 분위기나 흐름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실체 뭐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국민들의 어떤 반감 반발 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형성된 것이 아닌데
1: 네.
3: 이것이 마치 이제 여기에 편승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그 외신 기자 회견에서 계엄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저는 뭐 백날 공소취소 특검 이거 폐기 요구하고 뭐 민생 외쳐봤자 저는 메신저로도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 야당 입장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은 유일하게 국민의힘만이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또 여기에 편승해서 만약에 뭐 영남 지방 중심으로 뭐 유세를 다니는데
1: 네.
3: 그 뒤에 뭐 윤회계인 깃발이나 구호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보나마나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영남의 보수 결집을 본인은 추동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보수 결집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거 이제 그 영남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수도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장동혁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유리한 흐름 보수 결집의 흐름 또 중도층의 어떤 이탈이나 관망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실책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합리적인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이지
1: 네.
3: 국민의힘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하고 여기에 뭐 숟가락을 얹든지 편승을 하든지 해야지 무엇이 뭐 이제 야당 판이 돌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면 저는 거기에는 역풍이 엄청나게 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윤호게임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한
1: 네.
3: 메신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2: 개헌이 있었잖아요. 개헌안이 이제 성립이 안 됐잖아요. 난 국민의힘이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의 연장인데 기회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 계엄 통제권을 국회로 하여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1: 아, 그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털어내는 듯한 느낌을
2: 털어낼 수 있고
1: 주는
2: 그리고 그걸 통과시키면서 네. 적극적으로도 계엄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 사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1: 네.
2: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개헌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할 수 있었다고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기회도 생기고
1: 네.
2: 이거 완전 스스로가 이제 걷어차는 거거든요.
1: 다된 보수 결집에 죄를 뿌리고
2: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 뭐 이렇게 예,
2: 국민의힘의 이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주류의 그 당권파들의 기본 인식이 그래요.
1: 알겠습니다.
2: 거의 구제불능이다.
1: 네네.
2: 아, 좀 그렇게 합니다.
1: 박원순 의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한 의도는 두 가지 같은데요.
1: 네.
0: 하나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가장 효과 있는 거는 이번 선거도 역시 심판의 선거다.
1: 네.
0: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란 심판. 아,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 이 얘기를 꺼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전의를 꺾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표를 달라고 하거나 말을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상대의 전의를 꺾고 종도층의 표심이랄까 이런 거를 강하게 견인하기다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저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내란 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에 기본 구도에 포함되어 있는

0: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쵸. 내란 우두머리가 네네. 무기징역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1: 재판 중이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건 이미 이제 지난 일을 가지고서 계속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반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민생의 여러 이제 현안이나 과제들을 해결할 건가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안 제시 능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너무 엉뚱한 의제를 던진 거죠. 뭐 이광재 지사처럼 경험 많은 분도 지금은 이제 민생 문제 해결로 승부를 봐야지 그 무슨 특검법 이런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승부를 볼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선거가 초반이다. 그리고 약간 흐트러졌던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저 프레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 거고
1: 네.
0: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의제 즉 민생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이나 책임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제 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거하고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건 다르고 특히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를 때는 일부러 쟁점을 희석시키거나
1: 네.
0: 쟁점을 회피하는 선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제도 막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 하겠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여당이 방어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오늘 그 의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 최근에 이 전열이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위기의식 을 가지고서 전열 정비 차원의 강한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1: 전열 정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 아까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은 지난 9일에서 10일, 부산은 10일에서 11일, 대구는 9일에서 10일, 경남은 11일에서 12일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격전지 이슈로 넘어가 보죠. 먼저 서울시장 선거.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쪽도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 조성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이거 선거용 졸속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최창민 교수님 이 논란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2: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1: 네.
2: 아젠다 세팅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이슈를 이제 먼저 제기하는 쪽이 이슈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좋은데 너무 뜬금없어요. 감사 정원이라는 게 난 국정감사하겠다는 건지 예? 뭘 감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1: 네.
2: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인 거 다 아는 거고 이제 6.25 참전국대에 대한 감사.
1: 반대가 많았잖아요. 사실.
2: 반대도 많았고 예, 예. 이게 어떤 장소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본 사람에 따라 달라요.
1: 광화문 광장의 장소가 맞지 않다.
2: 예,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네네. 건축학자도 아니고 도시 전문가도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봐요. 그 전부터 봐봤는데
1: 네네.
2: 처음에 좀 말발굽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 밧두로총 모양이라고 네, 보통하잖아요.
2: 저는 그리고 듣고 보니까 밧두로총 모양 같더라고요. 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뭔가 무슨 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넓히냐 좁히냐 하다 못해 뭐 도로를 이쪽으로 내냐 이것도 아니고 감사의 정원 이제 조성해놓고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안보 이슈를 저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1: 네.
2: 좀 안 보이시고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긴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1: 네.
2: 서울시가 조만해요. 서울시 서울공화국인데 거의 인구가 천만에 가까운.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는 중도층들이 보기에 대단치 않은 문제를 끝낸 거라고 봐요. 이거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 6.25 우방국 꽤 언제 때 이게 1950년 53년도에 추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감사를 한다? 이거 아까도 이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좀 잠깐 나눴는데 전쟁기념관에 두면 딱 맞는다는 얘기도 다 하시죠.
1: 전쟁기념관에 둬야 된다. 네.
2: 그게 너무 안 맞아요.
1: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광화문에.
2: 네.
1: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전했던 국가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제가 전쟁기념관을 지난주도 가봤어요.
1: 네.
2: 지난주도 가봤는데 자주 가요 거기를.
1: 관광객 많이 오죠. 거기.
2: 관광객도 많고 근데 전쟁기념관도 잘 해놨어요.
1: 네.
2: 거기 전사자들 그 외국 미군들 유해 군 우리나라 그 전사 장병도 다 이름 적어놓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2: 거기 국기 다 있고 충분히.

0: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괌 강좌에만 감사할 건 아닌 거예요. 그럼
1: 아 감사 그 보려면 거기로 가라.
0: 그게 전쟁 기념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 다 감사를 해놔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이런 아. 이 인식 자체가 발상 자체가 네네네. 납득이 안 간다. 감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1: 감사하고
0: 지금.
1: 있다.
0: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왜 괌 강좌에 꼭 해야 되냐고요.
1: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직접 보셨다면서요?
2: 오늘 가봤습니다.
1: 또 어떠셨습니까?
2: 뜬금없죠.
1: 아 뜬금없어요?
2: 네, 광화문 광장 한 켠에 네. 가뜩이나 광화문 광장에 이것저것 설치물이 많은데 그 장소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그 의미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조형물을 꼭 거기다 했어야 됐을까. 저는 굉장히 철저한 안보 상업주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게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내놨다가 그 비판 엄청 받았거든요.
1: 그건 철회했죠.
2: 네, 그거 네. 철회하고 저거 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표심을 좀 잡아보겠다. 아,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장소하고 좀 맞아야죠. 그리고 그 장소에 어울리는 조형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타임스퀘어나 뉴욕에 아니면 샹젤리제 거리에다가 전쟁 기념물 설치한 거예요. 그게 어울립니까? 이를테면 전쟁 기념물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1: 네.
2: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메모리얼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전 그 참전 그걸 부조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놨듯이 말씀하셨듯이 용선 전쟁 기념관에 갖다 놓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다고 저 의미가 저는 반감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이 장소고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광화문은 지금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얼마 전에 BTS 공연도 있었고
1: 그렇죠.
2: 또 역사적으로 그게 경복궁 앞마당이기 때문에 광화문 네. 광장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기다가 저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저걸 가지고 이제 혈세 낭비다 선거용이다 이런 논란을 빚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모양도 뜬금없었어요. 그 23개의 이렇게 돌을 이게 상부 이렇게 휘어지게 네. 해놨는데
1: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2: 언뜻 보면은 무슨 그 고래뼈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석조 모양은 관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저게 저기에 어울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23개국 참전국들로부터 그 석조를 좀 그 받고자 시도를 했는데 7개국만 제공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의미도 충분히 안 담겼어요.
1: 어쨌든 방원석 의원님 말은 때와 장소에 좀 맞지 않는다.
2: 전혀 안 맞습니다.
1: 전혀 모양도 그렇고 이게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 오늘 안 계신가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요즘 엄청나게 핫플레이스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들도 나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네.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0: 너무 억지로 비좁은 데다 막 들여민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한번 가서 보세요.
1: 네네네네.
0: 이게 넉넉한 공간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조형물이. 그리고 뭔가 떠올라야 돼요. 상징성과 맞아야 돼요. 역사와 문화와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를 보세요. 그 외교부 앞에 있고 세종대왕상 있고 이순신 장군상 있고 이렇잖아요. 경복궁이 있고.
1: 네.
0: 근데 거기에 너무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꽤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자체는 공간이 맞는 데다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광화문 광장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전광판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세계적인 도시는 맞는데 세계적인 거리 맞아요. 꼭 그렇게 산만하고 비문화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생각을 하는 판인데 지금.
1: 네.
0: 거기다 느닷없이 안보와 관련되고 6.25전쟁 떠오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1: 느닷없다.
0: 전 느닷없다고 봐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보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3: 아니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1: 아, 그래요?
3: 그래서 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용이 아니냐. 아,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고 공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세훈 후보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네네.
3: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정원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때 적어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린 우방국들을 기억하고 그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서 마땅해야 된다고 보지만
1: 네.
3: 그거를 설치하는 공간이 광화문 광장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논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 네.
3: 그럼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이제 최 교수님도 거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1: 네네.
3: 그리고 또 우리가 불행한 역사지만 식민지 역사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또 87년에 6월 항쟁에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1: 많은 역사를 담고 있죠.
3: 예.

0: 네.
1: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건 이제 우리만의 역사예요.
0: 그렇죠.
1: 예. 그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했을 적에 감사의 정원이 과연 여기에 합당하냐.
0: 네.
1: 또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그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 만들려다가 이제 이제 대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벌어질 저기 포기하고
0: 반대에 부딪혔죠.
1: 예.
0: 네.
1: 상당히 조금 이제 이념적 성향을 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이념, 특정 진영의 상징물이나 이거는 광화문 광장과 안 맞는다. 예. 그리고 광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0: 네.
1: 그럼 비워놔야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거기서 모이고 또 우리가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다시 거기서 모이고
0: 네.
1: 또 그 미래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거기 와서 그래서 각각의 기억과 생각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시간적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간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0: 알겠습니다.
1: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 그래 이거 세 분 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 네.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 없다라고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정원호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과거 폭행전과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정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좀 자극적인 단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김재섭 의원을 고소고발한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뉴스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2: 글쎄요, 뭐 선거판이 좀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0: 네.
2: 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열세고 추격을 하다 보니까 정원 후보에 대한 이제 일종의 지난 일의 검증 차원에서 강한 정치 공세를 취하는데 오늘 김재섭 의원이 과거 31년 전이죠. 1995년에 있었던 정원 후보의 폭행 사건. 본인도 이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이고 뭐 판결문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0: 네.
2: 근데 알려지기로는 5.18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당시에 이제 민자당이었죠. 그 비서관 당시 정원 후보는 양천구청장의 비서였는데 민자당 국회의원의 비서관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 폭행 사건이
0: 일어났다. 추억의 민자당이네요.
2: 네. 이겁니다. 요지는. 근데 이제 오늘 그 이 김재섭 의원이 당시 양천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당시 폭행 사건의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술자리 이후에 뭐 여종업원에게 뭔가 이게 부적절한 요구를 정원호 당시 비서가 했고 그거를 술집 사장이 거절하니까
0: 네.
2: 그에 대해서 이제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옆에서 말리던 국회의원의 비서관과 시비 끝에 폭행이 일어났다. 때문에 5.18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 해명이었다. 뭐 이 주장이에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정원호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합석했던 그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그 시비 끝에 폭행이 일어났다는 게 맞습니다.
0: 그 내용이 또 5.18이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2: 5.18 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5.18 등으로 되어 있나요?
2: 견해 차이로 뭐. 이 뭐 정파적 견해
0: 네,
2: 차이 이런
0: 차이.
2: 내용에
0: 네.
2: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2: 그런데 그 양천구 의회의 그 속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 질의했던 의원의 주장입니다.
0: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다.
2: 증명된 건 아니에요.
0: 증명된 게 아니라.
2: 그래서 네. 이제 정원 후보 측은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습니다만 과거에 민자당 당적을 가졌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일방적인 그런 정치 공세성 질의를 근거로 근거 없는 음해를 지금 김재섭 의원이 하고 있다 이러고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판결로 어쨌든 확정이 된 건 정원 후보가 그로 인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폭행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서로 시비가 생겨서 폭행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0: 네네.
2: 일단 법적으로 확정된 거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0: 더 이야기가 많이 추가되고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봐도
2: 그렇죠.
0: 될까요?
2: 김재섭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만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판결문은 정확하게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달라 다툼이 됐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18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1: 만약에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김재섭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0: 네.
1: 저는 뭐 정원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 뭐 어떤 윤리성,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전에 젊었을 때 일어났던 일일지라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증언이나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증들이 나온다면
0: 네.
1: 저도 후보 자격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는 이제 주장일 뿐이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0: 네네.
1: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폭력이 행사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왜 저런 젊었을 때 저런 분이 지금은 괜찮나?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0: 네네네.
1: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정원호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처신이나 살아온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또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0: 네.
1: 지금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장에 따른 어떤 그 물증을 제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이거는 알 수가 없죠.
1: 제가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최철민 교수님도 한 말씀 여기에 붙여주시죠. 네, 예.
3: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단히 급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0: 아, 네거티브로 갑자기 네.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3: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 길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선거 아직 20일 정도 남았죠. 시간이 뭐 많지도 않은데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뭐 어느 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진실관계 전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0: 네.
3: 지금으로서 어쨌든 간에 판결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구의회 회의록이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주장이니까. 그러나 공신력이 있는 판단은 법원의 판결문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재판 열리도 아닌데 이거 정치적인 공세거든요.
0: 네네.
3: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네거티브가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일반 선거에서.
0: 네거티브일 뿐이다.
3: 네거티브라서 네. 이건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 이슈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낮다.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정원호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김 의원이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속기록에 대해서 속기록은 뭐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에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서울시장 이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한 또 민감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일 뭐 토론하자 근데 한쪽은 좀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열린 토론 진행자라서 그런가요? 저는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두 분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좀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0: 네.
1: TV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이것처럼 좋은 그 알 권리를
0: 그렇죠.
1: 보장하는 이런
0: 네.
1: 좋은 기회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어떤 TV 토론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거 이 부분은 뭐 불법적은 아니겠지만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1등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후보와의 TV 토론을 가급적 기피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검증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 전략의 일환이죠.
0: 네.
1: 일환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실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 출신으로서 제1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적에 어떤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운동하는 기간 동안 그런 걸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금방 이제 그 폭행 사건 뭐 이것도 나왔지만 말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령 뭐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상인이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0: 거고.
1: 사람이 왔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0: 네,
1: 컨설팅을 받더라. 이건 뭐 거의 공감 제로거든요.
0: 예. 네. 그리고 T 성향을 보여주셨죠 그때.
1: 예. 네. 그리고 도로 확장 대신에 교통 대체로 공급을 줄이기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정말 이거 황당한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0: 네.
1: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TV 토론을 했을 적에 본인의 약점이 많이 부각되고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부각될까 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정원호 후보의 입장은 내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서울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TV 토론도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전 유권자들이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원호 후보 측에.
0: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쩜 법정 토론은 하고 그 이후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철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노련하잖아요.
3: 그렇죠.
0: 5선 도전이기도 하고요. 정원호 시장은 시장 후보는 첫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거라 아무래도 좀 토론에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피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좀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토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더 많이.
3: 이 의원님 말씀처럼 네. 일반적으로 조금 앞서간 후보는 대개 토론을 기피해요.
0: 그렇긴 하죠.
3: 아무래도 예. 이회창 후보가 앞서 나갈 때 기피했던 이회창 후보도 뭐 법관 출신이 말 잘할 텐데.
0: 네, 그렇죠.
3: 그랬던 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지금 이제 정원 후보가 완전히 토론을 기피할 정도의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선거가 출발했는데
0: 줄어들었죠. 한 자리대로.
3: 많이 지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추격을 따돌린다는 측면에서 토론을 기피한다. 이건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원 후보가 생각보다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3: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치 고관여층들과 일반 시민들은 또 달라요. 이 선거라는 게 보면 앞서 두 분 다 이제 선거 치러본 분들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세훈의 인지도는 압도적이잖아요.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건 정원호 후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돼요.
0: 그럼 토론 해야 된다고
3: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0: 아 그러시군요.
3: 물론 법정 토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세 차원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 네.
3: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아마 거부할 거다라는 걸 계산에 넣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럴 때 받아들여서 공부하면 돼요. 뭐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했으니까
0: 네.
3: 서울시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0: 받아들여야 된다.
3: 컨설팅 논란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꾸 하재는데 안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중도층 유권자들.
0: 피하는 것 같아 보이죠. 네,
3: 그래서 이건 전 저 같으면 하겠어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박원순 의원님 이 토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0: 네.
2: 일단 정원호 후보가 일종의 아웃복싱을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0: 그쵸?
2: 도전자지 않습니까?
0: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들거든요. 훨씬 더 도전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0: 네.
2: 사실 오세훈 시장이 방어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을 운영했던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누가 더 대한민국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정원 후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왜 피하죠?
0: 예.
2: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앞서 있는 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 태도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 서울시 유권자들 눈에는 준비가 안 된 후보 내지는 뭐 함량이 부족한 후보 이런 인상과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자는 도전자답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정에 있어서는 여당이 맞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있고 의회 권력도 있고 그러나 서울시에 있어서는 야당이에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처럼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토론의 스킬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 잘한다고 선거 이기는 건 아니에요.
0: 그렇긴 하죠. 네.
2: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뭘 전달할 건가 유권자들에게. 뭘 상대 후보에게 검증할 건가 그리고 뭘 나의 비전으로 대안으로 제시할 건가 이것만 분명하면
0: 네.
2: 말을 잘하고 안 하고는 특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최 교수님이나 또 이 의원님 다 기억하실 텐데 조순 전 서울시장하고 정원식 전 총리하고 TV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0: 그때 토론만 서울시장 선거였죠.
2: 예, 토론만 보면 원사이드하게 정원식 총리가 압승했습니다.
0: 맞아요. 기억나는데.
2: 그분이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0: 네.
2: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어요.
0: 맞습니다.
2: 오히려 약간 어눌한 듯하지만
0: 네.
2: 그 조순 시장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그 이 묵직한 그런 설득력 이게 유권자들한테 더 통했던 거 때문에
0: 네네.
2: 정원 후보가 이거 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0: 네.
2: 오히려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네. 내지는 저분은 그 대통령 후광은 있지만 실제 본인의 비전이나 컨텐츠는 없는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0: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2: 저도 아쉽습니다. 네. 저걸 왜 피하는지.
0: 알겠습니다. 토론을 세 분 다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좀 의견 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얼마 전에가 아니죠. 어제인가요? 부산시장 이제 후보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토론했잖아요. 저 그 토론 되게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오랜만에 토론이 잘 된 토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토론도 서울시장 후보분들끼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조금 덧붙여 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역시 이창영님께서 민생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건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견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9961님 초과세수를 이용해 배당금 지급할 수도 있다던데 골목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건 다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문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국민배당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핫합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파장이 상당하죠. AI 반도체 초과 이윤을 배당하겠다는 발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과 또 사회적 환원이라는 주장이 양측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발상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색깔론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책실장의 발언.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최창일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1: 국민배당금 이거 보도 보면서 네. 내일이지 오늘인데 오늘 주식 빠지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국민배당이라는 자체가 일단 거부감이 느껴져요. 배급 느낌도 들고 배급 그렇죠.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0: 뭐 이익을 나눈다 네, 이렇게
1: 나눠가지고 이건 좀 약해. 또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학교라고 그랬던 걸 수학교로 바꿨 초등학교로 바꿨죠.
0: 네.
1: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플은 그렇지 않은데
0: 네네.
1: 근데 국민 배당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와 배당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니까 대단히 이 문자가 이상하더라고 이 언어 자체가 이런 말을 했지 했는데 어쨌든간에 주가는 처음에 떨어지다 오늘 마지막에 또 올랐어요. 그랬는데
0: 아무래도 좀 청와대 쪽에서도 의견을 냈고 그러고 뭐 나서 나섰고.
1: 이게 초과 이윤이 아니다. 네네. 초과 세수다.
0: 그렇죠.
1: 이윤이 나오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정부에.
0: 그리고 이거는 없다. 합의된 문제가 아니라 아니, 또 예, 정책실장의 이게, 의견이다. 개인적인.
1: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진화에 나선 거예요. 이것도. 네네네. 주시장이 반응한 거죠.
0: 그렇죠.
1: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국민 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어제 뭐 그
0: 굉장히 이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예.
1: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큰 소식일 수 있어요.
0: 큰 뉴스였습니다.
1: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 그게 반영이 돼서 또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 국민들이 자꾸 이거 공산당식 발상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 좀 고마웠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감사정원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이념 문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저기 그 안보 상업 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귀에 들어오던데 안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네네. 이거는 그냥 비판하면 돼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생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 견해가 나오면 거기에 수정하면 돼요.
0: 네.
1: 그걸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경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고 왜 정부가 이러냐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굳이 이상한 이념적으로 공산당 배분 뭐 나도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다고 합니다만
0: 네네.
1: 어떻게든 공산당 단어 그다음에 용공 이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진짜.
0: 색깔론에 대해서
1: 안 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0: 말씀하시는
1: 거.
0: 거죠. 네.
1: 이건 그래 안 통하잖아요 이거. 이게 장사도 잘 안 돼요 속된 말로. 재미도 못 보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른바 보수의 웨플슨 그 보수 정당의 전 한계다. 이거 그냥 비판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끝나는 거지. 이거 또 이슈화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이런 메시지를 낼 땐 단순하게 SNS 뭐 이렇게 내지 말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1: 논리적으로
0: 주식시장에 타격을 네. 줬으니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1: 공산당시 발상으로 네. 얘기하냐고요.
0: 떼지난 네. 색깔론으로 네. 드러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약간 저 일종의 이제 이념적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영범 시장이 얘기했던 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어내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0: 네네.
2: 그러니까 아니 뭐 기업이 수익 낸 거를 그냥 정부가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장치는 세금일 수밖에 없고 기금이거나 네. 아, 지금 이제 막대한 이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 이익을 보세요. 그러면 두 회사 간에는 법인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0: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죠.
2: 정부가 네. 애초에 예측했던 그런 세입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일단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그 성과급을 둘러싼 뭐 파업 그 상황까지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2: 그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라는 게 과연 그 기업의 것만이냐. 혹은 그 기업과 노동자들의 기여만 있는 거예요. 정부가 부지나 전력이나 용수나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어마어마한

0: R&D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 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집적해서 그에 기반한 이제 AI 기술 혁신이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기업의 이익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종의 사회가 환수해서 일종의 공유 부 형태로 만들 건가. 물론 그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전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 네. 거기에 일정한 단초를 김영보 실장이 제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공산당 방식이다라는 식의 철저한 색깔론을 펴는 거는 아주 차원 낮은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AI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고 어쩌면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라는 게 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떤 소득 보장을 어떻게 소득 보장을 무엇으로 그렇죠.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1: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0: 사실. 그런 어떤 고민의 영역까지를 포함한 네네. 그런 진지한 얘기를 김영범 실장이 편 건데 네. 그 일부 표현만 딱 띄워가지고 무슨 공산당 방식이니라는 식으로 그 논의를 좀 왜곡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비추어서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AI라는 이 거대 4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진이야 따로 있겠지만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1: 오해 봅니다. 소지가 있다. 네.
2: 그래서 초과 세수가 아니라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1: 해석의 오해가 있었죠.
2: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주요 뉴스로 타전하는 거고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도 바로 이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글 전체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읽힐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초과세수 기업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AI 말씀들을 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회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2: 그리고 용수도 제공하고 전력도 제공하고 또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도 해 주는 거죠. 관세 협상도 해 주는 거고
1: 네.
2: 많은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초과세수나 이런 거를 법이 정해진 이상으로 환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기업은 성실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는 정부는 그 세금을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1: 네.
2: 사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또 약간의 조금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1: 네. 국회 법 개정이 있어야죠.
2: 아니요. 현재 국가 예, 그렇죠.
1: 네네.
2: 예,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초과 세수를 쓰면 되는데
1: 네.
2: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 초과 세수와 바로 그 국민 배당금으로 가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체제 유지 비용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복지로 나타난 것이고. 근데 국민 배당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 포퓰리즘이죠. 이거는 그러면 체제 유지 비용이 아니고 정권 유지 비용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네.
2: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약자, 소외계층 중심으로 갖고 가면 그것이 사회정의에 더 맞는 것이고 이 체제 유지비용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 균형, 격차의 해소 이 부분에 더 적합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저는 어떤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1: 네네.
2: 그런 부분에서 김영범 실장의 글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이게 정책 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3: 이 자체가 결격이에요. 정책실장의 의도는
1: 너무 성급했다라고
3: 충분히 알겠어요. 저는 예. 충분히 동의하고.
1: 네네.
3: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으켰잖아요.
1: 근데 이런 네. 정책 내용을 대통령과 상의 없이 나올 수가 있는
3: 그러니까
1: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걸 상의했 이건 그러니까 저 김영문 실장이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초과 세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1: 그럼 아이디어를 SNS에 그냥 게재한 겁니까?
3: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이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이게 자극적이었어요.
1: 네네.
3: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처음에 좀 떨어졌죠. 나중에 받쳐줬습니다만 대통령이 여기서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정책 입장의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1: 실책이다.
3: 난 이 의도는 알겠어요.
1: 네네.
3: 내용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게 정책 실장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잖아요.
1: 네네.
3: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대통령 해명까지 해야 된다면 이건 정책 실장으로서 상당히 좀 조심했어야 된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0: 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사실 좀 공교롭게 겹쳐서 그렇지.
3: 물론 그렇죠.
0: 증명이 안 되거든요.
1: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원인을 찾긴 해요.
0: 그런데 네. 예.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외신의 그런 기사가 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걸 받았으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어제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주식 주요 주식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다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이란전 재개 가능성
1: 네.
0: 이걸 시사한 게 훨씬 더 증시의 자극 요인이라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김용범 실장 저 발언 하나로 그리고 아직은 좀 실험적인 생각 정도에 머무르는 근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게 뭐 주식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0: 뭐 오늘은 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1: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죠.
0: 네. 그래서
1: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0: 네. 뭐 그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도 그 미래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야가 무슨 이렇게 이념적인 차원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전환이라는 게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로 인한 부가가치 이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나눌 건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1: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AI 관련해서 과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익에 네.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2: 그러니까 저는
1: 많이 하죠.
2: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1: 네.
2: 어쨌든 이제 기술의 진보 뭐 여기에 따른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그 기술의 진보와 별개로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어떤 격차가 또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2: 가령 이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초과 이익 자원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면 저는 국민 배당금처럼 다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적어도 사회 정의에 맞게 배분한다면 그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약자 중심으로 먼저 배분했을 적에
1: 네.
2: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조금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평상시에 소고기를 사 먹는 사람한테 소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소고기를 안 사 먹잖아요. 그냥 저축하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사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돈을 배분했을 적에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저는 배분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런 논란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빼서 한 시간 동안 토론 네.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8029님께서 초과세수가 늘면 나라빚을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번다고 다 쓰면 우리 다음 세대들 부담만 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국민배당금에 좀 신중한 의견 보내주셨고요. 9589님께서는 세금 외에 정부가 기업의 잉여금을 어떻게 배당하나요? 정말 이상한 말꼬리 잡기입니다. 다만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이윤이라는 단어도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분인 만큼 단어 하나하나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 주제로 나무 피격 공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생한 나무 화재 원인을 미상 비핵책 타격으로 발표했지만 공격 주체를 뭐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방선거 의식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단정은 외교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짐작가는 바는 있습니다만
1: 네.
0: 어쨌든 그 비행체 잔해물이 지금 그 외교행랑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걸 정밀 분석을 해서 공격 주체를 우리가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 민감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러나 그렇죠. 외교니까요. 네.
0: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죠.
1: 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렇게 미확인 비행체를 통해서 우리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정도의 무장력을 가진 공격 주체는 뭐 이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오늘 일각에서는 그게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1: 네.
0: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 그러나 이란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란 정부나 이란의 정규군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냐 혹은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이란의
1: 그러네요.
0: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란 정규군하고는 또 별도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실권이 갖고
1: 있으면서. 어렵네요. 진짜.
0: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공격 주체가 어디다라고 딱 단정하기가 어렵고 이게 단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외교적 차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우리가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이러한 내부 사정이 이렇게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신중한 상황인데 뭐 조만간 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죠. 저는
1: 네.
0: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그 후속 대응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태규 의원님께서 한 말씀 정도 부탁드릴게요.
2: 저도 뭐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1: 네.
2: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 네.
2: 이 나무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20시간이나 지나서야 한번 점검회의가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대.
1: 늦었다.
2: 굉장히 네. 안타깝고 아니한
1: 네.
2: 이런 태도를 보였고 또 안보실장도 피격이 아닐 수도 없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허위 정보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또 이것이 피격 사실이 밝혀진 그날 대통령은 SNS에 이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다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1: 네.
2: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대응이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창훈 교수님 한 20초 정도만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진전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발표한 순간과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3: 발표하고 난 다음 완전히 외교 안보 적국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 축소 은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너무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의원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선거판에 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 중에 상대를 겨루는 말도 있고 불안을 키우는 말 그리고 때로는 진짜 질문을 가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말이 아니라 말을 보태는 시간이 아니라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핵심을 건져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정치의 소음 속에서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발목 부상을 입어 리그 우승이 걸린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브레스트전에서 왼쪽 발목을 다친 이강인은 앞으로 며칠간 실내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경기를 남겨놓고 2위 랑스에 승점 6점 앞서 있는 생제르맹은 내일 열릴 랑스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리그 5연패를 확정 짓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MLS 선수협회가 공개한 2026 시즌 연봉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약 166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나 후원 계약 금액을 더하면 실제 버는 수입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위는 약 423억 원을 받는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였습니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큐라소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큐라소 축구협회는 전임 리턴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열린 기사회에서 아드보카트를 대표팀 새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수원 FC 위민과 맞붙는 북한 내고양 여자 축구단이 경유 훈련지인 중국 베이징에 어제 도착해 오늘 첫 훈련을 소화하며 예열에 나섰습니다. 내고양 선수단은 베이징에서 훈련과 전술 점검을 하고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합니다. 육상 단거리 차세대 간판 나마디 조일진이 남자 100m에 이어 남자 200m에서도 한국 기록에 근접한 성적을 냈습니다. 조일진은 아시안게임 선발전 겸 제80회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200m 준결선 2조에서 20초 55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결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20초 50은 역대 한국 남자 200m 4위 기록으로 한국 기록과는 0.10초 차이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얘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재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 오랜만입니다.
2: 네. 네. 한 3주 만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네. 제가 그 GS 칼텍스 매경 오픈 취재 때문에 한 주를 쉬었고, 네. 또 지난주에는 또 프로배구 V리그 또 MVP, 네. 한선수 선수 초대석 때문에 예, 제가 또 한 주를 더 쉬어서 3주 만에 네, 여기에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매경 오픈이 올해도 성황리에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2: 네. 프로 3년차 송민혁 선수의 우승으로 이번 대회는 끝이 났고요. 하지만은 이 우승 소식 이상으로 이제 선수의 스코어 수정 논란이 이번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2021년 이 대회 우승자였던 이 허인혜 선수가 이번 대회 3라운드 7번 홀에서 그러니까 티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 그러니까 오비 판정을 받은 줄 모르고 경기를 했고요. 다음 날에 최종 라운드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선수가 공동 선두로 이제 끝나면서 연장전 준비

0: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3라운드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던 사실을 경기위원에게 뒤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장전을 치르지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대한골프협회가 대회가 다 끝나고 이틀이 지난 뒤인 지난 4일에 이제 관련한 이제 상황들 중에서 네. 프로비저널 볼로 인플레이를 시키고 더블 보기가 아닌 파로 스코어로 기록을 한 점, 그리고 최종 4라운드 경기 중에 선수에게 이 결론을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지와 안내가 늦은 점을 실수로 인정을 하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은 골프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를 잔치인 날인데 사실
2: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2: 네. 네. 사실 이 우승했던 송민혁 선수도 좀 뭐랄까요, 본인에게 온전히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어야 되는데 이런 잡음이 있다 보니까 우승한 송민혁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운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프로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표부터 짚고 나서 오늘 경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0: 네, KT 위즈가 단독 선두 굳건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KBO 리그 순위표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팀이 있죠. 삼성 라이온즈가 8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22승 14패 1무승부 기록하면서 KT의 한 경기 차 2위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 그렇죠.
0: 그리고 LG 트윈스가 최근에 3연패 늪에 빠지면서 삼성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고요. SSG 랜더스가 4위. 뒤이어서 지금 중위권 팀들도 이 연승 달리는 팀들의 호조로 굉장히 이 싸움이 볼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3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두산 베어스가 5위. 역시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던 한화 이글스가 6위에 각각 자리하고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 함께 공동 6위를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서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8위와 9위. 그러니까 현재 지금 5위부터 9위까지의 이 경기 차가 단 3경기 차입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연전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고요.
2: 네.
0: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맨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네. 삼성이 8연승이에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저는 사실 8연승보다 더 놀라웠던 게 이 삼성 라이온즈의 8연승이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0: 되게 오랜만이네요.
2: 그러니까
0: 네.
2: 저는 그래서 뭐 준우승도 해봤었고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8연승 정도는 몇 번 해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12년 만에 8연승이었고 참고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2014년이잖아요. 당시 삼성이 우승을 했었거든요.
0: 아, 삼성 왕조 시절이요.
2: 네, 왕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이제 추억하는 삼성 팬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또 이제 극적으로 말로 홈런을 터뜨린 전병호 선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주전 3루수로 시즌을 시작했던 김영웅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이 전병호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는데 전병호 선수 개인적으로도 1810일 만에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말로 홈런을 터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자체가 좀 삼성으로서도 그리고 전병호 선수 개인에게도 뜻깊은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기면 이제 9연승이 될 텐데요.
0: 네.
1: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은 LG입니다.
0: 네. 현재 7회 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삼성 선발로는 원태인 투수가 올라왔고요.
2: 그렇죠.
0: LG 선발 투수로는 톨허스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에이스 투수들끼리 이제 대결이었는데 원태인 선수를 LG 타선이 초반부터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1회에 무사 주자 2명 나간 상황에서 3번 천송우 선수의 2루타 이어서
2: 네.
0: 5번 오지환 선수의 희생타로 먼저 LG가 2점을 냈고요. 이어 2회 말에도 이 박혜민 선수의 적시타로 또 한 점을 더 보태면서 이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5회 말에 또 구본혁 선수의 희생타까지 더하면서 LG가 이제 좀 경기 중반까지 주도권을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운드에서도 이 LG 선발 토러스트 선수가 6이닝 동안 삼성 타선을 단 한 점으로만
2: 네.
0: 막아내면서 아주 지금 호투를 펼치고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2: 네.
0: 지금 이제 7회 초 삼성의 지금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 네.
0: 지금 이제 투수가 이제 바뀐 뒤에 조금 지금 양상이 지금 바뀐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2: 그러니까요.
0: 예, 삼성이 지금 한 점을 이제 이때 따라 붙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 네.
0: 지금 이제 토로스트 선수가 이제 내려간 뒤에 이제 LG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이 부진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간 개투진의 문제인데 네. 이제 중간 개투진을 지금 이제 공략을 하면서 조금 전에 또 점수를 한 점을 또 보태면서 지금 4대 3까지 일단은 지금 LG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의 지금 7회 초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삼성의 좀 추가점 굉장히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시즌 전 예측처럼 삼성은 강력한 방망이 그렇죠. 공격력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뭐 한 점, 두 점 차 정도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2: 네.
1: 게다가 LG는 요즘 부상 선수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특히나 이제 뒷문을 어떻게 걸어 잠그느냐에 대한 생각이 많을 텐데
2: 네.
1: 일단 마무리로는 손주영 선수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2: 많은 대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팬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대안일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KBO 리그에서 주축 선발 투수가 마무리로 돌아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손주영 선수를 아마도 염경엽 감독이 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WBC에서 구원 등판에서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기에는 투구수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팬들 사이에서도 감론을 박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로서 이닝 히팅이 가능한 선수인데 무리하게 마무리로 돌리는 거 아니냐. 사실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뭐 나는 뭐 개투면 개투, 선발이면 선발 맞춰서 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부상에서 방금 회복한 선수를 어떻게 보면 매일 대기해야 되는 이 불펜진으로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 기용 자체가 조금 더 부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도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경기대로면 지금 한 점차 두 점차 승부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의 등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2: 그렇죠.
1: 네. 네. 사실은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네. 부분에서도 또 이제 고려할 점이 참 많다는 거. LG가 선발진이 그래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손쉬운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군요.
2: 그런 상황이죠. 네.
1: 네.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야구 경기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0: 네. 지금 다른 경기 중에서는 이제 한화와 키움의 경기부터 고척돔에서 열리고 있는 이 경기부터 먼저 제가 이제 살펴드릴 텐데요. 한화가 또 최근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제 4연승 행진 이어갈지 이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인데 6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키움 히어로 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NC와 롯데 경기 부산 사직에서 현재 6회 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가 이제 경기 초반부터 이제 점수를 이제 많이 뽑아내면서 네.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롯데가 9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산과 기아의 광주 경기 이 경기 역시 이제 중위권 싸움을 이제 펼치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아주 또 볼만한데요. 7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기아가 두산의 6대2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와 KT의 수원 경기 KT가 최근에 이제 2연패 잠시 지금 이제 연패에 이제 부진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KT가 2회만 대거 8점을 네, 뽑아내면서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KT가 11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네. 기아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정 PD?
2: 사실 기아는 다른 뭐 전반적으로 투타에서 막 눈에 띄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유리 선수가 그 중심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최근에 한화에서 김서현 선수가 성적이 워낙 안 좋다 하는데 그 김서현 선수보다도 WRC 플러스가 낮은 게 이유리 선수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제구가 발목을 잡았던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처럼 이닝 소화력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좀 불안하지만 4회, 5회까지는 던지는 투수였는데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은 3회 이전에 내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1: 맞아요.
2: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좀 로테이션을 걸으면서 2군에서 밸런스를 다시 잡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1군에서 조금 더 휴식을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걸로 보이고요. 양현종 선수도 또 하나의 기아 좌완 선발 중에서 이 구속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걱정어린 시선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5이닝 동안 안타 3개만 허용하면서 2실점으로 잘 막아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이 아데들린 선수가 또 홈런을 쳤습니다.
1: 네.
2: 지금 안타가 6개인데 그중에 홈런이 4개입니다.
1: 네.
2: 안타 칠 확률보다 홈런 칠 확률이 더 높은 소위 말해서 모든 타격의 지표를 홈런 삼진 볼넷으로만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김태군 나성범 선수도 홈런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아가 조금 아쉬웠던 이 장타력이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좀 네, 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또 한 명의 외국인 타자인 아시아 쿼터 데일 선수가 최근 1군에서 말소가 됐거든요.
1: 네, 맞아요.
2: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일 선수는 뭐 재조정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방향, 데일 선수 본인에게는 교체까지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아마도 그걸 염두에 둔 말소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는데 네. 뭐 일단은 결론은 빨리 나겠죠?
2: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때에 불과했었고 네. 수비에서 워낙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

0: 저는 불펜진은 언제나 필요한 카드다 보니까 아시아쿼터 다른 구단들처럼 불펜 투수를 수혈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데일 선수 재조정을 하는 단계였다면 2군에서 오늘 경기를 출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2군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교체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런가 하면 한화가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선 이번 주중 3연전에서는 키움을 만났는데 어제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2: 네.
1: 오늘까지 이기면은 4연승인데 일단은 그렇지 못하네요.
2: 네, 어제 이 노시환 선수의 말루 홈런에다가 류현진 선수의 또 승리 투수 그렇죠. 이 기록까지 아주 한화가 뭐 어제 투타 모두 좋은 모습 보이면서 키움을 완파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오늘 그대로 이어가는가 했는데 아, 지금 이제 한화 타선이 지금 6회까지 지금 뭐 꽁꽁 묶여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지금 상대 선발 투수 이 박정훈 선수에게 단 3안타만 지금 이제 뽑아내면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했던 게 이 에르난데스가 오늘 부상에서 복귀를 했죠.
0: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투구를 했지만은 아, 5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 뭐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이라는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이제 투구 내용이 좀 불안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5회를 채우지 못했는데 좀 남은 이 이닝에서 이 특히나 이제 이 타력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네. 박준영 투세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뭐 KBO 역사상 최초의 기록도 세우게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줬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아마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 당분간 선발 로테이션을 돌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예상했었는데 김경문 감독은 일단은 다음 로테이션 때 다시 정우주 선수가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박준영 선수가 그런데 워낙 좋은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스윙맨 혹은 이제 뭐 대체 선발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든 한동안은 좀 길게 1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1군에 박준영 투수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서 네. 중계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 롯데는 상승세가 있었는데 또다시 9위로 떨어졌습니다.
2: 네, 굉장히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선발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제 패전을 안았고 또 특히나 마운드가 불안했거든요. 4-4-9 10개를 내주면서 결국은 이제 흐름을 NC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이제 경기를 졌는데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부터 롯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손호영 선수의 이제 2회 말 이제 2루타 이제 적시타로 이제 먼저 점수를 뽑아냈고 이제 3회에 들어서도 이제 롯데가 이제 2번, 4번, 5번 그러니까 고승민 전준우 전민재 굉장히 이제 롯데 타선에서 굉장히 중심 타선 역할을 이제 하는 이 선수들이 이제 연달아서 또 이제 안타에다가 또 이제 희생타까지 이제 버무리면서 이제 초반에 일단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마운드에서 오늘 조금 이제 경기 중반에 조금 이제 불안한 이런 모습을 이제 비슬리 선수가 이제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롯데가 오늘 경기만큼은 이 타선을 앞세워서 지금까지는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드디어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3타수 무안타였습니다만 타구를 5개 처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애틀란타 구단이 김하성 선수에 기대하는 물샐 틈 없는 수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다가올 경기에서도 조금 더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안타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정우 선수와 김혜성 선수는 맞대결을 벌인 일정이 있네요.
2: 네,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연달아서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이정후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이정후 선수가 7회에 안타를 뽑아냈고 또 결승 득점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이정후 선수 7회에 우중간 2루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였고요. 또 9회에 내야 안타까지 이제 더해서 멀티히트 경기를 치렀습니다. 반면에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경기까지 오늘도 이제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면서 지금 조금 타격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지난 9일에 애틀랜타전 이후에 12타수 연속 지금 무안타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타선에서 타력에서 좀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송성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올라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네. 좀 더 분발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0: 그렇죠. 선발 데뷔전 이후에 지금 6경기에 나섰지만 타율이 1할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발 데뷔전이었던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로는 계속 좀 무안타로 침묵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타격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재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체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네. 주간 스포츠 이슈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프로농구 KBL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KCC가 이기면 우승 확정인데요.
2: 네, 현재 KCC가 3승 1패로 앞서가면서 네. 오늘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챔피언 결정전, 그러니까 특히나 정규리그 6위 팀이 챔프전 우승을 하는 최초의 이제 KBL에서 그렇죠. 사례를 이루게 되죠. 현재까지 지금 4쿼터 지금 중반 지금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산 KCC가 70대 61로 9점 차로 현재까지는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이제 1쿼터에서만 25대 12로 이제 큰 점수 차를 이제 앞서가면서 경기 내내 지금 리드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KCC가 자랑하는 이 베스트 5, 그러니까 이제 선발 자원들이 모두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가공할 만한 그런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과연 이상민 감독이 선수와 감독, 코치로서 모두 이제 우승을 했던 우승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오늘 밤에 과연 이뤄낼지 남은 시간은 한 지금 한 3분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3분 남은 상황에서 9점 차. 이건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3: 농구에서는 알 수 없는 스코어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프로배구는 비시즌에도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네. 드래프트가 눈길을 보았죠.
3: 네. 일단은 남자부에서는 OK저축은행이 전체 1순위 드래프트권의 행운을 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러셀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대한항공에서 막판에 교체되면서 조금은 복수심에 불타오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일단 러셀 선수가 1순위로 지명이 됐고 삼성화재는 브라질 출신의 펠리페 호키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신장이 무려 2m 12cm입니다. 와. 기본적으로 이 높이가 모두 있으면서 아웃사이드 히터, 아포지 스파이커가 모두 되기 때문에 공격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3순위를 차지한 대한항공은 캐나다의 젠더 캐친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포지 스파이커인 독일의 리누스 베버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한국전력,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과 모두 재계약을 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여자부 같은 경우는 부키리치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정관장이 1순위를 뽑자마자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부키리치 선수를 다시 지목을 하더라고요. 네. 이미 이번 트라이아웃 최대어로 지목을 되셨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의 선택은 좀 당연하지 않았나 싶었고 이번에 참고로 이 여자부 드래프트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6개 구단만 참여를 했는데 2순위였던 현대건설이 조던 윌슨 그리고 3순위 흥국생명이 옌시 킨델란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GS칼텍스 IBK 기업은행 그리고 도로공사는 기존 선수들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1: 네. 페퍼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일단 페퍼저축은행은 뭐 지금 뭐 이런 외국인 이제 드래프트라든가 신인 드래프트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광주 지역 이제 기업들이 뭐 기업들의 어떤 뭐 매각도 뭐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네. 지금 소문들과 이제 설들은 나오고 있는 입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페퍼저축은행의 이제 어떤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V리그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7개 구단 체제를 최대한 지키겠다. 이 방향을 놓고서 아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최대한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모그룹이 그래도 배구에 애정이 꽤 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쪼록 누가 뒤를 좀 잘 이어서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러배구 메가가 돌아옵니다.
3: 아, 이 V리그에서 이미 아시아 쿼터 내에서는 뭐 최강의 선수라고 보였었는데 지난 2023-24 시즌부터 해서 2024-25 시즌까지 정관장을 거의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5 시즌 이후에 재계약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었죠. 당시에 이제 본인의 부상일 수도 있었지만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좀 그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었는데 한 시즌을 걸은 이후에 다시 돌아왔고 다른 구단들에서 약간 그 부상 리스크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현대건설의 강성현 감독에 따르면 현재 몸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드래프트에 선발한 조던 윌슨과의 호흡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2: 네. 이제 9월 올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서 한창 지금 각 종목별로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육상 종목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겸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체조에서도 여서정 선수가 8년 만에 아시안 게임 쿼터를 따낸 또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양궁 2차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이 또 출전해서 금메달 2개를 따냈고요. 또 탁구 세계 선수권 에서는 많은 남녀 대표팀 모두 8강에서 중국의 벽에 막히면서 결국은 4강 진출 이상을 이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김효주 선수 요즘에 또 이 국내 여자 골프에서 상당히 핫한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가 KLPGA 투어 국내 투어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골프 팬들의 많은 또 이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단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엘진 선수가 최근에 상승세가 꽤 가파릅니다.
3: 네, 2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100m 기록이 10초 09까지 나왔습니다. 와. 비록 이제 그 뒷바람이 초속 2.7m로 강하게 불면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김구경 선수의 한국 신기록인 10초 07과는 0.02초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조엘진 선수가 또 워낙 젊은 선수고 최근에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실제 지난 4월이었죠. 또 일본 육상 경기 대회에서도 10초 08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 혹은 그 이상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가 됩니다.
1: 네. 뭐 이대로 성장을 계속한다면은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꿈의 9초대도 한번 노려보면 하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엘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지금 이 기록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함께 출전했던 이 비에사 선수 또 여기에다가 광주광역시청의 이재성 선수까지. 그러니까 비에사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2위,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만 둘 다 기록이 10초 1위였어요.
3: 그러니까요.
2: 0.001초에서 이제 두 선수의 이제 순위가 이제 엇갈렸는데 지금 10초 1대 그 아래 기록을 낸 선수가 이제 세 명이나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일진 선수가 워낙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선수들도 동반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그렇죠. 것.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단거리 이제 육상이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 네.
2: 뭐 머지않아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안 게임 전후로 뭐 빠르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는 뭔가 이 육상 100m 한국 기록 뭐 넘어서서 9초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1: 네. 자 그리고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중국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3: 네, 사실은 이 시드 배정 리그에서 남자 대표팀이 중국을 3대 1로 꺾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컸었거든요. 26년 동안 중국 대표팀이 대회에서 무패였다고 하는데 26년 만에 패배를 안겨서 이번에는 혹시나 만리정성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날 또 여자 대표팀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도 8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 노메달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도쿄 이후 12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동반 노메달이 됐거든요. 다가올 아시안 게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기일전하면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효주 선수의 우승도 화제였습니다. 다시 정성기 건 것 같네요.
2: 네, KLPGA 투어 NH 투자증권 챔피언십에서 김효주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앞서서 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고 이렇게 또 국내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뭐 말 그대로 선수 본인도 내 커리어에서 최고의 골프를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의 모습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PD,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상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제 점차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서울이 26.2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수원, 파주와 함께 서울이 31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 예상되고요. 30도 안팎의 기온을 전국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 구미가 29.8도였는데요. 내일 구미의 기온은 29도로 예상돼서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그 밖에 세종, 대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더위가 계속되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 붉은색을 드러내면서 그냥 높음도 아니고 매우 높음이 대부분이 되겠고 당분간 이런 상태 지속되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내일은 서쪽과 일부 남부 지역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5mm 안팎으로 지나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권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약간 지나겠습니다. 서울은 앞으로 내일과 같은 31도의 낮 기온을 일요일까지 쭉 이어갈 전망입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교섭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협상했지만 정부 측이 조정안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1: 노사 관계가 더 냉랭해진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파업까지는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먼저 김준범 기자입니다.
2: 사후 조정회의만 총 28시간. 중앙노동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최장 조정이었지만 결렬됐습니다.
3: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를
4: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3: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뭘 기준으로 성과급을 줄지, 성과급의 상한액을 둘지, 지급 비율을 제도화할지 어느 쟁점도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검토하며 노사 양측 의견을 구했지만 중노위가 사측 편을 든다며 노조는 불공정성을 거론했습니다.
5: 조정안으로 갖고 한 내용이 회사 입김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장외 설전도 험악해졌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 그치자 직원들은 2024년 성과급이 없었지만 임원들은 달랐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6: 당시에 3,880억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들끼리는 다 나누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 사측은 3년치 영업실적과 연동하는 임원 장기 성과급이라며 교섭 쟁점과 무관한 폭로로 노조가 논점을 흐린다고 맞섰습니다. 사측이 낸 파업금지 가처분은 2차 심문까지 끝났고 법원은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0: 청와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쓰는 것엔 신중한 태도로 정부는 현재로선 대화를 촉구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대화 노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7: 근본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1: 김민석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 개입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8: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감을 세서라도 해야 합니다.
1: 긴급조정권은 지금까지 4차례 발동이 전부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그런데 삼성전자 노사 간에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스마트폰 덕에 삼성전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0: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굴러왔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나쁠 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이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해온 비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초호황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7%

0: 50조원 가운데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전 직원이 함께 나눌 것이냐, 반도체 부문에 집중할 것이냐. 노조는 반도체 부문으로 울타리를 치고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율을 약속받는 게 목표입니다.
1: 삼성전자 우수인재도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 동경하고 보상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인재 확보 전쟁이기 때문에.
0: 하지만 완제품 직원들은 공통 재원을 마련해 회사 울타리 안에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부가 있고 가전사업부.
3: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2: 부업과 거긴 또 불만이 고조되고
3: 계십니다.
2: 있을 거고요. PS 제도의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0: 반도체와 완제품으로 갈라진 구조 속 반도체 일부에서만 역대급 이익이 나는 이례적 상황에 사측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참고할 사례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측은 해외 경쟁사가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제대로 못 받지 않는다는 점, 노조는 하이닉스가 10%로 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4: 성과급 갈등의 연장선에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 국민 배당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실에 기반해 비판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5: 전례 없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호황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은 초과 세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넘어 공산당이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초과 세수인데 일부에서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런 오정보, 이제 가짜뉴스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5: 청와대는 다만 국민 배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공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배당은 청년 부채다. 초과 세수는 배당해도 되냐며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문제라면서도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4: 중국 베이징에서 내일과 모레 세계의 담판이 벌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적어도 6차례 예정된 두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지금 베이징은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텐탕공원 입구. 오늘부터 이틀간 공원이 폐쇄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8: 예약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7: 검은색 공무 차량과 공안들이 탄 버스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이 방문할 텐탕 공원을 완전히 비우고 로봇 군무 등 이른바 황제 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징 시내 호텔 주변은 이미 한 블록 전체가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장소인 인민대회당으로 이어지는 도로엔 수십 미터마다 공안 차량이 배치됐고 미국 방탄차와 경호 차량이 잇따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8: 교통 통제가 너무 심해서 차가 움직이질 않네요. 너무 심해요.
7: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베이징 도심은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4: 네, 이승준 특파원을 곧바로 연결해서 이번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전 도착했고 회담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9: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시 49분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를 한 뒤에 베이징 시내 숙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1시 인민대회당에서 9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중국 SNS에서는 트럼프 방중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요. 중국

0: 취재진이 만난 오만의 한 유력 인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 They can also affect
2: 미중 정상회담이 걸프만에 고립된 선박들을 풀어주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든 걸프만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든 말입니다.
3: 네, 영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면서요. 이 항모 전단을 보낸 프랑스와 비슷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영국 국방부가 해협에 배치하는 전략 자산은 기뢰 탐지 장비, 공중 정찰기, 그리고 드론을 탑재한 구축함까지 총망라합니다. 해협 봉쇄가 풀리면 선박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프랑스도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 근처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엔 동참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한국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란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단계적으로 기여하겠다, 미국의 구상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어깨를 나란히 달라며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미 국방장관. 이에 우리는 4단계 기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순으로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5: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2: 안규백 국방부
5: 장관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하지만 단계마다 어떻게 실행하겠다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파견은 바레인 등에 있는 연락 장교를 재배치하거나 추가하고, 정보 공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관은 미국 측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결정은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6: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2: 위성락
6: 주로 해양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기대 수준엔 못 미치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참여 의지는 밝히되 단계와 조건을 둔다는 방식으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게 한 점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자국 선방부라는 방어적 명분을 끝까지 무게중심을 두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우리의 기여 방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군사작전 구상의 진행과 남우호 피격 조사 결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8: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1차 검시에선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깎아지는 듯한 기암괴석과 깊은 골짜기가 이어진 주황산 국립공원. 11살 강모군은 실종 46시간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상인 주봉 인근의 정규 등산로에서 400m가량 벗어난 급경사지 비탈면이었습니다.
10: 최종 행적이 확인된 곳이 주봉 정상부였습니다. 내려오는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었을지 아니면 더 진행하는 과정에 길을 잘못 들었을지.
9: 수습된 강군의 시신을 확인한 검시관들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몸 곳곳에서 찰과상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골절 부위와 장기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대구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강군과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군의 장례 절차는 부검을 마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8: 강원도 춘천에서 거대한 준설차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상가까지 돌진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준설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7톤짜리 대형 준설차가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위 가로수까지 덮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6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지나갑니다. 서 있던 차량들이 놀라 후진합니다.

0: 도로 반대쪽 상점까지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가게 유리창과 바닥에 쌓여있는 잔해물들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 차 세게 부딪혔거든요. 나무가 두 개가 뽑힐 정도로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는 엄청 컸어요. 사람들도 많이 나와보고.
0: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50대 준설차 운전자는 하수구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준설차가 경사진 도로를 170m 넘게 달려 차들을 들이받고 반대쪽 상점까지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가와 학원이 밀집한 곳이라 인근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2: 학교 시간이거나 사람이 많은 때였으면은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둔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나연입니다.
3: 충남 천안에선 도난당한 한 SUV 차량이 빠르게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차를 훔쳐 질주한 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4: 흰색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그 뒤 경찰차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앳된 소년들은 차를 버리고 전력 질주하며 도망칩니다.
5: 도망갔대요 또. 옆에 갇혀졌네.
4: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질주한 초등학생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6: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애들이 도망가는 건 봤어요.
4: 이들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올라탄 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들의 주행은 초등학교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운전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2시간여 동안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7: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4: 경찰은 훔친 차를 운전한 초등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동승했다가 달아난 나머지 초등학생 2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초등학생 3명에게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3: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 얼마 전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수천 건의 종신보험을 판매한 한 보험 대리점이 첫 번째 검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한화생명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한화라이프랩입니다. 보험사 대신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으로 한화생명뿐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합니다. 한화라이프랩이 요양시설과 맺은 종신보험 계약은 수천 건.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 가운데 요양시설의 종신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KBS는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인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계약자를 시설 대표로 변경하는 식의 종신보험 악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한화라이프랩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9: 언제 오셨다고 좀 얘기를 들으신 게
10: 원래 기간이나 이런 거는 검사를 하시는 감독원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8: 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가입 후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꿔 운영비를 빼돌리도록 유도했는지, 보험을 적금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원금 보장을 강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보험업법 등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 행위입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빼돌리기 위해 요양시설과 보험 대리점이 공모했을 경우입니다.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위법한 보험 계약을 유도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 대리점의 회계 컨설팅 겸업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요양시설의 종신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3: 네, 고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 발길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수빈 기자, 경복궁의 밤

0: 밤풍경 어떻습니까?
1: 네, 밤이 오면서 궁궐 곳곳에 이렇게 조명이 켜졌습니다. 익숙했던 정각들이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고 시민들도 봄밤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경복궁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야간 관람의 백미, 이곳 경회루와 교태전을 비롯해 경복궁 주요 권역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번 야간 관람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I love the atmosphere.
3: 이곳의 분위기, 한복 건물들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게 특별합니다.
0: 네, 이번에도 예매 경쟁이 치열했죠. 표를 못 구하면 볼 수 없는 건가요?
1: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입장권이 빠르게 팔려서 남은 표가 사실 많진 않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처럼 이 한복을 입으시면요,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관람 대상자도 현장에서 입장 가능합니다. 궁 안에 들어서면 궁궐의 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20일부터는 수정전에서 세종대왕 정신을 재해석한 야외 공연 소리의 씨앗이 10차례 진행됩니다. 날씨도 좋은 요즘 야간 관람으로 경복궁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경회루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0: 네, 오늘 하루 햇볕이 참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뜨거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비구름이 물러난 서울 도심, 맑게 갠 하늘에서 따가운 볕이 내리쬐입니다. 시민들은 양산을 펼치거나 나무 그늘에 모여 햇빛을 피해봅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를 웃돌아 예년 이맘때보다 더웠습니다.
5: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불어도 좀 덥다는 느낌이.
4: 내일은 한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한 데다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 영향까지 더해져 서쪽 지역은 더욱 뜨거워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과 춘천 30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예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상층 고기압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거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6: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의 기류 흐름이 서해서 동으로 이렇게 빠르게
7: 움직이게 되는데요.
6: 이번에는 대개 흐름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4: 서울의 한낮 기온은 주말까지 내내 31도 안팎까지 치솟고 월요일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5월 서울의 낮 기온이 닷새 연속 30도를 넘어서는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에나 누그러질 거로 예측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 폭력 사건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정 후보가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31년 전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속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 후보가 술을 마시다 옆자리 국회의원 비서관과 출동한 경찰 등을 폭행한 뒤 열린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 구 의원은 자신이 알아본 결과라며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져 사장을 협박하고 다른 손님과 경찰을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사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시작됐다 해명해왔습니다.
10: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까?
9: 곧바로 가면이 벗겨졌다, 5.18을 모욕했다,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정 후보 측, 곧바로 판결문과 기사를 꺼내들며 당시 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엔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다 정파가 다른 관계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당시 언론도 선거와 5.18이 다툼의 원인이라 보도했다고 캠프는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4: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를 했던 구 의원은 KBS에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8: 여야 지도부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뛰겠다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기치로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전국을 누비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더 절실하게 뛰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고 호소했습니다.
11: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정청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같은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아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흔들리는 민심을 단속했습니다.
12: 새만금 사업 추진은 힘 있는 한병도 민주당 후보만이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중앙선대위를 띄웠습니다. 중진 의원들 대신 부동산, 경제 전문가 등이 이름을 올려 정부 정책을 맞춤형 겨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3: 한 표 한 표를 국민의힘에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투표해 주셔야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7: 당의 단합도 강조했지만 후보들도 안 반기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불만이 바로 나왔습니다.
14: 실제로 서울시장
3: 오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4: 지금 지도부를 부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하지만 장 대표는 지도부가 외쳐온 정권 견제론이 힘을 얻어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8: 각 지역에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그런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반도체 바람에 올라타듯 광역 후보들은 너도나도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경기도 후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키고 키우겠다. 다른 지역들도 반도체 단지, 안 되면 공장이라도 유치하겠다고 저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업과 논의했단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적보다는 제자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데 인생을 바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주정 선생님. 부모와 학교가 감당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품고 10여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면서 707명의 제자를 키워냈는데요. 폭력, 가출, 욕설, 분노 속에 살던 아이들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 광주 진남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32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요.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올라오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1: 예, 저는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전국에 네.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강연을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명강사가 되셨군요.
1: 예. 어쩌다가 많이 불러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부르미 제도라는 것을 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얘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아, 그 10평짜리 방에서 아이들을 10명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신 게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얘기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결혼도 하셨었을 때죠, 그때?
1: 그렇죠. 네.
0: 네.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1: 뭐 어제인 일처럼 저는 너무 선명하고요.
0: 예.
1: 많은 사람들은 그때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하게 됐는지.
0: 네.
1: 단지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그 무너졌던 아이들에 대한 그 희망이 살아나니까 상치 씨를 뿌려놓고 나면 상치가 조금씩 커가는 것이 너무 예쁘듯이
0: 예.
1: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처음에 그렇게 데리고 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을 거예요.
1: 45에서 이제 50살이 넘어가죠.
0: 아이고, 네. 이제 중년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가끔 네. 보십니까?
1: 가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네.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전화를 하고 제일 힘든 것은 자기는 한 명이지만
0: 네.
1: 나는 707명이니 전화 한번 받으면 얼마나 찐입 아니겠습니까?
0: 707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만 한 통씩 해도.
1: 네.
0: 예.
1: 그리고 그 애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밤이면
0: 예.
1: 전화를 해서 충성 막 이러는데 저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애들은 어쩌다 온 전화인데 내가 잠잘 시간이다 이래 버리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0: 예.
1: 막 제가 막 기쁜 듯이 전화를 받으면 제 아내가 큰일이다 큰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스승의 날은
0: 네.
1: 숫자가 많고 기수가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저희 집이 하순 도곡이니까 그 부근에가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1: 한 시간 간격으로 지그들이 모입니다.
0: 아,
1: 기수가 다르니까.
0: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1: 돌아야죠.
0: 하셔야 되겠네요.
1: 예, 다 애들이 못 모으니까.
0: 그 한순배 돌려면 그냥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1: 2박 3일 정도 됩니다. 네.
0: 이야.
1: 근데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0: 네.
1: 어쨌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아, 자기들 기억 네. 못 해준다고 또. 나는 못 하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0: 네.
1: 그럴 땐 미안하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707명인데요.
1: 그렇죠.
0: 근데 말하자면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기가 살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707명의 자식을 두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네.
0: 네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그러기도 하지만
0: 예.
1: 생각해 보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뭐랄까 내매겼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0: 네.
1: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는 부모가 많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학교 가정을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튀어다니는 애들이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0: 예.
1: 더 심각하고 더 힘들어서 뭐 그때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비교해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0: 네.
1: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 될 상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1: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국가에서 제공해준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겠지만 많이 더 피로하고
0: 네.
1: 더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지금은 약간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희생하신
1: 네.
0: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동고동락한 얘기도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이 32년 동안 교사로 지내시면서 그 시도하신 그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1: 네네.
0: 금란교실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1: 금란교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 소위 부적응 학생들을 데리고 707명을 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 아이들은 달라지는 노하우는 제가 갖게 됐고
0: 네.
1: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시스템화하려면 제가 장학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시험을 봅니다. 장학사
0: 예.
1: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0: 예.
1: 교육청에 가면 장학사 업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이 부서가 생활지도팀입니다. 교육청에.
0: 머리 아픈 데군요.
1: 네. 그러니까 거기 네. 있는 장학사님들은 되게 1년이나 2년 하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무려 15년을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대들고 악쓰고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학교 못하겠다고 퇴학을 시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0: 학교 내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1: 네.
0: 그 당시에는 교도교사라고 해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조금 휴식을 취할 겸 애들 골방에 불러서 매도 때리고
1: 야단치는 선생님. 야단치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0: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예. 이 애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난교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는데 금난지교. 그래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 금난 알을 못 낳게 하는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금난 지구에서 따왔는데 그 단기 예. 일주일 동안 숨이 쉬기 어려운 아이들을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가 보듬고 안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면 애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모든 일을 다 토해냅니다.
1: 네.
0: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니까 교육부에서 저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교육부의 위센터가 된 거예요.
1: 네,
0: 위센터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단기 입학 교육 과정.
1: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와서 보듬어주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봐준 예. 그걸 처음으로 하셨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 그 2008년에는 위탁 대안학교 용현학교도 처음으로 이제 네.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용현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0: 저 이제 학교에서 말씀 부르는 애들을 가슴을 안고 해서 학교 돌려보내주니까 이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1: 네.
0: 강주 신의성만 1년에 2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업 중단. 그대 말로는 중도 탈락을 해요.
1: 네네.
0: 중도 탈락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쫓겨나가는 애들이에요. 분노를 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저쪽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 학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1: 그 이제 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제전학.
0: 맞습니다. 예. 강전.
1: 네.
0: 안 받으려고 하고 저쪽 학교는 보냈다고 하고 이 공중에 뜬 애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애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버림받은 느낌이겠죠.
1: 네.
0: 그 애들은 다음에 사회에 나오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보듬고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죠. 교육감님 제가 장학사니까 이런 일하는 아이들을 좀 보듬고 있을 학교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갖고 보낼 애들도 지금 다 못 해주고 있네.
1: 네.
0: 교육감님.
1: 우수한 인재들도 키워야 하고.
0: 교육감님 그 애들은 부모도 키우고 나라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애들을 거두셔야 됩니다. 라고 장학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래시더라고요. 박 장학사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검찰하고 경찰. 그래서 다시 읍소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 개인적으로 교육청 돈 받지 않고 그래서 100명의 선생님을 모아서
1: 네.
0: 선생님들아 우리가 학교 한번 만들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만들어. 일단 한 사람씩 만 원씩 내주라. 1년 12만 원. 그래서 100명에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단 법인을 만듭니다.
1: 네.
0: 그 법인을 가지고 만들어서 용현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부지를 폐가를 교육청에서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4천만 원을 달랍니다. 우리 지금 돈 1200만 원밖에 없는데.
1: 네.
0: 그래서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독지가가 그 4천만 원을 만들어줘서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1: 네.
0: 그 100명의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릴레이로 돌아와서
1: 세상에.
0: 그 아이들 수업을 합니다.
1: 근데 정말 봉사하신 거군요.
0: 그렇죠. 그런데
1: 예.
0: 그 폐교를 들어갔더니 다 지붕처럼 무너져버리고 밑에가 다 쓰러져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밤에 햇불을 들고 우리 100명의 선생님이 고치고 땅 고르고 그래갖고 만든 학교가 용현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다른 학교가 어찌 다른 점이냐면 다른 학교는 전학을 보내잖아요.
1: 네.
0: 이 학교는 전학을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에서 적을 두고 못 견디겠으면 이 학교로 보내라. 적은 온 좋게 두고
1: 예.
0: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1: 너의 뿌리는 여기 있어. 있다. 어딜 여기, 가든.
0: 여기 교복이야.
1: 예.
0: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품고 있을 거야. 그 애들은 아침에 학교를 10시, 11시, 12시, 1시에 와도 쌤한테 나무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1: 네.
0: 와준 것도 고맙다. 그래서 보듬고 안고 그리고 아침부터 먹였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온 애들이니까 그것도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니까 부모가 차려준 상에다가 밥을 먹이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나갔는데요.
1: 네.
0: 중요한 것은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0: 엄청난 용인학교를 나왔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용인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가장 좋은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뭐랄까요 도구를 가지고 얘들을 감쌌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게 그냥 아무나 먹인 게 아니라 최고의 프라이드를.
1: 네.
0: 그랬더니 그 용인학교가 결국은 교육부에서 하는 위스쿨의 네. 모델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전국 교육부에서 용인학교처럼 만들어라.
1: 네.
0: 그래서 이제 만들어 전국에 다 위스쿨이 만들어진 거죠. 장기 위탁 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게 용인학교입니다.
1: 아, 이런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선생님.
0: 네.
1: 돈 보스코 학교도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재밌죠. 그런데
1: 예, 참 많은 일 하시. 이건 어떤 학교예요?
0: 간단히 이건 설명할게요.
1: 네.
0: 용인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제 그 소위 30억씩 줬대요. 교육부에서.
1: 네.
0: 다른 시도에는 용인처럼 만들으라고. 근데 우리 시 교육청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1: 네.
0: 거기 만들었지 않냐.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월급도 못 받고 그랬더니 안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나 봐요. 30억을 우리도 주더라고요.
1: 네.
0: 근데 뭘 하려고 하느냐. 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1: 네.
0: 고등학교. 아까 그 용인학교는 중학교. 중학교 애들이 더 무서워요.
1: 네.
0: 근데 고등학교는 비교적 덜한데 대신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이제 우울하고. 이미 예. 포기한 친구들.
0: 그 애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돈보스코라고 살레시오 재단에다가
1: 네.
0: 맡겼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돈보스코 학교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만든 거죠.
1: 아 용인학교의 고등학교 그렇죠. 과정인 거군요.
0: 네네.
1: 말하자면. 아, 금란교실, 용현학교, 돈보스코학교. 이 학교들 나오면은 학교 학력으로 정식으로 인정이 되나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들은 원조교의 학생이라니까요.
1: 아.
0: 그리고 여기서 지금
1: 예.
0: 대신 안고 보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여기서 좀 다니다가 원조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끔.
1: 네네.
0: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다고.
1: 프라이드가 있네요. 긍지가 있어요. 있네요.
0: 그걸 키웠어요.
1: 예.
0: 쫓겨나서 우리 학교 다녀. 이건 말고. 너희들은 대단한 친구야. 단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좀 몰라. 공부 스킬을 몰랐을 뿐이지. 너희들은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1: 네.
0: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박주정 선생님께서 2015년에는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부르미라는 걸 창설하셨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거라고 들었고 이게 처음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까지
0: 맞습니다.
1: 예, 네. 지금 활용이 될
0: 네.
1: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0: 네,
1: 예정인가요?
0: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1: 이건 좀 설명해 주시죠.
0: 이건 좀 설명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1: 네.
0: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대하는 태도 혹시 한번 안 들어보셨죠?
1: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워낙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0: 맞아요.
1: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너무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 오시면 복도 바닥을
0: 청소하고.
1: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청소하던 저는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0: 그 정도 연세는 안 보이시는데
1: 아, 예.
0: 아, 그런가요?
1: 예, 좀 돼가지고 제가.
0: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 온 전화를. 근데 이 전화 받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나요? 그리고 그 2학년 다니면 몇 년 차예요? 저쪽에서 막 징징대면 우는데. 그래서 끊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 아이가 뛰어내렸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몇 년 차인가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몇인가 물어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0: 알고 봤더니 학교에 가봤더니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중학생이 심하게 뺨을 때렸던 거예요. 여러 차례. 그때 하필이면 담임생이 본 거예요. 둘이 싸운 지 한 거예요.
1: 네.
0: 때리는데 얘도 하도 맞다가 주먹을 듣는데 둘이 싸운 줄 알고 선생님이 둘 다 혼낸 거예요.
1: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0: 그리고 선생님이 길을 잡고 혼내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는데 이 아이는 화가 나니까 학교에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즉사 직전인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상황 보고. 근데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아 장학사님들아. 학교에서는 지금 그 아이가 뛰어내려서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고 피가 터졌는데 기자님들이 오시고 학부모 와서 울고 불고 난리빵 곳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걱정 마라. 우리 지금 바로 뛰어가겠다. 이게 답 아니까.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학교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전화 한 통만 오면 공문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하면 우리는 바로 뛰어간다. 2430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우리 장학사가 다 해결해 준다. 이걸 우리 부름이라고 하자. 아. 그래서 만든 제도가 2015년에 5월 달에 태동이 됩니다.
1: 네네.
0: 우리 장학사들이 이제 전화 한 통만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신에 이 장학사들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낮에는 모르지만 그 밤에는 간다 못하죠.
1: 네.
0: 밤에는 내가 맡겠다.
1: 선생님께서.
0: 과장이 내가 맡겠다. 여러분들은 낮에 일하느라 바쁘고 과장이 내가 맡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착신번호를 저 핸드폰으로 해놔요.
1: 예.
0: 어느 날 이 부르미가 만들어진 두 달이 지났네요. 전화가 와요. 막 다급한 전화가. 나 어디 전문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수 과장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나갔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부름에 출동해주십시오. 네, 검생 걱정 마십시오. 우리 바로 출동합니다. 일단 그 아이 핸드폰 번호부터 알려주세요. 핸드폰 전화 받고 나는 바로 일어나서 경찰청과 소방서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죠. 이 아이의 위치를 찾아주라고. 위치를 찾아야 우리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쵸. 죽으러 나가려면 예, 예. 비가 이렇게 퍼붓는 날.
1: 네.
0: 일단은 저는 학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소방청에서. 위치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어디냐? 큰 어디 강?
1: 네.
0: 상류다. 알겠다. 죽도록 달렸죠. 갔더니 이미 경찰차와 순찰차, 소방서차가 다 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난 너무 기쁘지요. 우리 아이를 찾아줬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소방대원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줘서. 그랬더니 아이를 찾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의 휴대폰을 위치를 찾은 겁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이 강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왜 안 찾습니까? 비가 이렇게 퍼붓고 물이 부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그럼 그 아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당연히 가봤죠.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 다리로 쫓아갔어요. 뛰어내려가 봐야겠다고. 나는 밑에가 물이 그렇게 불었는지를 모르고 다리에 뛰어내렸더니 비가 와서 내 목을 밀고 나도 내려가 버린 거예요.
1: 아니 그 물 속을 뛰어들으셨다고 비가 오는.
0: 물이 그만큼 많을 줄 몰랐죠. 아이가 그 밑에 어디가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한 거죠. 휴대폰이 거기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물에 그 쓸려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살려달라고 악을 썼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무튜브하고 밧줄을 던져줘서 이제 잡았죠.
1: 네.
0: 나를 끌어올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1: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갑니다.
0: 그런데 예. 나는 그분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거기를 못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오는데 다리 네 번째 밑에가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올라와서 비춰봤더니 그 여학생이 다리 밑에 물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1: 세상에.
0: 그 애는 죽으려고 했지만 살고 싶으니까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 물소리 때문에.
1: 그 얼마나 막 물보라가 치고 비가 오고.
0: 이제 10분. 끄집어 올렸죠. 병원에 입원시켰죠. 너무 눈물이 났죠. 그날 그 애 집으로 가봤죠.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인데 비가 새가지고
1: 예.
0: 비가 못 새게 거기에다가 까만 비닐을 쳐놨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더니 곰팡이지. 엄마는 중풍,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이 여학생이 고2 여학생. 동생들이 3명. 얘가 보호자예요.
1: 네.
0: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살려는 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위 환경이 안 변하면. 또 죽죠. 아, 이것은 이렇게 살려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반응이 되지 않으면 얘들은 살릴 방법이 없다.
1: 네.
0: 솔루션 회의를 하자. 자, 제일 먼저 굿네이버스 오셔라. 월드 비전 오셔라. 집짓기 운동 오셔라. 초록우산 오셔라.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자녀들 총 이 아이까지 4명이잖아요.
1: 네.
0: 4명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오셔라. 그다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오셔라.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자살하는 아이의 치료비 우리가 다 됩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다. 동생들 3명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정말 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 방문은 봉사단에서 얘들 음식은 일단 부모가 없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근데 집짓기 운동본부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좀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좀 골라주십시오. 오케이. 도배지도 좀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이 애들이 집을 짓는 동안 어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철옥우산에서 좀 데리고 있어주십시오.
1: 네.
0: 오케이. 시청, 구청, 엄마, 아버지 비용을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어렵답니다. 왜? 집이 있으니까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도와주십시오.
1: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0: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참. 도와주고 싶어도 교육청에서는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 좀 해주십시오. 빌고 빌어서 그분들이 입원을 합니다. 여고생도 입원해가고 3달 만에 정상적으로 왔고 새 집은 지어졌고 그 집에 지은 동안에 철옥우산에서 애들은 데리고 있어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애는 3학년이 돼가지고 취업을 해서 좋은 데로 갔고
1: 네.
0: 전문계고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취업을 했고 이게 안정화됩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그것만 쳐다보고 이게 내일이니 아니니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연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령에가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핵심 컨트롤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2430 24시간 30분 내내 가서 끝까지 책임진다. 협업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부르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0: 아닙니다.
1: 이 저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지금 떠올랐어요.
0: 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생각합니다.
1: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0: 안 보인 거죠 위에서는.
1: 남들이 볼 땐 좀 무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0: 예.
1: 그 아이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0: 그렇습니다.
1: 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0: 나는 글쎄 이 일이 네. 시스템화가 돼서 난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글쎄는 부름이 환자라고 할 정도로 그걸 외치고 다닙니다.
1: 네.
0: 그렇게만이 해결됩니다.
1: 예, 이제 광주교육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서울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네. 방안에 같이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30여 년 동안 교사 생활하셨는데 선생님 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눈에 안 들어오셨나 봐요. 문제 있는 학생들만 방황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0: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저한테 섭섭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뭔가 조금 어두워져 있는 애들은 저는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쉽게 말하면 저는 어디 걷다가도 제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보다도 제가 우울해 보이는데 그게 직업병처럼 그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 네, 네. 사실 자식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저도 이제 자식을 둘 키워봤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네.
1: 제대로 사람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한 10여 년을 707명의 아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살아내시고 아이들을 바꾸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셨던
0: 그렇습니다.
1: 게 아닌가.
0: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사실은 네. 대학교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지랖은지 모르지만 도저히 애들을 놓고는 갈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1년을 데리고 있어도 애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죠.
1: 뭐 큰 변화만 우리가 너무 기대를
0: 그렇죠.
1: 했나요? 작은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옛날에는 왜요? 씨 뭐라고요? 했던 말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변합니다.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알았어요. 지금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 그거 한번 해볼까? 으스럽게. 너무 좋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칭찬해 주면 쑥스러워 하는 과정. 그다음부터는 선생님 이제 안 계셔도 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변화 과정이 하루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잘 나타나지 않는 변화거든요.
1: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0: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리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하고 있는 거. 그걸 보면 기분이 힘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한 몇 번, 한두 번 뭔가 해놓고 안 되면 저희는 틀렸어. 저희는 사람이 아니야. 저희는 그 할 뭐 공부할 애도 아니고 저희는 틀린 애야.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1: 네.
0: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아, 선생님은 진짜 교사가 천직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0: 네.
1: 그 얘기를
0: 네.
1: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707명의 아이들을 10여 년간 동고 동락하면서 키워내고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부쩍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강원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18도에서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4도, 현재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7시 49분께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 관세 문제를 비롯해 대만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의 초청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남우호 공격을 테러리스트에 의한 드론 공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더 추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며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 대화에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오늘 과거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 속기록을 제시하며 지난 1995년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선관이었던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고 정 후보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제시한 판결문은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다 피해자를 때렸다고 경위를 명시했습니다. 또 정 후보 측은 당시 언론도 5.18 관련 등으로 폭행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고 말하고 김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뽑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통일부가 우리나라에 오는 북한 여자축구단의 남측 민간 응원단 지원 결정에 대해 8년여 만에 북한 선수단이 방문하고 민간단체의 높은 응원 수요와 응원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민간 응원 지원 배경을 이같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에 북한 여자축구팀 경기 응원 비용 총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남북체육교류 사안에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팀 응원 경비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경북 지방에는 5mm 안팎, 내일 오후 남부 내륙 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SNS에 이 AI 초과 이윤에 관한 글을 올렸고요. 여기서 언급한 국민 배당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마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자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한 3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을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협상에 관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 뇌와 컴퓨터를 잇는 기술에 관해 알아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화두로 꺼낸 이 국민 배당금 논란과 관련해서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서서 일부 언론이 이런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면서요.
1: 예, 먼저 국민 배당금 논란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0: 예.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고요.
0: 예.
1: 그러면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전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 구조적 초과 이익을 처리하는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으로 이름을 붙이고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0: 네.
1: 이것을 블룸버그 등 외신과 국내 언론이 반영해서 기사를 쓴 거고요.
0: 네.
1: 또 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치 김 실장 발언의 여파라는 해석까지 더해진 겁니다.
0: 네.
1: 그러자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을 거들고 나선 건데요. 옛 트위터인 X에 베네수엘라 떠올라 김용범 AI 과실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는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다, 음해성 보도다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0: 예.
1: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실장은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 초과 이익을 이제 혼용하면서 논란이 생겨났고요.
0: 예.
1: 이 대통령의 두둔을 보면서 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된 목소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0: 예.
1: 결국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일단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0: 예.
1: 민주당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보수층 결집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사전 회담을 위해 귀국한 이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또 스코페선 또 미국 재무장관을 연이어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1: 예, 이 대통령은 먼저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0: 예.
1: 이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분야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외환시장 분야 협력이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0: 예.
1: 청와대는 일단

0: 외교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간 무역액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증가하는 등 한중 관계 발전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0: 예, 22대 후반기 2년 동안 입법부 수장 역할을 해야 할 이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뽑혔습니다.
1: 예.
0: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고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친명계 대표 주자로 불렸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선거 중에 협치보다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123개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기보다 더 강력한 민주당의 입법 이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이고요.
1: 예.
0: 또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다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부의장 후보도 뽑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4선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4선 이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건데요.
1: 네.
0: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선출하자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후반기 원구성 즉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서 이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임기가 이달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1: 네.
0: 선거 이후에 의장 선출을 하게 되면 의장 공백 사태가 돼서 임기 만료 이전에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여야 간의 이 본회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게 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1: 네.
0: 현재 우원식 의원도 2년 전에 이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뽑은 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이 독주할 경우에는 보수층 결집이라든가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강행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이제 선거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가 후보 등록 기간인 거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여야 지도부 또 어디를 찾았는지 행보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0: 예,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내란 심판으로 규정을 했고요.
1: 예.
0: 구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은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선에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청산해내야 한다고 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는 내란 공천인가 공천 내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 발대식을 오늘 가졌고요.
1: 네.
0: 이것은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안 발의가 보수 진영에서 반발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약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것을 고려해서 오늘 발대식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로 움직이는 선대위에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은 모두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1: 네.
0: 초반부터 다소 힘이 빠진 분위기입니다.
1: 예. 자, 일부 무소속 이제 후보들이 좀 선전을 좀 하는 상황에서 이 때문에 양당 대표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면서요.
0: 예, 이 무소속 후보 중에서 거대 양당 당대표들에게 이 위협적인 인사는 전북지사에 나선 김관영 후보와
1: 네.
0: 부산 북구갑 보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현재의 당대표가 있을 때 출당 조치, 즉 제명됐다는 거고요.
1: 그렇죠.
0: 모두 이 조치가 불합리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관영 후보는 이 청년들에게 식사 이후에 돈봉투를 주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곧바로 제명 처리됐는데요. 그렇지만 정청래계로 알려져 있는 이원택 후보 역시 이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지만 당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경선에 계속 진행을 했고요.
1: 예.
0: 결국 전북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만한 대목이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한 게 해당 행위다라면서 이제 출당 조치가 됐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 두 후보가 이 출당 조치가 된 이후에 진보와 보수의

0: 중심에 있는 전북과 부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재선을 노리는 두 당대표의 계획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 대표는 사심공천, 사천공천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장 대표는 리더십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당대표가 주도하는 정당은 이 두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이틀 만에 이제 전북을 찾아서 집권 여당 후보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된다고 했고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을 돕는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장 대표 역시 한 후보를 이 의식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지난 10일 한 후보와 겨루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같은 날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장 대표는 같은 시간에 열리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개소식에는 가지 않고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소속 신분인 한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 똑같네요. 이건요.
0: 네, 이 무소속 후보들과 이 거대 양당 당대표들의 힘겨루기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눈여봐야 할 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일단은 그 사후 조정 과정에서 일단 결렬이 이제 됐죠.
0: 네.
1: 예. 자, 그래서 이제 파업이 지금 진짜 실행이 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오늘 새벽에 최종 결렬이 됐고요.
1: 예.
0: 파업기일로 설정한 21일까지 8일의 시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사는 추가적으로 물밑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가 이렇게 평행선을 걸으면서 이 대치 국면을 다음 주까지 넘기게 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1: 예.
0: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1: 예.
0: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요.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노위는 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삼성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크게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0: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이 40조 원이 넘고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이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KDI는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게 되면 국내 총생산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파업이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 충격 으로 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수주가 걸리는 반도체 산업 특성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상 노동 3권과 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이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그리고 2005년 7월과 12월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세컨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의 주제는요. BCI입니다. 이게 이제 뭔고 하니 B가 아마 뇌를 뜻하는 브레인 같고요. 네네. C가 컴퓨터인 것 같고 네. I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 연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제 번역될 것 같은데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시킨다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뭐 듣기만 해도 이게 공상과학 같고 웃음 예. 나고 예. 그런 주제인데
0: 뭐 이제 영화에서는 뭐 봐서 예.
1: 아 많이 봤었죠.
0: 그렇지 그러니까요.
1: 이 용어가 BCI라는 용어가 있고 BMI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0: BMI도 있습니까? 네.
1: 가운데 M이 이제 머신이라서
0: 아, 머신.
1: 좀 더 직접적으로 뇌하고 기계를 연결을 한다.
0: 네.
1: 근데 이 BMI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체중이나 이런 것들 할 때랑 혼돈되다 보니까 요즘 업계에서는 BCI가 거의 표준 용어가 좀 됐고요.
0: 네.
1: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빨이 아파서 치료할 때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0: 예.
1: 그 요즘에 뇌에다가 뭔가 넣기 때문에 브레인 임플란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0: 아, 브레인. 뇌에 임플란트. 뭐 심는다는 뜻이잖아요.
1: 좀 무섭죠.
0: 예. 뇌에 뭘 심는다.
1: 네.
0: 아, 예.
1: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기술은 아니고 벌써 한 1970년대 그때부터 미국에서 시작됐던 기술입니다.
0: 예. 뭐 영화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영화 속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 네.
0: 아마 그때도 뭐 이런 게 시도는 있었나 봅니다.
1: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주제로 잡은 이유는
0: 예.
1: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관련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K-문샷 프로젝트라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여기서도 이 BCI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예. 자, 뇌에 뭐 칩을 심는다. 뭘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건데 뭐 영화에서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마냥 실제로 나의 머리에 뇌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하면 아우 저는 거부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무섭죠.
0: 예. 지금 뭐 어떤 분야에 이걸 응용하겠다는 건가요?
1: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증강인간이에요.
0: 증강인간?
1: 예. 네. 우리가 보통 증강현실 이럴 때는
0: 증강 눈에다 뭔가 내비게이션 제가 들어봤습니다. 요즘. 예.
1: 현실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증가시키던데 예. 증강인간인 이유가 이제 성인들의 뇌에 BCI 이런 칩들을 넣게 되면은 우리의 지능도 좀 올릴 수 있고.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 뇌는 한계가 있으니까
0: 예.
1: 보조뇌가 달리는 거고요.
0: 예. 그리고 아, 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1: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도 강화가 된다는데 쉽게
0: 예.
1: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 AI들을 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열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거 안 하고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좀 무서워요.
0: 네.
1: 두 번째는 신체 능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0: 신체 능력의 회복.
1: 그렇죠. 사실 이게 더 관심 있는 분야인데.
0: 그렇겠네요.
1: 사실 우리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게 되면 뇌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뇌가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의지를 보내게 되면 이걸 운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0: 그렇죠.
1: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0: 맞아요.
1: 근데 사고를 당해서 여기가 끊기신 분들이 있으세요.
0: 예.
1: 그럼 대표적으로 사지마비 환자분들이라든지
0: 예.
1: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의수로 움직이거나 혹은 시각이나 청각 쪽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듣게 된다라면
0: 예.
1: 근데 더 크게 보는 분야가 뭐냐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분야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집에 부모님이 좀 연세가 오래되셨거나 하시는
0: 예.
1: 분들은 치매
0: 예.
1: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또 우울증에 대한 것들.
0: 예.
1: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치료가 될 수 있다.
0: 아하.
1: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활용되는 여지도 많군요.
1: 네. 이게. 사실 그쪽이 먼저죠.
0: 예. 물론 이제 뇌에다 칩을 넣는다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움직임이 이제 불편해지거나 아예 이제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뉴럴 링크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저희
1: 네.
0: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가 됐던 적이 있고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 있는 회사지요.
1: 네.
0: 예.
1: 뉴럴 링크가 그 뉴럴을 링크시킨다. 그러니까 뉴런들을 링크시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설립된 게 2016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다 얘기 들었던 게 이때 또 알파고 나왔던 데 그때거든요.
0: 네.
1: 그때 비슷한 설립이 됐고 2017년에 공개가 됐었고요. 현재까지 전문가 집단이 300명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도 하고 실험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0: 네.
1: 돼지한테 칩을 이식했었어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돼지가 뭘 했었냐면은 냄새를 맡을 때 네. 뇌파라고 그러죠. 네. 그 뇌 신호가 칩에서 실시간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네.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네. 이걸 보여줬었고. 네. 근데 좀 더 직접적이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2021년입니다. 네. 이제 5년 됐죠. 이 원숭이 뇌에 칩을 심었어요. 네. 그 원숭이가 딱 앉아가지고 되게 오래된 고전 게임 중에 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게임하려면 스틱을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으흠. 점수가 높으면은 맛있는 음료가 나오는 겁니다. 네. 계속 이제 빨아먹으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네. 이 원숭이는 본인이 스틱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뇌파로다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니까 네. 이야 여기까지 성공을 했구나.
0: 아, 뇌파로 정적 신호를 줘서 움직였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직접 운동을 본인은 스틱인 줄 알았던 거예요.
0: 아, 네.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3년 전 2023년도에 드디어 예.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칩 이식에 성공을 시켜요. 예. 근데 칩 이름이 텔레파시라는 이름 갖고 있거든요.
0: 텔레파시?
1: 예, 텔레파시.
0: 텔레파시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1: 예. 그건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다가 그 앨런 머스크 X에다가 예. 이거 머리에 심으면은 음악을 스트리밍해서 들 수 있느냐?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밑에다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아직 언젠간 그렇게 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선 빠르게 정리하면 그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 21명이 임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엔 12명이었었는데 벌써 2배 이상이 가깝고요. 그 뉴럴링크 쪽 선언은 2026년부터 매년 1,000명 정도의 임상 규모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대기자만 해도 벌써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0: 예. 그 속속 이렇게 기술들도 좋아지고 실제로 또 응용도 되고 있고 네. 예. 점점 사람들에 적용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군요.
1: 그쵸.
0: 예. 아,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뇌에 어쨌든 칩을 넣는 거니까 그냥 이게 뭐 스위치 콘센트 꼽듯이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좀 그쵸. 수술적인 걸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어떤. 여기서부터가 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예.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일단 칩을 심어야 되니까 예. 두개골에 구멍을 내야 돼요.
0: 아.
1: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0: 예. 뭐 뇌수술을 하는 경우 아니고는 그 뚫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1: 그렇죠. 전체를 열 필요는 없지만 예. 적어도 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동전 크기입니다. 25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예. 여기다 N1이라고 하는 이름의 칩을 올려요. 그럼 여기 전극이 1000개 넘게 달려있는 것들이고요. 뭐 실 두께는 0.06mm니까 굉장히 작죠. 얇아요. 근데 이걸 꽂아서 이제 뉴런의 신호를 읽습니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못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R1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술 로봇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섹이나 라섹하는 것만큼 걸린다. 그거 이야기를 예. 하고요. 그리고 15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 21명 전원이 이제 생존해 있으니까 감염도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이 실로 붙여놨잖아요. 예. 인간은 움직이고 예. 뇌에서는 또 액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탈하는 경우가 좀 생긴다 그래요.
0: 아,
1: 다 이탈하는 건 아니라 두 가지 정도.
0: 예.
1: 그래서 앞으로는 끝까지 뚫는 게 아니라 경막 정도만 뚫어서 올리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0: 아, 완전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 맞습니다. 수술화가 자동화가 되고 편해진다.
0: 예.
1: 근데 비용은 좀 비싸요.
0: 얼마인가요?
1: 한 7천만 원 정도로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그 칩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게 고장이 안 되면 좀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이게 충전도 해야 돼요.
0: 에? 충전도 해야 돼? 충전 어떻게 합니까? 휴대전화 충전이나 충전해야 돼요?
1: 아, USB를 꽂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무선 충전 방식으로 충전을 한다는
0: 거죠. 무선 충전 방식으로. 네. 아, 충전도 해줘야 되는 거고죠?
1: 그렇죠. 예. 얘기니까 아무래도. 예.
0: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지금 의학에서 실제로 뭐 심장이나 이런데 어떤
1: 그럼요.
0: 그런 인공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예, 예, 들어가서 실제로 작동도 하고
1: 네네.
0: 그런 것들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배터리를 한 번씩 갈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1: 그럼요.
0: 있거든요. 예, 물론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작동하긴 합니다만은. 네. 자, 뉴럴링크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본 회사고 다른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또 있습니까?
1: 그럼요. 같은? 비슷한 회사는 상당히 많고 근데 요즘에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워낙에 또 일론 머스크가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0: 예.
1: 많이 알려진 거고요. 오히려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몇 군데 주목하고 볼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0: 싱크론.
1: 네. 이 회사는 두개골을 절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심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0: 예.
1: 또 아실만한 수술 중에 스텐트 수술이라는 게
0: 스텐트
1: 있죠.
0: 수술은 뭐 예.
1: 이제 뭐 보편화됐으니까요.
0: 주변 친척분들 중에서 한 분씩은 다 계시더라고요.
1: 예. 그것처럼 행동합니다.
0: 아,
1: 그 스텐트 그래요? 로드라고 하는 거를
0: 예.
1: 경정맥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0: 예.
1: 여기서 펼쳐서 신호를 받아요. 이것도
0: 아,
1: 가능하다. 뚫지
0: 예,
1: 않고.
0: 예.
1: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감염 위험이 훨씬 적다 그러죠. 예. 열지 않으니까. 이것도 10명 정도 임상 참여자가 있고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심각한 부작용 없이 컴퓨터 조작하는 성공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애플 때문이에요.
0: 애플요?
1: 네. 네. 2025년도에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아이폰을 조작을 합니다.
0: 생각만 해서 이렇게 막 스크롤도 하고 이렇게 넘기고
1: 그렇죠.
0: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조작하는 건데
0: 하고?
1: 이거를 왜 포커스를 주시면 좋냐면은 네. 애플 쪽에서 뇌파라고 하는 거를 입력 장치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일단 키보드가 있죠.
0: 예.
1: 마우스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넘어갔었던 게 손가락.
0: 터치.
1: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넘어간 게 이제 스타일러스였거든요. 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0: 펜으로 그죠. 맞아요.
1: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0: 뇌로.
1: 우리의 뇌파도 입력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애플이 BCI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헬스케어 시장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0: 예.
1: 또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0: 예. 그 애플에서도 그 신호를 받아서
1: 네.
0: 애플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1: 제어할 수 있도록,
0: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그렇죠.
0: 허용을 해줬다.
1: 네. 그 실험이 작년에 성공했었던 거죠.
0: 그럼 뭐 안드로이드 폰도 되겠네요. 그죠?
1: 물론입니다.
0: 뭐 크게 뭐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1: 네.
0: 네. 아무튼 근데 뇌에다 뭘 이제 넣는 거니까
1: 네.
0: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BCI가?
1: 사진 있어요.
0: 네.
1: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수술하는 방식을 넣는다 그래서 침습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0: 침습.
1: 예. 예. 그 수술 안 하는 방식을 비침습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그 의학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침습 이렇게.
1: 네. 근데 이제 침습을 하는 이유가 예. 이 뇌파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두개골이 단단하다 보니까 두개골을 뚫고 뇌파가 나오면 희미해져요. 이래서 이제 구멍을 뚫고 침습을 하는 것들이고요.
0: 예.
1: 근데 비침습형은 그 예전에 아이들이 쓰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그 머리에다가 헤어밴드 같은 거 둘렀습니다.
0: 예.
1: 그 집중력 강화 훈련이라 그래갖고
0: 예.
1: 앞에 있는 자동차가 누가 더 집중하면 더 빨리 달리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그런 게 있나요?
1: 있어요, 그런 게. 이거 하게 되면 IQ 좋아진다 그래갖고
0: 예.
1: 그런 장치도 있었고요.
0: 아니, 뭐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해가지고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걸로.
1: 예, 그런 게 이제 뇌파 침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 예.
1: 그게 이제 비침습형이에요.
0: 근데 그거 요즘은 이제 싹 사라졌는데 예, 별로 공백하게 도움이 안 되는
1: 요즘에도
0: 것 같습니다.
1: 이제
0: 예.
1: 의학 쪽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고요. 뇌전도 헤드셋이라 그래서 머리에 센서가 달린 장치를 쓰게 되면 밖에서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물론 정밀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할 텐데 크게 소송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하고 샘 올트먼이 소송이 걸렸었어요.
0: 왜요?
1: AI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0: 네.
1: 오픈AI 창업자였었는데 둘이서 이제 싸웠었으니까 소송이
0: 예.
1: 걸렸어요.
0: 예.
1: 그 상대가 안 좋은데 서로. 조금 전에 뉴럴링크를 만든 게 앨런 머스크였잖아요.
0: 예.
1: 침습형. 샘 올트먼도 비슷한 회사를 해요. 머지랩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비침습형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오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0: 예,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예. 그 중국도 앞서 있다고요. 이 분야에서는. 예.
1: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0: 예.
1: 그 올해 3월 달에 중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침습형 BCI 의료기기 판매를 승인을 했습니다. 판매를 승인을 했어요.
0: 판매를.
1: 뭐 결과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예. 판매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이고요. 중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뉴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침습형 BCI 손 운동 기능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침습한 이걸 통해서 손 운동 보상, 손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0: 예.
1: 주겠다. 좀 이름이 길지만
0: 예.
1: 이거 하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0: 예.
1: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뉴로액세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0: 예.
1: 이 회사가 설립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BCI 이식 수술을 54건 이상을 성공시켰어요. 그럼 이건 뉴럴링크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도 이제 15차가 됐거든요.
0: 네.
1: 여기서 미래 산업으로 선정한 6대 산업이 양자가 있고요.
0: 네.
1: 바이오가 있고 6G가 있습니다.
0: 6G?
1: 예, 5G 이후에.
0: 그렇죠.
1: 근데 여기서도 BCI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래 산업 육성이 글로벌 기업 패권 확보의 전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들 이상을 우리가 빠르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게 아, 미국 쪽에서는 임상시험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이게 다 되고 나야지만 제대로 되기 때문에 보통 지금 2026년인데 2028년 혹은 2029년, 2030년이 분수령이라고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0: 예.
1: 근데 중국은 이제 규제를 낮춰서
0: 규제가 좀 덜하니까
1: 빠르게 상용할 수 있다 보니까
0: 예.
1: 지금 이쪽 부분은 먼저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0: 예. 사실 이제 규제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건데 예. 중국은 또 이런 규제가 아무래도 좀 약하고 또 나라에서 풀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이런 BCI라든가
1: 네네.
0: 이런 데서 발전 속도는 아무래도 좀 빠를 수는 없군요. 물론 뭐 윤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아까 전에 뇌에다가 네. 충전하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네. 중국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냐면은 그 뇌에 넣는 이 칩에 배터리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네. 충전 안 해도 되게 오랫동안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0: 배터리까지 집어넣어서 네.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인데 우리나라도 좀 이 BCI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가요?
1: 우리나라도 요즘에 촉이 좋다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0: 촉이 좋다.
1: 네. 지금 AI 측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산업이라거나 아니 네.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 다뤘었던 우주 산업이 그렇고요.
0: 네.
1: 휴머노이드도 그렇죠.
0: 네.
1: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 K-문샷 프로젝트에 파괴적 R&D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BCI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0: 네.
1: 국내 회사 중에서는 비침습형으론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K-문샷 프로젝트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침습형의 지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도 작년에 비슷한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0: 예.
1: 아직 뭐 괄목할 만하게 뭐 100명 이상을 치료했다라든지 뭐 50명 이상 임상시험을 했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0: 예.
1: 차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또 우리나라 또 의료하게 되면 또 좋지 않습니까?
0: 의료는 이제 앞서 있죠.
1: 네, 의료 바이오 이쪽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1: 그 양대 산맥을 같이 잡아가면서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무튼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미래를 책임질
1: 네.
0: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최첨단 분야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미국과 중국이 네.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뭐 격차는 분명히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AI도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대대적으로 작년까지 뭐 해가지고 좀 많이 키워 나가려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예. 근데 좀 기대만큼 이렇게 예. 뭐 사실 뭐 네이버나 요즘 이런 뭐 카카오나 우리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1: 네.
0: 뭐 어떤 주가도 그렇고 그 뒤로 이렇게 소식이 많이 안 들려오는 것 같아서 예, 좀 걱정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AI주 우리나라가
1: 그쪽은
0: 잘 되고 있나요?
1: 어떤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0: 예.
1: 저도 몇 년 전부터 강조했었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버나 이쪽이 가는 길하고 카카오 그 GPT하고
0: 예.
1: 나머지 회사들이 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0: 예.
1: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하는 거죠.
0: 그렇죠.
1: 범용성 있는 AI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라고 들어가는데 후발주자들이 그거랑 똑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쟁력이 안 돼요. 투자하는 돈도 마찬가지고 축적된 기술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후발주자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집중이에요. 잘하는 분야에 어차피 AI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 성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카카오가 작년부터 자꾸 메신저에다가 AI 기능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0: 예.
1: 아직 성과는 제대로 안 났지만 축적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해서 비슷한 거 만들었던 거 사업을 접었어요.
0: 예. 그러니까.
1: 근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었냐면은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프라임 멤버십이라 그래서 유료 서비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예.
1: 한 달에 5천 원 내고서.
0: 예.
1: 그분들은 네이버 검색할 때 창에 예. AI로 떠요.
0: 예.
1: 걔를 누르게 되면은 네이버에 있는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GPT 검색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0: 예.
1: 또 쇼핑 쪽에 지금 AI가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물건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취향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쇼핑 쪽에서 또 AI가 검색하고 추천해주는
0: 그러니까
1: 잘하는 분야 쪽으로 들어가요.
0: 예, 좀 이제 길을 약간 이제 옆으로 다르게 잡아서 간다는 거군요.
1: 네, 지금 헬스케어 BC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수술이나 수술대를 만들어서 1,000명씩 수술하겠다. 아, 이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보다도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정성 지키면서 또 빠른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면 치매 아니면 우리는 뭐 어떤 사지마비 환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씩의 포커스를 가져가는 게 우리가 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생활이었고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니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0: 예. 과거에는 이 스승의 날 되면 선생님께 뭐 선물도 많이 네.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퇴근하시면서 받으신 선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1: 하나를
0: 예 그래서 이제 뭐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네. 예, 이런 친구들이 같이 좀 예, 들어드렸던
1: 그렇죠
0: 예, 그런 아련한 추억이 전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청탁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은 이제 좀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1: 네.
0: 네, 제자들의 마음 또 뭐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는 있을 텐데 아 이거 선물 드려도 되나
1: 네.
0: 예, 이런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된 자료를 올렸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궁금해 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권익위에서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개인은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0: 아, 카네이션도 안 되는
1: 네.
0: 거군요.
1: 왜냐하면 평가와 지도를 받는 선생님은 이해관계자로 분류가 돼서
0: 예.
1: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0: 이해관계자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학생 대표가 스승의
0: 예.
1: 날에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0: 예.
1: 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린 건 가능합니다.
0: 학생 대표라면 뭐 요즘 반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던데
1: 뭐
0: 회장이라고 합니까?
1: 예. 예.
0: 그 회장은 줄 수 있다.
1: 줄 수
0: 학생들의
1: 있다.
0: 뜻을 모아서.
1: 맞습니다. 이건 근거가 뭐냐면
0: 예.
1: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기 때문이라고
0: 예.
1: 합니다.
0: 예.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으면 회장이
1: 공개적으로
0: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카네이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면 된다.
1: 그거는 가능하다.
0: 예. 문제가 없다.
1: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 학생들이 그렇다면 뜻을 모아서 17반 용돈을 좀 뭐 쪼개서 내서
1: 네.
0: 비싸진 않고 한 5만 원짜리 정도. 괜찮습니까? 선물 드리는 거 5만 원짜리.
1: 예. 이것도 평가나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니까 금지가 됩니다.
0: 아, 10원도 안 되는군요.
1: 네, 안 됩니다.
0: 예.
1: 그래서 학부모회나 뭐 학교 운영위의 학부모위원이
0: 네.
1: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드리는 이런 5만 원 상당의 선물도 불가능하고요.
0: 예.
1: 그럼 뭘 주느냐.
0: 예.
1: 학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선생님께 손편지나 카드. 는 가능합니다.
0: 손편지 카드 가능.
1: 네, 가능. 네. 그리고 또 졸업생 중에도 이제 스승의 날에 이제 학교 찾아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졸업생은 가능하냐?
0: 예, 졸업생.
1: 궁금해하실 분들
0: 예,
1: 있을 텐데.
0: 졸업했잖아요.
1: 근데 졸업한 학생과 선생님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이제 없지
0: 없죠.
1: 않습니까?
0: 예, 없죠. 예.
1: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0: 뭐 거기까지 뭐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된다는 거네요. 아무튼.
1: 된다는 겁니다.
0: 5만 원짜리 드려도 된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이 청탁금지법은 유치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초, 중, 고교뿐만이 아니고 유치원 교직원도 현행법상 공직자
0: 예.
1: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0: 아, 예.
1: 하지만 뭐 어린이집 보육 교사나 방과 후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 아, 어린이집은 되는군요.
1: 네네.
0: 그러니까 아, 어린이집 보육 교사. 방과 후 강사.
1: 네.
0: 아, 이분들은 선물을 드려도 된다.
1: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1: 그렇습니다.
0: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유치원 위로는 안 되는 거고.
1: 예.
0: 손편지 정도는 된다.
1: 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0: 예.
1: 권익위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0: 예.
1: 수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그래서 요즘 이제 애매하니까 아예 그냥 학교에서

0: 맞습니다.
1: 스승의 날 다가오면 아예 그냥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라고.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예 스승의 날에 그냥 아예 그냥 쉬는 학교들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그렇더라고요. 아예 그런가 애초에 그냥 네. 단초를 없애기 위해서. 예. 근데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감사의 뜻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어떻게
0: 선생님.
1: 표현을 해야 될까.
0: 또 1년에 네. 그런 하루인데.
1: 고민은 좀 듭니다. 예. 예, 예. 헌혈 가능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있나 봐요. 70인가 봐요. 70. 예. 근데 정부에서 이 70을 좀 위로 올리는 네.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0: 예. 인구 감소 때문에 혈액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1: 부족하니까.
0: 합니다. 계속 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또한 고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 불안이 심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현재 69세 이하로 정해진 헌혈 연령을 올리는 것을 17년 만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헌혈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90년에 65세 미만 그리고 2010년에는 70세 미만으로 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또 나이에 따른 체열의 부작용 또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서 내년 중에 이 헌혈 연령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5년씩 단계적으로 헌혈 연령을 높이거나 아니면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1: 예.
0: 현재 미국이나 뭐 캐나다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건강하면.
0: 네, 건강하면.
1: 건강하셔야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체 헌혈 건수를 보면은 60대 이상이 헌혈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실제로
0: 그렇죠.
1: 미미하다면서 네네. 제가 막 주변에 봐도 어르신들이 헌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무니까요.
0: 네.
1: 그래서 뭐 이거 숫자 올린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0: 네,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그래도 좀 가능한 헌혈 인구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60대 헌혈 건수가 2020년에는 한 3만 7천 건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한 6만 7천 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건강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시군요.
0: 예, 그래서 효과가 좀 적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혈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10대 20대잖아요.
1: 예.
0: 그래서 10대 20대의 유입을 위해서 그동안은 문화 상품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커피나 햄버거 쿠폰
1: 예.
0: 이런 걸 헌혈 기념품으로 줬었거든요.
1: 예전에는 빵하고 우유 줬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럼 어떤 기억나는데.
0: 예, 영화 예매권도 뭐 주고. 그런데
1: 예.
0: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1: 예.
0: OTT 구독권이라든지
1: 예.
0: 뭐 아이돌 포토카드 같은 걸로 좀 다양하게 준다는
1: 예.
0: 계획입니다.
1: 예.
0: 실제로 올해 그 헌혈의 집에서 헌혈 기념품으로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지급했었는데
1: 예.
0: 그때 혈액 보유량이 정말 많이 반등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1: 쫀쿠를 먹기 위해서
0: 예.
1: 헌혈을 하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정부가 이런 기념품 효과를 받기 때문에
1: 예.
0: 이 기념품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기념품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0: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1: 실제로 헌혈을 올리는
0: 네.
1: 그런 역할을 올리는. 하는군요. 예. 요즘 좀 괜찮은 걸로.
0: 그렇습니다.
1: 요즘 뭐 괜찮습니까? 네. 예. 월드컵 뭐 이거 볼 수 있는 거. 그건 너무 비싸니까 안 될 것 같고. 예, 예. 최근에 목욕탕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0: 네. 오늘 그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그 4시 27분께 구리시 인창동의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으나 숨졌고요. 또 오후 한 1시 40분경에는 가평군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 좀 연령이 좀 아무래도 높은
0: 높으신,
1: 분들.
0: 네. 네. 그래서 60대 남성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는데요.
1: 예.
0: 그래서 경찰이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고
1: 예.
0: 심혈관 질환이나 혈압 이상 등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 예, 저도 사실 이제 목욕탕 가본 지는 기억이 좀 아득아득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이런 이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그래도 목욕탕을 곧잘 가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저도 이제 좀 조심하시라고 혹시 이상하면 바로 나오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심하셔야죠. 네. 예.
0: 저도 최근에 사우나를 예. 간 적이 있었는데
1: 예.
0: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니까 좀.
1: 예.
0: 어지러운 기운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특히 이제 일어설 때,
0: 맞습니다.
1: 휘청할 때,
0: 휘청할 때.
1: 예.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에서 목욕탕을 이용할 때 좀 주의 사항을 당부를 했는데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하거나 혈압 저하나 심혈관계 부담으로 이어.

0: 수 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예.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탕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서서히 높이고 또 탕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는 게 예. 바람직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오래 계셨죠?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이제 오래 그 목욕탕값 뭐 좀 아끼는 측면도 맞습니다. 있고 해서 한번 가시면은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목욕하고 계셨으니까
0: 여러 번
1: 그때의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오래 계시는데 네. 사실 그게 건강상으로 보면은 썩 좋지는 않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적당히 있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예, 너무 오래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밤 밀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0시 51분입니다. 이 작가의 뉴스님 이병국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요즘 과일 세트 이런 거 좀 많이 팔잖아요.
0: 네. 네,
1: 저도 뭐 사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과일 선물 세트의 상당수가 어떤 뭐 크기라든가 또 어떤 뭐 당도의 품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 네 곳에서 판매 중인 뭐 사과나 배, 한라봉 선물 세트 240개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원에 따르면은 그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의 상담 건수가 2023년에는 한 84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300건 정도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접수된 상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한 52.4%가 품질 관련 문제.
1: 예.
0: 뭐 과일에 멍이 들었다. 아니면 곰팡이가 핀 과일이 배송됐다.
1: 예.
0: 뭐 이런 상담 건수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조사를 해봤더니 240개 상품 중에 약 20%는 과일 크기에 대해서 뭐 특대, 중대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1: 예.
0: 이게 뭐 크기가 얼마인지 중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한 45% 정도는 그 겉에는 고당도, 뭐 당도 선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요즘은 당도값을 표시해 놓잖아요, 과일에. 그런데
1: 예, 예.
0: 그 선물 세트에는 당도값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게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예.
0: 그렇죠.
1: 사잖아요, 과일을. 네. 예. 뭐 가게에서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 가서 하면은 이상하면 가서 보고.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그러기도 어렵고.
0: 네.
1: 예. 그 과일 상자에 보면은 특상품, 상품, 뭐 그런
0: 최상품.
1: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 딱 뭐 동그라미도 찍혀 있고 그렇던데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0: 이게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구분하고 있는 품질 등급은 특이나 예. 상,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자에 보면 특상품, 최상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등급 기준인지는 제시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원산지를 국내선, 국내산으로만 표시를 하고 지역은 없다든지 뭐 유명산지다 뭐 이런 식으로만 모호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요.
1: 예.
0: 소비자원에서 이 크기를 대괄호 표시한 선물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낱개로 들어있는 사과 무게가 가장 작은 거는 216g. 근데 최대는 377g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가격 차이도 컸는데 사과 선물 세트 가격이 최저 3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가장 비싼 거는 한 13만 7천 원 정도로
1: 예, 예.
0: 약 3.9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1: 예. 그 보면은 위쪽에는 크고 실한 과일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밑에
0: 꺼내면
1: 예. 작은 것들이 들어 있고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밀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데뷔분의 You Light On My Lif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부쩍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강원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18도에서 31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8.5도, 현재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검색창에 마마두라고 쳐본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은희경의 장미 이름은 장미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이혼 후 뉴욕으로 떠난 46살 수진과 어학원에서 만난 세네갈 대학생 마마두의 이야기인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1: 오늘 네.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네. 은희경 작가님의 소설집 장미의 이름은 장미에 실린 표제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0: 제목이 참 독특해요.
1: 맞아요.
0: 장미의 이름은 네. 장미? 이게 무슨 가사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1: 사실은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0: 네네네.
1: 줄리엣이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향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좀 어떻게 전유를 한 거죠.
0: 네. 그래서
1: 사람을 이름이나 범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좀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나오는 말이에요.
0: 맞아요. 여자 네. 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네. 친구와 함께. 근데 아직도 저는 왜 이 단편 제목이 장미 이름은 장미인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자세하게.
1: 이따가 또. 설명을 좀 줄거리를 좀 듣고 나면 네.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0: 좀 알려주세요.
1: 네.
0: 우선 은희경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1: 맞아요. 너무 이 우리 한국 문학계의 보물 같은 존재고 네.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은희경 작가님은 원래 사실 은희경 작가님이 그 등단 스토리가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몇몇 있는데 은희경 작가님의 등단 스토리도 항상 그 회자되는
0: 네. 그러니까
1: 원래 이제 59년생이시고 그 원래 35살까지 주부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하는 생각에 정말 그냥 노트북 하나 챙겨 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글로 9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문에 이중주라는 중편 소설이 당선돼서 등단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고 아니 문예주로 등단을 하고 등단을 한다고 다 엄청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설가가 될 수 있지는 않거든요.
0: 그래서 네네.
1: 등단을 해도 그러면 다음 소설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이 좀 들어와야 또 쓰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등단은 됐는데 청탁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0: 너무 이렇게 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1: 그거는 모르겠어요. 은희영 작가님은 그 기간이 길지 않으셨겠죠.
0: 잘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1: 네.
0: 거죠.
1: 네.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청탁을 주지 않아? 그럼 내가 써야겠다 직접. 그 장편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0: 네.
1: 이번에도 지방에 내려가셔서 그 절에 들어가세요. 산사에. 그 두 달 만에 쓴 작품이 바로 새해 선물.
0: 그래요?
1: 네.
0: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1: 근데 또 이 작품이 바로 또 문학동네 소설상을 또 1회예요. 문학동네가 그때는 신생출판사였잖아요.
0: 네네.
1: 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네. 단숨에 그때부터 한국 문단의 이제 스타로 쫙 떠올랐는데 그 한 해에 신춘문예 당선이나 문학상 수상을 동시에 한 작가가 그 당시에도 1979년 이문열, 네. 1980년 장정일 이후 처음이었다고 해요.
0: 그 급이군요.
1: 네.
0: 작가님이야.
1: 네.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뭐 말할 게 없죠. 뭐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네. 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그냥 줄줄이 네.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셨고 이 소설 있죠. 이 장미의 이름은 장미. 네. 이 소설이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0: 아니 새 선물은 이제 제가 20대 때 한번 읽었고
1: 네.
0: 이 방송 때문에 50대 한번 읽었는데 한 10년 후에 또 읽고 싶어지는 책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하나의 성장 소설인데도 내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드는데 정말 명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고
0: 네.
1: 근데 책의 장점이 그거죠.
0: 그렇죠. 맞아요.
1: 꽂아놨다가.
0: 근데 이번에 그 장미 이름은 장미 그 작가 이름을 가리고 보면
1: 네.
0: 저는 한 20대 30대의 작가가 쓴 작품인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그게 세련돼요.
0: 왜 이렇게
1: 진짜.
0: 예, 정말 어쩜 이렇게 영하고 진짜 이게 힙하고 세련된지 좀 깜짝 놀라 단편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소설이 뭐 작가의 얘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가 만든 얘기지.
0: 네.
1: 근데 그 작가의 어떤 분위기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 저 자주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이런 여러 자리에서 만나 뵈면 작가님 자체가 너무 힙하세요. 사실 이게 뭐 수많은 그 길고 긴 문학 경력에 최근에 나온 소설집이지만 정말로 이걸 되게 젊은 작가가 썼다라고 해도 전혀 그렇군요. 의심이 가지 않는.
0: 네. 장미 이름은 장미의 이제 표제작이잖아요.
1: 네. 네. 아, 근데 이 소설집 네. 자체에 대해서 조금.
0: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네. 구성을 네. 먼저 해드리면, 이게 느슨한 연작이에요. 느슨한 연작인데, 그러니까 뉴욕 여행자 사부작이라고 불리거든요. 작가님께서도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네 개의 단편에서 조금 더 긴 중편 정도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전부 다 뉴욕을 배경으로 해요.
0: 그 안에 단편들이 모두요?
1: 네, 전부 다 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0: 네, 네. 이방인으로 다 네, 나오는군요.
1: 다 어떤 이유로, 그 이유도 다 되게 현실적이고 재밌어요. 다 각자의 어떤 이유로 뉴욕을 방문한 사람이 뉴욕에서 네네. 느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아니,
0: 그러면, 이거 지금 장미 이름만 뚝 떨어뜨려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좀 숙제를 내주시기 그랬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고 오세요 하고. 그럼 저는 또 말 잘 들었을 텐데. 저 중간만 읽어가지고.
1: 사실.
0: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1: 막 인물이 막 얽히거나 이어져 있진 않아요. 배경이 똑같이 뉴욕이고. 뉴욕은 이제 한 번만 갔다 와봤어도 네. 뉴욕에 관련된 뭐 영화나 글을 보면 나 여기 아는데.
0: 그렇게 되죠. 네.
1: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다 여행자로서 뉴욕의 어떤 특정한 우리가 네. 들으면 알 수 있는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얘가 여기에 있는 동안 얘는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
0: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네.
1: 네. 한번 다 읽어보세요.
0: 재밌는 장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소설은 그 처음이랑 마지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진이라는 화자가 주인공이 네. 7년 전에 뉴욕에서 어학연수 갔던 네. 그 생활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시 또 돌아보는 이렇게 액자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시작이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검색창에 이제 마마두라고 쳐본다고. 그러면은 프랑스 축구 선수 마마두 사코가 나오고 그다음 세네갈 축구 선수 마마두 니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마두 탄자 같은 정치인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흑인이겠구나 라고 독자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마마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헌터 칼리지 어학원에서 만났다. 마마두는 거기서 유일한 흑인이었고 나는 세 명의 한국인 중 하나였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뉴욕으로 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진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영어를 내가 잘하지 않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소개를 해야 돼. 네. 사실 즐거운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0: 지금 화자는 본인이 이렇게 미리 써가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 그 애드립처럼 하는데 미리 막 써가지고 거의 외워서 하다시피.
1: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수진은.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회사원이고 지금 네.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얘기를 하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게 그냥 적당히 거짓말이 섞인 그런 모범 답안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마두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는 세네갈의 대학생이고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여름방학을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데

0: 아니야? 하하하 아. 이러는 거예요.
1: 그 어떻게 고급 유머인데요?
0: 근데 네. 자기 이름으로 놀린 거잖아요. 어.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다들 웃으면서 마마두를 쳐다보는데 네. 마마두는 웃고 있지 않은 거예요.

0: 누구야 같은 사실은 자기 나라 초대 대통령인 상보르 라는 인물을 존경하는데 그가 시인이기도 하다. 근데 뭐 구구절절 대통령인데 사실은 시인이고 근데 아무도 누군지도 몰라. 세네갈 옛날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아버지 존경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학을 좋아해? 라고 했는데 수진이 아니. 이래 버려요. 근데 이제 그 장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루클린 식물원에 같이 가요.
1: 네.
0: 가는데 거기에 셰익스피어 가든이 있어서 난 여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 가든에 가면서 당연히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문구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된 건데 어떤 의미인 그쵸? 거예요?
0: 장미를 네.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달콤한 향기는 그대로이다. 여전히 장미이다. 뭐 장미를 프랑스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프랑스어도 똑같다. 장미의 이름은 장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네갈어로는 세네갈의 월로프어를 쓴대요. 그건 다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마마두한테 수진이 수요일에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막 서로 다른 학생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한국인 학생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마마두가 멀리서 지나가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마마두가 그냥 쌩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혁이라는 또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걔랑 또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마마두가 지나가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간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학원의 학생들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서 마마두랑 있는데 마마두가 제 항상 긴팔 입잖아요.
1: 네.
0: 이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긴팔 입고 있는 거예요.
1: 더운 곳에서 왔으니 네. 미국의 날씨가 잘 안 맞죠.
0: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심을 또 자기가 내가 사줄게 라고 했는데 또 지갑에 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카드로 내게 되고 야 너는 나한테 점심을 사준 최초의 한국인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공백을 메꾸려고 내가 무슨 말이라도 주어드는 걸 얘기하는데 막 영어로 갑자기 점심을 사준 인연으로 결혼을 한 흑인과 결혼을 한 어떤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 사람이 사실은 가족 아무에게도 축하를 못 받았다.
1: 그러니까
0: 이게 다 사람이 당황을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좀 그 과거를 잊고 좀 뭔가 좋은 관계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여기서도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0: 그쵸.
1: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0: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가 나 사줘서 고마워. 네. 너가 날 사준 최초의 한국인이야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해버린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의가 없는데 일단 영어로 뭐든 얘기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때 마마두가 네. 초대장을 줘요. 쿠킹 위드 와인이라는 거에 자기가 초대장을 받았는데 나 무슬림이랑 술 못 마시니까 너의 취미는 쿠킹이잖아. 너 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사실 쿠킹 취미 아니었잖아요.
1: 네.
0: 그냥 한 말인데 얘도 나에 대해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 안 가버려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요 부분을 낭독해보겠습니다. 나는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와인을 좋아한다는 말은 대체 언제 내뱉은 걸까? 상대의 질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나는 대체로 불분명한 어조로 예스라고 얼버무리곤 했다. 노라고 대꾸하면 대화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었다. 마마두가 뭔가 물었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적당히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대화를 할 때의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익명과 일회성의 태도, 깊이 없는 친절, 단답형 문장들, 그리고 여름 시즌 동안만 유효한 임시 신분이었다. 하지만 마마두는 그런 나의 말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왜 떠나온 것일까?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을 때 혼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규칙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발전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대체 왜 그런 진지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점 역시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도록 의미를 재단하는 독선적인 진지함의 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나를 증오에 빠지고 용서를 외면하고 또 결별에 이르

0: 도록 만든 순정의 무거움, 그리고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일상의 수많은 상처와 좌절들, 낙관적이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기나긴 말다툼을 통과하고도 나는 여전히 그 틀에 갇혀있는 게 아닐까. 내가 과연 떠나오기는 한 것일까.
1: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든 어떤 본인의 그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렇게 멀리 와서 다른 언어로 좀 해방감을 느끼고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큰 탈출구는 아니었다는 그 느낌 좀 들어요. 그렇죠.
0: 네. 네네. 그래서 탈출구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여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대체 수진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독자들이 몰라요.
1: 끝까지 잘 안 나오죠. 네. 맞아요. 네.
0: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이혼을 하고 네. 왔구나라는 걸 들으니까 아 모든 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뒷부분은 네. 사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1: 네.
0: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약간 인종차별식으로 당해요.
1: 아, 맞아요. 맞아,
0: 네. 막 뭐 가 쏟아지고 그렇죠. 했는데
1: 있었죠. 네.
0: 그 점원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뒤늦게 종업원이 와가지고 Are you okay? 라고 하는데 okay 하지 않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I'm okay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 자괴감에 막 가는데 누군가 어디서 약간 긴 자켓 입은 흑인이 휙 뒤돌아서 가버려요. 마마두인가?
1: 네.
0: 마마두가 날 보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간 건가? 이러면서 막 그 옷이 막 묻어있는데 막 쫓아가요. 결국 찾지는 못하는데 네. 그러면서 점점점 종강이 가까워져 오는 거죠. 근데 또 둘이 짝이잖아요. 그 작문 숙제를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어색해졌는데.
1: 네.
0: 그래서 같이 뭐 다들을 만나갖고 조모임처럼 하는데 우리는 각자 써서 그냥 붙이자. 그래서 내 것만 먼저 써서 보내고 걔가 뒷부분을 써요.
1: 네.
0: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날 나는 걔 걸 못 본 상태로 늦게 왔는데 이미 수업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데 마마두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쓴 부분 알죠? 근데 주제가 미래였거든요. 우리의 미래. 근데 마마두가 우리의 미래를 발표를 하는데 세네갈로 돌아가서 거기에 수진이 있는 수진이 거기에 와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작문을 해와요.
1: 네.
0: 그래서 그 글이 사실 되게 어머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면서 되게 생뚱맞고 그리고 또 배경이 세네갈이잖아요. 막 야자나무랑 막 바다랑 그 고향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직접.
1: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뉴욕에서 어학연수원이에요.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핑크빛 로맨스가 가득한 청춘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설레면서 읽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넌지시 하는데
0: 네.
1: 그 이제 이 소설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해 봄을 아주 느리게 통과했었다. 법적으로 혼자가 되었으며
0: 맞아.
1: 그것은 내게 영원히 소통되지 않는 언어의 찌꺼기들과 심신에 함께 닥친 병과 자발적인 고독과 목돈을 남겨주었다. 그해 여름 나는 낯선 도시를 한없이 걸었다. 딱 이거 읽으면서 아 이거 청춘물이 아니었구나. 정말 지난한 어떤 그 중년한 여성의 여정을 내가 함께 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쿵 하면서 굉장히
0: 이것이 은희경이죠.
1: 무겁게 하면서 아 은희경 작가구나.
0: 그렇죠. 제가 앞서서
1: 아,
0: 이 소설의 네.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7년 전에 막상 기억이 나지 않아. 애들하고 어떻게 작별 인사했는지 마마두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봤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내가 오직 기억나는 것들 하면서 되게 파편적인 뉴욕에서의 풍경들을 하나씩 그 나열을 해요.
1: 네.
0: 그러면서 그저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끝맺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읽어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게 또 뉴욕이잖아요. 뉴욕하고
0: 네.
1: 뭔가 그 인종의 용광로 같은 뭐 모든 감정의 용광로 같은 그래서 약간 초반에 뉴욕 여기 하면서 굉장히 막 찾아도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0: 맞아요.
1: 신나게 봤었어요. 네. 네.
0: 아, 앞서서 장미의 네. 이름 장미.
1: 아 그래요.
0: 그게 사실 이 수진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평가해요. 아, 쟤는 그럼 센트럴파크에 계산책하니까 부잣집이겠구나. 사실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마마두는 이런 사람이겠지. 그리고 내가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것에 해방감을 통해서 허위의식이 내가 나를 벗어던졌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익명이라는 게 일회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벗어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미의 이름은 장미일 뿐이다. 이런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고
1: 네.
0: 이 전체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참 소설 잘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장미 작가님. 자, 그럼 이 소설과 어울리는 또 노래 들어볼까요?
0: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라우브라는 뮤지션의 I Like Me Better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소설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곡이긴 하지만 네. In the Love in the New York City라는 가사가 초반에 딱 나와요.
1: 네.
0: 그리고 난 누군지 모르는데 뭐 그래도 난 지금 괜찮아 이런 가사라서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까. 수진이 돌아와서
1: 네.
0: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와봤습니다.
1: 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은희경 작가의 연작 소설집 장미 이름은 장미 오늘 함께했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작은 서점 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골라오신 책이 네. 김경영 MD도 찜해둔 책인데
1: 맞아요.
0: 먼저 빠르게 찜을 네. 하신 거라고요.
1: 네. 그 MD분들 카톡방에 있는데 네, 네, 네. 무슨 책 준비할 거다 미리 사전 예고를 하는데 네. 제가 유령 이야기 준비했다고 하니까
0: 네. 어?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많은 책들이 워낙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보석 같은 책, 우리가 지금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들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지니까.
1: 맞아요.
0: 보석을 알아본 눈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1: 그러면
0: 그 경쟁이 항상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두 분이 픽한 책이라 그러면 그쵸. 뭔가 또 검증이 됐다는 건데, 진짜 갓 출간된 책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진짜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는 그 시대 있잖아요. 제가 한 19살부터 25살 사이에 가장 좋아했던 소설가 중 한 명이었던 포로스터에 관한 책인데요.
0: 네.
1: 작가 포로스터가 2024년 4월 30일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접하던 순간과 그 날이 전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0: 김유리 MD에게 그 포로스터가 사망했던 그 날 네. 어떤 날이었나요?
1: 그때가 날씨가 정말 화창했고 그 부고가
0: 물색 없이 화창한 날.
1: 네. 오전 11시였어요.
0: 네.
1: 근데 그때가 주말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듣자마자 다시 회사로 가서 그에 대한 이제 부고 관련된 뭔가 기획 같은 걸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버스를 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0: 정말로요?
1: 뭔가. 네. 뭔가
0: 그
1: 정리가 되는 느낌? 아 이렇게 내가 청춘의 스타처럼 여겼던 작가가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아련해지기도 했고 뭐랄까 그때 그 시절에는 뭔가 무언가 되게 급급하게 읽었거든요.
0: 네.
1: 뭔가 구겨넣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설 속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채워넣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포로스터를 한 번도 안 만났어도 불구하고 포로스터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그 네. 자리에서 5분 이상
0: 그
1: 열띠게 네, 주절주절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포로스터에게 43년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쭉 함께해온 반려자이자 직장 동반자인 시리 허스트 베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 분이 쓴 글입니다. 현대 인문학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되게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그녀가 남편인 포로스터를 떠나보낸 후 2026년 5월 처음으로 그와 함께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고 이제 그걸 가져오게 된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6년 5월 7일에 무진틀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0: 네.
1: 인문 분야 도서 나왔고요.
0: 네.
1: 사실 이제 포로스터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 유령이란 단어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소설에는 전반적으로 유령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대표작이 뉴욕 3부작인데 그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타인을 추적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 잃어버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그 두 번째 소설 중에 제목이 유령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블루라는 탐정이 블랙이라는 남자를 감시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포로스터에게 있어서 유령은 나는 과연 나일까? 라는 그 질문의 형상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고정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다른 자아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 불안 요소를 보여주는 그 소재로 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유리의 도시에 나오는 퀸이라든지 우연의 음악이라는 소설에는 계속 명확한 죽음 없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인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흔적들이 유령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없지만 인물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이렇게 선사하는 그런 요소로 계속 발견되고 기도
0: 네.
1: 하고 뭐 또는 뭐 살아있는 자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는 혹은 뭐 결과물을 끌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 계속 등장하게 돼요. 포로스터가 생전에 이제 이름이 시리니까 시리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면 네. 시리에게 나는 유령이 되어 당신 곁에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어찌 보면 네. 제 남편이 죽기 직전에 유령이 돼서 네 옆에 오겠다 하면 좀 으스스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또 이제 시리가 쓰다 보니 동시에 좀 낭만적으로도 보인다? 왜냐면 둘 다 소설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작가 프로스터의 작품들을 생각하면 그가 평생 써온 유령의 의미와 맞닿아 있어서 아, 좀 특별한 유령이다. 그리고 특별한 워딩으로 말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어로 남겨진 것 그리고 흔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다른 자아로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유령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프로스터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시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혹은 그녀가 외롭지 않게 계속 그런 흔적으로 남겠다는 네네.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그러네.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책에서 그 포로스터가 유령으로 실현하거나 혹은 실존한다는 걸 이제 시리가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되게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뭐 단순히 남편이 떠난 이후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폴 오스터가 직접 남긴 편지라든지 미완성 원고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팩스 그리고 또 뭐 미완성 글 이런 것들을 이 책 안에 계속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책 안에 폴 오스터가 또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으면서도 내가 유령이 남긴 글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가 홀로 이제 남은 자신의 삶을 떠돌면서 그 흔적을 혹 그리고 찾아가며 좀 유령을 만나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0: 정말 남편을 이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네. 소화를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네. 유령이라는 네. 그죠 네. 설정이 좀 있는 거예요. 생전에 굉장히 뭐 둘 다 유명한 작가라서 뭐 유명한 부부였겠지만 어떤 관계였어요?
1: 네. 둘 다 되게 흥미로운 커플이기도 한데 네. 그 사실 폴 오스터의 두 번째 와이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뭐 재혼 커플이면 오래 사는 커플들이 또 뭐 많기도 한데 43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건 이제 좀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느껴졌고 네. 뭔가 둘 다 작가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서로 작품 비방하고 내가 더 잘 써 네,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네. 서로의 작업을 가장 예리하게 읽어주는 독자로 역할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리가 소설도 쓰고 또 신경과학이나 정신분석 같은 그런 에세이도 되게 잘 쓰는 직적인 작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포로스터는 실험적인 형식의 소설을 추구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뭔가 그들의 관계가 육체적으로도 잘 맞지만 뭐 감정적으로도 잘 맞고 나아가서 지적으로도 깊게 얽힌 관계라는 게 이 책에서도 되게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0: 서로가 그 1호 독자로서 그쵸? 네, 그런 어떤 그쵸. 지적 교감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어떤 지적을 굉장히 잘 겸허히 고맙게 받아들이는 서로 그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약간 남편이 자기 책 읽어보라고 하면
0: 그러니까 작가시잖아요. 또. 네.
1: 이걸 왜 읽어 막.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편이 같은 방송국 종사자인데 그쵸. 이제 이렇게 뭐 방송을 할 때 네. 발음이 그게 뭐야.
1: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서.
0: 옷이 뭐야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1: 네. 네. 그래서 되게 같이 책도 읽고 원고도 보여주고 네. 밤새 의논을 나누는 그런 지적 동반자였다고 해요. 또 인상적인 건 이 시리어스트 베트가 남편의 마지막 미완성 원고를 이 책에 넣었다는 거죠. 사실 그 책만 해가지고 원고로 따로 책으로 낼 수 있을 텐데
0: 지금 이 책에 네. 마지막 원고가 포함돼 있어요.
1: 이 책에 담았다는 게 또 좀 감동적이기도 했던 게 폴 오스터가 손자가 마일스거든요. 마일스에게 썼던 편지 형식의 글을 이렇게 부분 나눠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폴 오스터가 점점 아파가고 죽어가는 과정을 좀 서사를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글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한테서 떠나기가 싫었는지가 또 감정적으로 확 와닿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편의 마지막 원고를 넣음으로써 마지막 목소리를 또 시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포로스터의 뭐 미완성 원고도 있고 편지들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시리 허스트베트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둘이 함께 공저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부제가 포로스터 그리고 시리 허스트베트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읽다 보면 진짜 마치 둘이 북토크하는 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되는 책입니다.
0: 네. 네. 아니 이렇게 각별하게 생전에 어떤 동반자로서 또 같은 작가로서 이렇게 주고받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사별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잖아요. 어떤 그런 얘기들 좀 담겨 있나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자기를 스스로 과부라고 부르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 사실 시리 자체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폴 오스터랑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나이긴 하지만 네네. 5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책의 첫 시작이 그 포로스터를 묻고 난 후에 이제 본인이 시간을 잘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제 뭐랄까 시간을 뭐 월요일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씻으려고 했는데 욕조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양말 벗은 걸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난 계획형에다가 제2형 네. 인간인데 네.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0: 굉장히 충격에서 좀 오래 헤어나오지 못했군요.
1: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이런 상실과 슬픔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네. 그리고 남은 자신의 몸이 부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를 이제 감정으로 시작해서 나아가 철학적으로 파고드는데요. 오히려 뭔가 슬픔을 이렇게 또렷한 워딩으로 그래요.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네. 저만 이렇게 슬픈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오히려 덜 외로워지는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읽어서 놀라웠던 게 이 책에 또 다른 상실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시리의 의붓아들 다니엘과 손녀 루비 이야기가 나와요. 폴 오스터가의 두 번째 와이프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네. 네. 낳은 네.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 과정이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정말 성장 과정에서 가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뭔가 표현해냈던 만화라든지 글을 막 보여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걔한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걔도 발견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 좀 다루다 보니 폴 오스터의 소설 속에서 뭔가 그가 평생 숙제처럼 생각했던 네. 고리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숨바꼭질 같은 사이가 등장인물에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사실 그냥 짧은 지식으로는 네. 암 발생은 담배나 술 우리가 접하는 네. 음식이나 기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겠지. 그리고 프로스터가 되게 애연가였기 때문에 그 시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프로스터는 죽기 8년 전부터 담배를 아예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폴이 이렇게 갑자기 악성 종양이 심해졌을까를 생각해보니 그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같은 매우 격렬한 형태의 고통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0: 결국 스트레스네요.
1: 네. 그래서 폴 오스터한테는 그 가장 큰 고통이 아들 다니엘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다니엘이 되게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고 그 마약 때문에 자기의 아기인 루비까지 과실치사로 죽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그 사건이 2022년이었으니까 폴 우스터는 정확히 2년 뒤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네.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믿음 하나로 혹은 가능성 하나로 살아왔던 폴이 뭔가 절망하면서 아들에게 기대를 포기하게 되면서 큰 고통이 밀려왔을 거라고 이제 시리는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폴 오스터가 당시에 언론들한테 어떻게 괴롭힘을 받았는지 뭔가 인기 유명 작가의 아들이 이런
0: 그러게요. 네,
1: 크리티컬한 사건에 얼매였으니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독자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근데 그럼에도 프로스터가 자신의 남겨진 생애 동안 무엇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내의 시선에서 지켜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0: 네.
1: 시리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프로스터에 대해서 쓰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작가들은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애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0: 네,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제목처럼 이제 시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유령과 같이 계속 배회하면서도 계속 쓰고 그리고 폴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프로스터의 유령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제안도 받아요. 이 작품을 쓴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0: 왜 어떻게 아내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1: 네. 근데 몰랐는데 네. 프로스터가 일본에서 진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광고까지 들어올 정도로 소설가가 광고 찍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서양 작가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폴을 추모하는 프로그램을 8월 14일에 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받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의 하나로 폴의 유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 굉장히 독특한데요.
1: 네, 네. 좀 일반인으로서 좀 뜨악스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날짜에 방영되어야 하며 유령이 왜 등장하는지 이제 아내 나름대로 알아보게 되는데요.
0: 아니 유령이 등장하는 라디오 무슨 얘기예요? 이게
1: 저희 방송에서 라디오 네? 갑자기 유령이 방송하면 저도 정말 놀랄 것 같은데
0: 네.
1: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8월 15일이 전통적으로 죽은 자가 하루 동안 세상을 돌아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0: 딱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8월 15일로?
1: 8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폴이 돌아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냥 망자가 그때 돌아오잖아 이렇게 일반적인 가설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일본에서는 좀 유령 연구가 되게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도쿄 여성 2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무려 18명이 죽은 남편의 존재를 일상에서 느꼈다고 대답할 네. 정도로 뭔가 그 조상을 숭배하거나 뭔가 귀신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관습이 그 일본 내에서도 애도 과정에 있어 중대한 적응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시리는 뭔가 그 자기가 일본인은 아니지만 뭔가 폴의

0: 지난날의 감각의 흔적을 시간을 초월하는 향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현재로 존재하게 되는 부분을 이 일본 라디오 사건과 더불어서 되게 유튜 있고 재미있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1: 이런 건 또 우리가 일본 어떤 이런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라디오에 유령이 등장해 굉장히 기이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충분한 그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게 됐습니다. 폴 오스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잘 몰랐던 그의 어떤 세밀한 삶의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으니 말이죠.
0: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 리뷰를 보면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오스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포로스터의 여러 작품 중에 약간 해결 안 됐던 지점이 아 이제야 해결될 수 있겠군 이런 생각들도 많았고요. 더불어 이제 시리 허스트베트의 글쓰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문학과 신경과학, 인문학까지 되게 종횡무진하면서 자기의 글쓰기 영역을 넓혀가는 작가여서 굉장히 닥치적인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점이라면 지성이 뭔가 감정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오버하지마 하고 딱 커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네. 도구로 사용하는데 훌륭한 지점이 있는 작가라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슬픔을 정말 이렇게 지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품. 그리고 또 폴 오스터가 세상을 떠난 날 눈물을 흘렸다는 우리 뿐만 아니라 네. 그냥 폴 오스터를 잘 모르더라도 한 위대한 또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리 허스트베트의 유령 이야기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나온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우리의 연장선, 우리의 소유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삶 자체가 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지브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문화에도, 어느 한 종교에도, 어느 한 철학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의례보다 내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사랑을 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순수한 길로 봅니다.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이것은 신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루미가 갈대피리의 울음으로 신과의 분리를 노래했듯이 지브란도 사랑의 언어로 영혼의 귀향을 노래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어느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적 진리를 찾으며 모든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 씨앗, 뿌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로서 그대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 활을 당기는 자는 무한한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리하여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 아름다운 비유 속에 삶과 사랑, 세계와 인류를 향한 드넓은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18도에서 31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영상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라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인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파주 13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1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4도, 춘천 14도, 원주 16도, 대관령 11도.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0도, 원주 29도, 대관령은 18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5도, 강릉 16도, 동해 16도.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1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5도, 충주 13도, 대전 14도, 세종 14도, 천안 12도, 보령 13도.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이 30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3도, 광주 15도, 목포 14도, 여수 14도, 순천 14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7도, 광주 30도, 목포 26도, 여수 24도, 순천 24도입니다. 경서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5도, 포항 15도, 안동 14도, 부산 15도, 울산 14도, 진주 13도. 낮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 21도, 안동 26도, 부산 24도, 울산 24도, 진주 27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서해 5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0도, 신해주 13도, 개성은 14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15도, 신해주는 25도, 개성은 3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7.9도, 현재 습도는 72%입니다.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2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 49분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과 관세 문제를 비롯해 대만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체상태인 안보협상을 재궤도에 올려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간담회에서 쿠팡 문제 등이 한미 안보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존 설명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처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 안보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과 안보실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갈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적어도 두 차례 이란을 공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각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지난달 8일을 전후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적어도 두 차례 공격했으며 그중 한 번은 지난달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보르주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하자 이스라엘과 공조해 공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각 13일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의 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도 크게 웃도는 상승폭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면담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어제 면담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남북 간 인권 현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의 장애인 관련 제도와 인식 개선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오늘 체결식을 열고 오는 12월 17일 출범 일자를 공식화합니다.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체결 이후 약 5년 6개월 만입니다. 세종호텔 로비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이재욱 판사는 어제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어간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 개방된 공간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이나 피켓을 흔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경남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등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지만 하나의 화음을 내는 듀엣곡은 마법 같은 특별함이 있죠. 남녀가 부르는 듀엣곡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아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부르는 듀엣곡에는 그들만의 우정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듀엣곡을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오늘은 혼자 듣기 아까운 듀엣곡들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 계절에 어울리는 듀엣곡들 준비하셨다고요?
3: 네, 야외활동 많아지잖아요. 사람 만날 일도 덕분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정도 이제 지하철 타고 한강 다리 이렇게 건너는데 한강 근처에 정말 빼곡하게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네. 나와 있더라고요. 뭐 날씨만 좋으면 요즘에는 사람 만나러 나갈 생각으로 좀 설레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의 온기를 생각하면서 좀 사람 만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음악의 여러 형태를 상상해 보다가 역시 그 가운데 최고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합을 맞추는 듀엣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듀엣곡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선곡하다 보니까 좀 팝 위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기회되면 가요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요도 맞아요. 또 멋진 맞아요. 듀엣곡들이 워낙에 많죠. 많으니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첫 곡으로는 이 듀엣곡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까.
3: 그렇지 않을까요?
4: 네. 네. 하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3: 아, 네.
4: 이후에 뭐 루서 밴드로스나 머라이어 캐리, 샤니아 트웨인 등도 이제 커버를 하면서 사랑을 받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역시 원곡이
3: 아, 그럼요.
4: 네, 최고입니다.
3: 네. 네.
1: 이 곡 히트할 당시에 남녀 가수 혼성 듀엣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3: 그럼요. 뭐 그렇게 뭐 해외도 그랬지만 국내에서도 왜 남녀 가수 듀엣 커버시키면 노래 맞아요. 잘하는 가수들 있으면 꼭 이 노래 시켰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 자체가 워낙에 성량이 대단한 보컬리스트들이다 보니까 좀 성대 뽐내기 같은 것 하기에 좋은 듀엣곡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981년 발표곡으로 라이오넬 리치가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한 곡입니다. 원래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다고 해요.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라고 하는 이 제목 그대로의 동명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영화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노래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4: 네.
3: 사실 그 음악신, 영화신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4: 맞아요.
3: 있거든요.
1: 그렇죠.
3: 네. 감독으로선 제작자로선 좀 슬펐겠지만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이름표처럼 남은 듀엣곡입니다.
4: 네. 이 노래는 김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에 이어서 네. 미국에서 1981년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3: 네. 네,
4: 싱글이 되었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당연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3: 네.
4: 8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무려 9주 동안이나
3: 네.
4: 예, 1위를 차지를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곡이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음악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되기도 했는데요.
3: 네.
4: 특히 다이애나 로스에게는 18번째이자 마지막 1위 싱글곡으로 지금까지도 좀 역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다이애나 로스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뭐 70년대까지를 네. 이야기 많이
4: 맞아요.
3: 하다 보니까 그 커리어의 가장 정점에 있던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노래는 여러 시상식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 아름다운 새털 같은 멜로디와 분위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발표된 이듬해인 82년 제2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한 주요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상 최우수 오리지널 송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1: 네.
3: 근데 아쉽게도 수상은 둘 다 불발이 됐어요.
1: 그렇군요.
3: 굉장히 좀 큰 라이벌들이 있었는데 당시 그래미 수상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81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었던 킴 칸스의 베리 데이비스 아이스였고 아카데미는 영화 미스터 아서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버트 바카락이 작곡을 했던 어서스 테마라고 하는 Best That You Can Do 이 곡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아차상 같은
4: 그렇죠.
3: 느낌 네, 모든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곡들보다도 오히려 가장 생명력이 길게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을 생각해보면 이 엔들리스 러브가 떠오르기도 해서요. 역시 승패는 두고 봐야 된다는
4: 네.
3: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3: 네, 원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한 엔들리스 러브.

0: 네, 참 목소리 좋아요.
1: 아,
0: 네,
1: 맞습니다. 처음 딱 나오는 순간 아, 이런 느낌이 드는 목소리들이죠. 맞아요.
0: 다음은 어떤 듀엣곡일까요?
2: 네, 네. 그래미가 사랑한 듀엣곡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이 노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92년에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그래미상 6개를 받았던 나탈리 콜과 네킹 콜의 듀엣곡이죠. Unforgettable.
1: 좋아하는 분들 네. 진짜 많죠.
2: 맞습니다. 네. 이 노래는 원래는 1951년에 작곡가 어빙 고든이 쓴 노래고요. 그래서 1951년 처음 등장했을 때 원래 제목은 Uncomparable이었죠. 네. 네, 그래서 곡 제목을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지금은 Unforgettable이 더 많이 훨씬 네, 회자가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2: 이 제목으로.
1: 하지만 원곡도 발표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올드팝 팬분들은 이 곡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뭐 발표가 50년대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정취가 있는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50년대 분위기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 네킹 콜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네킹 콜 목소리도 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풍성한 목소리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아주 근사하게 불러서 발표 당시에도 빌보드 차트 한 10위권대까지 오르고 이후에도 수많은 리메이크 작업을 나왔었거든요. 이 곡이 다시 불려진다고 했을 때 진짜 좀 네킹 콜의 오랜 팬분들은 또 다른 마음으로 설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2: 네. 근데 이 곡이 세계적으로 더 큰 명성을 얻게 된 건 역시 90년대 들어와서
1: 그쵸.
2: 발표된 지 무려 40년이 지난 1991년에 네. 딸 나탈리 콜이 아버지인 네킹 콜의 원곡에 더빙으로 목소리를 입혀서 듀엣으로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

0: 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AI 인공지능으로 세상에 없는 사람 목소리도 다 살려내고 쉽죠? 있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게 정말 획기적인 시도로 많이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1: 정말 좀 뭐 음악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도 자체에 놀라는 분
2: 시도가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노래를 하는 나탈리 콜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정말 팝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를 만들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큰 조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흔한 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런 앞서간 생각을 한 인물이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나탈리 콜이 그냥 자신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 조 구에르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와 듀엣곡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우연히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킹 콜은 사실 나탈리 콜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폐암으로 15살 때 세상을 떠났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팝음악계 역사에 오래 남는 독특한 특별한 듀엣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사된 노래가 이 곡이 수록된 Unforgettable with Love라고 하는 이 앨범의 수록곡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까지도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판매량도 어마어마해서요. 세계적으로 당시에도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누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이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게 나탈리 콜도.
1: 맞아요. 이른 나이에.
0: 네. 2016년.
1: 뭐 제 기준 이른 나이입니다.
0: 65세라는 좀 다소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1: 요즘 분들 치고는 그러니까요. 진짜 60대 사망이 많진 않아서.
0: 60까지 청춘이라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오랜 기간 이어진 약물 남용 등으로 C형 간염에 걸린 뒤에 신장이 나빠져서 쭉 투석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2: 그렇군요.
0: 2009년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결국에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합쳐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는 좀 세상에 없는 부녀가 하늘에서 뭔가 만나서 같이 화음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나탈리 콜과 나킹 콜의 Unforgettable 보내드릴게요.

0: 네. 아, 명곡은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1: 네. 진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이 괜히 새삼스레 떠올라서 또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0: 네. 다음 짝꿍은 누구인가요?
1: 네. 다음으로는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스무드한 노래만 들었나 싶어서 한번 분위기 바꿀 만한 곡을 가져가 봤는데요. 최신 유행 팝음악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신이라고 해도 한 10년 정도 된 곡이긴 한데요. 팝음악을 듣는 인구가 확실히 줄어든 요즘 국내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곡입니다. 자동차 CF에도 사용돼서 뭐 아마 듣자마자 이 노래라고 익숙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Our City 그리고 칼리 레 잽슨이 함께 부른 Good Time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2: 네. Our City는 아담 영의 원맨 프로젝트이죠. 근데 네. 국내에도 그 특유의 청량한 사운드로 맞아요. 굉장히 좀 팬층이 넓은 네.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작사 작곡을 다 아담 영이 전부 담당을 한 곡인데 Our City 음악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아 이거 Our City구나.
1: 맞아요. 완전.
2: 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형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예, 자랑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청량계 일렉트로 팝 이 정도로 네.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 Our City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신스 사운드 아주 아주 그 이슬 같은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아티스트인데 요 기본적인 사운드 질감에 팝적인 감각을 아주 제대로 막 이렇게 박아 넣은 곡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은 Our City의 네 번째 정규 앨범 The Midsummer Station이라고 하는 앨범의 리드 싱글로 발매가 됐는데 조금 재미있는 릴리즈 방식이었던 게 동시에 칼리 레 잽슨의 두 번째 정규작이었던 키스의 싱글로도 사이좋게 발매가 됐습니다. 곡도 사실은 전부 아담 영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처링으로 칼리 레 잽슨을 넣어서 그 Our City 앨범에만 수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양쪽에서 동시에 이거 저희 곡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형식을 띄었었습니다.
0: 네. 각각 발표를 하고 같이 부르게 되는 거죠.
2: 네. 이렇게 좀 특별한 릴리즈에는 배경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곡이 발표된 2012년 당시에 칼리 레 잡슨이 컬미 베이비라는
1: 컬미 베이비 대박이었죠.
2: 네, 정말 엄청난 네. 히트를 했었죠.
1: 네.
2: 근데 덕분에 한창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특히 이 곡이 컬미 베이비 이후에 처음으로 칼리 레 잡슨의 이름이 걸려서 발표된 싱글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좀 뭔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1: 레코드사에서는 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2: 같이 그래서 발매를 하자. 뭔가 이 기획이 들어간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곡이 덕분에 빌보드 싱글 차트 8위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네. Our City 곡 가운데 손꼽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 맞아요. 곡이었습니다.
1: 제가 이때쯤에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길거리에 나가면 한 가게에서는 Call Me Maybe, 한 가게에서는 Good Time이 나오는 이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곡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대중적으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뭐 단순히 아까 뭐 8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위를 못해서 문제가 있던 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위를 거의 한 50주 하는 느낌 있죠.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 노래들이 나오는
0: 그렇군요.
1: 감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요. 또 이 두 아티스트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긴 노래가 됐습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에게 두 번째로 빌보드 탑10에 진입한 곡이라는 즐거운 기록을 주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 한 곡만 들어가 있으면 원히트 원더 얘기 듣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 두 아티스트에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곡이 같이 동반 히트를 하게 되면서 그 원히트 원더 가수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었던 곡이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즐거운 기운 그리고 막 제철을 맞이한 신인 아티스트들의 기운이

0: 이렇게 듀엣으로 불러서 시너지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정말 그런 노래 팝의 역사에서 진짜 많이.
1: 너무 많죠. 혹시 네, 뭐 흑선님도 좋아하는 듀엣곡들 많으신가요?
2: 네, 저는 어. 아 근데 아까 듀엣곡 국내 거 얘기해서 네. 갑자기 예전에 윤종신 씨와 015B에서 막 가창력 박선주 씨가
1: 아, 맞아요. 네. 그, 어, 둘이 이렇게 스쳐 보내면
2: 네, 맞습니다. 정말 서로 싸우듯이 노래하는
0: 저도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진짜 좋았던. 그
2: 네, 정말 팝이든 가요의 역사에서 이런 곡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다음 곡도 역시 유명한 곡인데 그래도 좀 차분한 곡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특히 이 노래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영화와 함께 묶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폴링 슬로울리.
1: 아, 너무 히트했죠.
2: 아마 21세기 발표한 듀엣곡 가운데 한국에서 특히 맞아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도 참 뭐랄까요 신기한 히트였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래만 들어보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곡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잔한 곡이기도 하고 또 영화 자체도 개봉할 때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과 배우와 노래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 곡과 영화의 인기로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글로바라고 하는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아티스트들이 거의 뭐 팝 국민 가수 취급을 받으면서 내한 공연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는데요. 그렇게

0: 두 사람에게 큰 인기를 가져다 준 게 바로 둘이 주연으로 등장을 했던 영화 원스였죠. 2007년에 개봉한 모든 단어가 흥행을 할 수 없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 관련해서는 아일랜드 뮤지컬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하기가 저는 거의 영예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맨스 영화가 한국에서만 당시 무려 2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면서 네.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었었죠.
1: 네. 네, 뭐 영화로 워낙 사랑 많이 받다 보니까 뮤지컬까지 제작이 네. 돼서 최근까지도 공연이 됐거든요.
2: 네. 네. 근데 이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지금 뭐 네. 1,600만이 넘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2: 근데 이게 정말 독립 영화의 개념으로 치면 정말 관객이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그래서 23만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영화 원앙소리가 이 관객수 갱신하기 전까지 국내 독립영화 사상 최고 흥행 성적에 네. 가장 정상에 올라있던 영화였습니다.
0: 그렇죠. 그 뒤에 계속 깨지게 되기는 하지만 당시 맞습니다. 기준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네. 음악영화가 또 그렇게 그렇죠. 흥행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아주 좋은 사례였죠.
2: 그리고 개봉 당시에 10개 관에서 극장에서 네. 개봉한 게 전부였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 기록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감독인 존 카니는 이후에도 음악 영화를 꾸준히 작업해왔는데 차기작인 비긴 어게인.
0: 아, 이게 대단하죠.
2: 348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맞아요. 전 세계 기준 한국에서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하기도 한 그러니까요. 영화가 됐습니다.
0: 약간 한국이 사랑하는 음악 그러니까요. 영화 감독.
2: 아니면 뭔가 한국의 그러게요. 정서에 잘 맞는.
0: 그러니까요. 네. 뭐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없는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존 카니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 원스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에는 이 곡 Falling Slowly가 없었으면 뭐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용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 정도가 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청소기 수리공이자 매일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평범한 남자 주인공 그와 그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녀와의 정말 짧은 하룻밤을 그리고 있죠. 같이 감정도 나누고 또 음악적인 교류도 하면서 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도 참 화제였는데 전문 배우들이 아니었어요. 뭐 무명 배우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감독이 영화에 기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 보고 있다 보면 로맨스물 같기도 한데 약간 좀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요즘으로 치면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카메라웍도 많이 나와서 그 묘한 긴장감 그리고 좀 날이 서 있는 감각 같은 것들이 관객 몰입도를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특히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네. 아주 악취미 같은 네. 스토리였죠.
2: 그래서 남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런던으로 떠나고 여자는 전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맞아요. 되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스토리로 더 많은 마니아들의 좀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런 두 사람이 현실에서는 또 촬영이 맞아요. 끝난 게 실제 연인이 되었다는 서사까지
0: 그러니까요.
2: 근데 이후에 또
0: 헤어졌죠. 네. 헤어졌지만 당시 이제 한참.
2: 그런 이야기거리가 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아, 두 사람의 목소리의 그 떨리는 조합이 아직까지도 선명한데요.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그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렇게 영화에서 불려진 듀엣곡이 사랑받은 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뭐 영화 주제곡으로 만날 수 있었던 듀엣곡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그냥 이걸로 한 회차를 채워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또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네. 저만 그런가요? 전 어렸을 때 진짜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듀엣 주제곡들로 거의 뭐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어학원에서 네. 항상 선생님들이 디즈니 주제곡의 노래 가사를 영어 배우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미녀와 야수 뭐 이런 알라딘 이런 영화들의 듀엣곡으로 남녀를 이렇게 나눠서 각자 네. 네, 영어 가사를 외우게 했던 기억이 생생해서
2: 세대가 다르네요.
1: 네,
2: 저희는 막 민병철, 오성식 과경 이런 분들인데 네.
1: 저는 디즈니 주제가로 네. 뭐 듀엣은 아니지만 네. 언더더시 뭐 이런 것들로 학원에서 영어
0: 발음이
1: 공부.
0: 쏙쏙 들어오니까 맞아요, 영어 맞아요. 공부하기에 딱이죠.
1: 공부 네.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때 디즈니 주제곡 들으면서 안
2: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했었죠.
1: 아
2: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셨
0: 굿모닝 팝스
2: 네, 굿모닝 뭐 그런 거 만드셨던 분들이 민병철, 오성식, 과경일 이런 분들
1: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디즈니 주제곡은 한 90년대 들어와서
2: 맞습니다.
1: 인기가 있기 네. 시작했으니까
0: 그렇죠. 디즈니 만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기 시작한 게 90년대
1: 맞아요. 네. 인어공주가 시초였으니까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유해곡과 만화 주제곡 얘기하다가 네. 세대 차이 느끼게 됩니다.
2: 근데 이 디즈니 영화 주제가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죠.
1: 맞아요.
2: 영화 네. 알라딘의 주제곡인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1: 아시잖아요.
2: 정말
1: 네. 네. 아시잖아요.
2: 역시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이 불렀던 뷰티 앤 더 뷰스
1: 아시잖아요.
2: 네. 정말 명곡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서도 네. 이 조합은 절대 좀 놓칠 수 없어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와봤습니다. 90년대 디바 트로이카 가운데 커다란 두 축이죠.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불렀던 When You Believe.
1: 맞습니다. 네. 이 조합이 어떻게 성사됐을까? 뭐 이거부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듀엣곡들은 대부분 남녀 연합 뭐 이런 조합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여 커플의 듀엣곡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만들어지는 건 좀 독특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배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알력 관계 그리고
2: 그렇죠.
1: 당시 어떤 영화 씬 안에서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즈니 영화와 디즈니 영화 주제곡들이 너무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 그의 라이벌 오브 라이벌이었던 드림웍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제성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들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When You Believe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곡은 디즈니 주제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드림웍스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인 이집트의 왕자 이 작품이 98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이 작품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 보컬리스트 두 사람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드림웍스가 정말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화제가 될 수 있는 건 다 가져온다 같은 마음이라 위키드 같은 유명 뮤지컬 음악을 작곡한 스티븐 쇼츠 모르는 분들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이 아티스트에게 작사 작곡을 맡겼고요. 또 팝 버전의 편곡에는 역시 90년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베이비 페이스를 붙였습니다. 거의 뭐 안 들으려면 안 들어봐라 이런 수준으로 90년대 풀 패키지를 만든 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삽입된 버전에 음악과 멜로디를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 페이스까지 영입을 해서 팝 형태로 다듬어서 싱글로 발표된 게 바로 이 When You Believe. 여러분들이 아마 뭐 빌보드 차트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곡일 겁니다.
0: 네. 네. 두 사람이 그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같이 무대에 섰었는데 네. 그 장면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2: 그렇죠.
0: 보였어요.
2: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왠지 같은 무대에서는 서로 좀 견제할 것 같은
0: 그렇죠.
1: 이미지가 있을
0: 것 같은 느낌.
2: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화제를 네. 모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주제가상 이게 받긴 했는데 사실 또 빌보드 쪽으로 오면
1: 조금 아쉬웠어요.
2: 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15위에 네, 최고 이제 15위까지만 올라서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간 아쉬운 성적을
1: 맞습니다.
2: 거두기도 했습니다.
1: 화제성에는 비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일 테고 근데 당시에 진짜 화제성이 대단했던 게 별별 소문이 다 났었어요. 뭐 같이 같이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음 안 했다. 뭐 정말 뭐 비즈니스적으로 친한 척 하는 거다. 뭐 타블로이드들에선 정말 설왕설래가 많았던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근데 그런 세간의 의심이 사실 이 곡과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두 사람이 이 곡을 언급하면서 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로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진짜 뭐 안 친한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뭐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노래 발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아 나는 머랄랑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일하면서 계속 웃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노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았던 분위기를 누차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 너무 스마트한 여성이고 정말 머랄 좋아한다는 얘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돈독한 사이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시대의 디바들의 우정이 느껴지는 곡으로 오늘 또 듀엣곡 준비해봤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머레어 캐리 이 드문 조합으로 When You Believe 함께 해보시죠.

0: 이 정도 여성 듀오를 앞으로 우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좀 듣다 네. 보니까 괜히 또 좀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2: 네.
0: 마지막은 어떤 듀엣인가요?
2: 마지막으로는 남남 커플의 듀엣곡을 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2: 남남 듀엣곡이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1: 많진 않아요. 네. 네.
2: 그래서 네, 그런 것조차도 이제 희귀하긴 하지만 그 밖에도 전설과 전설의 만남.
1: 맞아요.
2: 그리고 흑인과 백인 가수의 만남. 그리고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메시지. 네. 이런 요소들로 발표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화합의 노래로 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바로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호흡을 맞춘 에보니 앤 아이보리.
1: 아.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는 곡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라디오에서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곡들이 진짜 많은데 이 에보니 앤 아이보리도 저한테는 좀 그런 곡이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대가들이 힘을 합친 곡이고요. 1982년 폴 매카트니가 스티비 원더를 피처링으로 초대해서 싱글 발매한 곡이고 그해 3월에 발표됐던 매카트니의 세 번째 솔로 앨범 Tug of War라고 하는 이 앨범의 리드 싱글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 네. 뭐 노래는 폴 매카트니가 만들었죠.
1: 그렇죠.
2: 작곡을 네. 직접 했는데 멜로디도 워낙 아름답긴 하지만 특히 피아노 건반의 흑 건반
1: 그리고 백 건반
2: 이거를 흑인과 백인에 빗대어서 인종 화합을 노래한 곡으로도
1: 맞아요.
2: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1: 그 뮤직비디오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막 건반 위에서 뭔가
2: 맞아요.
1: 비주얼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 곡은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뭔가 듀엣곡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방금 여러 요소 말씀해 주셨지만 이외에도 뭐 록과 흑인 음악 그리고 뭐 장애인과 비장 또 영국 음악과 미국 음악 이런 각종 대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곡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놓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장르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좀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데뷔 향도 상당히

0: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노래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이 곡을 만든 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들던 당시부터 아 이거는 흑인 남성 가수와 듀엣을 해야겠다라고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 가운데 섭외 1순위는 당연하게도 스티비 원더였다고 합니다.
1: 다행히 상상한 대로 성사가 됐고 이렇게 명곡으로 남게 됐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곡의 후일담에 따르면 스티비 원더나 폴 매카트니 두 사람 모두 스튜디오 작업에서 너무 완벽주의자.
0: 진짜 피곤하대요.
2: 이어서 스스로를 괴롭힐 만큼 네. 굉장히 녹음 과정이 무척 피곤했다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는 보통 뭐 이렇게 작업하면 150테이크가 넘게
0: 이게 말이 되나요?
2: 그러니까요.
0: 예. 보통 한 5테이크 정도에 그렇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2: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앞에 테이크 가져가더라고요.
0: 아, 맞아요.
2: 두 번째 테이크.
0: 네. 맞아요. 처음이 좋다 이러면.
2: 근데 이제 네.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폴 매카트니도 폴 매카트니지만 그런 폴 매카트니에게 코러스 부분 박자가 미세하게 틀리다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까지 막 몇 번씩이나 스티비언더도
1: 재능이네요.
0: 그렇죠.
2: 그런 사람을 더 질리게 만든 스티비언더. 그래서 정말 그런 둘이 만나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노래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두 사람의 놀이 같은 감정이 곡에 참 잘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완성된 노래가 보람차게도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게도 영국과 미국 차트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위 차지하게 됐고요. 또 8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벌써 따지고 보면 발표된 지가 40년이 넘은 곡인데
1: 그러네요.
0: 당시에도 사실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대의로 만나서 만든 곡일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그런 분위기가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쟁, 혐오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뚜렷해진 요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상에 또 필요한 곡으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1: 네. 에보니의 아이보리 보내드리면서 김유나,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잊고져. 한용운.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져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하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잊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 뿐이기로 님 두고는 못하여요. 아,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괴로움과 절절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용운 시인의 나는 잊고져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욱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로 배수진을 쳤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부활 공천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감사의 정원 논란이, 부산 북과 보궐선거에선 과거 발언과 토론 관련 설전이 불거지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의혹은 여야 충돌의 또 다른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잠시 후 3명의 비대위원들 모시고 지방선거 판세부터 안보 이슈, 그리고 국민배당금 논란까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또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조중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새 열린토론 비대위원분들의 평가를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뭐 조정식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정치인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무래도 의장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그런 부분에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0: 네.
2: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너무 과거에 지금 의장들이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여러 부분들로 다 독주, 국회의 독주나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오히려 의장이 그걸 주도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국면이 경색이 되고 정치가 타협과 절충으로 잘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0: 네.
2: 이번에는 뭐 이제 그 정권의 어떤 그 주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입장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금 받아들여서 좀 생산적인 국회, 좀 더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는 국회 이런 국회를 좀 의장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게 좀 달라진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선은 뭐 예상됐던 결과고요.
0: 네.
1: 이 정도.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의원이 6선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데요.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이 돼서 이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내리 이제 6선을 했고. 급기야 이제 국회의장까지 후보긴 합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네.
1: 관운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고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굉장히 날선 모습들이 국회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원만하게 중재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험과 인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3파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김태년 의원, 박지원 의원 두 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고 상당한 경륜과 이런 걸 가진 분들이어서 상당히 접전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뭐 결선 투표 없이 그냥 1차의 과반으로 끝났어요.
0: 네.
1: 결국 조정식 그 이 국회의장 지금 후보가 얼마 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결국 이제 대통령의 후광. 대통령 픽이라는 게 특히 의원들의 표심을 정하는데 크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 간에는 이제 엄연한 권력 분립에 따른 경계가 있고 또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뭐 국회 협력, 특히 거기서 여야가 충돌할 때 의장의 좀 원만한 조정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0: 네네.
1: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 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0: 네.
1: 전반기에 우원식 의장도 뭐 그런 역할을 좀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상 초유의 내란이라는 사태에 굉장히 좀 그 믿음직하게 대응을 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샀는데 후반기 국회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야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정식 의장이 그 부드러운 성품과 합리성을 가지고 후반기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알겠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친명 조정식 의원이었고 친청 김태년 의원의 뭐 대리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그 명픽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3: 조정식 의원은 이 육선인 거에 비해서 네. 국회의장이 사실상 국회의장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후보가 된 거니까 민주당 후보가 된 건데 생각보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의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0: 육선에 비하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3: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이제 경로나 이런 게 많이 회자될 텐데 그런 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에 순탄하게 이제 여기까지 육선을 해온 거예요. 17대.
0: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3: 그 진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덕일 수도 있고 네. 운일 수도 있겠죠. 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정식 의원 하면 떠오르는 건 대단히 온순하다. 그리고 특별한 어쨌든 그 모순이 없다. 이런 이제 각이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잖아요. 정부 특보 출신이고 말이죠.
0: 그렇죠.
3: 근데 뭐 그것보다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걸어왔던 정치적 경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저기 이 도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워낙 국회가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제일 문제가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당정협의. 네네.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인데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요. 여당은 무조건 야당 저기 대통령 편을 드는 그 당정협의라는 게 헌법기구는 아니지만 공식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권이나. 그러니까 좀 이제 국회의장이 됐으면 조정식 의원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좀 그런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너무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여당에 대한 독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좀 견제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원활한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국회의장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욱 대표 필두로 한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원팀 강조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운 전략인데 아 공소취소 이야기가 뭐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이후로 다 미뤄지면서 약간 좀 이슈가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한 그 4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경남 이런 쪽의 단체장의 그 여론조사하면 같이 그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의견을 물어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본다면 네. 적어도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수를 결집하고 또 중도층의 어떤 관망이나 이탈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조작 기소 특검 야당에서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공격 기제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로 전환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이슈 파이팅 했을 적에 저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유리한 국면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러한 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건 좀 과하다. 권력이 문제가 있다. 아 이거 권력을 잡으니까 과거의 윤석열 정권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반감 그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국민의힘 때문에 형성된 건 아니다.
0: 장동욱 대표가 잘 성을 하는 아니다.
2: 예, 이 점을 예.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보다 잘한다. 그러나 재판은 받아라. 네네네. 이것이 전 일반적인 정서인데 이 부분을 권력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아 이건 상식과 순리에 반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네. 이 부분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야권한테 유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 이슈를 잘 잡았다. 이거를 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면은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야.

0: 네, 보수결집이 일어나는데 이 조작기소 특검이 하나의 명분이나 계기로 작용한 건 맞고요.
1: 네.
0: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스로 불리한 말하자면 프레임을 자초한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서둘러 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 뒤로 미뤘고 단지 시기만 미룬 게 아니고 내용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저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수기하겠다고 했죠.
0: 지금 그 법안대로 통과된다면은
1: 네.
0: 그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어떻게 보면은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못 간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 그런
1: 네.
0: 상황인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고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걸 이제 호재로 보고 선대위의 말하자면 이제 초점을 이 화력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겠다. 이래서 아예 이제 공소 취소 선대위 이렇게 명명까지 했는데
1: 네.
0: 근데 야당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게 선거의 싱글 이슈로서 그렇게까지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있을까?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0: 일단 중간에 지금 여당이 끊었고
1: 진화를 했죠.
0: 그리고 내용 재검토까지 얘기를 했고 물론 아직 이 이슈가 나오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는
1: 네.
0: 여당 관계자들의 태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태규님도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지도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부정적인 측면이 이걸로 보면 가려지겠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영남권에서 뭐 잇따라 개소식을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하고 다녀왔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오세훈 시장도 뭐 그럴 것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0: 주광덕 남양주 시장 후보는 이선호퇴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선호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수도권 분위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뭔가 이게 좀 힘이 들어갔어요.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1: 광폭행보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죠.
0: 장동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당이 장동혁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 개소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썩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뭐 색깔론 공세를 편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너무 거칠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는 측면도 있고 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다녀가고 나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동혁 보기 싫어가지고 보수층이 이탈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 선대위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본인 단독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몇몇 전문가들 분야별 전문가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동안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고위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발했어요.
1: 네.
0: 선대위 구성 이렇게 하기로 한 번도 협의 안 해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너무 많은데
1: 네.
0: 이런 선대위를 어디서 합의해서 구성한 거냐.
1: 그러니까 왜 나랑은 협의 안 했냐. 뭐
0: 네.
1: 그리고
0: 그러니까
1: 이름을 왜 넣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0: 저게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 그래서 저게 공소취소 선대위가 아니고 갈라파고스 선대위다. 장동혁 혼자 나홀로 저기 바닷가 이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선대위 아니냐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열고요. 국민의힘 공천을 내란부활 공천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향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 뭐 이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좀 지나간 이슈인 줄 알았는데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룡 교수님. 윤석열 심판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략이 유효할까요?
2: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당이 하기 나름인데
1: 네.
2: 국민의힘이 또 이러한 또 이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1: 네.
2: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그 외신 인터뷰인가요? 기자회견 할 때 그 지난해 4월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라고 했어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인 자기로서는 신념이다.
1: 네.
2: 뭐 자신의 신념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얘기가 계엄의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그 여지껏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찬성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0: 하는 거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호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엄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네.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고 안상가 후보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요. 아무리 지금 선거 국면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호재를 제공한 게 있고 국민의힘에 말이죠. 네네.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을 덮어요 스스로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나왔던 거 조작해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권력 오만이다. 권력 오만 프레임을 걸 만한 충분한 전 그 소재가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걸 살려면 자신들이 일단 계엄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스스로가 계엄의 내란 그리고 계엄 또는 윤호계인 내란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이 조작해서 특검 이른바 이제 야당에서는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인 거죠. 특검법인데 약간 보수가 결집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접전 지역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보수 결집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권력에 대한 오만 프레임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오만 프레임이 의외로 국민의힘에게 이게 갈 수가 있다고요.
1: 네네네.
0: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조작해서 특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 정청래 대표는 다시 내란 부활 공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당 대표도 이걸 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더라도 이건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1: 네.
0: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위헌정당 심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너무 과하게 내란부활 얘기할 게 내란부활 얘기할 게 아니고
1: 네.
0: 집권당으로서 뭔가 이제 민생 정책 이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위원장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충분히 유리하게 구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다시 뒤로 회귀되는 그러니까 다시 그 유리한 구도에서 약간 뒤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구도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태규 의원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 결집 분위기나 흐름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실체 뭐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국민들의 어떤 반감 반발 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형성된 것이 아닌데
1: 네.
2: 이것이 마치 이제 여기에 편승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그 외신 기자 회견에서 계엄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혼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저는 뭐 백날 공소취소 특검 이거 폐기 요구하고 뭐 민생 외쳐봤자 저는 메신저로도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 야당 입장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란 프레임은 유일하게 국민의힘만이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또 여기에 편승해서 만약에 뭐 영남 지방 중심으로 뭐 유세를 다니는데
1: 네.
2: 그 뒤에 뭐 윤회계인 깃발이나 구호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보나마나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영남의 보수 결집을 본인은 추동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보수 결집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남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수도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장동혁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유리한 흐름, 보수 결집의 흐름, 또 중도층의 어떤 이탈이나 관망,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실책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합리적인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이지,
1: 네.
2: 국민의힘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하고, 여기에 뭐 숟가락을 얹던지 편승을 하든지 해야지, 무엇이 뭐 이제 야당 판이 돌아왔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다가가면 저는 거기에는 역풍이 엄청나게 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윤호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한
1: 네.
2: 메신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0: 개헌이 있었잖아요. 개헌안이 이제 성립이 안 됐잖아요. 난 국민의힘이 지금 그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의 연장인데 기회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 계엄 통제권을 국회로 하여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1: 아, 그게 계엄안이 통과가 되면 네. 이제 털어내는 듯한 느낌을
0: 털어낼 수 있고
1: 주는
0: 그리고
1: 거였습니까?
0: 그걸 통과시키면서 네. 적극적으로도 계엄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 사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1: 네.
0: 얼마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계엄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할 수 있었다고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기회.

0: 죄도 생기고
1: 네.
0: 이거 완전 스스로가 이제 걷어차는 거거든요.
1: 다된 부수결집에 죄를 뿌리고 도저히
0: 이해가 안 가요.
1: 뭐 이렇게 예,
0: 국민의힘의 이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주류의 그 당권파들의 기본 인식이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거의 구제불능이다.
1: 네네.
0: 아, 좀 그렇게 합니다.
1: 박원순 의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한 의도는 두 가지 같은데요.
1: 네.
2: 하나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가장 효과 있는 거는 이번 선거도 역시 심판의 선거다.
1: 네.
2: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란 심판. 아, 그 다음에 위원정당 해산 청구 이 얘기를 꺼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전의를 꺾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표를 달라고 하거나 말을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상대의 전의를 꺾고 중도층의 표심이랄까 이런 거를 강하게 견인하기다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저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2: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내란 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에 기본 구도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1: 그쵸.
2: 내란 우두머리가 네네. 무기징역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1: 재판 중이죠.
2: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건 이미 이제 지난 일을 가지고서 계속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반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1: 네.
2: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민생의 여러 이제 현안이나 과제들을 해결할 건가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안 제시 능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너무 엉뚱한 의제를 던진 거죠. 뭐 이광재 지사처럼 경험 많은 분도 지금은 이제 민생 문제 해결로 승부를 봐야지 그 무슨 특검법 이런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승부를 볼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선거가 초반이다. 그리고 약간 흐트러졌던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저 프레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 거고
1: 네.
2: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의제 즉 민생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이나 책임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제 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거하고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건 다르고 특히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를 때는 일부러 쟁점을 희석시키거나
1: 네.
2: 쟁점을 회피하는 선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제도 막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 하겠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여당이 방어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오늘 그 의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 최근에 이 전열이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위기의식 을 가지고서 전열 정비 차원의 강한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1: 전열 정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 아까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은 지난 9일에서 10일, 부산은 10일에서 11일, 대구는 9일에서 10일, 경남은 11일에서 12일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격전지 이슈로 넘어가 보죠. 먼저 서울시장 선거.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쪽도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 조성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이거 선거용 졸속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최창민 교수님 이 논란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0: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1: 네.
0: 아젠다 세팅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이슈를 이제 먼저 제기하는 쪽이 이슈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좋은데 너무 뜬금없어요. 감사 정원이라는 게 난 국정감사하겠다는 건지 예? 뭘 감사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인 거 다 아는 거고 이제 6.25 참전국대에 대한 감사.
1: 반대가 많았잖아요. 사실.
0: 반대도 많았고 예, 예. 이게 어떤 장소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본 사람에 따라 달라요.
1: 광화문 광장의 장소가 맞지 않다.
0: 예,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네네. 건축학자도 아니고 도시 전문가도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봐요. 그 전부터 봐왔는데
1: 네네.
0: 처음에 좀 말발굽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 밧두루총 모양이라고 네, 보통 밧두루, 하잖아요.
0: 저는 그리고 듣고 보니까 밧두루총 모양 같더라고요. 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뭔가 무슨

0: 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넓히냐 좁히냐 하다 못해 뭐 도로를 이쪽으로 해냐 이것도 아니고 감사의 조건 이제 조성해놓고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안보 이슈를 저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1: 네.
0: 또 안보 이슈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긴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네. 서울시가 조만해요. 서울시 서울공화국인데 거의 인구가 천만에 가까운.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는 중도층들이 보기에 대단치 않은 문제를 꺼낸 거라고 봐요. 이거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와서 6.25 우방국 그게 언제 때 이게 1950년 53년도에 추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감사를 한다. 이거 아까도 이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좀 잠깐 나눴는데 전쟁기념관에 두면 딱 맞는다는 얘기도 다시.
2: 전쟁기념관에 둬야 된다. 네.
0: 그게 너무 안 맞아요.
2: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광화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전했던 국가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전쟁기념관을 지난주도 가봤어요. 네. 지난주도 가봤는데 자주 가요 거기를.
2: 관광객 많이 오죠.
0: 관광객도 많고 전쟁기념관도 잘 해놨어요.
2: 네.
0: 거기 전사자들 그 외국 미군들 유해 군 우리나라 그 전사한 장병들 다 이름 적어놓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0: 거기 국기 다 있고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광화문 광장에만 감사할 건 아닌 거예요. 그럼
2: 아 감사 그 보려면 거기로 가라.
0: 그게 전쟁 기념관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 다 감사해놔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런 이 인식 자체가 발상 자체가 네네네. 납득이 안 간다. 감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2: 감사하고
0: 지금.
2: 있다.
0: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광화문 광장에 거 해야 되냐고요.
2: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직접 보셨다면서요.
3: 오늘 가봤습니다.
2: 또 어떠셨습니까?
3: 뜬금없죠.
2: 아 뜬금없어요.
3: 네, 광화문 광장 한켠에 네. 가뜩이나 광화문 광장에 이것저것 설치물이 많은데 그 장소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그 의미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조형물을 꼭 거기다 했어야 됐을까. 저는 굉장히 철저한 안보 상업주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게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를 하겠다. 라는 계획을 내놨다가 그 비판 엄청 받았거든요.
2: 그건 철회했죠.
3: 네. 그거 네. 철회하고 저거 한 거예요.
2: 네네.
3: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표심을 좀 잡아보겠다. 아,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장소하고 좀 맞아야죠. 그리고 그 장소에 어울리는 조형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타임스퀘어나 뉴욕에 아니면 샹젤리제 거리에다가 전쟁기념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게 어울립니까? 이를테면 전쟁기념물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2: 네.
3: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메모리얼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전 그 참전 그걸 부조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갖다 놓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네.
3: 그런다고 저 의미가 저는 반감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이 장소고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광화문은 지금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얼마 전에 BTS 공연도 있었고
2: 그렇죠.
3: 또 역사적으로 그게 경복궁 앞마당이기 때문에 광화문 네. 광장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기다가 저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저걸 가지고 이제 혈세 낭비다, 선거용이다 이런 논란을 빚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모양도 뜬금없었어요. 그 23개의 이렇게 돌을 이게 상부 이렇게 휘어지게 네. 해놨는데
2: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3: 언뜻 보면은 무슨 그 고래뼈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석조 모양은 관 같아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저게 저기에 어울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23개국 참전국들로부터 그 석조를 좀 그 받고자 시도를 했는데 7개국만 제공을 했다면서요.
2: 네.
3: 그러니까 의미도 충분히 안 담겼어요.
2: 어쨌든 방송 위원님 말은 때와 장소에 좀 맞지 않는다.
3: 전혀 안 맞습니다.
2: 전혀 모양도 그렇고 이게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오세훈 씨 시장이 오늘 안 계신가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요즘 엄청나게 핫플레이스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들도 나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0: 너무 억지로 비좁은 데다 막 들여민 느낌이 들어요. 공간이 한번 가서 보세요.
2: 네네네네.
0: 이게 넉넉한 공간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조형물이. 그리고 뭔가 떠올라야 돼요. 상징성과 맞아야 돼요. 역사와 문화와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를 보세요. 그 외교부 앞에 있고 세종대왕상 있고 이순신 장군상 있고 이렇잖아요. 경복궁이 있고.
2: 네.
0: 근데 거기에 너무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꽤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자체는 공간이 맞는 데다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광화문 광장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전광판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세계적인 도시는 맞는데 세계적인 거리 맞아요. 꼭 그렇게 산만하고 비문화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생각을 하는 판인데 지금.
2: 네.
0: 거기다 느닷없이 안보와 관련되고 6.25 전쟁 떠오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2: 느닷없다.
0: 전 느닷없다 봐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보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4: 아니요.

0: 아무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용이 아니냐. 아,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고 공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세훈 후보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정원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때 적어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린 우방국들을 기억하고 그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1: 네.
0: 그거를 설치하는 공간이 광화문 광장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논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럼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이제 최 교수님도 거기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광화문 경복궁을 이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불행한 역사지만 식민지 역사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또 87년에 6월 항쟁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죠.
1: 많은 역사를 담고 있죠.
0: 예.
1: 네.
0: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건 이제 우리만의 역사예요.
1: 그렇죠.
0: 예. 그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했을 적에 감사의 정원이 과연 여기에 합당하냐.
1: 네.
0: 또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그 100m짜리 태극기 계양대 만들려다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벌어질 저기 포기하고
1: 반대에 부딪혔죠.
0: 예. 네. 상당히 조금 이제 이념적 성향을 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이념, 특정 진영의 상징물이나 이거는 광화문 광장과 안 맞는다. 예. 그리고 광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1: 네.
0: 그럼 비워놔야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거기서 모이고 또 우리가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다시 거기서 모이고
1: 네.
0: 또 그 미래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거기 와서 그래서 각각의 기억과 생각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시간적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간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1: 알겠습니다.
0: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그래 세 분 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 네.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정원호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과거 폭행전과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정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좀 자극적인 단어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김재섭 의원을 고소고발한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뉴스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2: 글쎄요, 뭐 선거판이 좀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열세고 추격을 하다 보니까 정원 후보에 대한 이제 일종의 지난 일의 검증 차원에서 강한 정치 공세를 취하는데 오늘 김재섭 의원이 과거 31년 전이죠. 1995년에 있었던 정원 후보의 폭행 사건. 본인도 이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이고 뭐 판결문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1: 네.
2: 근데 알려지기로는 5.18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당시에 이제 민자당이었죠. 그 비서관 당시 정원 후보는 양천구청장의 비서였는데 민자당 국회의원의 비서관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 폭행 사건이
1: 민자당이네요. 네.
2: 이겁니다. 요지는.
1: 네네네.
2: 근데 이제 오늘 그 이 김재섭 의원이 당시 양천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당시 폭행 사건의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술자리 이후에 뭐 여종업원에게 뭔가 이게 부적절한 요구를 정원호 당시 비서가 했고 그거를 술집 사장이 거절하니까
1: 네.
2: 그에 대해서 이제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옆에서 말리던 국회의원의 비서관과 시비 끝에 폭행이 일어났다. 때문에 5.18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 해명이었다. 뭐 이 주장이에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정원호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합석했던 그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그 시비 끝에 폭행이 일어났다는 게 맞습니다.
1: 근데 그 내용도 5.18이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2: 5.18 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5.18 등으로 되어 있나요?
2: 견해 차이로 뭐 정파적 견해
1: 네,
2: 차이로
1: 견해
2: 이런 내용에
1: 네.
2: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런데 그 양천구 의회의 그 속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 질의했던 의원의 주장 입니다.
1: 한쪽의 일방적인
2: 증명된
1: 이야기다.
2: 건 아니에요.
1: 증명된 게 아니라.
2: 그래서 네. 이제 정원 후보 측은 당신은 무소속이었습니다만 과거에 민자당 당적을 가졌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일방적인 그런 정치 공세성 질의를 근거로 근거 없는 음해를 지금 김재수 의원이 하고 있다 이러고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1: 네.
2: 그래서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판결로 어쨌든 확정이 된 건 정원 후보가 그로 인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폭행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서로 시비가 생겨서 폭행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네.
2: 일단 법적으로 확정된 거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1: 더 이야기가 많이 추가되고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봐도
2: 그렇죠.
1: 될까요?
2: 그렇죠. 김재수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만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판결문은 정확하게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달라 다툼이 됐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18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0: 만약에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김재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1: 네.
0: 저는 뭐 정원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 뭐 어떤 윤리성,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전에 젊어서 때 일어났던 일일지라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증언이나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증들이 나온다면
1: 네.
0: 저는 후보 자격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는 이제 주장일 뿐이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 네네.
0: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폭력이 행사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원호 후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왜 저러 젊었을 때 저런 분이 지금은 괜찮나?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1: 네네네.
0: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정원호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처신이나 살아온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또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1: 네.
0: 지금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장에 따른 어떤 그 물증을 제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죠.
0: 제가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철민 교수님도 한 말씀 여기에 붙여주시죠. 네, 예.
3: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단히 급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1: 아, 네거티브로 갑자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3: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 길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선거 아직 20일 정도 남았죠. 시간이 뭐 많지도 않은데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뭐 어느 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진실관계 전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1: 네.
3: 지금으로서 어쨌든 간에 그 판결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구의회 회의록이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주장이니까. 그러나 공신력이 있는 판단은 법원의 판결문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재판 열 일도 아닌데 이거 정치적인 공세거든요.
1: 네네.
3: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네거티브가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일반 선거에서.
1: 네거티브일 뿐이다.
3: 아, 네거티브라서 네. 이건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 이슈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낮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정원호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김 의원이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속기록에 대해서 속기록은 뭐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에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서울시장 이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한 또 민감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일 뭐 토론하자 근데 한쪽은 좀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열린 토론 진행자라서 그런가요? 저는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두 분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좀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1: 네.
0: TV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서 이것처럼 좋은 그 알 권리를
1: 그렇죠.
0: 보장하는 이런
1: 네.
0: 좋은 기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어떤 TV 토론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거 이 부분은 뭐 불법적은 아니겠지만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1등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후보와의 TV 토론을 가급적 기피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검증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 전략의 일환이죠.
1: 네.
0: 일환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실 정원호 후보가 구청장 출신으로서 제1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적에 어떤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운동하는 기간 동안 그런 걸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금방 이제 그 폭행 사건 뭐 이것도 나왔지만 말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령 뭐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상인이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1: 컨설팅 받아라라고
0: 아니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예? 컨설팅을 받으라. 이건 뭐 거의 공감 제로거든요.
1: 예? 예. T 성향을 보여주셨죠 그때.
0: 예. 네. 그리고 도로 확장 대신에 교통 대체로 공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정말 이거 황당한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1: 네.
0: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TV 토론을 했을 적에 본인의 약점이 많이 부각되고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부각될까 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정원호 후보의 입장은 내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서울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TV 토론도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유권자들이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원호 후보 측에.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쩜 법정 토론은 하고 그 이후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철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노련하잖아요.
3: 그렇죠.
1: 우선 도전이기도 하고요. 정원호 시장은 시장 후보는 첫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거라 아무래도 좀 토론에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피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좀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더 많이.
3: 우리 이 의원님 말씀처럼 네. 일반적으로 조금 앞서간 후보는 대개 토론을 기피해요.
1: 그렇긴 하죠.
3: 아무래도 예. 이회창 후보가 앞서 나갈 때 기피했던 이회창 후보도 뭐 법관 출신이 말 잘할 텐데.
1: 네. 그렇죠.
3: 그랬던 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지금 이제 정원 후보가 완전히 토론을 기피할 정도의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선거가 출발했는데
1: 줄어들었죠 한 자리대로.
3: 아니 지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추격을 따돌린다는 측면에서 토론을 기피한다. 이건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원 후보가 생각보다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3: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치 고관여층들과 일반 시민들은 또 달라요. 이 선거라는 게 보면은 앞서 두 분 다 이제 선거 치러본 분들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세훈의 인지도는 압도적이잖아요. 정원호 네네. 후보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건 정원호 후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돼요.
1: 그럼 토론 해야 된다고
3: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1: 아 그러시군요.
3: 물론 법정 토론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공세 차원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1: 네.
3: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아마 거부할 거다라는 걸 계산에 넣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럴 때 받아들여서 공부하면 돼요. 뭐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했으니까
1: 네.
3: 서울시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1: 받아들여야 된다.
3: 컨설팅 논란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꾸 하재는데 안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중도층 유권자들.
1: 이거 피하는 것 같아 네, 보이죠.
3: 그래서 이건 전 저 같으면 하겠어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이 토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 네.
2: 일단 정원호 후보가 일종의 아웃복싱을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이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1: 그쵸?
2: 도전자지 않습니까?
1: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훨씬 더 도전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1: 네.
2: 사실 오세훈 시장이 방어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을 운영했던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누가 더 대한민국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정원호 후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왜 피하죠?
1: 예. 그러니까
2: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앞서 있는 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 태도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 서울시 유권자들 눈에는 준비가 안 된 후보 내지는 뭐 함량이 부족한 후보 이런 인상과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자는 도전자답게 네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정에 있어서는 여당이 맞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있고 의회 권력도 있고 그러나 서울시에 있어서는 야당이에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처럼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 좀 아쉽고요. 그리고 토론의 스킬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 잘한다고 선거 이기는 건 아니에요.
1: 그렇긴 하죠. 네.
2: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뭘 전달할 건가 유권자들에게 뭘 상대 후보에게 검증할 건가, 그리고 뭘 나의 비전으로 대안으로 제시할 건가, 이것만 분명하면 네. 말을 잘하고 안 하고는 특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최 교수님이나 또 이 의원님 다 기억하실 텐데 조순 전 서울시장하고 정원식 전 총리하고 TV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1: 그때 토론만 서울시장 선거였죠.
2: 예, 토론만 보면 원사이드하게 정원식 총리가 압승했습니다.
1: 맞아요.
2: 그분이 능수능란해요. 그런데 네.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어요.
1: 맞습니다.
2: 오히려 약간 어눌한 듯하지만 네. 그 조순 시장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그 이 묵직한 그런 설득력, 이게 유권자들한테 더 통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정원 후보가 이거 PR 문제가 아니다. 이게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네. 오히려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네. 내지는 저분은 그 대통령 후광은 있지만 실제 본인의 비전이나 콘텐츠는 없는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1: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2: 저도 아쉽습니다. 네. 저걸 왜 피하는지.
1: 알겠습니다. 토론을 세 분 다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좀 의견 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얼마 전에가 이제 어제인가요? 부산시장 이제 후보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토론했잖아요. 저 그 토론 되게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오랜만에 토론이 잘 된 토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토론도 서울시장 후보분들끼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조금 덧붙여 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황현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정원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굉장히 이 이슈와 주제가 뜨거운데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상진 님께서 보여주기식 조형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대 의견 보내주셨고요. 1319 님. 저는 감사의 정원 직접 가보니까 멋지고 도와준 나라에 대한 보답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던데요. 라고 또 다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역시. 이창영 님께서 민생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건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견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9961 님. 세수를 이용해 배당금 지급할 수도 있다던데 골목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다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문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국민배당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도 굉장히 핫합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파장이 상당하죠. AI 반도체 초과 이윤을 배당하겠다는 발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과 또 사회적 환원이라는 주장이 양측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발상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색깔론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책실장의 발언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최창률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3: 국민배당금 이거 보도 보면서 네. 내일이지 오늘인데 오늘 주식 빠지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국민배당이라는 자체가 일단 거부감이 느껴져요. 배급 느낌도 들고 배급 그렇죠.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1: 뭐 이익을 나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3: 이건 좀 약해서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학교라고 그랬던 걸 소학교로 바꿨 초등학교로 바꿨죠.
1: 네.
3: 국민은 일본 공국주의의 잔재가 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플은 그렇지 않은데
1: 네네.
3: 근데 국민배당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와 배당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니까 대단히 이 문자가 이상하더라고 이 언어 자체가
1: 그러니까
3: 이런 말을 했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처음에 떨어지다 오늘 마지막에 또 올랐어요. 그랬는데
1: 아무래도 좀 청와대 쪽에서도 의견을 냈고 그러고 나서 뭐 진화에 이제 나섰고.
3: 이게 초과 이윤이 아니다. 네네. 초과 세수다.
1: 그렇죠.
3: 이윤이 나오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정부에.
1: 그리고 이거는 없다. 합의된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장의 아니, 의견이다. 개인적인.
3: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진화에 나선 거예요. 이것도.
1: 네네네.
3: 주식시장이 반응한 거죠.
1: 그렇죠.
3: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국민배당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어제 뭐 그
1: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3: 예.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큰 소식일 수 있어요.
1: 큰 뉴스였습니다.
3: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게 반영이 됐어 또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 국민들이 자꾸 이거 공산당식 발상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 좀 고마웠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감사정원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이념 문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저기 그 안보 상업주의라는 말씀만 했는데 그게 딱 귀에 들어오던데 안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네네. 이거는 그냥 비판하면 돼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생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판 견해가 나오면 거기에 수정하면 돼요.
1: 네.
3: 그걸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경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고 왜 정부가 이러냐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굳이 이상한 이념적으로 공산당 배분 뭐 나도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만 네네. 어떻게든 공산당 단어 그다음에 용공 이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진짜.
1: 색깔론에 대해서
3: 안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1: 말씀하시는
3: 거.
1: 거죠.
3: 네. 그래 안 통하잖아요 이거. 이게 장사도 잘 안 돼요 속된 말로. 재미도 못 보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른바 보수의 웹툴 쓴 그 보수 정당의 전 한계다. 이거 그냥 비판하면 돼요. 그리고

0: 또 정부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끝나는 거지. 이거 또 이슈화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 이런 메시지를 낼 땐 단순하게 SNS 뭐 이렇게 내지 말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0: 논리적으로
1: 주식시장에 타격을 네. 줬으니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0: 공산당시 봤어요 네. 얘기하냐고요.
1: 떼진한 색깔론으로 네. 드러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약간 저 일종의 이제 이념적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영곤 실장이 얘기했던 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어내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배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 네네.
2: 그러니까 아니 뭐 기업이 수익 낸 거를 그냥 정부가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장치는 세금일 수밖에 없고 기금이거나 네. 아, 지금 이제 막대한 이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 이익을 보세요. 그러면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1: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죠.
2: 정부가 네. 애초에 예측했던 그런 세입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일단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그 성과급을 둘러싼 뭐 파업 그 상황까지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2: 그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이라는 게 과연 그 기업의 것만이냐? 혹은 그 기업과 노동자들의 기여만 있는 거예요. 정부가 부지나 전력이나 용수나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어마어마한 R&D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 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집적해서 그에 기반한 이제 AI 기술 혁신이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기업의 이익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종의 사회가 환수해서 일종의 공유 부 형태로 만들 건가. 물론 그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전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 네. 거기에 일정한 단초를 김영곤 실장이 제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공산당 방식이다라는 식의 철저한 색깔론을 펴는 거는 아주 차원 낮은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AI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고 어쩌면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라는 게 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소득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떤 소득 보장을 어떻게 소득 보장을 무엇으로 그렇죠.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1: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2: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의 영역까지를 포함한
1: 네네.
2: 그런 진지한 얘기를 김영범 실장이 편 건데
1: 네.
2: 그 일부 표현만 딱 띄어가지고 무슨 공산당 방식이니라는 식으로 그 논의를 좀 왜곡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비추어서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AI라는 이 거대 4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진이야 따로 있겠지만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1: 오해 소지가 있다.
3: 네. 네. 그래서 초과 세수가 아니라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1: 해석의 오해가 있었죠.
3: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주요 뉴스로 타전하는 거고 또 주식시장에 영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도 바로 이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글 전체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읽힐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초과세수 기업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AI 말씀들 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회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3: 그리고 용수도 제공하고 전력도 제공하고 또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도 해 주는 거죠. 관세 협상도 해 주는 거고
1: 네.
3: 많은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초과 세수나 이런 거를 법 법이 정해진 이상으로 환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기업은 성실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는 정부는 그 세금을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1: 네.
3: 사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또 약간의 조금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1: 네. 국회 법 개정이 있어야죠.
3: 아니요. 현재 국가. 예, 그렇죠.
1: 네네.
3: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초과세수를 쓰면 되는데
1: 네.
3: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 초과세수와 바로 그 국민 배당금으로 가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체제 유지 비용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복지로 나타난 것이고. 근데 국민 배당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 포퓰리즘이죠. 이거는 그러면 체제 유지 비용이 아니고 정권 유지 비용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네.
3: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약자, 소외계층 중심으로 갖고 가면 그것이 사회정의에 더 맞는 것이고 이 체제 유지 비용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 균형, 격차의 해소 이 부분에 더 적합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저는 어떤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1: 네네.
3: 그런 부분에서 김용범 실장의 글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게 정책 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이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이 자체가 결격이에요. 정책실장의 의도는
1: 너무 성급했다라고
0: 충분히 알겠어요. 저는 예. 충분히 동의하고.
1: 네네.
0: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으켰잖아요.
1: 그런데 이런 네. 정책 내용을 대통령과 상의 없이 나올 수가 있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걸 상의했, 이건 그러니까 저 김용문 실장이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초과 세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1: 아이디어를 SNS에 그냥 게재한 겁니까?
0: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이게 자극적이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처음에 좀 떨어졌죠. 나중에 받쳐줬습니다만 대통령이 여기서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정책실장의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1: 실책이다.
0: 거 난 이 의도는 알겠어요.
1: 네네.
0: 내용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게 정책실장이라는 게 뭐하는 자리입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대통령 해명까지 해야 된다면 이건 정책실장으로서 상당히 좀 조심했어야 된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2: 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사실 좀 공교롭게 겹쳐서 그렇지.
0: 물론 그렇죠.
2: 증명이 안 되거든요.
1: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원인을 찾긴 해요.
2: 그런데 네. 예.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외신의 그런 기사가 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어제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주식 주요 주식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다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이란전 재개 가능성
1: 네.
2: 이걸 시사한 게 훨씬 더 증시의 자극 요인이라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김용범 실장 저 발언 하나로 그리고 아직은 좀 실험적인 생각 정도에 머무르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게 뭐 주식시장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2: 뭐 오늘은 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1: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됐죠.
2: 네. 그래서
1: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2: 네. 뭐 그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도 그 미래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야가 무슨 이렇게 이념적인 차원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전환이라는 게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로 인한 부가가치 이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나눌 건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1: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AI 관련해서 과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익에 네.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3: 그러니까 저는
1: 많이 하죠.
3: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1: 네.
3: 어쨌든 이제 기술의 진보 뭐 여기에 따른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그 기술의 진보와 별개로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어떤 격차가 또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3: 가령 이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초과 이익 자원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면 저는 국민 배당금처럼 다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적어도 사회 정의에 맞게 배분한다면 그 배분의 원칙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약자 중심으로 먼저

0: 배분했을 적에 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조금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평상시에 소고기를 사 먹는 사람한테 소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소고기를 안 사 먹잖아요. 그냥 저축하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사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돈을 배분했을 적에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저는 배분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런 논란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빼서 한 시간 동안 토론 네.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8029님께서 초과세수가 늘면 나라빚을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번다고 다 쓰면 우리 다음 세대들 부담만 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국민배당금에 좀 신중한 의견 보내주셨고요. 9589님께서는 세금 외에 정부가 기업의 잉여금을 어떻게 배당하나요? 정말 이상한 말꼬리 잡기입니다. 다만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이윤이라는 단어도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분인 만큼 단어 하나하나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 주제로 나무 피격 공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생한 나무 화재 원인을 미상 비핵책 타격으로 발표했지만 공격 주체를 뭐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방선거 의식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단정은 외교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분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비행체 잔해물이 지금 그 외교행당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걸 정밀 분석을 해서 공격 주체를 우리가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 민감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그러나 외교니까요. 네.
2: 짐작하는 바가 없지는 않죠.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렇게 미확인 비행체를 통해서 우리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정도의 무장력을 가진 공격 주체는 뭐 이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오늘 일각에서는 그게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 그러나 이란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란 정부나 이란의 정규군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냐 혹은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란 정규군하고는 또 별도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실권이 갖고
1: 있으면서. 어렵네요. 진짜.
2: 굉장히 네.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주체가 어디다라고 딱 단정하기가 어렵고 이게 단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외교적 차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우리가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한 내부 사정이 이렇게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신중한 상황인데 뭐 조만간 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죠. 저는 네.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그 후속 대응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태규 의원님께서 한 말씀 정도 부탁드릴게요.
0: 저도 뭐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네.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나무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20시간이나 지나서야 한번 점검회의가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던
1: 늦었다.
0: 굉장히 네. 안타깝고 아니한 네. 이런 태도를 보였고 또 안보실장도 네. 피격이 아닐 수도 없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허위 정보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또 이것이 피격 사실이 밝혀진 그날 대통령은 SNS에 이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다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대응이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창훈 교수님 한 20초 정도만 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아,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특정 거의 다 진단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발표한 순간과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3: 발표하고 난 다음 완전히 외교 안보 적국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 축소 은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너무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국민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선거판에 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 중에 상대를 겨루는 말도 있고 불안을 키우는 말, 그리고 때로는 진짜 질문을 가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말이 아니라, 말을 보태는 시간이 아니라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핵심을 건져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정치의 소음 속에서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유해진 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죠.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 극장의 맛을 알아준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사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덕분에 침체됐던 영화관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CGV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엔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업계는 스크린X와 4DX 같은 특별관, 공연 실황 콘텐츠를 통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한때 OTT 확산과 경기 침체로 극장 산업 위기론도 확산됐죠. 좋은 배우와 좋은 이야기의 힘, 그리고 영화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어져서 침체된 영화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신승훈의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 밖 경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 친환경 포장재 사업이 또 수혜를 받고 있군요.
2: 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가 그간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사용 지역으로 악명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의도치 않았지만 친환경 포장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2: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아시아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1990년 대비 900% 9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인당 플라스틱 생산 소비량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배,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인데요. 일본의 비닐봉투 및 랩 제조업체인 미쓰비시 화학과 사니팩은 일부 제품 가격을 3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우케미칼과 엑슨모빌 등 글로벌 화학 기업들도 최근 포장재, 필름, 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수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스틱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기업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참에 포장재를 플라스틱이나 비닐에서 좀 종이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0: 제품 생산업체인 팜프레쉬는 플라스틱이 어떤 제품 용기를 종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 등의 종이 포장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기업 연우는 전쟁 이후 종이 포장재에 대한 문의가 3배나 늘어났고요. 이 선크림과 로션 등의 제품을 감싸는 종이 튜브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종이 튜브는 기존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교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20%에 불과합니다. 또 대만의 친환경 대나무 기반 생분해성 소재업체 라스틱도 최근 미국 항공사 등 여러 기업이 새로 견적을 요청해 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년 전만 해도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미국 항공사들이 지난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관심을 끊었었는데요.
1: 네.
0: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하니까 다시 종이 등 친환경 포장재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중국 관련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0: 네, 중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가지 제품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승용차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 세레스는 최근에 차량용 화장실 특허를 확보했는데요. 이 SNS 등에 공개된 도안에 따르면 이 조수석 하부에 숨겨진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명령하면 변기가 레일을 따라 밖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팬과 배기 시스템을 결합했는데요. 회전 시 가열 장치를 통해서 폐기물을 그 건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차량 내부라는 밀폐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특허 문서에서 장거리 이동과 캠핑 시 화장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차량의 적용 계획과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뭐 수세식 변기 말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냉장고, 마사지 시트, 노래방 시스템 등 그 생활 밀착형 기능을 경쟁적으로 차량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파격 기능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중국 전기차 업체 전반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가격 경쟁 심화에 고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판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신규 제품 교체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지면서 업계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4.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에서는 사라지는 철도 노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25년 30년 동안 폐지된 철도 노선은 총 68개 구간, 길이로는 1366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철도망 27,000km의 5%에 달하는 길이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폐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서 2025년 폐선, 10년 동안 폐선 길이는 387km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2016년에서 2025년에는 534km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 신규 개통 노선은 1913km로 이 중 60%가 신간센 등 그 고속철에 집중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노선은 줄고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 중심으로 일본 철도 노선이 재편되고 있는 셈인데요. 신규 개통과 폐선을 고려하면 전체 철도망은 30년간 546km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 철도로 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 철도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인데 네. 이렇게 철도가 밀려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다가 자가용 보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방 철도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인 일본의 경우 뭐 이 저출산 고령화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방 인구

0: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지방철도 이용객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일본의 지방에 가보면 작은 집 하나에 작은 차 한두 대 정도 서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청년층, 중장년층은 그들대로 또 자가용 운전에 익숙해 있고 노년층은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철도 이용이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철도 JR 6개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지방 노선에서는 2024년 승객 수가 1980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줄었는데요. 도호쿠 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이용객이 90% 가까이 감소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1: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면 이 철도 회사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중소 민간 철도 회사의 경우 2023년 기준 96곳 가운데 80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철도망을 대표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철도 JR그룹 6개사 중 JR 도카이를 제외한 5개사는 일반 철도 기준 운송 밀도, 즉 그 1km당 하루 평균 승객 수가 2,000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철도 사업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당 노선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 일본의 철도 폐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뭐 철도만 폐선되는 게 아니라 버스 노선도 없어지고 있다는데 그야말로 네. 대중교통의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네, 철도와 버스 노선의 승객 수가 줄어들면 뭐 해당 노선은 적자가 되고 그러면 폐선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노력으로 노선을 유지하려고 해도 막상 또 이 철도와 버스를 운행할 운전사의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오카야마현 소재의 교통회사인 오카야마 전기계도는 이제 노면 전차와 노선 버스를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인 이도류 승무사원을 신설했는데요. 뭐 이도류는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의 검술용어로 양손에 손을 들고 싸우는 금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야구에 접목해서 이제 오타니 쇼헤이처럼 투자와 타자를 경험하는 선수를 말하는데요.
1: 네.
0: 이 이도류 승무사원은 이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과 운행 교습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반 운전기사보다 매달 5만 엔, 우리 돈으로 46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원준이가 부릅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새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으로 이제 경제 현장을 맡아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이었죠.
1: 네.
2: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번쯤 사보셨을 텐데요.
1: 아, 그럼요. 여러 번 드렸죠.
2: 네, 그렇죠. 지난주 어버이날에 이어서 곧 스승의 날까지 이어지면서 요즘 꽃 시장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카네이션은 이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상품인데요. 오늘은 이 짧지만 강력한 5월 대목 속에 꽃시장의 움직임을 현장에서 담아왔습니다. 남대문 꽃시장 분위기부터 들어보시죠.
3: 해피뉴. 거기 이름 써 있어요. 오늘 어떤 거지?
4: 이거 이거 이거.
3: 아. 감사합니다.
5: 만원짜리 따로.
3: 네.
4: 가요.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6: 안개 쓰지 말고 이거 써요. 이거 향이 좋아요. 안개 향이 없잖아요. 이걸 말고 이거 니겔라 쓰고 아니면 냉이초 쓰면 이뻐요.
4: 네.
6: 네, 냉이처럼.
4: 냉이처럼.
6: 이렇게 하면 12,000원하고 20,000원하고 30,000원만 줘요. 이건 8,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4: 네, 감사합니다.
6: 보라 이거 써? 이거 30,000원만 줘요. 한 단만? 30,000원. 이건 만 원, 이건 9,000원만 줘.
4: 어.
6: 이건 15,000원에 12,000원. 이거 비싸 원래 니겔라가. 이게 터지면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소재가. 양도 많고. 이건 비싸, 이건. 싸게 파는 거야. 갖다 써봐. 이거 없어, 진짜. 이거 안 남아. 딴 데가 15,000원 받아.
1: 뭐 소리만 들어도 분주함이 느껴지는 것
2: 네.
1: 같은데 가격도 많이 올랐나요?
2: 그렇습니다. 아. 이 카네이션은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다 보니 도매 가격이 평소보다 상승하는데요. 꽃은 매일 경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들쭉날쭉합니다. 현재는 한 단 기준에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꽃바구니는 3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1: 네.
2: 직접 꽃과 재료를 사서 꽃바구니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포장된 상품이나 용돈 박스처럼 선물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비누꽃이나 프리저버드 플라워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저 어버이날 선물 사러 왔어요. 카네이션. 바구니로 해서 5만 원.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해가지고 보통 이 정도 사려면 한 8만 원은 해야 돼서 되게 크고 화려한 편이거든요.
8: 저 카네이션이랑요. 저 좀 포인트 될 만한 거랑 요새는 완전 레드 카네이션보다는 이렇게 색상 다양해가지고 파스텔톤 카네이션도 좋아하셔서 하고 소재할 거 하고 샀고 기본적인 건 미리 사놔가지고
9: 아 저희 시부모님이요. 하고 친정 부모님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서요. 카네이션 하고요. 또 왜 뭐 장미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요. 카네이션이 메인이에요. 이쪽은 도매 가격이니까 일반 소매시장보다 싼데 저같이 하는 경우는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구니 하나를 사면 여러 가지 꽃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감수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눠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10: 어머니죠. 그래도 카네이션이니까 카네이션 산 거예요. 거죠. 45,000원 달라고 그러고 이거 만 원 달라고 그러던데 동네보다 훨씬 싼 것 같아요. 좀 더 싸고 싱싱한 거 사려고 했죠. 일단 꽃은 기본이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죠. 이거는 산소에 갈 거. 산소에도 하나 갖다 드려야죠. 이거는 땅에다 심을 수 있으니까 뿌리가 있는 거고 땅에다 사람 넣으면 한 가을까지는 가요.
1: 현장에서 좀 인상적인 풍경을 보셨다고요?
2: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남성분이었는데요. 이 꽃바구니와 카네이션 화분을 양손에 들고 가시더라고요.
1: 아, 네.
2: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카네이션을 산소에 심고 있다고 해서
1: 아.
2: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요즘은 전통적인 빨간 카네이션뿐 아니라 핑크, 보라, 파스텔톤 투톤으로도 나오고 색상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요즘 어머니들은 핑크색 카네이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가격은 빨간 카네이션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5: 오히려 그렇군요. 막 꽃 색깔도 다양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뀐 모양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꽃 가게들도 단순 판매를 넘어서 메시지 카드나 선물 박스, 디자인 상품 같은 기획형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요. 예약 주문이나 온라인 판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남대문 꽃시장은 새벽 3시부터 문을 열고 오후 3시면 대부분 영업을 마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가 낮 12시쯤이었는데 한창 손님들로 붐빌 때였습니다.
5: 정말 이 짧은 대목에 모든 게 몰리다 보니까 현장이 숨가쁘게 돌아가겠어요.
2: 그렇죠. 이 대목이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1: 네. 부담이요? 체력이죠, 체력. 왜냐하면 5월 8일 날 다 5월 8일 날 전해드리고 싶어하고 하니까 5월 8일 날 체력이 이게 바닥에 오늘 저 새벽에 2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 나와도 여기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난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눈이 높으신데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 사진 보여주면 2만 원에 해달라 이런 분들.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별로 없어요. 보통 3시에 도매시장은 끝나는데 저희들은 한 5시, 6시까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오셔서 사시는 거죠. 스승의 날은 근데 요새 뭐 같은 거 못하게 하셔가지고 스승의 날은 조금 많이 이제 좀 시들해졌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제일로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5월 8일이 금요일이어서 5월 9일 날 주문도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기념일이니까 그날 하려고 해요. 이제 미리 드려도 되는데 손님들은 꽃이 시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시들거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오래 가요.
2: 네. 카네이션 한 송이에 담기는 감사의 마음 뒤에는 이처럼 치열한 5월의 꽃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은 대목 속에서 가격과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오가는 현장이었습니다.
1: 네. 경제 현장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의 홍상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분양권에 관계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데요. 주택이 없는 분이 최초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기존의 1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께서 분양권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일단 분양권의 취득은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준공이 된다면 분양권 주택의 사용 승인 이후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상 넘기는 이른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가액 6억까지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요. 6억부터 9억까지는 1에서 3%의 단계적 취득세율, 9억 초과 분양가액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분양권이 준공되는 데에는 2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기 전까지, 즉 분양권 상태일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한 이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시기는 분양 잔금 청산일과 그 주택의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입니다. 보통은 사용 승인일에 분양권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실무에서는 입주 가능일이 주택으로 변환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 가능일까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입주 가능일 이후부터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산세 과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입주 가능일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준공 연도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요. 6월 1일 이후에 입주 가능일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준공 연도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해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 분양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으로 변환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타인에게 분양권 상태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매매 행위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다고 해서 타인 간 매도를 금지하는 이른바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투기과열 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무려 10년에 달하여 사실상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가 불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이면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3년 동안, 투기과열 지구이면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년 동안만 타인에게 매도가 불가능하며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1년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동안만 타인에게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기존보다 매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취득하신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시고 매도를 계획해야겠는데요. 내가 취득한 분양권 금액과 매도하려는 분양권 금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칭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차익의 무려 77%를 양도소득세로,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 가격보다 1억 원 비싸게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한다고 하여도 이득분 1억 원이 그대로 나의 수중에 모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억에서 세금이 7,700만 원 또는 6,600만 원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세금을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금액은 2,300만 원 또는 3,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과중한 만큼 분양권을 매도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러한 세금 발생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에 세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준공된 뒤에 매도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2: 네, 분양권은 77% 혹은 66%의 두 가지 세율 적용밖에 없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단기 세율, 일반 세율, 비과세에 세 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주택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고

0: 되지만 만약 2년을 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77%, 66%의 단기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만약 양도차익 1억에 대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시면 발생하는 세금은 약 2천만 원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7,700만 원, 6,600만 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세금을 과세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변환된 뒤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만약 세대 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한 채만 있는 분이 주택으로 변환된 날로부터 2년 뒤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세대 내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준공주택에서 2년 거주 시에 무조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양권이 준공되자마자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되면 거주를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0: 세법은 기본적으로 세대 내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여야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분양권 계약 당시에는 그 분양권이 소재한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나중에 건물이 준공될 때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자면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2년 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분양권이 준공된 후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나중에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나중에 상황이 바뀐다고 하여도 여전히 비과세를 적용해 주기 위해 즉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준공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아닌 2년 보유 요건만 적용해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예, 분양권 관련한 절세 방법이나 주의할 점 추가로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부모님 명의 또는 자제분 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가져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자산의 합법적인 이전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자제분들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분양권의 가치에 대한 세법상 평가 가액이 필요하고 이 평가 가액이 낮을수록 재산의 가치가 낮은 것이니까 납부할 세금이 적게 되는데요. 분양권의 평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증여 시점 현재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출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적을수록 또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증여세 과세는 작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양권은 당첨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낮게 또는 없게 형성되어 있고 당첨 초기에는 당연히 분양 납부 금액도 적을 것입니다. 분양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빠르게 의사결정하시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이 적게 또는 아예 없게 분양권을 명의 이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천만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인데 분양권 당첨 초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프리미엄 가액이 0%

0: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한 5천만 원의 프리미엄 영원, 따라서 증여하려는 분양권의 가치는 5천만 원이고 직계 준비 속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명의 변경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아닌 타인에게 매도하려는 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66% 또는 77%로 과중한 만큼 부동산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납부하려는 이른바 다운거래에 대한 유혹이 제일 많은 물건이 바로 분양권 물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다운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탈세 행위입니다. 다운거래로 취득한 자산은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하며 과소하게 냈던 취득세에 대해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추징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이행하셔는 안 되고요. 양도하는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의 시행으로 다운거래 계약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 과중한 과태료와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페널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절대로 이행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 분양권 거래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박선주와 조규찬이 함께 부르는 소중한 너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많이 들어본 명언이지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좀 과하다 싶다면 요령을 좀 부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한다.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체력이나 능력이 다 다르고 쉬어야 할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몸에 탈이 나거나 일에 실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지점인 오늘 너무 조급하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딱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집중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네요.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정양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건망증 1. 창문을 닫았던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왔던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꾸만 미심쩍다. 다시 올라가 보면 번번이 잘 닫고 잠가놓은 것을. 퇴근길 괜한 헛걸음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도 미심쩍은 계단을 그냥 내려왔다. 누구는 마스크를 쓴 채로 깜빡 잊고 침도 뱉는다지만 나는 그런 축에 낄 위인도 못 된다. 아마 잘 닫고 잘 잠갔을 것이다. 혼자 남은 주막에서 술값을 치르다가 미심쩍다. 창문을 닫은 기억이 없다. 출입문 잠근 기억이 전혀 없다. 전기코드 꽂아둔 채로 그냥 나온 것만 같다. 다들 가고 없지만 누구와도 헤어진 기억이 없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냐? 매일같이 닫고 잠그고 뽑는 것이 보통 일이냐? 헤어진 기억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 오래오래 못 만나는 것도 그래, 보통 일이다. 닫고 잠그고 뽑고 열고 끄고 그리고 깜빡깜빡 그대가 보고 싶다. 그대여 변치 마오, 남진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생명력은 작곡가의 선율과 가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가사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노래의 한 소절 가사가 평생 뇌리에 맴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결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많은 분들에게 인생곡으로 남게 된 노래들의 명가사를 만든 분인데요.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등으로 60, 70년대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선생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광복과 한국전쟁의 경랑 속에서 성장한 세대였으니 성장기 환경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했던 선생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합니다. 서라벌예대에는 당시 김동리, 서정주 같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인선 선생은 이곳에서 시와 문장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언어 감각을 연마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인선 선생의 대표작 몇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양미란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숙자의 팔도기생, 네 곡입니다.

네, 가요의 물열전 오늘 작사가 이인선 선생 이야기인데요. 이인선 선생이 작사한 노래들 네 곡 들어봤습니다.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양미란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팔도기생, 최숙자의 노래였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노랫말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1965년 나화랑 작곡 이미자 노래 그대 꿈꾼 밤이었지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깊은 회한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데뷔작을 당대 최고의 가수인 이미자, 최고의 작곡가인 나화랑 선생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인선 선생은 작사가로서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여러 히트곡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역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입체 교차로인 삼각지 로터리를 소재로 한 노래였지요. 작곡가인 배상태 선생이 노량진에서 충무로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삼각지라는 지명에 흥미를 느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인선 선생이 비가 오는 날 삼각지에서 연인과 이별한 남자가 홀로 쓸쓸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사를 적었습니다. 당시 배호 선생은 이 노래를 지병인 신장염 투병 중에 취입해서 발표했는데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노래의 애절한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히트곡이 됐습니다. 이인선 선생의 작품 중에는 길이나 거리를 묘사한 노래가 더 있었는데요. 남일의 66년도 노래 추억의 오솔길과 1970년 김상진의 데뷔곡 이정표 없는 거리입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에 대해 이인선 선생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답답한 시대상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와 함께 이인선 선생의 작품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문주란의 비오는 밤길

비 오는 밤길 문주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그리고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랫말을 잘 음미해보면 풍경 묘사가 탁월해서 시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몰려온 서민들의 외로움과 고달픈 정서가 잘 배어 있었지요. 반면에 이규황의 내 입크로바에서는 희망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당시에 프로포즈 노래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마 해병대 출신이라면 다 아실 만한 노래 브라보 해병도 이인선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선생은 배호, 김상희, 이금희, 양미란, 문주란, 금호동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작업하면서 400여 곡의 작품들을 남겼고, 그중에 돌아가는 삼각지와 파도는 각각 서울 삼각지와 강원도 주문진에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아세아 레코드의 문예부장을 지내기도 한 선생은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갔다가 그로부터 20여 년 뒤 어떤 사정인지 홀로 귀국해서 서울 영등포에서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년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2014년 5월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의 작품 네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규황의 내 입 크로바, 이금희의 그것 참 별꼴이야, 금호동의 믿자야 본전이다, 그리고 배호의 파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몇몇 톱 가수에는 팬클럽 회원 2만 명씩. 인기 가수들의 열광하는 10대 여학생들의 스타 우상병이 최근 전염병처럼 크게 번지면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몇몇 톱 가수들이 인기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팬클럽을 조직,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정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끼리끼리만 어울리며 공연장에서 상대편의 야유를 보내거나 집단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팬클럽 회원 자격을 갖출 정도의 열성파 여학생 수는 한 반에서 평균 10명 이상이며 이들 학생들의 활동은 종이학 1,000마리 접어보내기, 직접 만든 그림엽서에 깨알 같은 사연을 적어 일일이 비닐 코팅한 다음 한 달분 엽서 30장, 1년분 엽서 365장을 병풍처럼 철에 보내기, 공연장에서 대여섯 시간 기다리기 등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네, 요즘도 소위 팬덤 문화라고 해서 팬클럽끼리 과열 경쟁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지만 1986년 그 시절부터 이런 게 있었군요. 스타 우상병이란 표현이 조금은 재밌게 느껴집니다. 80년대 중반에는 가요계의 소위 오빠 부대, 언니 부대라 불리는 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가수를 얘기하는지 딱 알겠습니다. 종이학 1,000마리는 당연히 전영록 씨의 팬들이었겠지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소시적에 종이학 열심히 접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 듣죠. 종이학, 전영록의 노래입니다.

저녁록의 종이학 듣고 왔습니다. 예, 종이학 많이들 접으셨죠, 옛날에? 학도 학이지만 그 다음에 학알이라고 해서 아십니까? 동그랗게 접어서 알처럼 만든 그걸 또 접는 게 유행이기도 했는데 일련의 어떤 팬클럽 활동들이 참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 모습은 좀 변했지만 어떤 팬들끼리의 과열 경쟁 모습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셔야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식사 제때 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은 이 말처럼 중요한 게 또 없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때 맞춰서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단조로워 보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겁니다. 쉬는 날 모처럼 늦잠 좀 자려고 해도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거나 다이어트 좀 하고 싶은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도 우리 몸이 그 중요한 습관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오늘도 규칙적인 일상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하춘아의 난생 처음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들어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깨닫게 될까요? 긴 시간 골똘히 고민하다가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끄는 사람이 나타나고 설레는 마음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던 때보다 사랑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깊이 탐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사랑한다는 막연한 감정만 간직한 채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어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지 마음의 정도 차이일까요? 아니면 깊이 차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도나 깊이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물음은 연애를 해보면 저절로 깨닫게 될까요?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면 영영 모른 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연애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처럼 사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데이트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연애한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사랑해야만 연애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랑 없이도 연애는 가능할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연애라고 부를 수 없나?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각자 제멋대로 세운 잣대로 이건 사랑이다, 그건 연애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지도 모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쓰던 순애보라는 말을 기억하나요? 막상 그 뜻을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애정을 뜻하는 인류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은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이렇듯 우리 대다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때로는 관계에서 변명이나 이유를 댈 때도 이 말을 앞세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평화롭고 궁극적인 해답을 내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그 물음들을 따라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 선인들이 남긴 경험과 통찰을 토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나아가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밝히고 그 능력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부터 널리 이어진 지혜 중 하나인 혼자만의 삶도 제안하려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하루 있고.

0: 1장 불안의 시대 입속 모래 같은 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세계 사랑을 이유삼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버겁고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랑에 얽힌 사연들까지 떠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은 지금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절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한 풍경입니다. 기쁨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삶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랑이란 고통을 안겨주는 씨앗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피워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으면 사랑 자체가 고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릇처럼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부분 사랑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상대와 사랑만으로 묶여있지 않고 사랑을 이유삼아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나와 상대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동시에 사회라는 끈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대개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례. 그 대표적인 예는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은밀히 관계를 맺으며 쾌락을 느낄지언정 그 쾌락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육체적 쾌락이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작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타인들 눈에 죄나 악으로 비춰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법이나 제도를 두려워할까요? 설령 의식한다 해도 비중은 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걸 다 알면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불륜 상대 때문에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배우자 몰래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누가 그걸 파탄이나 배신으로 규정할까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세상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단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나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곧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나 학교 관계자, 그들의 인맥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낯선 타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가 내 혼의 관계를 불륜이라 낙인 찍고 비난합니다. 알고 보면 불륜이라는 단어에는 인륜의 윤과 안일불이 합쳐져 인류 보편의 윤리나 개인 양심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가운 눈초리, 따돌림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죠. 이런 판단은 인간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고작해야 약삭빠른 손익계산일 뿐이지만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륜의 고민은 사랑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과 무관하게 사회적 통념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언의 압력에 부딪혀 터져나오는 개인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사회인으로 산다는 핑계.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인이라 부르며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인의 얼굴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안이 공적인 제도와 맞닿는 순간 사회라는 단어는 갑자기 근엄한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게중심은 곧장 개인의 일상에서 멀어져 법이나 규범처럼 추상적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친숙한 감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도와 규칙을 말하는 딱딱한 언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왜 사회적 문제는 늘 생활 감각과 동떨어져 보일까요?

그렇듯 삶의 감각은 늘 피부에 닿는 범위에서 먼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차별 문제가 당장 내 삶에 들이닥치면 어떨까요? 먼 이야기처럼 들리던 문제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알던 사실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륜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스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일수록 불륜 기사에 감정이 유동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주간지나 방송 매체는 앞다투어 유명인의 불륜을 파헤치며 판매 부수나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방송에 나와 이를 논한다면 얼마나 눈여겨볼까요?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겁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불륜의 논리나 도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남녀관계, 숨겨진 사건, 배신과 질투극에 마음을 쓸 뿐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론보다 감정을 흔드는 이야기,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학교 교육 덕분만은 아닙니다. 본래는 종교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세속화되어 삶 속에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사람들은 거짓말의 해악을 감각으로 배웠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두려워하며 마음에 각인되었죠. 다른 삶의 규범들도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서 구전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지혜를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그때 세상을 대표하던 얼굴들입니다. 부모, 친척, 이웃, 스승, 상사, 지도자, 종교인, 그리고 TV와 드라마, 노래가사까지 다양한 존재들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200만 부 베스트셀러 초역 니체의 말로 세상을 매혹시킨 위대한 철학자는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런 삶도 충분히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니체, 괴테, 성경 등 오래된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던 사랑을 존재론적,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우리가 왜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부버, 막스 셸러, 그리고 성경의 사유를 넘나들며 사랑을 타자와의 관계이자 세계와의 연결로 재정의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적 문제로서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0: 지은. 바인과 서인이 일러준 공원에 도착했다. 시원한 카페에서 시원한 우롱차를 마시고 나선 참이었지만 공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금세 땀이 났다. 땀이 나도 괜찮았다. 그 일 이후 수시로 찾아오던 한기를 생각하면 더위가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졌다. 무더위 속에서 공원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맹렬한 매미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지웠다. 지푸른 나뭇잎들은 만지면 그 초록빛이 손에 그대로 묻어날 것 같았다.
1: 아, 이런 곳에 공원이 있었구나.
0: 자주 지나다니던 곳인데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이 단번에 좋아졌다.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니 바인과 서인이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도 돌아서서 인사를 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원과 두 사람이 어딘지 닮았다. 봄을 잃어버린 대신 여름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2: 언니는 이제 우리만 보면 웃네.
0: 바인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1: 그러네.
0: 하자 서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뜨거운 서인의 손을 마주잡자 가슴속에 남아있던 약한 한기까지 사라지는 기분이 됐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 안쪽으로 걸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가슴도 한껏 펴지는 기분으로. 더위 탓인지 사람이라곤 우리뿐이어서 편안한 숨을 내쉬게 되고 주변을 살필 수도 있게 됐다. 키 큰 나무에 나란히 앉은 이름 모를 새들과 여름의 하얀 꽃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약간 축축한 흙의 냄새도 강하게 느껴졌다. 이 생명력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였다. 바인이 그늘에 잠긴 벤치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자고 말했다. 함께 앉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1: 비가 온다고 했었나?
3: 우산 없는데. 비 오면 그냥 맞자.
0: 나와 서인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붉게 익은 바인의 양 볼과 땀이 흐르고 있는 서인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나도 둘과 비슷할까? 궁금했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0: 비가 오면 맞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와도 괜찮을까 궁금하다. 두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인이 입을 열었다. 방금 활동가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은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에 놀랄 틈도 없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지만 그보다 큰 범죄 시스템이 있고 활동가들은 그 시스템을 추적해야 한다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야기. 나는 이 소식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의아했다. 예은이 이 일의 활동가로 몸을 담고 있다는 것도, 범인 한 명이 잡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두렵다는 느낌보다 화가 난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다.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대하는 예은과 어떻게든 나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서인과 바인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겪은 고통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이 없자 서인이 물었다.
1: 언니, 괜찮아요?
2: 있지. 좀 짜증난다. 그 새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런 짓이나 하고.
0: 내 말을 들은 바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3: 언니, 아, 짜증이 뭐냐?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만큼 욕을 해버려.
0: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런 욕을 너처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웃으며 말했고, 서인은 같이 해봐요 하면서 바인을 따라 신나게 욕을 내질렀다. 나는 시발 하고 작게 말해보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미친 새끼들아 했다. 그러자 서인과 바인이 나를 보며 깔깔 웃었다. 내 욕이 너무 어설퍼서 안 되겠다며 바인은 욕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된 소리를 더 넣으라는 둥, 첫 음절을 좀 더 길게 해보라는 둥 지침을 내리면서. 나는 그 말을 따라 다시 욕을 하고 지켜보던 서인은 이제 배를 움켜쥐고 거의 울듯이 웃었다. 바인의 욕 수업은 서인의 커다란 웃음소리 안에서 한동안 계속됐다. 나는 바인에게 합격받은 방식으로 크게 욕을 했다. 하고 또 했다. 욕을 할 때마다 범인의 몸집이 작아졌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계속 작아져서 새끼 손가락, 아니 새끼 손톱만해질 때까지 욕을 하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0: 서인.
1: 자, 알았어요. 갈게요.
2: 등을 떠미는 사장님의 손길을 느끼며 말했다. 사장님은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10분 전부터 퇴근 준비를 시켰다. 어느덧 8개월. 나는 빵집 아르바이트가 심각하게 적성에 잘 맞는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에 익숙해졌고, 더 이상 퇴근 시간 같은 곳은 눈치 보지 않는데도 사장님은 변함이 없었다.
1: 얼른 가라.
2: 사장님은 빵 빛깔을 닮은 종이 봉투에 매일 다른 종류로 빵을 몇 개씩

0: 담으면서 말했다. 어느덧 빵이 든 봉투를 뻔뻔하게 받아들고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봉투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늘 그렇듯 사장님이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조금 흥얼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할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통화 안 한 지 오래됐네 하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의 할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1: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2: 나 지금 병원이다. 서인아,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 여기 병원 주소 찍을 테니까.
0: 할머니는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동안 지치지도 않고 오라는 할머니 말에도 끝내 집에는 가지 않았었다. 겨우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오리 치는 엄마의 흑빛 구름이 여전히 꿈에 쫓아왔지만 견딜만 했다. 차곡차곡 꾸려가는 나의 생활을 의식하면서 지내는 지금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에 있다.
1: 언제부터? 대체 왜?
0: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한 건지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1: 그렇게 힘없는 목소리는 처음이야.
0: 생각하는 틈으로 병원에 가면 엄마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1: 나를 어쩌면 좋을까? 지금 엄마가 문제야. 할머니가 아프다는데.
0: 곧장 집으로 가는 차표를 검색하면서 빵 봉투를 던지듯 지훈 언니에게 안기고 할머니를 보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면서 나는 내가 무척 당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아플 수 없었다. 아파선 안 됐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집은 내가 빠져나온 자리를 빼고는 그대로 있어줘야 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나. 내가 집을 나왔다고 해도 엄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엄마를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도 나는 내 앞가림에만 몰두했다. 나의 현재를 더 열심히 챙기면 과거 같은 것은 시간과 함께 휘휘 뒤로 물러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과거는 난데없이 저 앞에서 회오리처럼 덮쳐왔다.
1: 할머니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할머니 곁에 있을 사람은 나인데.
0: 나를 먹이고 돌본 할머니를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두려웠다.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를 향한 걱정과 엄마에 대한 반감,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에 대한 막막함이 질척하게 섞인 이상한 상태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병원 입구의 회전문에 끼어드는 타이밍을 세 번이나 놓치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그걸 찾느라 한동안 로비에 서서 두리번거렸다. 눈앞이 흐렸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나를 자극한 것은 시각이었다. 눈길을 두는 어디에나 사람들이 짙은 구름을 치고 있었고 그런 구름들이 로비 전체에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미세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와 더불어 병원은 그 자체로 바깥 세상과 구분되는 세계였다. 그리고 이 안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1: 1308호 1308호
0: 호수가 좀처럼 외워지질 않아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13층에 내렸다. 각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대화 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운동화에서 쩍쩍 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까치발을 했다. 1308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편으로 가야 했고 최선을 다해 발소리를 죽이면서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병실 입구에 또렷하게 적혀있는 할머니의 이름을 확인하자 가슴께가 딱딱해졌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며 병실로 들어갔다.

0: 아이고 우리 서인이 왔냐?
1: 할머니가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2: 뭐 할머니 괜찮아?
0: 아니, 너 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3: 너무 좋다.
1: 할머니는 옆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0: 여기 내 손녀딸
1: 하며 인사를 시켰다. 할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옆자리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4: 반가워요
1: 하고는 협탁에 놓여있던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었다.
4: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부러워서 혼났다니까. 아유, 가만 보니 할머니를 쏙 뺐구먼.
1: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 웃음처럼 포근한 구름이 할머니와 내 주변에 번져서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보았다. 할머니는 내 눈을 피하고는 과장된 말투로
0: 무슨 소리? 우리 서인이가 훨씬 예쁘지? 아유, 키 큰 거 봐. 서인아, 밥은 먹었냐? 나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가자.
1: 하면서 나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0: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1: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0: 아이,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1: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4일 새벽 4시 발표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중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 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올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동해수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올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올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 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올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올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 바깥만 바다는 동해에서 남동풍,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조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동해에서 남동풍이 조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바람 없습니다. 기압은 1200헥토파스칼, 기온은 14.5도 평양 북풍 1m, 1200헥토파스칼 15.2도 백령도 남서풍 1m, 1200헥토파스칼 11.4도 해주 북동풍 1m, 1200헥토파스칼 13.7도 서울 서풍 1m, 1200헥토파스칼 15.8도 인천 북동풍 1m, 1200헥토파스칼 14.3도

서산 바람 없습니다. 선11에서 파스칼 12도. 군산 돔동풍 0.5m. 선11에서 파스칼 13.1도. 목포 북동풍 0.5m. 선11에서 파스칼 14.7도. 여수 동풍 1m. 1011에서 파스칼 16도. 제주 남풍 0.5m. 1011에서 파스칼 15.3도. 서귀포 북동풍 2m. 1011에서 파스칼 15.7도. 통영 남풍 0.5m. 1011에서 파스칼 14.8도. 부산 서풍 1m. 1100헥터 파스칼 16도. 포항 북동풍 1m. 1100헥터 파스칼 16.8도. 울릉도 북동풍 3m. 1013헥터 파스칼 15.6도. 울진 북서풍 1m. 1012헥터 파스칼 13.2도. 동해 북풍 3m. 1013헥터 파스칼 15.8도. 광릉 북풍 1m, 1013m 파스칼 17.2도. 속초 북서풍 1.5m, 1014m 파스칼 17.3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동풍 4.5m, 1006m 파스칼 25도. 나하 동풍 2m, 1008m 파스칼 22.1도. 미나미 다이토섬 동풍 0.5m, 1008m 파스칼 19도. 나세 남서풍 2m, 1900헥터 파스칼 19.6도. 카고시마 북풍 3m, 1010헥터 파스칼 17.7도. 후쿠오카 북풍 3m, 1010헥터 파스칼 17.7도. 후쿠오카 남동풍 1.5m, 1011헥터 파스칼 17.9도. 이즈하라 남풍 0.5m, 1011헥터 파스칼 13.5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2헥터 파스칼 12.6도. 마사의 동풍 0.5m, 1011헥터 파스칼 14.9도. 시오노미사 키곳 북동풍 3.5m, 1010헥터 파스칼 16.7도. 오사카 북풍 1.5m, 1011헥터 파스칼 18.2도. 와섬 남서풍 1.5m, 1012헥터 파스칼 12.9도. 아오모리 동풍 4m, 1012헥터 파스칼 12도. 삿포로 동풍 2m, 1014헥터 파스칼 9.5도. 와카나이 동풍 4.5m, 1017헥터 파스칼 3.8도. 네무로 북풍 5m, 1015헥터 파스칼 4.2도. 센다이 서풍 1.5m, 1010헥터 파스칼 14도. 도쿄 북서풍 1m, 1010헥터 파스칼 16.3도. 하치요섬 남동풍 1.5m, 1900헥터 파스칼 17도. 지치섬 1013헥터 파스칼 4.1도.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습니다. 1013헥터 파스칼 4.1도. 대체 북서풍 2m, 1018헥터 파스칼 0.5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5.3도, 습도는 78%. 오늘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2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 49분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과 관세 문제를 비롯해 대만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어제 중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과거 중국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텐탄 공원을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 오전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일정 전체가 중난하이에서 진행됩니다. 중난하이는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고 경계가 삼엄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정 이후 최소 8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발사돼 6명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통상 200대에서 300대 수준인데 이날은 평소 3배에 달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20개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해 협에서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의 초청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남우호 공격을 테러리스트에 의한 드론 공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더 추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어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뽑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경북 울릉군 도동소공원에서 일정을 시작해 울릉도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하고 울릉군 북면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울릉도 저동과 도동 시가지를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을 만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의 숙원인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세종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과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는 따로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후보를 지원합니다. 장 대표는 오는 16일 전북 필승 결의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서쪽 지역으로는 한낮 기온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0: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제 짧다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뭐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네. 부릅니다.
0: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네. 미니란 말이 좀 뭐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네.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미니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미니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미니 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뭐 10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번 경험했을 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0: 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리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 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라는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없어진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을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었냐고 여쭤보면 지난 한 3개월 내에 미니 뇌졸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든지 뭐 있었던 확률이 5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간과하고 지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0: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얼굴 한쪽에 얼굴 마비, 한쪽에 팔다리 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뭐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뭐 어지럽다, 뭐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뭐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뭐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1: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그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0: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장애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란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0: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아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0: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스스로 119에 전화할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0: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 사실 뇌졸중이 있다가 후유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어찌 보면 미니 뇌졸중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보통 말씀드릴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0: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특히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를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미리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뇌관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 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뇌 기능을 더 개선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0: 똑같은데요.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리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1: 아.
0: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리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리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이제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뇌졸칠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랑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응급실에 됐지 않은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0: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예방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 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에이, hey, so I'm asking. Love me, 'cause I love you.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네.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0: 네.
1: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0: 아.
1: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니까 더 모르겠고
0: 네.
1: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0: 네.
1: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호.

0: 병인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0: 예, 이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1: 예.
0: 이 엉덩이 관절은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측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로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1: 예.
0: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1: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0: 예.
1: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이제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그게 볼앤소켓이 그것도 전문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럽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네.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0: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함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의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0: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이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두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간동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 대퇴, 치골 대퇴, 좌골 대퇴 어렵죠. 그렇죠? 그냥 세 개의 뭐 인대가 있다. 그런데 이 인대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 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1: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0: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부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에 뼈의 구조적

0: 세계적인 이상으로 대골도와 네.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0: 예.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 통증의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혈증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에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0: 정확히 그 맞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네.
0: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다르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0: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1: 아.
0: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혈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1: 아.
0: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0: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 으로 인한 하중 증가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뜨리거나 활액막에 관절낭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1: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0: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0: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또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0: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혈증에서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0: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는 우리나라의 아마 음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이 5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혈증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 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무혈증 괴사에 연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함몰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1: 예, 그렇군요. 그런 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양반 다리, 책상 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 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양반다리, 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0: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무리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0: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좌식, 뭐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짝다리 짚는 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뭐 골두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0: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네. 뭐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네. 쪼그려 앉기, 뭐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네. 특히 뭐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들기 이런 과도하게 하중이 실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0: 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나의 고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네. 내 고관절이, 내 엉덩이 관절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걸 영어로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누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리를,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사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들어 보는데 사자 다리가 안 되거나 사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래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에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물은 많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중북부 동해안, 그리고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가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져 추돌사고 위험이 큰 만큼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서행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겠고 제주와 남해상에도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은 18도에서 31도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급격한 온도 변화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과 개인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일은 서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1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29도, 대관령 18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19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8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7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7도, 광주 29도, 목포 26도, 여수 24도, 순천 24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은 21도, 안동은 26도, 부산은 23도, 울산 24도, 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24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30도, 신해주 24도, 개성은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5.2도, 습도는 80%. 오늘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2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관세 등 무역 분야와 이란 전쟁 중재 등이 주요 의제로 전망됩니다.
1: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원을 체포한 쿠웨이트에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0: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노사 간 대화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엔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1: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정상회담합니다. 9년 만에 베이징으로 간 트럼프 대통령, 주요 기업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의제로 강조한 무역 문제 외에도 세계 이목이 쏠린 현안들이 많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2: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당국자들이 나와 영접합니다. 한정 국가부주석, 셰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직접 공항에 나와 9년 만에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고 청소년 환영단도 오성훈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상태인 관세 전쟁을 첫 번째 의제로 꼽았습니다.
3: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초강대국으로서 매우 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양국 경제수장이 한국에서 만나 의제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 만큼 오늘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의 협상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중국 측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는 대신 대만 무기 판매 중단 등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베이징 텐텀공원을 둘러보고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출발에 앞서서 이란 문제와 관한 도움은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중동 사태를 둘러싼 해법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미국에 남은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우방국 쿠웨이트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벤스 부통령이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관련 질문을 받자 전 세계의 핵무기가 확산하는 게 미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전쟁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연쇄적으로 원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3: 근본 목표는 대통령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로부터 미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4: 대통령은 우선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경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특사 아랍 우방국들과 소통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수 조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 핵시설 해체 등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3: 레드라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충분한 안전장치와 보호조치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우방국 쿠웨이트와 마찰을 빚으며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 밝혔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 시민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도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던 사실을 이스라엘 총리실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 시점은 지난 3월 말이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두 나라의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한 셈입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밀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현지 시각 13일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정 기간 중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26일 오만 접경지의 오아시스 도시인 알라인에서 이뤄졌으며 수시간 지속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 군사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받던 아랍에미리트에 방공망인 아이언돔과 운용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자산인 아이언돔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란을 상대로 양국의 안보 동맹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번 비밀회담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한국의 지원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 또 위성락 안보실장 모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선지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어깨를 나란히 달라며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미 국방장관. 이에 우리는 4단계 기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순으로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7: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8: 안교백 국방장관입니다.
7: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하지만 단계마다 어떻게 실행하겠다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파견은 바레인 등에 있는 연락장교를 재배치하거나 추가하고 정보 공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항행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관은 미국 측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결정은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9: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미국의 기대 수준은 못 미치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참여 의지는 밝히되 단계와 조건을 둔다는 방식으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게 한 점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자국 선방보라는 방어적 명분을 끝까지 무게중심을 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우리의 기여 방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군사작전 구상의 진행과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후보자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 13일 본회의를 열어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전망이어서 다음 달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게 됐습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이 납니다.
1: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청와대는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1: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

0: 회의를 중단해야 하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대화 노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 근본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0: 김민석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 개입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3: 김영은 고용노동부
2: 장관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합니다.
0: 긴급조정권은 지금까지 4차례 발동이 전부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4: 반도체가 가져온 보따리를 누구에게 얼마씩 나눌 것인지를 두고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완제품 분야에서는 반도체가 어려울 때 회사 실적을 뒷받침한 공을 감안해 이익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스마트폰 덕에 삼성전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굴러왔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나쁠 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이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해온 비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초호황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단 겁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7조 원 가운데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전 직원이 함께 나눌 것이냐, 반도체 부문에 집중할 것이냐. 노조는 반도체 부문으로 울타리를 치고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율을 약속받는 게 목표입니다.
7: 삼성전자 우수인재도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로도
3: 옮겨가고
7: 보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인재 확보 전쟁이기 때문에.
6: 하지만 완제품 직원들은 공통 재원을 마련해 회사 울타리 안에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부가 있고
3: 이종환 삼영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입니다.
8: 거긴 또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거고요. PS 제도의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6: 반도체와 완제품으로 갈라진 구조 속 반도체 일부에서만 역대급 이익이 나는 이례적 상황에 사측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참고할 사례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측은 해외 경쟁사가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제대로 못 받지 않는다는 점, 노조는 하이닉스가 10%로 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4: 기업의 성과급 논쟁 속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려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음해성 가짜 뉴스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전례 없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호황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은 초과 세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넘어 공산당이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초과 세수인데 일부에서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런 오정보, 이제 가짜뉴스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9: 청와대는 다만 국민배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공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청년 부채다. 초과 세수는 배당해도 되냐며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문제라면서도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1: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10대, 20대 이렇게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혈이 필요한 고령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죠. 이 때문에 지금처럼 청년층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OTT 구독권, 뭐 특별기념품 같은 이 혜택으로 청년층의 헌혈 참여를 늘리고요.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는 일과 헌혈자 선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게 혈액 관리 체계를 조금씩 바꿔야 하겠죠. 또 헌혈이란 건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준비해야 할 공공의 안전망인데요. 나와 가족의 일로 여기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5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저녁에 빨래를 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정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로드 앤 라이프 시간에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밤에 빨래를 했다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SNS에서 많이 떠돌았는데요.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선정수 팩트체커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밤에 빨래했다가는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언론에서 저녁 6시 넘어 빨래하면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퍼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저녁 6시 이후로 빨래하면 전기료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허위정보가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NS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언론도 잘못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낮에는 직장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전기료 폭탄을 못 피하는 건가? 저도 이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왜 느닷없이 저녁에 빨래하면 뭐 폭탄을 맞는다, 전기료 폭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2: 정부는 지난달 16일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평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 최대부하요금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 중간부하로 바뀌었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이전까지는 중간요금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최고요금으로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 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0: 잠시만요. 그러면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최고요금이 적용이 되면 퇴근 이후에 뭐 세탁기, 건조기 돌리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하면은 요금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2: 우리나라 전기 사용자들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요금제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0: 예.
2: 이 계약 종류는 산업용 말고도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기요금 계약 종류 중에서 산업용, 그 중에서도 산업용을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0: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 구간을 나눠놓고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빨래, 뭐 요금 폭탄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죠. 이미 3월에 이런 내용이 예고가 돼 있었고 4월에 개편 요금제를 시행할 때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자료가 배포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이 SNS와 유튜브에는 마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된 것처럼 다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진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기업이나 뭐 일반 사업장에서는 요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0: 예, 이번 개편으로 요금 체계가 바뀐 산업용 을이라는 이 요금 종류는 광업, 제조업, 기타 사업의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 이상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용 전력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한국전력 전체 고객 가운데 1.7%로 굉장히 소수지만 전력량으로 보면 전체 전력량의 5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을 종의 전체 고객의 0.16%에 그치지만 이 전력 사용량은 48%를 점할 정도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 정부는 이렇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낮에 전기를 아끼고 밤에 심야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 가격 구조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낮에 전기가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요금 체계를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바꾸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산업용 을 요금제를 쓰는 사업장은 전기 요금 부담이 좀 늘까요?
0: 기후부가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산업용 을 이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천여 곳이 요금이 하락할 걸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산업용 을 요금은 평균적으로는 킬로와트 시당 킬로와트 아워당 약 1.7원이 하락하고 365일 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단위당 1원 정도가 하락할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2.7원 정도 낮아지고 대기업은 1.1원 정도 요금 하락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조업을 줄이고 낮 시간이나 주말 조업을 늘리면 요금 할인 효과는 더 커질 걸로 기대된다. 이렇게 기후부는 밝혔고요.
1: 네.
0: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전기요금이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해당이 되는지요?
0: 일단 사업장의 전력요금 종류가 산업용 을 이게 아니라면 당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사용분부터는 산업용 갑투, 일반용 갑투, 일반용 을, 교육용 을 뭐 이런 다른 요금제들도 계절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 요금에도 공통적으로 이 개편된 요금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1: 네.
0: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부분은 일반용 전력요금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요금 종별이라는 항목에 일반용 갑투 또는 일반용 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기후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교육용 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다음 달부터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개편된 요금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저녁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들 뭐 이를테면 PC방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소상공인 주로 이 시민들을 상대로 매장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큰데요.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소리냐 뭐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시간대 요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최대 부하 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이 최대 부하 시간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낮 11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가 최대 부하 시간이었는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을 중간 부하 시간으로 묶었고 LNG 발전량이 많은 저녁 시간, 오후 시간을 최대 부하 시간으로 묶은 것이죠. 예. 그래서 점심 장사하시는 분들은 낮 11시, 12시가 최대 부하에서 중간 부하로 낮춰졌으니까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 중간 부하 시간이었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최대 부하 시간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이 요금 부담이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절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는 요금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확인이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요금이 시간대별로 다른다면 요금이 싼 시간에 전기를 골라서 사용하면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일반 주택은 아직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장에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계약한 전력 요금 종류가 일반용 전력 갑투이거나 일반용 전력을이어야지 이 계절 시간대별 전기 요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부하 시간대인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기를 많이 먹는 설비를 덜 쓰고 이 전기를 많이 먹는 설비는 경부하나 중간부하 시간대인 그 나머지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과점에서 빵을 구울 때 경부하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전기 오븐을 가동을 하고 그리고 뭐 식당에서는 식기 세척기를 오후 9시 이후에 가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가동도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는 줄이고 그보다 앞서서 뭐 미리 매장을 시원하게 해놓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뭐 얼마 전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도 그렇고요. 비닐봉지 대란이 일어날 거란 허위 정보가 촉발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왜 네. 이런 생활정보 관련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0: 일단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큰 분야라서 조회수를 노리는 유튜버나 블로거 뭐 이런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일단 뭐 쓰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컨텐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런 생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조작할 경우 정부 당국이 해명 자료를 내는 선에서 그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허위 조작 정보로 조회수를 빨아먹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굉장히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1: 네.
0: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이런 거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유포자를 검거한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런 생활 관련 허위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편도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전기요금에 관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개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종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네, 앞에서 전기요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전기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요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근 고유가 흐름이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많이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전기차 흐름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고유가로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23% 넘게 성장을 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도 벌써 100만 대 돌파가 네, 이루어졌다면서요?
1: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 시장이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7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6년 4월 15일,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입니다. 그때 100만 대를 넘어서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은 게 2년 7개월이 걸린 거예요. 50만 대가 등록된 거에서 2년 7개월 만에 100만 대가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8월 말에 80만 대 정도였는데 올해 4월 중순에 100만 대가 됐으니까 8개월 만에 20만 대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셈이 됩니다.
0: 근데요, 한때는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네. 해서 수요 감소 현상에 대한 얘기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겨울철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들도 네. 발생하면서 전기차 좀 수요에 대해서 잠시 멈칫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판매가 급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전기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춘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격 외에도 크기가 다양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고유가 추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유지비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시행된 그 전기차 보조금 중에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주는 특별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기차 급증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100만 대 시대인데 200만 대로 가는 거는 뭐 2년 7개월 8개월이 아니라 그 안에 1년 안에도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있고요.
0: 그렇군요. 연초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할인했던 그 정책을 맞습니다. 내놨던 네.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전보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나 가격들도 다양해졌는데 한번 네. 대표님께서 짚어주실까요?
1: 일단 국산차를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경차부터 대형 SUV까지 모든 세그먼트와 크기별로 전기차를 다 고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0: 맞아요. 트럭들 전기차로 그렇죠. 나온 것들도 네.
1: 그리고 11인승이나 그런 승합차도 전기차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게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차를 전기차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26년 4월 지난달만 하더라도 한 달에 1만 대 넘게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수입차 판매 1위를 할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구매 가격이 뭐 2천만 원대 혹은 3천만 원대인 그리고 이제 품질도 적당히 있는 중국 BYD 같은 차들이 나오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만 보더라도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딱 나가서 물건을 보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댓 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이 브랜드가 싫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됐던 거죠. 지금은 양손이 아니라 뭐 발까지 붙여도 못 셀 정도로 전기차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좋아진 거죠.
0: 전기차 번호판 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운데 네. 와 요즘엔 이 차도 전기차로 나오는구나 싶은 네. 차들이 도로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네.
1: 그 파란색 번호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번호판 자체만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사실 위에서도 번호판이 달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전기차가 다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차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든 차를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만 보고 전기차라고 구별을 하면 사실은 그 차를 갖고선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호판 차이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일종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BYD라든가 이런 차들이 이제 중저가의 완전 보급형 차들이 확 늘어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최고성능과 고가의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양극화되고
1: 그렇죠.
0: 있는
1: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팔릴 만한 중간 영역 뭐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차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제 양쪽 끝으로 쫙 퍼지고 있는 거죠. 최근

0: 전에 탔던 차 중에는 이제 그 포르쉐에서 나왔던 카이엔 일렉트릭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1: 예.
0: 이게 제가 이제 자동차 칼럼니스트 일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차를 여러 가지를 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출력이 가장 높습니다. 얘가.
1: 이 차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0: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출력이 857마력이고요. 출발할 때 런치 컨트롤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최대 1156마력이 나옵니다.
1: 1000마력도 넘는다고요?
0: 네. 1100마력이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5초가 걸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세단들이 한 7초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2.5초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건데 이 차를 타고선 가속을 해보면 그냥 빠르다가 아니라 가슴이 이렇게 뒤로 밀려서 눌리는 느낌이 나요.
1: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상상해봅니다.
0: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거는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차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패밀리 SUV라는 거예요.
1: 스포츠카가 아니고.
0: 네.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5인승의 공간 넓고 그런 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뭐 컴포트 모드 같은 일반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한 300마력 정도 되는 수준의 조금 빠른 차처럼 움직여요.
1: 근데 그 3,400마력이 1,100마력에 비해서 낮은 거지.
0: 그렇죠.
1: 그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한 400마력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전기차가 나오면서 바뀌게 된 부분이 많죠. 전기차는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고 모터 출력을 높이면 그런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쉽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뭐 아이오닉5라든가 그런 차들도 고성능 버전을 사게 되면 한 300마력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택시로 보이는 아이오닉5나 이런 것들도 300마력짜리 차를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1: 전기차가 나오면서 기준이 달라졌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기준이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 행사를 갔는데 그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왔었어요.
1: 예.
0: 근데 이 사람들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패밀리 SUV로 쓰여야 되는데 1156마력을 매번 쓸 수는 없으니까 평상시에 운전할 때 부드럽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개발 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기차 구매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있으실 텐데
0: 네네, 네.
1: 전기차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주행 거리라든지 배터리 효율, 용량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지금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보면.
0: 2019년에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가 나올 때.
1: 19년에.
0: 네.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 팔리던 전기차 중에서 400km를 처음 넘었었어요.
1: 코나가 당시에.
0: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사실은 400km 이하인 차들이 거의 좀 드물고요.
1: 예.
0: 대부분 이제 최근에는 이제 500km가 넘어가는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배터리가 갖고 있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 같은 것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 안에 더 많은 셀을 집어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똑같지만 에너지 밀도가 크니까 이게 연료 탱크를 큰 거를 단 거랑 똑같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걱정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면 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이게 600km, 700km, 800km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더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값만 비싸지고 무거워지는
1: 연비가 낮아지고.
0: 그렇죠. 전비도 낮아지고요. 그러면 그냥 한 500에서 550km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탈 때도 그 정도거든요. 한 번 기름 넣고 그 정도를 타니까 전기차도 똑같이 한 번 충전하고 그 정도를 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를 넣고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면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게 전기차 보급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1: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고 그 차량 기술 자체는 좋아지는데
0: 네.
1: 한편으로는 또 이 충전 인프라도 그만큼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0: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 아직도 뭐 충전하다가 싸웠네. 차를 안 빼줘 갖고서 문제가 있네. 아파트 주민들끼리.
1: 지하주차장에 몇 개 안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0: 뭐 난리가 났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숫자만을 놓고 보면 충전기가 그 지하철역에 보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1: 예.
0: 그 각각 달려 있는 충전기 개수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발표했던 목표 수치가 59만 개. 그러니까 한 6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판매 대수가 100만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전기 하나당 전기차 비율이 한 1.7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충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전기차 대비해서.
1: 비율로 따지면.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그런데 문제가 아직까지 생기느냐. 이게 내 집 앞에 내가 매번 쓸 수 있는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어쨌든 이 주변 주민분들하고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주택 구조 중에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공주택이면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나름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용자분들끼리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아, 어느 분 차 충전이 끝났으니까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죠.
1: 그렇군요. 전기차의 관심과 판매가 늘다 보니까 뭐 이제 연초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측정을 네네네.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기에 이미 보조금이 동남 지자체가 속출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어제부터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접수를 좀 앞당겨서 네. 시작을 했다면서요?
0: 네. 이게 국가 보조금이 있고 그에 비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합쳐서 전기차 보조금이 되는 건데요. 지자체별로 그 보금 목표 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정해놓는 거죠. 실시간 집계정을 보면 이제 5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고 대수가 9만 1,206대였는데요.
1: 예.
0: 이 중에 출고가 완료된 게 4만 6,528대, 잔여 대수가 4만 5천 대 정도여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1: 어느 곳들이 좀 빨리 마감됐나요?
0: 그러니까 광주,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에 승용 전기차에 대한 예산이 다 끝났고요.
1: 1년치가요?
0: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승용은 남아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하반기에 잡아놓은 예산을 미리 땡겨오는 거고 그다음에 땡겨온 거 말고도 어차피 등록할게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추가 예산을 더 받아 그 편성을 해서 그걸로 보급 대수를 더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금액도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어느 지자체가 좀 많이 줘요?
0: 그게 차종마다 사실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 네.
0: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서울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급 대수가 많으면 대당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1: 예.
0: 그래서 서울이 가장 적고요. 함평이라든가 지방 쪽에 그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보급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지자체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0: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구매하려는 차를 우선 정하시고요. 그 차를 판매하는 영업 지점에 가셔서 내가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출고가 언제 되는지 내가 언제 차를 받으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전기차를 팔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 예.
0: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기 주민등록지를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면 그 지자체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는 연초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나요, 대표님?
0: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가 딱 그랬던 경우인데 연초에 몰린다는 것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그 보조금이 확정된 게 뭐 2월 달에 확정되고 그래서 1월 달에 출고가 거의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올해는 이제 1월 초에 바로 발표가 되고 바로 등록이 시작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이 정세가 안 좋으면서 고유가가 이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확 몰린 게 있죠.
1: 아, 올해 연초가 특히 더 많이 몰렸던 거군요.
0: 올해 연초가
1: 거군요.
0: 그랬던 겁니다. 예.
1: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적으로 구매 시점을 정하는 것도 저렴하게 네. 차량을 인도하는 데 좀 도움이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0: 네,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출고를 받을 때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1: 예.
0: 당장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안에도 차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런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차를 받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보조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을 해놓고 나오는 시점에 확정이 됐을 때 차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1: 예.
0: 보조금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오케이. 보조금을 새로 땡겨와서 자 승용과 관련된 전기차 접수합니다라고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면
1: 네.
0: 그때 그 차를 갖고선 등록을 하는 겁니다.
1: 아.
0: 그래야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좀 있는데
0: 네.
1: 내연기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흥미로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신문이나 우유처럼
0: 네.
1: 이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또 봤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0: 이게 그러니까 차의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돼요.
1: 가장 큰 부분이죠.
0: 가장 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차 배터리를 빼고 나머지만 구입을 하고요. 배터리는 빌려 쓰는 형태로 매월 사용료를 내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1: 아, 아니에요.
0: 예. 그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회사라든가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현재는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용성을 보는 단계고요. 이게 그 국토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왜 규제 특례가 되어야 되냐면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는 차의 부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차는 차라는 덩어리 자체 하나로만 소유를 하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부품은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한 차를 뭐 부품만 따로 누가 소유하고 누가 소유하는 게 아직까지는 법적 배경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례를 줘서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는 과정인 거죠.
1: 일반인 대상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는. 그런데 전기차 하면 특히나 배터리 화재 걱정이 되는데 뭐
0: 네.
1: 잘 쓸 때는 괜찮겠지만
0: 네.
1: 만약에 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네요.
0: 네. 이게 좀 미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자동차라는 것 자체는 내연기관이건 전기차건 화재가 나면 처리 방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1: 예.
0: 그게 예를 들어 뭐 블랙박스를 단다거나 해서 전기 배선을 개조하는 거는 차주가 한 거잖아요. 뭐 개조하는 업체는 따로 있겠지만 차주의 의지로 한 건데 만약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주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기본에 달려있던 차의 배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차의 문제니까
1: 제조사가
0: 책임을 집니다. 배터리도 부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배터리 제조사한테 뭘 청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책임질 거냐 제조사가 책임질 거냐는 사실은 똑같은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1: 그럼 이제 구독해주는 그 회사가 또 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그 회사가 배터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게 되니까 이게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 그 자기 차량 손해라고 있습니다. 내 차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 담보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요.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에다가 구상권을 요청을 해서 보상을 받든 아니면 그 리스 회사에 요청을 해서 보상을 받든 그다음에 리스 회사 입장에서도 아 이게 배터리 결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배터리 제조사에다가 구상권을 하든 그런 식으로 단계가 좀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차주 입장에서는 그거 법적으로 처리하는 동안에 내 차를 못 쓰거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할증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 저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거죠.
1: 이런 예측되는 여러 사례들로 인해서 실증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0: 그렇죠. 예.
1: 싶네요. 배터리가 가장 이 차에서 비싼 부품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만약 생겨서 진행이 된다면 좀 차를 구매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겠다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작됐던 그 사업을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분산 스타트업 피트인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5천만 원짜리 그 법인 전기차 택시를 이 상품으로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차값은 보조금을 포함해서 1,860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한 37% 수준이 됩니다.
1: 되게 많이 싸지네요.
0: 굉장히 많이
1: 확실히.
0: 싸지죠.
1: 네.
0: 그리고 배터리 구독료가 월에 140만 원씩을 내는데 140만 원이라고 우왕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LPG 택시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LPG 택시가 차값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얘를 한다 의외로 이 그 LPG 택시들이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고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못해도 한 200km, 300km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연료비가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1: 되게 많이 들어가요.
0: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값 2,700만 원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기름값 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값이 지금 1,800만 원이고 한 달에 140만 원씩 배터리 구동료를 내고 충전하는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1: 저렴하잖아요.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LPG 택시보다는 저렴하다. 라는 식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일반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택시에서 효용성이 있는 건데
1: 예.
0: 일반인이 그만큼 탈 리는 거의 없거든요.
1: 거의 없죠. 네.
0: 그러니까 하루에 많아봤자 50km, 60km 타는 게 단데 그랬을 때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1: 다른 나라들은 이런 배터리 구동 모델을 지금 하고 있나요?
0: 중국의 니오라는 회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그 스타트업 피트인이라는 곳은 이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1: 네.
0: 사실은 그 지금 나오는 차는 배터리들이 차에 완전히 고정돼 있잖아요. 걔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니오라는 중국 회사는 애당초 차를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그 이 뭐 TV 리모컨 같은 거에 건전지 갈아 끼듯이
1: 예.
0: 이렇게 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를 그냥 끼고 빼는 거를 뭐 1, 2분 만에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갖춘 차를 만들어요.
1: 아, 애초에 구조가 다르군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스테이션들을 그러니까 주유소를 만든지 여러 개를 깔아서 내가 배터리가 다 된 차면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5분 만에 배터리를 새 거를 끼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 구조 자체를 바꿔놨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겁니다. 평소에 저희가 출퇴근을 할 때는 하루에 한 30km밖에 안 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배터리를 큰 걸 끼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를 끼우고 다니는 게 차도 가볍고 전비도
1: 네.
0: 좋고 또 구동료도 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명절 때 어디에 장거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때만 구동료를 더 내고 큰 배터리를 끼우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긴
1: 네,
0: 해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 모든 차들이 똑같은 배터리에 규격이 있는 거를 써야 되고.
1: 그러니까 표준화된 배터리.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건전지처럼 뭐
1: 네.
0: AA다, AAA다 뭐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규격의 배터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그 유럽의 북부 지역 쪽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서도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구동 모델이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0: 실제로 보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를 사기 위해서 싼다기보다는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내 주변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들어온 셈이니까 실제로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꾸준하게 줄어들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보급 대수가 늘었으니까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은 전체 차 판매 대수에서 전기차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 측면이 좀 바뀌게 될 거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1: 네.
0: 자동차 산업 면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의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생산되고 많이 보급이 돼야 상품성도 좋아지고 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보조금이 유지될 수도 폐지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시장 볼륨을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그 전기차 보급은 이렇게 국가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2035년이나 40년쯤에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책적인 개념의 문제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2035년으로 했다가 다시 물러나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는 90%, 그다음에 네. 10%만 남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여러 현실적인 또 결정이 필요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최근 고유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기차 관련한 소식들 이동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토요일엔 정현재 PD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을 뜻합니다. 한자어 가운데는 발음이 두 개 이상으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신성인도 첫 번째 한자 살자가 살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 쇠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쇠로 발음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감하다 또는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감쇠, 상쇠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매혹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매우, 몹시라는 의미로 쓰여서 뇌쇠라고 읽습니다. 뇌살이라고 읽기 쉽지만 이때는 뇌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체와 일절이 있습니다. 일체는 두 번째 글자가 모두라는 뜻을 가져 결국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일절은 끈타를 뜻하는데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재산 일체를 기부한다고 하고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출입을 일절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수도권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 포항 21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인천공항과 양양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은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어제 중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과거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텐탄 공원을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 오전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 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일정 전체가 중난하이에서 진행됩니다. 중난하이는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고 경계가 삼엄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정 이후 최소 8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발사돼 6명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통상 200대에서 300대 수준인데 이날은 평소에 3배에 달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20개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63달러로 전장 대비 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배럴당 101.02달러로 전장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유가의 하락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오늘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58% 오른 7,44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 오른 26,40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남우호 공격을 테러리스트에 의한 드론 공격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태까지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더 추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경북 울릉군 도동소공원에서 일정을 시작해 울릉도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울릉군 북면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울릉도 저동과 도동시가지를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을 만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의 숙원인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세종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과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는 따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후보를 지원합니다. 장 대표는 오는 16일 전북 필승결의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서쪽 지역으로는 한낮 기온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죠. 삼성전자 노사 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AI 국민배당금이 정치권의 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이번

0: 6.3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 중 하나인 평택을 조국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를 인터뷰하고요. 3부에선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선거 현안과 여론 흐름을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요. 오늘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9년 만인데요.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무역과 관세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중 간 AI 반도체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급망과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걸로 보이고요. 대만 문제와 북핵과 한반도 정세까지 폭넓은 현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란과의 휴전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 네. 지금 공급망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 했는데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깜짝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 네, 원래 백악관이 공개한 방중 경제인 명단엔 젠슨 황의 이름이 없었고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출발할 때만 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 중에 이제 관련 보도를 접하고선 젠슨 황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합류를 요청하면서 이 전용기가 알래스카를 경유하면서 중간에 젠슨 황을 태우고 다시 중국을 향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0: 네.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AI 반도체인데 우리도 지금 AI 반도체 관련한 국민 배당 이 김용범 실장이 제안을 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음해성 가짜뉴스다.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하는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그러니까 초과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거였다면서 네. 일부 언론이 기업의 초과 이윤 자체를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처럼 왜곡을 했는데 이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1: 강유정 수석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 김 실장의 제안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내부 검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이 작성한 애초에 그 원문 글을 보면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란 이 표현들이 함께 쓰여져 있어서 이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구상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청와대에선 기업의 이익 자체를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이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0: 네.
1: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해명에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장동현 대표는 세금이 더 거치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냐.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는데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 청년들이 해야 한다. 국민 배당은 결국 청년 부채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예.
1: 송원석 원내대표는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0: 네. 자,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수가 남아있는 변수가 뭔지 좀 짚어주시죠.
1: 네, 삼성전자 노조는 딱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현재로선 세 가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노사 간 막판 협상 가능성인데요.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은 결렬됐지만 노조와 사측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요.
0: 네.
1: 사측도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요.
0: 네.
1: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1: 총파업 직전까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네. 법원 판단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1: 네, 삼성전자 사측이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요. 앞서 사측은 노조의 쟁의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어제 이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생산 시절의 안전 유지나 웨이퍼의 변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파업 직전이 20일까지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빨리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 이 필수 인력을 남겨두거나 일부 생산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파업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인데 이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이게 발동이 되면 30일간 쟁의 행위가 중지되고요. 중노위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쟁의 행위를 보장한 헌법 가치와 충돌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 역사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게 네 번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는데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조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결선 없이 5선의 박지원 의원과 김태년 의원을 꺾었고요.
0: 네.
1: 민주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이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조정식 의원은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조 의원이 지난해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때 이제 후보직을 양보했던 점과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면서 초선 의원들과 접점이 많았던 점도 이번 승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조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고요. 6월 안에 국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 네. 자, 경제지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고용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자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4천 명쯤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초만 해도 매달 20만 명 정도로 늘어났던 흐름과 비교하면 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업종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5만 2천 명 줄었고요. 숙박과 음식점업도 2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들 내수업종의 경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5만 5천 명 줄면서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2: 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청년층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요.
1: 네,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4월 대비 19만 4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0: 광역시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에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장윤기는 2002년생 만 23살로 체포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기시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고 경찰은 오늘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가 넘어가면서 출근 정체도 부쩍 길어졌는데요. 특히 경인권 5개기가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경의선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부터 부평 사이로 더디고요. 이 사이 인천 쪽 부천 부근 버스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장수와 도리분기점, 또 청계 터널 부근으로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구간 밀려 지납니다.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도 송내와 경기 동쪽 남양주에 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 꽉 막힌 정체도 꾸준합니다. 한편 커진 일교차에 오늘도 안개 구간이 많은데요. 특히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쪽 안개가 짙은 무주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선 고장난 화물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방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미국 증시 정말 매일매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세를 보였어요.
2: 네, 특히 이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원웨이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0: 예.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는 어떤 좀 장 초반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좀 더 시장이 좀 집중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특히 네네. 이제 이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옵션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나스닥 S&P 500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네.
2: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2: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 네네.
2: 나스닥의 어떤 강세를 좀 주도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금융이나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다우지수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그래서 좀 이제 미국 증시도 차별화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는 좀 그러한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알래스카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2: 네.
0: 에어포스 1에 뭐 멈춰 세우고 타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2: 네.
0: 예, 방중 일정에 동행을 했더니 이게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한 10시, 11시 이게 이제 오전 중에 지금 방송 뉴스가 나왔죠.
0: 네.
2: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경제 책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0: 네네.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리스트에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0: 네, 예.
2: 좀 와라 이래갖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타고 날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0: 네.
2: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일정에 참여한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도체 여기에 또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시장을 열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0: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요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0: 네.
2: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어제 엔비디아가 했습니다.
0: 네. 지금 계속 언급을 해 주시고 있는데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죠.
2: 네, 일단은 이제 전날 이제 PPI라고 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됐는데 요 전날 이제 CPI라고 이제 생산자 그렇죠.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 원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미국도 좀 시스템이 좀 이상

0: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역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세부 항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란 전쟁 여파로 한 7.8% 정도 급등을 했고 뭐 운송 창고 서비스 가격도 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1: 네.
0: 비용에 대한 압박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1: 그렇죠. 예.
0: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세부 항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하락하는 그러다 보니까
1: 아.
0: 세부 지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혼조세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4월의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도 과연 연준이 실제로 금리 경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들면서
1: 네네.
0: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 상승도 제한되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이 좀 제한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 네.
1: 유가는 어땠습니까?
0: 아, 유가도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하게 좀 나왔는데 일단
1: 예.
0: 오펙에서 5월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란 전쟁 여파에 대한 부분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물류 차질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유 시장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4월 오펙 산유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하루에 173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
1: 아.
0: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장 초반에 WTI 기준으로 102달러를 돌파했습니다만 다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물론 레벨은 높습니다만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는 여전하죠.
0: 아, 일단 뭐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어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월요일 급등, 화요일 약간 하락,
1: 그쵸.
0: 수요일 날 다시 급등하는
1: 네.
0: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아,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뭐 한 1조 8천억 이상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1: 네.
0: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네.
0: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얘기했습니다만 이 엔비디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소식들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확실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덮고 올라가는 상당히 강한 어떤 코스피의 모습을 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시장에서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어요.
0: 네, 일단 어제 상당히 좀 특징적인 섹터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는데
1: 네.
0: SK하이닉스가 어제 7.68% 오르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197만 6천 원. 근데
1: 진짜.
0: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199만 원까지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1: 오, 200만 닉스 곧 되겠네요.
0: 예, 오늘 2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79% 상승하면서 28만 4천 원인데
1: 네.
0: 시가총액 좀 이 차이가 줄었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0: 상당히 치고 많이 올라왔는데
1: 네네.
0: 이건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이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보고 있는데
1: 예.
0: 현대차가 이제 9.91% 상승하면서 71만 원. 이제 제가 볼 때 현대차도 이제 100만 원
1: 아.
0: 트라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예.
0: 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다 지금 급등하는 아. 모습을 보였는데
1: 네네네.
0: 일단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는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팔고
1: 네.
0: 있는데 그 수급이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쪽으로 가면서
1: 네네.
0: 특히 이제 이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지금 자동차를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요게 이 노사화 갈등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1: 아.
0: 그래서 이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강한 건 맞습니다만 그
1: 네.
0: 수급의 일부가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같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우리 증시 주식을 많이

0: 팔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1: 아,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지금 역대급 매도세가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닷새 동안 코스피에서 24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4조 원, 개인은 21조 원 순매수.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 개인이 받아가는 좀 그러한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사실 외국인이 초만 해도 이달 초만 해도라도 사자 이랬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서 7천선 코스피 돌파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는데
0: 네.
1: 갑자기 7일부터 팔자 태세로 전환을 하면서 5일 동안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0: 예예.
1: 일단 이유는 뭐 한 크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두세 가지 정도. 일단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함께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매로서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좀 순환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여기에 또 이제 뭐 블룸버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AI 구미 배당금 이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코스피 비율 보유 비중이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0: 아,
1: 그만큼
0: 비율은 네. 최고치. 네.
1: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금액은 팔았어도 비율은 올라갔다는 점.
0: 예, 예.
1: 그러니까 기계적인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유동성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전망해 주시죠.
1: 네,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이제 수급 이동 이제 확인됐고 또 순환매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도 저는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0: 네.
1: 2차 전지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의 이동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옷차림 보니까 확실히 덥구나 싶어요.
1: 네, 선배님도 반소매를 입으셨네요.
0: 네, 아니 5월 중순인데 오늘 한낮에 여름처럼 덥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1도까지 올라가는 등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네. 특히 선선한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충남 아산 30일, 전주가 30, 경북 김천이 29도 등 서쪽 지방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평년에 7월 하순과 맞먹는 기온입니다. 네. 반면 속초와 고성 양양이 18도, 강릉과 울진이 20도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0: 네. 이런 때이른 고온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 네,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서울의 낮 기온 일요일까지 31도를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30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때이른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네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봄과 여름을 오가는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0: 예. 자, 그런데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다고요?
1: 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도에 5에서 20,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현재 이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라도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안개 탓에 가시거리는 전북 김제가 배 충남 보령이 110, 경기도 화성과 전남 진도가 120m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네네. 인천공항과 양양공항에는 저시청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예,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덩달아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오늘은 고온에 대비한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0: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 돌아왔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네. 아,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은 국회의장 선거 관련한 얘기를 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은 제가 좀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네. 김용범 실장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국민 배당금제 요 발언이 네. 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음해성 가짜뉴스다. 이게 아마 이제 초과 이익이라는 부분을 놓고 많은 비판이 있으니까 초과 세수다. 잘못 얘기하면 가짜뉴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김 실장이 이 반도체 AI의 어떤 초과 세수 얘기를 꺼낸 거 어떻게 보셨어요?
1: 김용범 실장이 말씀 잘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도 네. 수십 년 전에도 네.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네. 모든 국민들에게 1만 6천 달러씩 나눠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 29조 2천억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 네. 세금으로 했잖아요. 네. 기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부에서의 보조 그리고 전기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1: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옳다고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0: 네.
1: 세금 다 내고 네. 초과 이익이에요. 네네. 네.
0: 지금 한겨레에서 오늘 보도가 난 걸 보니까 이미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검토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이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또 당에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1: 글쎄요. 만약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하면은 네. 청와대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 청와대 논의가 옳잖아요.
0: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1: 네. 국가와 네네. 국민이 지원해서 지금 엄청난 반도체 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네네.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원칙 아니겠어요?
0: 네.
1: 우리가 산업용 전기다. 네네. 얼마나 특혜를 받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1: 반도체 지원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혹시 그 사용 방안 중에 하나로요. 지금 정부 부채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도 좀 해결하는 데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물론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 중동전쟁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이유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서민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정부가 있어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준다. 국민 통합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0: 네.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이 논의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1: 그렇습니다.
0: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장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반박에 대해서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 대통령 한마디에 기사가 비싹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강도 높게 계속 비판 기조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 사람들은
0: 네.
1: 입만 벌리면 공산주의 색깔론만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에게
0: 네.
1: 모범되는 언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내란 청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 어게인 하면서
0: 네.
1: 그 세력들을 가지고 그러한 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거기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0: 네.
1: 우리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0: 네.
1: 전두환의 민정당,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지.
0: 네. 자, 의원님, 그 오늘 지금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제 배센트 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대표가 그 우리 공항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단 말이죠. 흥미롭게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게 이제 중국 들어가기 전에
0: 네.
1: 시장학적으로 우리 한국이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사실 트럼프의 방중이
0: 네.
1: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중동 문제는 물론 관세 문제 그리고 특히 대북 문제가 깊이 논의돼서
0: 네.
1: 우리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0: 네.
1: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논의된 내용 전부가 언론에 지금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배센트 장관에게 통화 스와프 도입을 또 한 번 이제 제안을 했어요. 사실 다음 달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효가 되는 상황이라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도입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해질 텐데 이 부분이 한미 간의 협상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잘 돼야죠. 그리고 통화 스와프 문제는 항상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0: 네.
1: 미국에서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중난하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 지도부의 모든 그 공관이 모여 있는 곳 여기서 15일 일정 내일 일정을 다 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미중 정상회담 미중 간의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될까요?
1: 글쎄요. 그게 중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것도 시진핑도
0: 네.
1: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통상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0: 예?
1: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0: 네네.
1: 러시아 전쟁
0: 네.
1: 등의 종전 혹은 휴전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0: 예예.
1: 관세협상 그리고 북한 문제가 깊숙이 논의돼서
0: 네.
1: 이 회담 기간 중에라도
0: 예예.
1: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혹은 만날 약속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남북관계의 혼풍을 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0: 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가 전체가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사실 그 APEC 정상회의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에 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하지 않겠냐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또 국제 환경상 정세상 그런 얘기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은 그의 전초전이라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발판이라도 마련되기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얘기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0: 네.
1: 미국의 고위층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0: 네.
1: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오는 등 네. 약간의 반응구멍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북한 여자 축구단 일정이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뭐 경기장에 좀 가십니까?
1: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총파업 예정일로 지금 얘기한 부분이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떻게든 파업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에서도 네. 노사간에 잘 협상이 진전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0: 네네.
1: 우리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0: 네.
1: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0: 예.
1: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만약 파업에 다다른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노사 간에 잘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긴급 조정권 이건 사실 그동안 거의 뭐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이 정도밖에 발동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노사가 대화로 좀 풀어나가도록 정부에서도 좀 협상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1: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긴급조정권 자체 말씀하는 것 자체가
0: 네네.
1: 그러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0: 예.
1: 노사협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선대위 이름에 공소취소 저지 이거를 딱 이름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특위도 만들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됐거든요. 자, 야당의 이런 선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0: 네.
1: 이걸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은 서울시장 후보는 자기 당 대표를 오지 마라 배척하겠어요.
0: 네.
1: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우리 국민들이 부안해동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지금 선거가 2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지금 상황 잘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선거 때는 항상 요철이 있어요.
0: 요철. 네. 네.
1: 잘하고 잘못하고
0: 네.
1: 모든 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청래 대표도 완급을 잘 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0: 네.
1: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0: 네.
1: 사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거기에서 단일화가 돼야
0: 네.
1: 울산 등 전국에 파급되는 게 많습니다.
0: 아.
1: 그리고 우리는 진보 세력이 함께 윤석열 내란도 극복했고 앞으로도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0: 아.
1: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지금 평택 같은 곳은 민주당.
0: 네.
1: 조국혁신당,
0: 예.
1: 진보당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면은 우리가 싸워서
0: 네.
1: 결국 내란 세력한테 받쳐주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

0: 그렇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한 오후가 만나는데 네. 아침 10시에 자기 평택으로 간다 하고 정했다 가면은 거기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이걸 어떻게 조정해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는데
1: 네네.
0: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
1: 네.
0: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한동훈
1: 네네.
0: 이 세 사람이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울산 같은 여러 지역에서
1: 네.
0: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20일 남았다고 하지만은 단일화부터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1: 예,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셨어요. 지금
0: 저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정청래 대표께서도 네. 저에게 전화해서
1: 예예.
0: 단일화 얘기 말아달라 했지만은
1: 예.
0: 단일화하지 않고는 평택은 김영남 후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을 생각하라 이거죠. 소탐 대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자기가 먼저 그렇게 출마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1: 의원님 그러면 지금 평택을 단일화라는 거는 김용남 후보로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0: 아 그것은 얘기하면 단일화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 네.
0: 단일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1: 네.
0: 해결하면 되는 거죠. 네.
1: 어떻게든 이 세 당이 만나가지고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시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앞으로 지금 차기 국회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아니 내란 세력이 공천하고 큰 소리 치고 내란 세력이 재판을 뒤엎으려고 지금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반기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의 큰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등
1: 네.
0: 윤호개인 세력들이 저렇게 활보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1: 네. 의원님 그 전북지사 전북지사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김관영 예.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지율이 상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 제가
1: 예.
0: 국회의장 캠페인 때문에 김관영 지사하고 통하지를 못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 제가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절대 탈당하지 말고 무소속 출마하지 마라. 그렇게 권했을 거고
1: 네.
0: 저는 김관영 지사가 대단히
1: 네.
0: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김관영 지사는 우선 젊고
1: 네.
0: 실력도 있고
1: 네. 네.
0: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한번 참아주면은 더 큰 길이 있을 건데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당선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 조치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풀어가는 정치가 정치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나 만약 김관영 지사가 지금 조금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는 경우에는
1: 네.
0: 우리 민주당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1: 일단 지금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0: 글쎄요. 제가 무슨 점을 치는 것은 어렵지만
1: 네.
0: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민주당 이원택 지사 후보가 선택될 겁니다.
1: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원택 지사 후보 지역구인 군산, 김제, 부안 보궐선거에도 지금 의원님하고 동명이인인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전략공천이 됐는데 여기에
0: 예,
1: 지금
0: 제가 후원회장 맡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예,
1: 아
0: 박지원,
1: 박지원 후보의
0: 예.
1: 박지원 의원님이 또 후원회장이 되시는 거군요.
0: 예, 예. 예.
1: 아니 이 지역에 또 김종애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을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12일에 열렸던 강진에서 열렸던 호남 공천장 공천자 대회장 앞에서도 지금 그 공천 배제된 후보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전남 전북 공천과 관련한 좀 갈등이 좀 쉽지 않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김종래 전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네. 저하고 함께 네. 안철수 당에서 같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교류를 하는 훌륭하신 분인데
1: 네네.
0: 또 출마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를 지원하고 박지원 후보가 저에게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해서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1: 네.
0: 공천은
1: 네.
0: 잡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과거에 비해서
1: 예.
0: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고 많은 심부름을 해봤잖아요.
1: 네네.
0: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옥의 티로
1: 네.
0: 어떠한 문제를 당원들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공천을 했는데 어떤 하자가 없는데 그러한 시위에 굴복해서 공천을 뒤엎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정책과 대표가 깨끗하게 공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셨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아, 더 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좀 짧게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 낙선거사.
1: 아닙니다. 다음에.
0: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 네.
0: 어제 저녁부터 운동하고
1: 네.
0: 또 방송하고 재밌게 삽니다.
1: 네,
0: 열심히
1: 알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네.
1: 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Ota!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 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0: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며 8월 초순처럼 덥겠는데요.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반면에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의 오존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관심 채널. KBS 1 라디오. 성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예비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후보님. 사진을 봤더니 눈이 많이 부으시고 다치셨더라고요.
1: 네, 선거운동 도중에 약간 사고가 있어서요.
0: 네.
1: 다쳤는데 눈이 이제 약간 멍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주사 맞고 약 먹고 있으면서 계속 뚜벅이 유세하고 있습니다.
0: 네. 뚜벅이 유세 얘기하셨는데 직접 만나보시니까 평택을 주민들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1: 보통 여기가 이제 평택 정치가 그 보수 위로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그런 조용히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0: 아.
1: 제가 출마를 하면서 뜨거운 평택이 됐다. 또 많이 하던 말씀은 평택이 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당신 덕분에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 이런 말씀.

0: 많이 하십니다.
1: 네. 이 지역구 선거운동 처음이시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해보시니까 재미있으십니까?
0: 아니, 몸은 힘든데요. 예. 뭐 시민들과 만나면 그때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고
1: 네네.
0: 또 제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보람이 참 큽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 처음에 그 여러 가지 워낙 관심을 또 많이 받으시니까요. 기사들이 네. 났는데 두 달짜리 계약을 했다고 유희동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을 했는데.
0: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저는 그런 썰이 있었나 봅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안중에 이제 모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아는 얘기고
1: 예.
0: 제가 부동산 그 지금 공인중개사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주인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1년마다 이사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초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1: 예, 예.
0: 그 평택의 지역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1: 네.
0: 가장 동쪽에는 고덕국제신도시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환경이 좋은 도시가 있다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1: 네.
0: 농촌 지역이라서 저개발, 난개발 상태가 심각합니다.
1: 아.
0: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1: 네.
0: 사회 경제적 조건도 다르고 또 문화도
1: 아.
0: 달라가지고
1: 예, 예.
0: 이 동평택과 서평택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갈라져 있는
1: 아.
0: 상태입니다. 현안, 민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지리적으로 보면
1: 네.
0: 그 평택을의 딱 가운데인 안중에 지금 살고
1: 아.
0: 있는데
1: 네네.
0: 돌아가면서 좀 살겠다. 그래야 동평택과 서평택을 모두 알 수 있겠다.
1: 아.
0: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1: 아, 이 약속을 지키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0: 당연히 그래야죠.
1: 네네. 공약을 봤더니 지금 일단 뭐 경기 지역은 사실 교통공약이 제일 눈에 띄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그리고 1호 공약이 KTX 경기남부역 신설 급행 간선버스 시스템 도입 이거거든요. 그 정도로
0: 네네.
1: 평택을의 교통 문제가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0: 네. 지금 취재 때문에 서울에서 많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평택에 오시면서 저도
1: 네.
0: 저도 저하고 인터뷰하고 다른 후보하고 인터뷰하실 것인데
1: 네.
0: 공통을 하신 말씀이 평택에 와 보니까 왜 조국이 교통 공약을 이루어낸지 알겠다고 하세요. 실제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항, 뭐 캠프 험프리스 이렇게 큰 덩치가 큰 이런 이제 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0: 기반 시설이 많이 와 있는데
1: 네.
0: 평택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바깥에서도 평택 들어오는 것,
1: 예.
0: 그리고 평택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울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시 버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버스 탈 때 앱으로 시간 딱딱 지켜서 맞춰서 타거든요.
1: 그렇죠. 요새는 다 그러죠.
0: 다 그렇죠. 예. 평택은 노선의 51%가 배차 간격이 1시간입니다.
1: 1시간이요?
0: 1시간 만에 옵니다. 근데 그 버스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버스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1: 아,
0: 평택 시민들 입장에서는
1: 네.
0: 내부 이동이 자동차, 자가용 없으면
1: 아.
0: 상당히 힘들어서 많이 힘드셔 하세요.
1: 아, 그렇군요. 아, 좀 정말 좀 심각하네요.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눈에 띄는
0: BRT 얘기를 하는
1: 네.
0: 게 세종에서는 이미 세종 전체를 간선 고급 버스를 순환시키면서 원활히 이제
1: 아.
0: 내부 운행을 했거든요.
1: 예.
0: 지금 평택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하나 또 눈에 띄었던 게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평택에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0: 맞습니다. 네.
1: 예.
0: 이거는 이제 평택의 미래 먹거리 문제인데요.
1: 네네.
0: 그 이미 지난번 이제 경주 APEC 회의에서
1: 네.
0: 그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결정은 났습니다.
1: 아.
0: 그럼 AI 센터를 어디에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제가 이제 아마 처음으로 제기했을 것 같은데 평택에 보면 삼성 있고 현대모비스 있고 KG 모빌리티 있고 등등등 해서 반도체, 자동차 등등 주요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평택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평택을 글로벌 그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 네네.
0: AI 센터를 어디로 가져올 것인가 하면 그 관련 기반 시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택에 가져오게 되면
1: 네네.
0: 평택에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
1: 아.
0: 이렇게 봐서
1: 네네.
0: 그 이 AI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평택에 유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 네, 공약이 당장의 현안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골고루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감사합니다.
1: 지금 예, 보도를 보니까요. 후보님 그 혁신당 의원 12분이 모두 평택에서 선거 유세를 지원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0: 지금 12명 의원님들이 자기 그 지역에 따라 또는 직역에 따라 이렇게 서로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요. 항상 평택에 계신 건 아닙니다. 당연히.
1: 네.
0: 서울에서 뭐 본회의 상임위 활동이 있을 때는 서울에 계시고 그다음에 네. 저를 도우러 오시고요.
1: 네, 네.
0: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몸이 한 12개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뭐 시의원이라거나 도의원이라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12명의 비례의원들이 이제 돕겠다 하고 결의를 하시고 도우러 오셨고 그래서
1: 네네.
0: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뽑으면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13명의 국회의원 조국을 포함해서 13명의 국회의원이 평택을 발전해서 뛸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석13조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 캐치프레이즈가 표심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일석13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은 평택 시민들은 다 좋아하세요.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마저 그 13명이 뛰어주니까 좋지 하시고 실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1: 네.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20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잘 가고 있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를 했다가 어떨 때는 2위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큰 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 아.
0: 제가 지금 이제 매일매일 막 새벽부터 밤까지 평택 시민들을 만나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1: 예예.
0: 요즘에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받으면 다 끊어버리신대요.
1: 예예.
0: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 표지파한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1: 네.
0: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당원분들이 전화를 잘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당원이 아닌 분들은 아주 짜증을 많이 내세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하튼 그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2강 구도가 이미 형성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유희동,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쭉 3위로 고정되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1: 네네.
0: 조국이냐 김영남이냐 이런 양강 구도가 잡혔고, 실제 평택, 제가 만나는 평택 시민들도
1: 네.
0: 이제 둘 중에 누굴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인물 중심으로 그 후보가 살아왔던 궤적 지금까지의 정치적 성과 국정
1: 네.
0: 경험 네트워크 뭐 비전과 가치 등등을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택 시민들이 상당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이미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론조사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금 그 평택 시민들의 평가와 검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아.
0: 한 1주 또는 2주 정도 돼야 그 그림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제가 다음 질문 전에 이 질문 먼저 하고 다음 질문을
0: 네.
1: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요. 앞서 네. 저희 전격시사하고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 박 의원님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특히 평택을부터 지금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여파가 다른 곳에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님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저는 박지원 의원님의 선의 충분히 이제 존중하고요. 근데
1: 네.
0: 지금 현재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단일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현실점은 평택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그 평가와 검증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하나하나 후보들의 말, 그다음에 행동, 과거의 행적, 그리고 미래의 가치 비전을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을 진행되는 것을 쭉 놔두는 게 우선이고요.
1: 아.
0: 그렇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 그건 평택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 네.
0: 평택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검증과 평가 과정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이렇게 쭉 시민들 만날 것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만약에 평택 시민께서 단일화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누구든 따라야겠죠. 근데 지금은 평택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실제 하지 않고 계세요.
1: 아, 후보님 그러면요. 평택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하라라는 명령을 하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0: 그거는 뭐 여론조사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단체 요구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서 한다거나 또는 뭐 직접 시민들이 주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만나는 시민들 또는 지역 언론, 지역 시민단체에서 그 단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1: 아.
0: 지금은 계속 평가를 더 해봐야겠다. 검증을 더 해봐야겠다. 뭐 각 후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하나 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평택을 지역에서 뭐 각각 집에서 뭐 네. 좀 카페에서 식당에서 다 그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조국은 이런 사람이고 뭐 또 다른 후보는 이런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쟁도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과정을 중간에 가로막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0: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보죠.
1: 네. 자, 지금 민주당의 김홍남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 실용 노선과 맞지 않는다.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김영남 후보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개혁신당 활동하시다가 이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도로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네. 박수를 쳤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중도 확장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1: 네.
0: 저는 이제 민주당답다. 라고 하면 그분 네. 이제 민주당 당의 민주당원이시고 민주당 공천을 받으셨는데 이게 민주당답다고 한다는 것은 파란 점퍼 입었다고 민주당다움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삶의 궤적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 이재명 등 대통령께서 해오셨던 그런 비전과 가치 철학을 어긋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점 강조하시고 그 점 존중해야죠. 제가 공정 경쟁합니다만은 뭐 80년대 운동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제가 그럼 검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1: 네.
0: 그분께서 과거에 세월호 참사 막 맹비난했다가 이제 때늦은 사과하자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비난을 해오셨는데 세월호 참사는 만실지탄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1: 예.
0: 이태원 참사는 사과를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퇴진이 추모다라는 이태원 참사 집회의 구호가 북한 지령일까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민주당 다움인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제 딸의 친구가 이태원 참사에서 참 비극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딸은 아니지만 저희 딸의 절친이 그날 비극을 맞이해서 그걸 다 참 보았는데
1: 네.
0: 어떻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럼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과를 안 하신다는 점 매우 유감이고
1: 네네.
0: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과를 하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자, 그 후보님께서 또 다른 인터뷰를 지금 하셔서 요새 계속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저희까지도 하시는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남 후보가 아니고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
1: 이 지금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0: 저는 일관되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검사에게는 보안 수사 요구권 즉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는데 부족하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가져야 되지만 당연히
1: 네.
0: 가져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보안수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병폐를 지금 다 드러냈기 때문에 원칙적 폐지를 하고 매우 예외적인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바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안수사 요구하라고 3번, 4번 얘기했는데 안 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아주 매우 예외적인 경우죠. 인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고요. 그런데 김영남 후보는 그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이전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보안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어요. 좀 법률적 요구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1: 네네.
0: 그 기준으로 이제 그 보안수사권 유지돼야 된다. 그럼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행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곧 6.3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190조 개정작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 네네.
0: 그러면 이 검사의 보안 사건 문제는 검찰개혁의 핵심

0: 실제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네.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죠.
1: 네. 자, 이렇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을 되게 치열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1: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나 자유화의 혁신의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0: 아닙니다. 그래 뭐 그 제가 이제 그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첫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정선거 얘기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논외입니다.
1: 아.
0: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는 지금 점점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희동 그리고 황교안 두 분 모두 그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도 자유와의 혁신도 내란 동조 또는 내란 뭐 칭찬하는 찬양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저는 국민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3선 10년 활동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을의 중요한 그 과제, 특히 남개발, 저개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 질문에 답 드렸습니다만은
1: 네.
0: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여론조사 외에 이 밑바닥 민심에서도
1: 네, 네.
0: 그 이분은 쭉 밑으로 빠지고 있고 조국이냐 김용남이냐라는 양강구도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상세한 하나하나의 뭐 논박은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이미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1: 아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0: 내란 세력이니까요.
1: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선거 이후로 지금 일단은 연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특검법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공소취소 문제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작년 9월에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1: 예.
0: 정치인 중에서 이 대장동 사건 등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소 필요하다는 얘기를 작년 9월에 했고 이번에는 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냈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두 가지 점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6월 선거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6월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때문에 모두 저부터도 선거에 지금 전력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꼼꼼히 볼 여력이 없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 법안을 잘못 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행 공개적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게 되면 법안에 보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공소취소는 1심 재판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1: 네네네.
0: 이게 지금 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제대로 따져서 합헌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면 재판 진행하는 재판부가 이걸 바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제청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반문을 일으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꼼꼼히 따져서 그 헌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서 그
1: 네.
0: 점은 제가 훨씬 잘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김영남 후보에게 묻고 싶은데 김영남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1: 네.
0: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기징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무기징역. 정말 저하고는 완전 극단적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1: 네.
0: 김영남 후보가 지금 말씀해야 될 것은 자신이 과거에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는 무기징역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입장, 지금은 공소취소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대위 출범을 하면서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걸었어요. 그리고 장동현
0: 네네,
1: 대표가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뭐 세종이라든가요. 오늘 가시는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영남권이라든가 지금 선거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지금 앞 말을 살짝 못 들었는데요.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데 누가 그 각 세종 등에 간다고
1: 네,
0: 하셨어요?
1: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선거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어떻게
0: 네.
1: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나서는 거 국민의힘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고 또한 국민적 평가도 나쁜 것이 이분이 윤석열

0: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거에 나선다는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자해 행위라고 보고요. 저는 그 이번에 장동혁 후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6.3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검찰개혁 얘기를 좀 드리다가 요 질문을 네. 빠뜨려서 좀 뒤늦었지만 하겠습니다. 그 네. 인터뷰 중에 보니까 이 김용남 후보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2의 조응천이 될 것이다라고 조응천 후보가 일종의 소환된 셈이어서 또 반박을 하시기도 했는데.
0: 네네네. 네, 네, 네. 또 조응천 또는 뭐 금태섭 이런 분들이 과거 민주당적을 가지셨고 지금 다 민주당을 떠났죠.
1: 네.
0: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응천, 금태섭 이런 분들이 검사 출신으로 영입되어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런 분들이 당시에 민주당적으로 당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난 뒤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다 반대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1: 네네.
0: 이거는 자신들이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국회의원 자리는 민주당을 통해서 됐지만 검찰개혁에는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두 분이었어요. 그건 뭐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1: 네.
0: 저는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의 보안수사권 문제 외에도 그 이전에 이미 그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관련해서
1: 네.
0: 이란 이안이 정부 법안이었는데 그 문제가 참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그 법안이 맞다고 그랬어요.
1: 네.
0: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4만 최종 통과된 법안으로 바꿨거든요.
1: 네, 네, 네.
0: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 민주당 당원이 되고 난 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지연시키거나 반대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당 당적을 갖고 난 뒤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6.3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되실 건데 되신다고 네. 한다면
1: 네.
0: 제가 아니라 김용남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시면 이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입장은 그 이전에도 지금도 확고하고 일관됩니다. 그전에 큰 차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그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를 전면에 내걸은 거에 대한 생각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네네. 지금 영남이라든가 서울에서도 이 공소 취소, 뭐 조작 기소 특검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요. 그렇게 보십니까?
0: 그 점은 일정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같이 이제 보수적 그 세력이 보수적 그런 이제 흐름이 아직 여전히 강한 곳에서는
1: 네.
0: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좀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6.3 이후에 하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6.3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그 헌법 위반 문제가 없도록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1: 네,
0: 지금
1: 네.
0: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6.3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법안이 나왔고 나와버렸고 그게 공개되었고 그래서 뭐 대구라거나 부산이라거나 경남에서 부정적 영향을 일정하게 주는데 저는 그 점은 일단 시기적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1: 네.
0: 이제 서서히 그 부정적 영향은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1: 네네.
0: 저는 뭐 이제 김부겸 후보라거나 김경수 후보라거나 전재수 후보 이런 분들이 잘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평택 의뢰에도 이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파업 예정일이죠. 예고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다들 이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정부에서 그 최후 수단으로서 긴급 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도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긴급 조정권 발동하게 되면 30일 동안 파업 바로 중지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강한 조치인데
1: 네, 네, 네.
0: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또 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0: 이게 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당장은 파업을 막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새로운 강한 반발을 초래하는 했어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많이 협상하고 대화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노사 모두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결국은 그런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김용범 실장이 지금 제안한 이른바 AI 반도체 국민 배당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점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께 다시 문장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비판받을 것은 아닌데 앞뒤가 좀 잘린 것 같고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다른 AI 전 글로벌 차원에서 그 AI의 리더들 같은 경우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앞뒤가 잘려서 기업의 이익을 그냥 막 마구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가 되고 있던데 저는 차분하게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AI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 변화죠. 과학기술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경제력 또 우리 사회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인데
1: 네네.
0: 그 AI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게 실업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1: 예.
0: 그 AI가 사람을 대체하니까요.
1: 네.
0: 이 문제는
1: 후보님 지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요. 네.
0: 네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네. 경기 평택을의 조국혁 신당 예비 후보였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8월 초순처럼 덥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반면 동풍이 바로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0도, 포항 21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주말 동안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에 낀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4: 정치,
5: 전격시사,
4: 뉴스,
5: 전격시사,
4: 인터뷰,
5: 전격시사,
4: 주식,
5: 전격시사,
4: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3부에서는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20일 앞으로 다가온 6.3선거 판세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제 20일 남았는데 지금 뭘 제일 네.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1: 20일이라고 하지만요. 20일도 아니에요.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0: 네.
1: 2주 후 금토 사전투표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보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금방이죠.
0: 금세네요. 오늘부터 후보도 등록하잖아요. 네.
1: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예. 뭐 특별한 어떤 지역이라고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0: 예.
1: 다들 그 흐름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격차가 좁아든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뭐 특정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네. 넘어갈 만큼 뭐 국민의힘이 따라잡을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격차가 있으니까 못 따라잡고 그칠 거냐 그런 흐름인 건데
0: 네.
1: 지역별로 보면은 뭐 네. 이미 많이 붙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도 있고
0: 어, 네.
1: 추격하는 곳도 있고 또 네. 조금 뭐 무풍지대인
0: 아.
1: 곳도 있고 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0: 일단 네. 지역별 그 세 가지 어디 어딘가요?
1: 영남권이 이제 붙어서 엎치락뒤치락인 거죠.
0: 영남권이면 뭐 대구시장, 뭐 그다음 부산시장까지요.
1: 울경까지
0: 부울경.
1: 포함해서
0: 네.
1: 예, 그러니까
0: 네.
1: 이른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동남풍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가 뭐 월등하게 앞서 있다가
0: 네.
1: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좀 안정을 찾았잖아요. 어. 추경호 후보가 선출되면서 그 주호영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
0: 네.
1: 합류하고
0: 네.
1: 뭐 그렇게 되면서
0: 어.
1: 좀 안정을 찾으면서 팽팽해져가지고 여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이게 김부겸 후보를 보면은 뭐 워낙에 이제 저력이 있고 노련한 분인데 앞쪽에다가 이제 기세를 많이 쏟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 뭔가 또 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0: 아.
1: 될 때다.
0: 네.
1: 그냥 지금처럼 무난하게 하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부울경 나머지 이제 더 남쪽으로 갔을 때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보면은 좀 서울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는데 딱 갇힌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갇힌 전투.
1: 예. 아. 박완수, 김경수 이렇게 아. 해가지고 뭐 치열합니다.
0: 어.
1: 치열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이번 경남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마창진 통합 창원을 뭐 다시 이렇게 분리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0: 아.
1: 그런 것들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말은
0: 네.
1: 중앙에서의 뭐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 이슈라든지 뭐 민주당 이슈라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0: 아.
1: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진보당하고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0: 어,
1: 그거하고 또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원래 국민의힘 경선에 나갔다 컷오프돼서 나온 쪽하고의 단일화 부분이
0: 네.
1: 있는데
0: 김두겸, 박맹우
1: 그렇죠.
0: 네, 두 분의
1: 예, 네. 그 양측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0: 아.
1: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면은 뭐 이제 쌤쌤인데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 되면 그거는 되게 큰 영향을 주겠죠.
0: 어.
1: 또 부산은 부산대로 막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부산은 또 그 부산 북구 갑에 재보궐선거까지도
0: 그렇죠.
1: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0: 예. 네,
1: 그런 식이고 자 우리가 이제 영남권
0: 네.
1: 동쪽을 봤습니다만은
0: 네.
1: 서울 이렇게
0: 그쵸.
1: 보면은 서울도 서울. 오시장이 꽤 따라잡아 있는
0: 어.
1: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영남권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경부선으로 뭉쳐지면은.
0: 네, 네, 네.
1: 근데 제가 조금 뭐 아직은 무풍지대라고 말씀드린 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뭐 완전히 이게 팽팽한 판을 가려면은 거기서 충청이 붙어줘야 돼요. 그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경부선이.
0: 그러네요. 경부 중간에.
1: 예. 네, 근데 아. 지금은 약간 충청은 조금 뭐 출렁거림이 없어 보이는
0: 오.
1: 그런. 네.
0: 그런 분이군요.
1: 예.
0: 자 그러면 좀 지역별로 조금씩 들어가 보면 서울이요.
1: 네.
0: 지금.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언급되는 게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거론해서
1: 네.
0: 그런 것도 있죠.

0: 토론을 왜 안 응하느냐. 법정 토론 외에는 안 한다. 네, 그리고 네, 네. 또 어떤 분석에서는 이슈 주도권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1: 그렇죠.
0: 하던데.
1: 그러니까 이게 부자 전략이고 제가 뭐 정원호 후보 편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늘 1등들은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부자 몸조심 하는 거로 가도 되나? 좀 쉽긴 해요. 그러니까 토론뿐만 아니라
0: 네.
1: 뭐 최근 국힘이 제기하는 뭐 30년 전 이슈, 네거티브 이슈 이런 거도 있지만은
0: 예.
1: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공소취소 이슈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 가지고 다 아 이건 정쟁에 대한 거니까 나는 행정 이야기만 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주요하게 내놓은 공약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은 뭐 그쵸. 반려견 뭐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네. 그게 뭐 나쁜 공약이라고 제가 볼 수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만 해도 되나 싶긴 해요. 큰 걸 피해 나가면서
0: 네네네.
1: 아웃복싱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정원호 후보가
0: 네.
1: 나이로 보나
0: 네.
1: 커리어로 보나 도전자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0: 여당 후보지만 도전자 네. 포지션이다.
1: 근데 네. 지금 오 시장이 도전자 포지션 갖고 인파이팅을 막 하고
0: 그렇죠.
1: 복장도 보면은 정원호 후보는 꼭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시고 오 시장은
0: 이제
1: 오 후보는 점퍼 입고 다니고 좀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래도 될까 싶어요. 예.
0: 그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데서 조금 아까 충남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충남도 사실은 그 정진석 전 실장의 재보궐선거에 출마 여부로
1: 네.
0: 관심을 확 받았다가 지금 살짝 또
1: 그렇죠.
0: 서울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1: 네네.
0: 있지만 지금 충남지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1: 충남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당이 좀 앞서 있죠. 박수현 후보가
0: 네.
1: 김태훈 후보에 비해 앞서 있고 그 두 분 다 지역에서는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경험도 높고 충청은 그리고 이 천안 아산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0: 네.
1: 아주 조용한데
0: 그러니까
1: 거기가 이제 충청에서 천안하고 아산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커져요.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0: 반도체
1: 있고 그리고
0: 네.
1: 거기가 강훈식 비서실장
0: 그렇죠.
1: 원래 지역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청와대 그 전훈수 전 대변인을 내려보낸 거지 않습니까?
0: 공천했죠.
1: 그러니까 이거는
0: 네.
1: 되게 조용하게 여당 프리미엄을 얹고 있는 건 거죠.
0: 조용하게.
1: 예.
0: 네.
1: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야당 입장에서는 좀 힘든 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 네.
1: 지금 국힘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은
0: 네.
1: 혹시 모르죠. 충청도 출렁거린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강원도까지도 좀 움직일 겁니다. 강원도는 격차가 있지만은 뭐 아주 못 따라잡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뭐 15일 사실상 15일 보름
1: 네.
0: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원도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다.
1: 그러니까 전국 보십니까? 흐름이 그렇게 간다면은.
0: 그렇게 간다면요.
1: 예.
0: 아 그렇군요. 자, 이 부산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이 지난 주말에 부산 북구갑의 개소식들을
1: 네.
0: 한날에 다 할 때
1: 네.
0: 그때 SNS에다가 이 북구갑 때문에 이 부산시장 선거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1: 네.
0: 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죠.
1: 네.
0: 어떻게 될까요?
1: 그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뭐 말하자면 양쪽을 다 흡수하고 싶은 거겠죠. 한동훈 지지세와
0: 네.
1: 박민식 지지세를 다 흡수하고 싶은데
0: 네, 네.
1: 근데 뭐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박형준 시장이 그 단일화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 안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것인가. 박 시장은 답답하겠지만은 그건
0: 네네.
1: 뭐 박 시장의 큰 영향권에 있는 것 같지는
0: 아니죠.
1: 않다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물론
0: 네.
1: 북구갑의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0: 네네.
1: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북구갑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역은 별로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0: 그럼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1: 부산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장도 처음에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 있다가
0: 네네.
1: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붙어있는
0: 네네.
1: 건데 그럼 아까 제가 서울도 말씀드리고 부산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제 오늘부터 후보 등록하고
0: 네.
1: 초반에 누가 어떤 흐름을 잡을 것인가. 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요해진다. 그러면은 그 한 보름 남은 거고 달력 보시면은 이번에 석가탄신일 연휴도 끼어 있어요. 예. 조금만 뛰쳐나가면은 그 흐름을 쭉 갈 수도 있어요.
0: 아, 네. 요 지금 후보 등록부터 한 1주, 2주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시간이 되는군요.
1: 그리고 이제 뭐 네. 토론들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네. 법정 토론 외에도 이게 방송사 초청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0: 부산은 3번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1: 네. 네. 서울은 안 하나요?
0: 서울은 지금 법정 토론 외에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뭐 나올 수도 네. 있겠죠. 예.
1: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광역단체장 정도면은 세 번 정도는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었죠. 그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는 토론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토론도 중요할 것 같다. 네. 네네. 자, 지금 전북 얘기를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왜냐하면 김관영 지사가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오면서요. 네.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고 워낙 요새 또 앞서 뭐 조국 후보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니까 전화 안 받으신 분도 네, 많고 네, 해서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관영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좀 1등을 했다 이런 조사도 나왔거든요.
1: 네, 네. 여기 네. 팽팽하죠.
0: 네, 네.
1: 김관영 후보는 현직 도지사이고
0: 네네.
1: 컷오프가 됐는데 이게 뭐 형평성에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있으니까 독자 출마를 감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당연하게 이원태 후보한테 힘을 실었는데 이원태 후보는 정청래 대표하고 또 가깝다 이런 프레임이 당대표하고 가깝다는 프레임은 뭐 나쁜 프레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 반대로 또 그러면 이제 뭐 유이재명 내지는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더라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뭐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복당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이제 여야의 승부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8월에 전당대회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만약에 여기서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은 정청래 책임론 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0: 네네.
1: 다른 의미에서의 네. 관심인 거죠. 뭐 네. 부산 북구갑도 뭐 한동훈 박민식 이런 경쟁 이제 진영 내 경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랑 또 다른 게 거기는 하정우한테 또 이기냐 마냐가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관영 내지 이원태.
0: 훨씬 뭐 크게 봐서
1: 우리 근데 예, 예. 그러니까 더 치열할 수도 예. 있는 거죠. 죽자 사자. 일단 1대1 대결인 거니까.
0: 네네. 제가 1위라고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뉴스1의 의뢰로 조원 CNI 조원 CNI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으로 도지사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김관영 후보가 43.2%, 민주당 이원태 후보가 39.7%로 조사 결과가
1: 네,
0: 나왔습니다.
1: 오차 범위 내긴 하네요.
0: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북지사 얘기를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전북 그리고 전남 전라도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1: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0: 네.
1: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영남권 공천으로는 우리의 관심 좀 바뀌지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시끄럽거든요. 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선 가능성하고 공천 경쟁은 반비례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은 공천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은 공천되는 건 되게 쉽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선거 때면 늘 엄포를 놓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발해서 당선돼도 안 받아준다. 그런데
0: 네, 네, 네.
1: 이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공천 탈락한 사람은 내가 돌아가면은 정청래 반대쪽에 살 거야.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런 흐름이 이제 맞물리니까 더 이런 그 이후에 이런 뭘까 잡음이랄까 이게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다 민주당의 정말 텃밭 중에 텃밭이라서 네. 과연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아니,
1: 근데
0: 보세요?
1: 그거는 전북을 떠나가지고 뭐 네. 기초단체나 이런 데는 늘 꽤 있었습니다. 그 무소속이라든지 혹은 또 무소속 외에도 진보당, 뭐 조국혁신당 이런 네. 당선자들도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약간 보면은 크게 봐서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형제는 싸워도 형제 아니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8월 전당대회 언급을 잠깐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물론 가정이라서 좀 질문이 그렇게 타당한가 싶기도 한데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된다. 네. 이러면 8월 전당대회 때 여파가 있겠습니까?
1: 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정청래 대표가 계속 연임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 대표가 뭐 대표인 건데 6월 3일 지나고 나도 당장에 뭐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 나 절대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상대방 후보면은 무조건 받아준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공천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전북 도민들이 표로서 결정해 주신 건데 뭐라고 안 받아주냐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죠.
0: 실제 선거에서 이게 저희가 뭐 친청이네 반청이네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 전북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1: 아주 친청 반청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김관영 지사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호영 의원이라고 그
0: 단식하셨잖아요.
1: 예, 단식했잖아요. 예. 그분이 말하자면 반청 반 이원택인 거니까 또 그 지지세가 어떻게 되는지 전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원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민주당이 강세지만은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민주당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범 여권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런가 이게 출렁거림과 역동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0: 그럼 끝까지 좀 잘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겠네요. 앞서 저희가 조국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경기 평택을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경기 평택을 흐름은 3강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산 북갑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거기는 뭐 3강이 2강 1중으로 바뀌냐 뭐 1강 1중 1약으로 바뀌냐 뭐 이런 식으로가 있는데 평택은 아직까지는
0: 삼강이다.
1: 삼강인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삼강이라는 말은 쉽게 근데 그 범 여당이 두 명이고 야당이 한 명이니까

0: 저력이나 말 자체는 예. 그렇죠.
1: 근데 그 유이동 후보도 저력이 있고 아마 황교안 후보가 거기서 좀 버티고 있는데 3강 2중 식으로 황교안 김재현 후보가 버티고 있는데
0: 네네.
1: 제 생각에는 그 2중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유이동 후보도 흡수하는 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 2강 김용남 조국 중에 한쪽 기울어지면은 확 쏠림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팽팽해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 되게 조심스러운 가정인데 최종적으로 예. 여론조사도 이렇게 뭐 포착하지 못하는 마지막 흐름. 좀 침묵하는 분들이 투표장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재보궐선거지만은 보통 보십시오. 재보궐선거는 원래 휴일이 아닌데 이번 6.3 같이 하니까 휴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언론 조명을 계속 받으니까 투표율이 꽤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정치에 대한 저관여층. 들이 아 그래도 유명하니까 조국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또 아 조국 저 사람은 뭐 유명하긴 하지만 뭐 왔다 갔다 뭐 하니까 뭐 아니야 뭐 이렇게 갈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0: 네. 이번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같이
1: 네.
0: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 되고
1: 그렇죠.
0: 그 선거가 그때 일단은 그 평일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것도 변수가 되는 거고.
1: 그럼요. 북적북적 하면서 이게 업되지 않습니까?
0: 예. 투표장에 많이 좀 갈 수 있는
1: 그렇죠.
0: 가능성이 있고.
1: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치적으로 되게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이나 부산 북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0: 네.
1: 여론조사 전화 오는 거 너무 싫은 분도 있지만은 막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전화 한 번 못 받아보냐? 근데 뭐 갤럽이나 이런 데가 전국에 일주일에 1,000명 단위로 전화를 하면은 보통
0: 네.
1: 뭐 접촉률 25% 막 이렇게 하면 2,000명 중에 한 명이 전화 받는 꼴이에요. 근데 평택이나
0: 네.
1: 지금 부산 북감에 계시는 분들은 ARS까지 치면은
0: 네.
1: 전화 되게 많이 받으실 걸요. 아마도 그럼 그게 활성화 시키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가지고 무당층의 비율이라든지 이게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0: 네.
1: 살다 보면은
0: 네.
1: 내가 살기 바쁜데 정치 뉴스 안 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강제로 지금 주입이 나가면은 막 유명한 사람들
0: 계속
1: 막 있잖아요. 보고 하잖아요. 예.
0: 네. 아, 지금 그 선거에 의제가 된 것이 하나 그 조작기소 특검,
1: 네.
0: 공소취소 특검이고요. 지금 최근에 부상한 게 그 AI 반도체 국민 배당인데
1: 네.
0: 이런 빅 이슈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부선
1: 네.
0: 이쪽에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고
1: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늘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값 뭐 올라서 문제다인 거고 비수도권은 뭐 특정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왜 우리는 바닥이고 30년 동안 그대로 있냐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고
0: 네네.
1: 그다음에 그 AI 국민배당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여권 정부 입장에서 조금 발을 빼는 느낌은 보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의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 전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게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0: 네.
1: 이걸 뭐 초과 세수라고 부르든지 뭐 초과 이윤이라고 부르든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만 해도 연간에 법인세가 100조씩 뭐 한 2년 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 같은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0: 네.
1: 이 지금 노조에서도 막 하고
0: 네.
1: 하는 거는 세금 내고도 그럼 이게 아주 거칠게 말해가지고 한 3분의 1씩 법인세를 낸다는 건데 600조 벌어가지고 200조 내면 400조 남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0: 네.
1: 중요한 이슈긴 하고 오히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제가 공소취소 그 조작기소 특검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전면에 내걸고 있잖아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또 그러면서 중앙 상임선대

0: 비대위원장도 네. 맡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플러스 되는 그런 선택일까요?
1: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덕분에 하고 불구하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 때문에 올라온 흐름은 아니잖아요. 다른 흐름인 건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부채질을 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좋은데 이게 뭐 내 덕이다라는 식으로 앞장서 가지고 하면은 또 거꾸로 금방 역심판 정서가 불 수도 있다. 제가 좀 조마조마해 보이긴 해요. 워딩들이 거칠어가지고 뭐 공산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네. 하는데
0: 알겠습니다. 네. 짧게 15일 동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야지 이 선거를 잘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통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네, 거기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 정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 후에 누구일 때, 그러니까 우리 편에 그냥 정치적 유리하다 말고. 누구일 때 좀 더 나을 거냐, 우리 지역을 잘 이끌 거냐, 그럼 조금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14일 목요일 장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8월 초순 내에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는 건데요.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